성에서 석탕 박물관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기후적인 특징을 잘 활용해서 눈꽃 축제 같은 눈 축제가 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았으니까요.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자, 이런 선지는 쉬워요. 1기와 2기 모두가 위치한다. 라고 해도 맞는데, 자, 1기만 언급했고요. 1기에서 가장 유명한 또 신도시 분당 언급했으니까 맞는 선지입니다. 자, 우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B. 이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임금님표 쌀. 맛있는 이천 쌀. 자, 있습니다. 자, C. 자주 나오는 함정이죠? 강원도청 소재지는 여기 춘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D. 사주의 발달로 형성된 석호가 강릉에 아주 유명한 경포호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해안 지형에서 석호는 아주 중요한 지형인데요. 경포 대표적인 거 강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그쵸 많은 석호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였고요. 5번 폐강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석탕 박물관이라든지 뭐 갱도 체험이라든지 뭐 레일바이크 등등등등 이 일대 정선 태백 일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인데요. 경기, 강원 지역 답사예요. 그쵸? 지도에서도 수도권과 강원 지방만 나와 있죠. 기간은 저렇게. 그리고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어떤 곳을 볼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는요. 출판업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와 추진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갖추어진 문화예술마을. 헤이리 마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가 우리가 먼저 내용부터 봤는데요. 이 파주, 원주, 지금 정선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판단지 EBS랑도 상당히 가깝고요. 선생님 매일 매번 이제 EBS 올때 자유로에서 표지판을 보면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또 표지판도 늘 보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 자, 이 파주는 인쇄 출판업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파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게 LCD. 선생님이 이거 액정 디스플레이 만드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자산업단 그 공장이 여기에 LCD 공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주 그러면 2기 신도시, 운정 신도시가 또 있다는 거 함께 지금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2일차는 기업 도시, 그리고 의료, 건강, 바이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이 지역의 키워드였는데요. 기업 도시뿐만 아니라 네, 혁신 도시도 함께 입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디죠? 네, 원주죠, 원주. 강원도내 인구 1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원주. 이거는 A였고요. 자, 그다음에 3일차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에 많은 광산들이 폐광이 됐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수입하는 게더 경제성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광산들이 폐광. 하지만 석탄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선. 지금 C의 위치가 정선이죠. 그리고 태백도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정선 태백. 그래서 레일바이크 정선 언급했었죠.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석탄 산업 유산으로 석탄 박물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선은요, 아우라지라든지 뭐 아리랑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정선 5일장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A, B, C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고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입니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A하고 B는 경기에 있대요. 자, A, B가 경기에 있대요. C와 D는 강원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는요, 도청 소재지래요. 그러면 벌써 A하고 D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A는 경기 도청이겠죠? 그리고 D는 강원 도청이겠죠? 그쵸? 여기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A가 어디다? 수원이다. A가 수원이고요. 그리고 D가 춘천이 되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B는 둘다 경기도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천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C가 철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B와 C에서 생산된 쌀, 즉 이천과 철원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필수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존 기출에서 계속 이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그 후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다는 것을 이미 기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천 쌀, 철원, 오대미 쌀둘다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A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자, 도자기 축제는 여기 네 지역 중에서는 B가 가장 유명합니다. 용암돼지가 넓게 발달된 곳은 마찬가지로 D가 아니라요. 네, C로 고쳐줘야 옳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용암돼지, 철원 계속 자주 언급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용암돼지 위에 충적평야에서 비옥한 그 토양을 이용해서 맛있는 오대미 쌀이 생산된다는 거. 그래서 지형,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 특징,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A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인구도 많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리상으로도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천에 지금 현재 제조업도 함께, 농업과 함께 또 발달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규모가 수원이 크고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인구 규모 측면에서 더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B는 상대적으로 통근 인구가 적겠지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맞는 선지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서로 두 지역 간에 끌어당기는 힘은요,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낮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지역 간의 이제 질량에 즉 여기서는 인구에 비유하면 되겠죠. 인구와 기능, 그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켜 보면 A가 네, B보다 더 많다는 거 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을 C는 D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청장년층 성비가 높을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청장년층 성비가 높아요. 남성이 더 훨씬 많아요. 네, 군부대 근처. 두 번째, 제조업 중에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 세 번째, 촌락에서 청장년층. 그쵸?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한창 해야 될 나이에 청장년층의 성비가 내 남성이 훨씬 더 높아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죠? 국제 이민자, 국제 결혼 이민자. 그래서 결혼 이민자에서는 여초 현상이 또 두드러지는 게 촌락의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아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세 가지 다잘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철원하고 춘천에서 성비는요 위치하고 있는 네 특성. 철원이 군사 분계선 주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철원이 춘천보다 성비가 훨씬 높게 나타날 겁니다. 정답은 D극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골라야 되는데요. 갑자기 지금 지역이 변했네요. 여러분들 지금 142페이지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소 단원이 그 지역이 중단원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 번째 지역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충청, 호남, 영

남치수도 마지막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43번 새로운 권역의 시작이다라는 거 알고 네,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충청지방 또 백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역들이 지금 약간 A, B에 벌써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이 지문을 보다 보면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활동 내용의 1일차를 보시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공공기관이 새롭게 들어선 지역의 입지 특성을 알아본대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청입니다. 여러분들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잖아요. 이 충청남도의 도청은 2013년에 대전에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남의 도청은 홍성군, 충남 홍성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의 도청 소재지는요, 청주입니다. 그럼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A가 여기가 홍성이죠. 백지도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예산입니다. 사과가 맛있는 예산. 예천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예천은 저기 경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매운 고추 아나요? 네, 여기가 청양이에요.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C가 바로 청주입니다. 인구가 85만 명 정도 되는 교육의 도시 청주. 그리고 여기가 진천이죠. 그리고 진천과 음성, 진짜 그 경계에 있는 네, 혁신도시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 수능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공공기관이고요. 이전한 공공기관인데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자, 그 다음에 이를 보시면 여기가 충청도의 그 앞글자가 된 충주예요. 충청도, 충주와 청주, 고려시대 때 엄청 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좀 내륙에 입지하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네, 예전에 진짜 뭐 역사적인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도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일차. 1일차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네, A 그리고 E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E는 아예 없죠.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A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A. 자,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첨단 의료. 네, A하고 C가 될수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A하고 C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C는 없으니까요. A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A 적을게요. 자, 2일차입니다. 첨단 의료 연구개발, 의료서비스, 바이오. 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요. 오송바이오. 이게 어디냐? 청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친구들이 이 오송에 있는 KTX역에 내려서 네, 밤늦게 가면 택시를 타고 가는 약간 불편함을 겪어, 막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좀 자주 해주는데요. 어쨌든 이 오송이 바로 청주. KTX, 네, 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청주에 대한 설명인데, 교육의 도시 청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 첨단 의료, 이런 키워드로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청주에, 네, 충청북도 도청이 있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차. 민간 기업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기업 도시죠. 기업 도시. 자족형 기업 도시의 조성, 목적과 토지용 변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기업 도시는요, 네 권역밖에 없어요. 우리 전국의 수도권 제외하고 당연히 제외하고 네 권역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충청남도에 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충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영암과 요즘에 해남과 함께 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원주. 우리 원주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함께 입지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볼수 있는, 기업도시를 볼수 있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끝에 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쵸? 이가.

아까 두 번째는 청주, 그쵸? 일부러 지금 첫 번째 1일차에 C를 안 넣은 것 같아요. 그쵸? 헷갈릴까봐. 더 고맙죠, 우리는. 그래서 정리하면 A, C, E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고요. 2025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미 그 권역을 알려줬고요. 충청북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A에서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충청이라는 지명이 둘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속하는 두 지역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앞글자인 충.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이 어디서 나온 충일까요? 그죠? 충주의 충이겠죠? B의 앞글자인 청. 네, 청주의 청이겠죠? A와 그 다음에 B는 모두 오늘날까지 충청북도의 핵심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졌지만 지금도 네,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도시, 우리 충주에 기업 도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네, 혁신 도시도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 도시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충주. 자, 그다음에 혁신도시 여기 진천입니다. 청주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진천과 음성 여기 권역에서는 대표적인 혁신도시인데 이 혁신도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쯤 왔으면 여러분들 한 10개 권역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 살았던 김대구 학생이 우리나라 김씨가 제일 많죠. 김대구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 부원이었어요. 운동 부원이었는데 본인 생각대로 이제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천 선수촌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거기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선수촌이 진천으로 이동을,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천에 가면 이제, 운동만 할수 있는 거죠. 진천에 가기 위해서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운동 부원들에게. 나 음성. 나좀 없을 거야. 며칠 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혁신도시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고요. 울산에도 있고요. 경북에 김천에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네,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있는 지역이니까 원주. 그리고 전주에 있어요.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다음에 진천. 방금 이야기했던 충청북도 진천. 그다음에 전라남도 나주 그리고 음성. 사실 진천하고 음성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떨어뜨려 놨지만 이렇게 혁신도시가 분포합니다. 우리 기업 도시는 태안, 충주, 그다음에 영암, 해남권 그리고 원주. 네, 그래서 원주가 기업 도시, 혁신도시 둘다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충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다. 이거 어딨죠? 우리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는 A가 아니라 B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어요. 자, 청주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네, 아주 중요한 청주에 대한 설명이죠. 바이오 의료단지. C는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진천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C는 A보다 인구가 많다. 자, 충주가 진천보다 훨씬 많아요. 충주는 85만 명, 진천은 약 9만 명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A와 B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이세 지역 중에 국제공항은 딱한 지역. 청주국제공항. 네, 나중에 공군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청주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만. 네, 맞는 설명이었죠? 45번 가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했을 때 A에서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른 권역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었죠? 일단 어떤 지역인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 가는요. 홍성입니다. 홍성. 서산 아래쪽. 그리고 예산과 경계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 내포 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진천. 네,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이 여기 있죠. 혁신도시 있죠. 그다음에 다는 청주. 네,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역을 찾았으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합한지 한번 볼 텐데요. 자, 끊어서 가볼게요. 기억 A에는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홍성에 대한 설명으로 석탄박물관이 있다? 이거는 안 되죠? 석탄박물관은 이 권역에서는 보령에 대한 설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네, 지금 홍성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령, 문경, 태백.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니은. B는 다에만. 자, 조심하세요. 나가 아니라 다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청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청주에만 해당하면서 국제공항 있죠? 네, 니은은 맞고요. 자, C는 가와 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되네요. 저기 홍성과 청주의 공통적인 특징. 둘다 도청이 입지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홍성에는 충청남도 도청이, 청주에는 충청북도 도청이. 그쵸? 자, 맞고요. 자, D는요. 여기에 모두 이번에는 공통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가 공통인데요. 홍성 아니고요. 진천은 맞고요. 청주도 아니죠. 그래서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를 빨리빨리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도 네, 기억을 해야 돼요. 서울 출신 김대구 부원이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에 가서 남성 매물을 남긴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 중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한 지역만. 그쵸? 각 일정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역은 네 지역이에요. 일단 지역부터 우리 A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네, 충청북도 지역이잖아요. 여기 딱 보면 충청 지방에서 지금 네, 생긴 거 보면 충청남도는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너무 쉽게 이게 다가갈 수 있는데 충청 지방 중에 충청남도의 형태는 아니죠. 충청북도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천. 자, 그다음에 여기가 충주였죠. 자, 그 다음에 C가 여기 음성이었습니다. 음성. 그리고 옆에가 진천이었고요. 그리고 D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청주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이 D는요, 누가 봐도 독단적인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광역시랑 충청북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가지만 물어보면, 여기는 여러분들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가 좀 맞닿아 있겠죠? 네, 여기가 영동. 이렇게 한번 주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괴산도 있죠? 괴산. 여기 증평도 있고요. 그 다음 보은 있고요. 옥천 있고요. 네, 좀 생소하죠. 잘 모르는 군지역들이 여기 있어서 한번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거. 1일차부터 3일차 내용인데요. 1일차,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 방문인데요. 석회암 지대,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풍화된 토양, 네, 테라로사, 그걸 바탕으로 밭농사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정말 유명해요. 나중에 단양 가시면 마늘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음식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마늘 통닭도 맛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석회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고생대, 석회암층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지질 시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지형 분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일대 카스트 지형도 너무나도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단양입니다. 단양 A고요. 2일차 지식기반형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의 주도로 조성된 기업도시. 자, 기업도시 여기서 한 군데 있죠. 어디? 충주입니다. 우리 태안, 충주, 영암, 원주 이렇게 각 권역별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충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B네요. A 다음에 B로 갔습니다. 그다음 3일차. 지식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덕 연구 개발 특구. 그쵸? 선생님.

친구들도 여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고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대전. 카이스트 주변, 대덕 연구단지. 그래서 대전. 정답은 A, B, D. 이런 순서대로. 네,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이동을 했네요. 네, 문제도, 네, 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백지도에, 약간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러니까 약간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특히나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충청북도 지역의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놓치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5번 문항부터 46번 문항까지 또 우리가 12문항을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문제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가 벌써 40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항상 채점도 하고 강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드디어 40강, 네, 4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려 세 강에 걸쳐서 우리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씩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빈도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서도 늘상 한 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기출의 미래에서 02번 주제 부분은요. 자료 수집 방법 개념적인 부분이 아주 좀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03번 주제랑도 연결이 되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전반부에 공부를 하게 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구체적인 사례, 실제적인 사례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출문제 분석 팁을 보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두 가지 내용 나오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개념 강의가 아닙니다. 기출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사문의 개념을 이미 다 체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개념 공부를 했는지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양적연구, 질적연구라는 용어 자체가 생경하다면 낯설다면 그게 뭐야 싶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개념 됐으니까 여기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바탕으로 한이라고 돼 있어. 자, 특히 이러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양적 연구의 사례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양적 자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이에 반면 참여관찰법과 면접법과 같은 것들 대표적인 질적 연구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건 자료를요 계량화, 수량화, 말 그대로 양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어떠한 실증주의 전통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사회문화 현상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량화된 자료로는

부족해 하면서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등장을 한게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되게 긴 제시문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03번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당하는 문항이 분포되어 있다. 라는 거볼수 있어요.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자료 수집의 방법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볼 문제들은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단원 바뀔 때마다 얘기했죠.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교재 44쪽입니다. 기출엔 플러스 빈칸을 채우면서 그래, 이러한 개념 나왔지 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 나왔어요? 양적 연구는요,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무엇을 발견? 이거는 규칙성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요, 일반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일반화.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하는 게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16번이 양적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면 17번은 질적 연구에 주목을 합니다.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 및 행위 동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게 중시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이 부분에 심층적 이해라는 표현. 자, 이해, 심층적 이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질적 연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설문지, 이런 데 응답할 때 보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안에서 가장 해당하는 거에 체크했었잖아. 이 자체로 자료 자체가 되게 양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량화, 숫자로 표현된, 계량화된 자료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양적 연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문지법이 활용될 수 있다. 자, 19번이죠. 질문지법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자, 여기에서 표본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와 함께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러한 모집단 전체에다가 질문지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나름의 정밀한, 아주 엄밀한 방법에 따라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추출한 표본 자체가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연구 결과 자체를 일반화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한계를 지니겠죠. 자, 20번은 실험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는 거, 실험 말 그대로 무언가를 처치한다, 실험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처치하는 변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이 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처치를 하면 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되는 변인을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우리는 처치 집단, 내지는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집단, 내지는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전부 다 빈칸 채웠을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항은 OX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21번.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오, 이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습니까?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야,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과학처럼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뭔가 더, 그 이면에 깊은 뭔가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는 자연과학을 쓰는 방법 쓸수 없어. 그래서 예를 질적 연구 방법을 방법론적 이원론에 전제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전통에 기반 둔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두 번째, 양적 연구는 정

있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24번의 정답은 그렇죠. 말 그대로 참여관찰은 그 안에 들어가서 현상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보겠다. 참여를 해서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숙인들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하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노숙인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그 삶을 관찰을 합니다. 이런 거 대표적인 참여 관찰법이죠. 그 자체로 자료 자체가 되게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만큼 이에 존재할 수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헌연구법은요,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자, 25번 우리 의미 있게 기억합시다. 1차 자료, 오, 그러면 2차 자료도 있겠네. 자, 1차 자료는요, 연구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뜻한다면 2차 자료, 기존에 존재했었던 자료를 내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자료를 뜻하죠. 근데 문헌연구법은 대표적으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25번은 틀렸네요. 자, 26번.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밑줄 칠까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아까 기출문제 분석 팁에서도 둘을 묶어서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질적연구에서 쓰이는 자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적연구의 특징인 주관개입의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26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의 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 설문지를 내가 딱 받았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지. 뭐 매우 그렇다, 뭐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체크를 해요. 그럼 내가 언어로 제시된 거에 대해서 언어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있어. 면접법은 어때요? 아, 이런 식으로 뭐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기서 막 말을 해. 핑퐁핑퐁.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둘 다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O입니다. 요 특히 27번에 해당하는 건 정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8번부터 가면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연구에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거 맞죠? 선생님, 문헌연구법은요? 문헌연구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둘 다에서 공통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면접법과 달리 문헌연구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문헌연구,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선행연구 검토, 뭐 이론적 배경 이런 부분 쓸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막 60, 70년대 문헌을 찾아가지고 내가 막 아, 문헌 좋아 이래? 이런 신뢰관계 형성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29번에서 하고 있어요. 30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 얻는데 유용하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O.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는 교재 다시 앞으로 쭉쭉쭉 넘기면 22쪽입니다. 02번 주제 22쪽의 시작인데 자 전반적으로 문제의 배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6번, 57번 문제가요. 앞에 나오는 문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다른 유형의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고난이도에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다른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사회문화에서 우리 친구들 변별도 높이려고 이렇게 채점형으로 문항 출제하죠. 근데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점

4번인데 나아가서 이제 4번, 5번 선지 같은 거는 또한번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으악 하는 그러한 마음에 빠질 수 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채점용 문항 풀때 강조를 했지만, 극단값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극단값 딱 보이죠? 지금 이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 0점을 받았어. 어머, 이 친구 다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술 보세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하는데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을 한대요. 그럼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건 여기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 둘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전부 다 틀리게 응답을 했다는 건 결국 세 번째 진술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B와 C가 요게 질적 연구거나, 질문지법이거나 내지는 실험법, 요두 개에 해당을 하겠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구분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A와 D가 나머지 면접법과 문헌연구법에 해당하겠다. 요게까지 구분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자. 자, 보면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문헌연구법 이야기하는 거죠. 문헌연구법. 근데 여기에서 문헌연구법은 A 또는 D에 해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B와 C, 요두 부분을 볼때 질문지와 실험법에는 둘다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요 C에 해당하는 X라는 응답에서 무조건 1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순간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1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점이어야 돼. 여기 D도 0점이 돼버리는 거겠지. 그럼 뭘알수 있냐면 A가 0점이기 때문에 O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틀린 거야? 그럼 A가 문헌연구법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A가 우리는 그럼 그 순간 뭐가 된다? 면접법이겠구나. 그러면 D가 바로 문헌연구법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둘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뭐와 뭐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요네 가지 안에서도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근데 우리 면접법은 하나 찾았지. 근데 여기 X라고 응답을 했어. 그럼 얘는 여기 0점을 가져가. 그리고 여기는 O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0점인 거야. 어머, 근데 얘는 2점이야. 그럼 B와 C가 모두 다 옳게 응답을 한 거여야 돼. 그러면은 이때 이 B가 뭐겠어요? 만약에 B에 실험법이 들어가면 실험법은 X라고 했을 때 오, 옳게 응답했네. C에 질문지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오, 그러네. 옳게 응답을 했네.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채점형 위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A가 면접법이고, 그리고 B가 실험법이고, 그리고 C가 질문지법이고, D가 문헌연구법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바로 가면 B는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실험법인데 그럴 리가. 자, D는요, 연구 대상자로부터 반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문헌연구법 2차 자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이요. C와 달리 A, 둘을 비교하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오히려 자료 수집하기에 용이한 건 질문지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고난이도 선지인 4번, 5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자, 4번을 이제 가면 가를 건드립니다. 근데 가는 이렇게 응답을 해요. 자, 가에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한다가 들어간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거는 지금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험법만 지금, 여기 실험법 같은 경우에 우리 채점을 그냥 해봐요. 여기 0점이 될 거고, 여기도 지금 실험법에 해당하는 건데 X라고 해서 0점이고, 질문지법 아닌데 이거고, 지금 여기 X니까, 오, 문헌연구법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X라고 해서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1점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후, 마지막 5번. 근데 만약에 기억이 2점이라면, 만약에 여기 기억이 2점이라고 이번에는, 네. 요렇게 딱 전제를 하고 가면, 여기 2점이라고 다시 쓸게요. 2점이라면, 가에. 현지에서 연구

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참여 관찰법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B와 D만 X라고 해서 옳게 응답을 했으니까 2점이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찾았고요. 다음 문제. 57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이 56번 문제가. 근데 이게 수능에서 오답률 5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56.4%의 오답률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이게 오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채점형 문항에 좀 익숙해졌을 것이고, 무엇보다 바로 57번에 등장을 하는 당해 연도 9월 모의 평가에서 동형의 패턴으로 문제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졌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하나 채점형으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단서 조항 안에 서로 다른 자료수집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각각 해서 만점이 4점이죠. 그럼 우리 극단값으로 접근을 먼저 하기로 했었지. 근데 마침 4점짜리가 있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지. 근데 네 번째 진술을 봐. 질문을 보니, 방법론적 이론론을 기초로 한 연구. 자연현상을 탐구하듯이 사회문화현상도 탐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양적연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양적연구 쪽에 더 해당하는 건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C와 D 아직 구분은 못해도 하나는 질문지, 또 하나는 실험. 그리고 A, B는 아직 구분은 못해도 하나는 면접법, 또 하나는 참여관찰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로 갈게요. 이제는 3점이 조금 더 극단에서 가까우니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여기에 대해 응답해보자. 이에 대해서 뭐와 뭐에 해당을 하죠? 이에 대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예라고 응답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질문지 실험 이것도 CD를 구분을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요 둘이 예라고 하는 응답에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CD 구분은 안 되더라도 질문지 실험법 중에 질문지법은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게 맞아. 근데 실험법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CD를 묶었을 때 이게 몇 점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1점이라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가 3점이다. 그럼 나머지가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A가 뭐라는 걸 찾았어요. 그렇죠. A, 너가 바로, 너 면접법이구나. A, 여기 써볼까요? A, 면접법이구나. 그리고 B, 너가 참여관찰법이구나. 근데 아직 C와 D 구분이 안 됐어.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2점짜리였습니다.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실험법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지금 여기 면접법? 아닌데. 너 틀렸어. 요 0점이고.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 참여관찰법? 뭐야?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서 0점이니까 CD가 무조건 옳게 들어가야지 2점을 획득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C가 실험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D가 질문지법이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1번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 기억은 1점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이죠? 참여 관찰법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참여 관찰법 B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가 예에 들어가야 되는데, A씨 잘못 들어갔네? D라고 하는 질문지법만 아니오에 옳게 들어갔으니까 1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이어서 오답의 근거 2번 갑니다. A와 달리 B는 A와 B 비교를 하죠.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에? 참여 관찰이? 오히려 지금 면접을 하기 위해선 질문을 했을 때그 대상자가 응답을 해야 되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틀렸고. 3번. B와 달리 C, B와 C 두개 비교하는데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질적 연구 쪽이 될 거예요. 실험 연구는요, 아주 차가운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감정, 주관,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버리는 순간
그 결과

대화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 틀렸고, 4번. 시와대를 비교를 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오, 지금 보면 C, 실험법에 비해서, 용이하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 표본 조사에 좀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 5번이요. D와 A 비교하는데, A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질문지는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읽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 그런데 면접법은 내가 대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면담과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56번, 7번 이어지는 두개 문항이 결코 쉽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자, 이어서 58번 문항 가겠습니다. 자, 58번은 59번이랑 이렇게 연달아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탐에서도 이렇게 긴 제시문을 주고 두 개의 문항을 함께 주는 경우가 조금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같은 패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58번에 등장한 문제는 우리 여기 기출의 미래의 어떤 분류상으로 보면 03번 주제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개념 공부 됐을 거기 때문에 58번도 지금 59번과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연구가 두개 있어요. 보여요? 지금 단락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연구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은요, 봤죠? 양적 연구죠. 을은요, 질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보면 갑은요, 연구 주제로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문헌 연구법이 사용이 됐을 거고요. 가설 설정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문헌 연구법과 함께 질문지법 있고요. 조사 문항을 보니까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근데 얘들아 봐봐. 이 갑이 설정을 한 가설을 한번 보면, 가설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대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갑의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는 독립 변인이 될 것이고,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조사 문항상에서의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요그 교육에 해당하는 독립 변인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어지는 니은과 디귿을 읽어보면, 자, 요거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를 뜻하니까 여기 가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를 지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종속 변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을의 연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 검토합니다. 우리가 모든 연구를 할 때는요, 그냥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연구 주제에 흥미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선행 연구. 이전의 학자와 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갑과 같이 문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부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부분에서 아, 면접법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58번 문제로 갈게요.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기역이다. 자, 기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 자, 지금 이 연구에서의 모집단은요, 전체 고령층이 되지. 근데 전체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말도 안 돼.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법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샘플, 즉,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즉,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 되는 거고. 자, 2번. 갑의 연구에서 니은,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아까 우리 읽으면서 같이 분석 들어갔었죠. 가설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니은, 디귿 부분은 종속 변인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갈게요.

0: 집단과 통제 집단 나왔어.
1: 실험 통제 집단? 이거는 실험법에서 나오는데 의뢰연구는 실험법이 애초에 활용되지 않았고요.
0: 자, 4번. 가배연구에서 리을, 의뢰연구에서 시옷 단계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된다. 네, 여러분 문제 보세요. 지금 리을에 갑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 그러니까 질문지로 사람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막 분석을 하는데 이때 내 주관과 가치가 개입되는 순간 그거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거예요. 가치 개입이 허용될 리가 없죠. 자, 마지막 5번. 방법론적 이원론 얘기 나왔어요. 자, 이때 방법론적 이원론은 뭐라고? 자연현상을 연구하듯이 사회문화현상이라는 걸 연구할 수 있어. 자연과학의 연구의 전통을 그대로 사회문화현상의 연구에도 쓸수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우리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 힌트 다 줬네. 이거 뭐예요? 양적 연구지. 근데 우리 아까 봤죠? 갑이 양적 연구, 을이 오히려 질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틀린네요. 58번의 정답, 2번 찾았어요. 이어지는 59번 문항은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봤죠? 갑은요, 뭐를 썼어? 여기 써볼까? 갑은 뭐를 썼냐? 문헌연구법 썼고, 거기에다 플러스 질문지법 썼었죠. 자, 이어서 을은요, 을도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헌 연구 썼고요. 플러스 면접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갑과 달리 을은요,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응? 을은 문헌 연구법 쓰긴 했는데 갑도 썼어. 그래서 틀렸지. 자, 2번.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뭐야? 질문지법. 그럼 이거 오히려 갑인데? 3번.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 상대적으로 질문지법에 비해서 면접법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지라고 하는 거 설문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사람들한테 대규모로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질문 문항을 잘못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에 반면, 지금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질문을 구상을 해놓고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로 이어지는 질문 자체가 되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면접법. 자,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실제성 높은 자료 확보. 이건 뭐예요? 참여 관찰이지.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자, 이 5번 선지, 중요합니다. 별표시 빠방하게 찍으시고. 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면 괜히 너네들이 주관이라는 말을 쓰니까 얘는 왠지 더 질적 연구에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잘 봐. 질문지에 어떤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아,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나의 주관이 반영이 되죠. 그 응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할 때도 내가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응답을 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갑과 을, 즉, 양적 연구를 하는 갑이든 질적 연구를 하는 을이든 이러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지 5번 유의미하게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어서 60번 문항. 자, 자료 수집 방법 A와 B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떨어져요. 갑은 학교 부적응 학생 문제를 연구하고자 자료 수집 방법 A, B를 활용. A로는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자료 분석.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이 무언가를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집을 발간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내 연구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이거를 재구성해서 쓰려고 하는 거야. 이걸 참고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2차 자료 쓰고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A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자, B는 뭡니까? 심도 있는 대화. 아, 우리 깊게 나눈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예, 면접법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A, B를 구분을 했으면 1번. 아, 이것도 정말 좋다. 이거 우리 친구들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 활용될 수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헌연구법은 기억하세요. 문헌연구법은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서 모두 다 쓰여요. 예. 둘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자, 2번.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면접을 할 때, 이왕이면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될때이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라뽀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엄격한 변인 통제. 아, 이렇게 어떠한 그 연구 과정에서의 엄밀한 통제를 중시하는 건 뭐예요? 그치, 실험법이지. 자, 4번.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거 문헌연구법이고요.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B와 달리 A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B라고 하는 그런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분 주관적인 인식 파악할 수 있고요. 문헌연구에서 활용을 하는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도 결국 이 안에 주관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아까 59번에 5번 선지랑 연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61번. 자, 가와나는 고등학생의 도박 게임 중독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래요. 어머, 웬일이야? 도박 게임을 한다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도박 게임에 중독된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도박 게임을 하게 된 동기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박 게임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대.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어디다 밑줄 칠까? 심층적인 대화. 자, 이거 깊이 있는 대화야. 친구들아, 너 대체 왜 이렇게 도박 게임에 중독이 된 거니? 이걸 어쩌다가 시작을 했니? 이걸 하면 너의 기분은 어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죠.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네, 면접법이 되겠죠. 면접법. 자, 나요. 도박 게임 중독이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첫 줄에서부터 도박 게임 중독이라는 원인, 교우 관계라는 그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게 X 변인으로 도박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독립 변인. 뒤에 나오는 교우관계를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그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데,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했었지. 아, 역시. 아까 면접법이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면, 질문지법은 무려, 와우, 1,000명이에요, 1,000명. 훨씬 더그 대상, 표본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적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를 해서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게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상 그 모집단의 대표성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엄밀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1번. 변인의 인과관계. 아, 이거 완전 양적 연구 냄새 나네. 직관적인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 아, 표현 좋다. 자, 지금 선지 2번에서 이야기하는 직관적인 통찰, 그리고 감정 이입적 이해. 자, 요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자, 요거는요, 완전하게 질적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질문지법 쓰는 거, 요거 양적 연구였지. 자, 3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을 한다. 여러분.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눈 그 어떠한 기록지, 이런 거 대부분 질적 연구할 때다 힘들게 전사를 한다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고요. 질문지법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 데이터, 이런 것들도 경험적인 자료입니다. 가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리네요. 자, 4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자, 우리 59번 선지 5번에서 살펴봤었던 똑같은 내용. 아, 이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강조하는구나.

네, 그게 드러나죠. 자, 지금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연구 대상자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3번, 4번 선지는 정답 선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의미 있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 갈까요? 가와 나에서는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인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다. 오, 정답 5번 나왔네. 우리 아까 기출엔플러스 문제 풀 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질문을 했어. 아까 얘기했지? 또 도박게임 왜 시작했니?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재밌어? 이러한 과정에서 대답을 한다라는 거. 언어적으로 핑퐁핑퐁 하는 거고요. 설문지에 응답을 할때 내가 읽고 응답에 체크. 이거 자체가 상호작용이라고요. 핑퐁핑퐁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5번 또한 자주 나오는 선지였어요. 자, 이어서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을병 세계 연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갑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아, 처음부터 뭔가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변인과 변인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체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만 정말 잡고 있는데, 이게 그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함. 크, 이거 엄청 함정이다. 여러분, 이거 대충 읽었으면 일상생활 관찰에서 딱 끊어. 이게 참여 관찰이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관찰 한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예요? 문헌연구법이죠. 요게 포인트였어. 자,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밑줄? 이야기를요, 깊이 있게 나눴다. 자, 이거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와요? 아이고.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와요? 심층적인 대화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네. 표현은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사용을 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의뢰 연구입니다. 팬덤 문화의 연구를 위해서 별표 야구단의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 이게 너무 궁금했었던 거야. 6개월간 회원들과 경기를 관람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와 응원 모습을 기록을 했다. 그 안에 가입을 했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대체 이러한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생생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수집한 거죠. 참여 관찰법. 자,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 팬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다.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특히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왜 그런 거니? 심층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거, 예,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을병이 각각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마지막 병이요. 병은요,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조화된 문항이 뭐예요? 설문지야. 그러면 병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썼어요? 그래요. 질문지법 썼네. 질문지법.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을 분석. 아까 첫 번째랑 똑같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들, 낚시질 하신 거예요. 예. 자, 지금 대충 읽었으면 면접에 꽂혀가지고 면접법이네! 하면 안 된다고. 그 조사 자료집을 분석해서 대학생의 정치 참여 과정을 연구했죠. 그럼 이거는 문헌연구법으로 보셔야 되죠. 네, 이렇게.

제발 걸려들었지 않았기를 바라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요,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 자, 지금 여기 1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요 옆에다 써볼게요. 네, 질문지법에 해당을 합니다. 자, 지금 갑과 을, 둘다 질문지법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병에서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병과 달리 갑은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아주 엄밀하게 통제를 해서 내가 어떠한 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다. 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험법에 해당한다. 실험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자, 3번. 갑을은 모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관심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와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낚시에 걸려들었다면 이걸 보고 참여 관찰이네, 참여 관찰이네 해서 3번으로 갔을 확률이 높아.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죠? 갑에는 참여 관찰법 아닙니다. 자, 4번. 갑과 병 모두 기존의 결과물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연구법 둘다 공통으로 사용했어요. 갑과 병. 그러면 정답은 4번. 자, 이어서 5번. 을과 병입니다.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다. 자, 지금 을, 그리고 지금 병 보는데, 지금 병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질문지법이나 아니면은 문헌연구법, 이러한 것들 쓰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막이 자료집이랑 뭐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 막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 질문지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네,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6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63번입니다. 자, A에서 D까지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 나와 있고요. 자,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 연구를 위해서 A, B, C, D 중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자, A는 뭐예요?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A를 씁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연구자가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A가 뭐다? 참여 관찰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를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를 찾아보는 게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B가 질문지법이 되겠죠. 글을 읽는 게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한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지금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활용해서 양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C가 뭐예요? 네, 문헌연구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몇 명의 아동들에게라도 D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D는 면접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를 잘 구분을 했으면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맞죠? A가 참여 관찰, B가 질문지법, 그리고 C가 문헌연구법, 네, 마지막 D가 면접법. 1번부터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거. B,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완벽한 설명. 자, 2번. C에 비해 A는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문헌연구법이 되죠. 문헌연구법으로는 내가 막 1900년대 초반의 연구 살펴볼 수 있다니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거잖아. 자, 3번. 3번 맞나요? 네, 3번. D와 달리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B는 질문지법인데요. 네, 오히려 면접법이 더 중요하고, 4번, 5번을 보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B와 C예요.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인데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네. 둘다 이에 대해서 응이라고 응답을 할 테니까. 자, 마지막 5번. C와 D. 문헌연구법과 면접법인데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문헌연구법은 아니요. 면접법은 응? 그러면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63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4번. 또 등장했네요. 뭐가? 채점형 문항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문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마도 지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처음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 접근한 친구들은 왜 그거 어려워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채점형 문제 풀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러한 방법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풀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부터 너무 큰 어떠한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얻어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A에서 C까지 이렇게 단서 안에서의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극단값으로 가기로 했는데 질문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0점에서부터 4점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2점짜리는 모호하니까 3점과 1점 부분을 먼저 봐야 돼. 근데 잘 봐. 이 3점과 1점은 사실 세트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 3점짜리는 4개 중에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어. 근데 이에 반면, 을 같은 경우에는 1점? 얘는 하나만 맞고, 네. 3개는 모두 다 틀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두 번째와 이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갑과 을이 둘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얘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 을은요, 무조건 1점이니까. 근데 이에 반면 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에서요, 둘다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도 안 돼. 왜? 얘는 하나만 들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결국 갑과 을은 두 번째와 네 번째에서 틀렸을 것이다. 근데 그건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 순간 어쨌든 여기 갑이 1번과 3번 문항에선 무조건 맞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A부터 갈게요. 자, A.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그럼 얘는 완전 실험법. 그러면 A가 이제 실험법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가면 이게 어쨌든 예, 이게 지금 정답이었었던 거잖아요. B에 비해서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B와 C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라고 하는 질문지법은 네, 아, B가 아니라 그 면접법에 비해서 오히려 질문지법이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C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법이 예, B가 된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얘가 답이었으니까 얘는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A, B, C를 구분을 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면 A에 비해서 실험법에 비해서 면접법은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냐? 아무래도 실험법보다 면접법은 연구 대상이 어떤 응답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질문을 바꿔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법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예라고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아니오라고 응답을 한게 틀렸겠다라는 걸 알죠? 그럼 그 순간, 얘는 지금 하나만 틀려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맞아야 되네? 그럼 얘도 맞겠지? 그러면 얘가 틀렸네? 근데 2점이니까 무조건 여기에는 올바른 응답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기억에는 예라고 하는 응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 1번에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A에 비해서 B는 A와 B를 비교를 하는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오히려 실험법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B와 달리 C, B와 C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질문지법과 면접법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번. C와 달리 A,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질문지법도 당연히 파악할 수 있죠.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가에는요. B에 비해서 C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냐? 면접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은, 예, 이거는

질문지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게,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64번 문제, 채점형 문항으로 이 안에서 나름대로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항이었을 거예요. 자, 이어서 6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면접법과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질문에 따른 응답의 형태로 이전처럼 채점형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채점형. 네. 자, 근데 질문이 3개야. 여기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2점이라는 얘기는, 아, 한 문항이 틀렸구나. 네, 여기서 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봐봐. A와 달리 B씨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네, 여기에 예 라고 응답을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응답을 한 요거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순간 첫 번째, 세 번째 응답은 여기에서 각각 1점, 1점씩 전부 다 가져가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C와 달리 AP는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냐? 오? 이렇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과 질문지법. 그러면 C와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C는 뭐겠다? 참여 관찰법이다라는 걸 알았지. 참여 관찰법. A와 B는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가는 여기에 아니요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옳은 응답이어야 돼. 이걸 염두에 두고 1번. AB에 비해서 C는 구조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다. C는 참여 관찰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든 나는 그 안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을 하겠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높을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자, 2번. AB는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를 한다. 자, 여러분. 설문지를 활용을 하는 질문지법의 경우에는요, 정서적 교감 형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적연구를 쓰는 면접법의 경우에는 이 친구로부터 제대로 된 아주 좀 의미 있는 가치로운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신뢰관계, 라포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3번입니다. A가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한 방법이라면 O? 그러면 그 순간 A는 뭐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A가 질문지법이 되겠다. 쓸게요. A가 질문지법. 그러면 B가 뭐다? B가 면접법이 되겠다. 그럼 가에는 C와 달리 B는, 즉 참여 관찰법과 달리 면접법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예,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예? 지금 여기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실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참여 관찰과 구분되는 면접법의 특징이 아닌데요? 근데 아니오가 1점으로 옳은 응답이어야 되니까 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만약에 B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방법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B가 질문지법이 되고, 그 순간 A가 면접법이 된다라는 걸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가에는 참여 관찰법에 비해서 면접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이한가? 자,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자료는 오히려 참여 관찰법에서 더 유리했죠. 그럼 면접법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4번 선지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마지막. 자, 가에 B와 달리 A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가? 이게 들어간다면, 자, 만약에 가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A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질문지법이 A다라는 걸 지칭을 하죠. 그럼 그 순간 B가 면접법. 자, 그러면 질문지법에 비해서 면접법은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면접법은 오히려 직관적인 통찰을 발휘를 해서 그 행위 이면의 의미를 또 이해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5번 문제의 정답은 네, 3번이었습니다.

0: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 2번 주제에 들어갔어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풀었었던 문항들의 전반부의 채점형으로 좀 고난이도에 변별도 있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더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66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난 1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는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2강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 3강까지 해서요. 바로 선생님의 훈스킬 공략 2,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쫙 한번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자신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2강과 3강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단언컨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가장 최근 문제인 7월 학력평가 내용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혹시라도 이제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점 공략을 듣는다면 아마 반드시 9월 모의평가에 나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아, 뭐 맞추면 좋겠지만 틀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위크 포인트 한번 잠깐만 잡아보면요. 일단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그래프가 정말 뭐 로그 2의 x, 3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까지 한 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작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지를 못한다. 그럼 바로 약점이죠. 예, 왜냐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지 꼭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에 등장하는 교점을 구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에 어떤 교점이 만난다 그러면 도대체 그 교점을 내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서 풀 것인가? 그런 교점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해보지 않는 것이 결국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그래프의 상황에서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식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식으로만 끌고 가겠다 B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내가 기하적으로만 해석하겠다 그것도 B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뭐 T값이나 P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상황에서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식이 왔다 갔다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이것도 약점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기울기 뭐 여러분들 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 조작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아 여기가 여기일 거다 라고 찍고 그걸 그냥 찍어서 그냥 풀면 안 되고 찍고 한번 계산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 점이 그 점이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맨날 맨날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경험치의 효과. 나의 그 전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그 점이 그 점이었다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과 대칭 이동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안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이 훈스케일 공략 2이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는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약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좀 따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약점 공략 이 훈스케일 수학원의 바로 두 번째 공략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같이 가야죠. 선생님이 지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방정식 문제도 있고 부등식 문제도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건 약점 아니죠. 왜?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틀리고, 어떤 아이들은 맞추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약점이 있는 파트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그런 부분들은 그래프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뭘 정리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아니야, 1, 2, 3, 네 번째다.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난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고요? 기본형과 표준형. 만약에 기본형을 물어봤다, 그러면 난도가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로 갖고 왔던 6월 모평이 쉬운 이유가, 왜냐면 기본형을 갖고 왔기 때문에. 플러스 박스 채우기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복선을 다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죠? 이 시점에?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잘해왔잖아.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기본형이죠. 그럼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A가 0하고 1 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져요. 그 맥을 그대로 같이 갖고 와서 무슨 함수도, 그렇죠. 로그 함수도 기본형이 있어요. 그럼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말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자, 로그 ax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걸요? 이미 벌써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 선생님 맞아요. 로그, 그러니까 y는 ax제곱과 y는 로그 ax제곱 자체가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둘이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프적으로는 무슨 뜻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 지수함수의 그림 자체가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것도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하고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림. x축 있으면 y축 필요 없어요, 지수함수는. 어차피 x축만 있으면 돼요. 왜? 얘가 정근선이거든. 그리고 얘는 증가한다. 끝! 군더더기 없어야 돼, 이제. 줄여, 줄여, 줄여. 풀이를 줄여.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늘어질 거예요. 자, 빨리 일어나세요. 누우면서 보지 말고. 빨리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이 수학 영역 진짜 내가 만점에 도전한다라는 마인드로. 자, 그러면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고. 이렇게 맥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 반 애들 요즘 아침에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집에 가기 전에 마라탕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보자. 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왜냐면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대표 주자 메뉴 두 개가 딱 그거예요. 마라탕 앤 떡볶이. 자, 보세요.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뭐 선생님 유행어라고 하던데 애들이. 풀뿌리. 이때는 y축이 중요한 거예요. 왜? y축이 점근선이거든요. 로그 x에. A가 1보다 큰다 그러면 이런 풀뿌리. 근데 풀뿌리가 좀 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풀뿌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재미가 없어. 아, 이게 뭐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문제가 좀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조금 더 뭔가 요리조리 조금 양념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쫙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요.

바로 x 자리에다가 x-m을 넣고 너무나 다 아는 거야. y 자리에 y-n을 집어넣어야 그게 그렇게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이의 x제곱이 이의 x-1제곱으로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평행이동 말고 무슨 이동 있어요? 대칭이동 있죠. 그럼 대칭이동도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가지. 뭐냐면 x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것이 뭐랑 관계가 있다? 바로 1번과 2번의 역학관계, 역함수와 관련이 있다. 요게 이제 전체 노용정리 하자면 끝인 거지.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X축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X축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칭이동이죠. 그리고 원점 대칭은 원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데 애들이 선생님 X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이동 한번 하면은 그게 원점 대칭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원래 기하학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Y죠. 여러분. 보세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y가 바뀐 거잖아요. 같이 가면 어떡하니 경훈아? 너도 같이 가면 어떡하니? 애들이 같이 간다고.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자, y축 대칭 이동은 x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죠.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x도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래프 개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여기 지수함수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지수함수는 뭐가 되느냐? 표준형이 되는 거죠. 표준형. 그럼 표준형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이제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a의 mx 플러스 n 여기도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 p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왜요? 내가 여기 1번이라고 썼을까? 아, 2번이라고 썼을까?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2번에 1번. 그럼 여기도 2번. 그럼 여기도 이제 표준형.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표준형은 y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a 들어가고 여기도 mx 플러스 n이 되고 플러스 p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만났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위크 포인트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친구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작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려지지를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빨리 그리는 방법이죠. 선생님이랑 실시.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흔적이에요? X축 대칭이동의 흔적. 여러분, 여기는 무슨 흔적이에요? Y축 대칭이동의 흔적?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X축 평행이동의 증거?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Y축 평행이동의 증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X축 대칭이동의 증거? 그 다음에 M도 이제 Y축 대칭이동의 증거? X축 평행이동의 증거? Y축 평행이동의 증거? 이제 여러분들 증거는 다 알았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별표 치고 그림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점근선 찾고 기본형 찾아 쭉. 이게 기본적으로 이 표준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너무나 중요한 점근선은 바로 상수항이에요. 왜? 그게 점근선이거든요. 따라서 y는 p가 점근선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근선 찾고 기본형은 뭐냐면 y는 a의, 여기 m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y는 a의 m의 x제곱이 기본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서 점근선 y골 p 고려해서 쭉 그려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만약에 내가 이 로그 함수로 오게 된다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바로 진수 0만 되는 곳으로 찾는 거 알고 계시죠? mx 플러스 n이 0이 되는, 즉 다시 말하면 y가 아니라 x가 되겠죠, 이번에. x가 마이너스 n분의 n이 된다. 이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3점짜리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함수하고는 달리 지수 함수는 가로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상수항이 살려지지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세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로 점근선이 바로 진수 0만 되는 곳이다라는 거고 이때 이 m을 같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는요 함수를 기본형으로 잡고 m이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y축 대칭이동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일단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개념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내용을 그 빈칸 부분에 조금 써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개념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이제 스크린 캡처와 동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7학년도 6월 모평에 등장했던 문제인데, 낸들 알았을까요? 이게 20번에 이렇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나올 것을. 자, 근데 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에 대한 공략을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박스 채우기는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이 박스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박스의 내용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약점이 티안 나게끔 딱 극복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함정을 그게 선생님이랑 중요하다. 보세요.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느낌이 강하지는 않아요. 박스만 잘 채우면 돼요. 근데 문제의 일단 카테고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맞죠.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보다 큰 실수 b에 대해서 하나는 b의 x제곱. 그러니까 요거죠. 기본형. 기본형이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본형에다가 그럼 원래는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X축 대칭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걔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교점 P가 있을 때이 지금 교점 P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해보자. 요두 개의 교점. 그리고 거기를 알파베타라고 둔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하나만 써보면 P가 이제 알파베타인데 이거는 몇 4분면에 있냐면 1, 4분면에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뭐지? 그 1, 4분면에 있다는 걸 여기 표시해 볼게요. 그랬을 때 알파베타의 세제곱이 1이 됐을 때 OP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그랬을 때 GM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냥 빡 냅다 바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박스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이거 쓱 그냥 대충 보고요. 여길 봤어요.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그러므로 알파분의 베타가 m이다. 자, 여러분,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6월 모평을 볼그 당시에 저세줄안 읽었습니다. 위에 세 줄요. 왜 읽어요? 나의 약점이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슬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150점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의미가 없죠. 왜? 약점 공략을 하려면 다시 그냥 1년을 공부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인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서론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볼때 지난 이야기 다꼭 챙겨보시나요?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넘기는 친구들 분명히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분의 베타는 3알파가 베타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분의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푸시면 됐었던 문제라고요, 실제. 아, 그러면 결국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3이 되겠구나. 바로 그래서 그게 가예요. 왜? 알파 베타는 1, 4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둘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문제 없고. 그래서 가가 그거다. 근데 베타의 4제곱이, 그럼 이제 여기를 읽어봐야지, 앞에를. 베타의 4제곱이 m이므로, 잠깐만. 그럼 내가 베타의 4제곱이 m이라고 했는데, m이 아까 전에 3이라고 내가 구하지 않았나, 방금 전에 위에서? 그럼 이게 3이면,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세상에, 가나다 빈칸이 3개인데, 2개가 그냥 무슨 2분 만에 나와.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단 쉬웠다. 맞출 수 있었다. 오히려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가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미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실제 못푼 친구들도 꽤나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점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선생님 저는요 시험 때 완전 고민 안 하고 정말 선생님처럼 열심히 잘 풀었는데요.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1번 문제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가 3이고, 그 다음에 나가 3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저 여기 안 읽습니다. 이걸 왜 읽습니까? 지금 바쁜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길 채워야 됩니다. 자, 다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역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왜? 저 이게 M이잖아요. 이게 베타잖아요. 근데 그것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속상해, 속상해.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밤 10시에 해설 강의 들으니까 알것 같대. 그건 다알것 같지. 우리 EBS 어벤져스 선생님들 얼마나 해설 강의를 잘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보세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어, 다가. 지수 계산하느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M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저기가 로그 3의 베타가 얼마라고?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날라가면서 이거 로그 아직도 안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번분수 처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여러분은 3의 4분의 1제곱에서 3의 1제곱을 나누는 꼴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으로 따지자면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빼기 1이라서. 그래서 요게 이제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끝이에요. 어머,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나 봐. 좋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각각 PQR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P예요? 이게 P죠. 그 다음에 이게 Q고, 그 다음에 요게 R이란 얘기 아닌가요? 이거를 곱해가지고 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이거를 곱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4의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요게 이제 PQR을 곱한 건데, 그거의 제곱을 한번 해라. 정말 숨을 잘 쉬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3의 4분의 1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만나면 요거랑 요거는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이니까 요거 두개 곱하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 실화죠? 자,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제곱하게 되면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제곱을 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4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8이다, 48이다. 요렇게 마무리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 법칙의 계산 문제야, 뭐야. 그러면서 내가 아까 전에 그 그래프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답은 다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카테고리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맞지만 전혀 내가 까막눈이어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유평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네, 4점짜리 문제지만 도전 정신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출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9월 모의평가에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거라고 높은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스 채우기가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기출문제의 경향 패턴으로 봤을 땐 사실은 이 자리는 수열이 그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던 많은 이제 그 기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날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가.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자체 내용을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빈칸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능구렁이처럼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약점을 공략하는데 선생님의 스킬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4점짜리 문제 맞추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좋고.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 1번 문제 한번 수능 문제 10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의미를 살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만나볼 건데, 사실 1번 문제는 제가 조금 쉬운 걸 갖고 왔어요. 요 정도 문제 괜찮나요? 이게 10번 문제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단촐하게 딱 지수함수 하나만 가지고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봤더니 A가 1보다 큰 어떤 그러한 상수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Y는 AX제곱 마이너스 2. 이걸 작도 하실 수 있나요? 왜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작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되죠. 왜? 선생님이 점근선 찾고 기본형 찾아 쭉.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럼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쭉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어때, 이해되셨어요? 절편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말이 안 나와. 목을 매달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일사분면이 이쪽이 위니까 y축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x에다 0을 한번 딱 넣어봤더니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에 있더라고요. 그럼 y축은 대충 요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사분면 위에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점을 제가 요렇게 일사분면으로 잡아보죠. 근데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 요거죠.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겠고, 읽으면서 직독직해. a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점근선 마이너스 2죠. 이거랑 만나는 점을 내가 c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라?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기하적인 상황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지 못하면 그것이 너의 약점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A, B와 BC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는 누가 봐도 2라는 거 압니다. 왜냐면 X축부터 Y는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이를 이게 갖고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고. 그러니까 즉 A의 모름지기 Y좌표는 2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교점 찾아 산만리라고. 교점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걔를 쳐다보고 있어요. 고양이 샵,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샵, 이런 데서 이렇게 아, 귀여운 친구들 보듯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경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줘야지. 왜냐면 약점을 공략하겠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X좌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했더니, 여기서 삼각형 AOC의 넓이가, 그러면 AOC의 넓이가, 근데 여러분, 여기가 2고 여기가 2면, AOC라고 하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딱 요렇게 여기가 B가 AC의 딱 정중앙이면서 수직이 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은 이쪽 반쪽의 삼각형의 넓이는 4라는 걸알수 있죠. 반쪽. 그럼 반쪽이 뭐냐면 AOB. 여기로부터.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4라는 얘기는 바로 OB의 길이가 4였다는 거죠.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4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좌표가 4,2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아, 그러네. 그럼 4,2를 여기가 지난다는 얘기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란 얘기예요? 아, 그게 바로 2가 되겠다. 그러면 a의 4제곱은 4가 되니까 a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a는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죠?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찾았어요. 근데 OB가 뭐죠? OB가 4네요. 왜냐면 여기 OB의 길이하고 A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써보면은 그럼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OB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2분의 5제곱이 된다. 요렇게.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요. 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작도 하면서 동시에 쭉쭉쭉쭉쭉 기하적인 성질을 대수로 이끌어주고 선생님이 교점 찾아 산만리 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연출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너끈히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이제 정답 3번이고 풀어드리지만 요게 또 약점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물음표로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난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자, 이제 이렇게 좀 기하적인 상황이 복잡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미가 좀 당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래도 얘는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복잡해서. 지금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역학관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와 K에 대해서 A는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A의 X제곱이라고 잡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함수, 요 함수와 이 함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뭐 했을까요? 여기까지 읽자마자. 맞춰보세요. 선생님 뭐 했을까요? 첫째, 물을 마신다. 둘째, 양치를 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평행이동을 고려해본다. 정답 몇 번? 3번. 적극적으로 평행이동을 고려해본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봤어요.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는 이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넣었다는 얘기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1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분의 11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풀이 죽었어요. 왜? 그러면 이거하고 뭔가 연관된 뭐 기울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1분의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16분의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저에겐 좋은 트라이얼이었다는 얘기죠. 좋은 시도였어요. 자, 봤더니 그 그래프와 y는 e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의 교점을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p하고 q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초월함수고 하나는 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물과 기름 같아서 섞으려고 섞어봤자 눈에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섞이지 않기 때문에 PQ를 딱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공학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난제예요, 난제. 구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또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R과 Q의 Y좌표는 서로 공유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평행하다라는 거가 R의 Y좌표와 Q의 Y좌표가 동일하다. 끝. 그러면서 나보고 뭘 알려줬나 봤더니 PR과 QR이 5래. 잠깐만. PR과 QR이 5로 서로 같, 잠깐. 나 이제 알고리즘 1번 나왔다. 이건 이거였구나. 내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주나 했더니, 자, 선생님 1번. 뭐였을까요? 저 PRQ를 삼각형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요? 자, 알아맞혀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P를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R을 그리고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요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여기가 5죠. 그 다음에 여기가 5죠. 자, 여러분. 자, 요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 얘기는 즉슨, 아,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를 EX라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O-X가 되면서 완벽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준것 같아요. 얘가 아니라 잘못 짚었던 거지. 추리는 괜찮았으나. 따라서 O-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25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4x 제곱, 여기는 x 제곱이니까 5x 제곱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되고, 여기는 25니까 얘가 0이 되면서, 아, x는 0하고 2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2 바로 길이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2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4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P라고 하는 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네칸 내리면 Q가 되고, 그 Q라는 점을 왼쪽으로 다섯 칸 밀면 R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P, Q, R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줄줄이 비행한 나머지 점의 좌표들이 다다닥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아, 그래? 그러면 나 앞으로 이 P의 좌표를 P, Q라고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Q라고 하는 좌표는 이 1번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네칸 내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P 플러스 2, Q 마이너스 4가 바로 Q의 좌표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걸 그대로 들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섯 칸만 왼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 좌표는 P 마이너스 3, Y 좌표는 Q 마이너스 4로 공유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하적인 성질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서 교점을 찾는 작업이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2번은 이제 이 점들이 각각의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과 막 평행이동된 그런 지수함수와 대칭이동한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하기 전에 정리를 해 볼게요. 모르는 문자가 P, Q, A, K입니다. 그럼 저몇 개씩 필요하죠? 네 개. 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일단 PQ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의 P 플러스 1 더하기 1은 Q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식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PQ는 동시에 그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요. Q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P 플러스 K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요. 얘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전혀 다른 식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은 P 플러스 2와 Q 마이너스 4를 저 밑에 있는 곡선에다 넣게 되면은 A에 X가 P 플러스 2니까 P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은
Q-4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사나우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6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6에서 7을 빼면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요렇게 조금 선생님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마지막 네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 곡선이 여기를 지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P-3, Q-4를 저기 맨 밑에 있는 곡선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X, 아,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X 플러스 4에다 P-3을 넣으니까 여기도 P 플러스 1이 나오네. 갑자기 저는 요 식이랑 같이 연립을 하고 싶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자, 플러스 2분의 3은 Q-4랑 똑같다. 여러분,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 몇개 나왔죠, 식이? 4개. 그럼 다 나옵니다, 답은.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연립하기 좋게 생긴 게 이거랑 이겁니다. 딱 봐도. 어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 일단 A의 P 플러스 1제곱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게 Q-1이라며요. 그러면 요게 Q-1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리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Q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아, 그러니까 1에다가 2분의 2에다가 2분의 4가 2분의 5가 되겠고, 는 Q-4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8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Q는 여기가 2분의 13인데 그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 13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계산 실수 안 했는지 한 번씩만 볼게요. Q가 4분의 13이에요. 그럼 Q가 4분의 13인 거를 이쪽으로 들고 가면 4분의 13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A의 P 플러스 1제곱은 4분의 9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K를 몰라? 그래서 일단은 이건 썼어. 이것도 썼어. 그럼 이제 내가 이거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아직 안 썼네. 근데 Q가 아까 전에 4분의 13이라고 했거든요. 어라? 그러면 Q가 4분의 13이면 4분의 13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4니까 1인데? 오, 좋다. 그럼 선생님, 여기 세 번째 식은요. A의 P-1 자체가 1이라는 얘기인데요.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뭐할 거냐면요. 나눌 겁니다. 왜 나눌까요? 그래야지 지수를 뺄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나누면 a의 제곱이 4분의 9가 되는데, 이러면 보통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a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란 얘기는 그걸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p 값이 1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그럼 지금 뭐뭐 못 찾았는지 보자. a 찾았고, p 찾았고, q 찾았고, 아, 나 k만 못 찾았네. k가 뭔데? k는 2p에다가 q를 더한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p가 아까 전에 어디 있었지? p 여기 있다. p는 1이고 q는 4분의 13이니까 최종적으로는 4분의 21이 k 값이 되겠네요. 자, 일단 ap 그다음에 k a 다 찾았네요. 그러니까 ap q k 다 찾았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까 여기 있었죠?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해라 이랬네요. 뭐 어차피 뭐 나는 지금 벌써 족보가 나와 있는데 얘랑 a랑 뭐 더하라고 했어요? k를 더해라. 요거 더해라. 그럼 이게 4분의 6 아닙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27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었냐면 2번이 정답이었던. 선생님 맞게 구했죠? a가 2분의 3이고 p가 1이고 q가 4분의 13이고 최종적인 k는 4분의 21이고, 아, 뭐 군더더기 없이 다 맞았네. 최종적인 정답. 조금 선생님이 약간 문제를 가지고 노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조금 드나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시험 때 무조건 말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기 잠깐만 좀 랩빌업을 하면은 보세요. 이 그래프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 그러면 선생님이 작도를 했는데 중간에 기하적인 상황을 통해서 좌표를 이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요 평행이동이 기울기랑 어긋나 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을 4개나 연산을 해서 문자가 4개이기 때문에 식이 4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약간의 계산 역량도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너무너무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약점 공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기울기 의미가 살려 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못 풀어드렸던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5회에 10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지션이 10번, 13번, 10번. 아,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 선생님이 찍시는 아니지만 잘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찍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아, FX, GX, 원 있고, A, B, C 있고. 자, 더 이상 이제 우쭐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랑 도전해보는 거야. 자, 볼게요.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할수 있어. 자, FX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잠깐만.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2래요. 요게 요거래요. FX. 됐죠? 그 다음에 써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GX는 요렇게 써져 있지만, 뭐하러 저 A를 저렇게 호구로 붙여놔요? 로그 A의 A는 1인데. 따라서, 아, 그러면 여기 GX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A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다. 자, 선생님 무슨 정말 집착증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요두 개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자, 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바뀌려고 한다면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2가 1로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걸려들었다. 너구나. 너구나. 이건 맞아떨어지는 거지. 까까는 안 맞아떨어지는데 이번에 맞아떨어진 거야. 뭐야? 아, 결국.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구나. A가 그대로 B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당황해. 이해됐어요? 코어 운동을 어제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자, 보세요. A에서 B로 갈때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이동하면 B였을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FX와 GX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직선과 만나는 그 교점을 AB라 하고, 당연히 설계 나와야지. 거기를 A라고 B라고 하고,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B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 그러니까 쭉 일직선 위로 올렸다는 거야. 그럼 뭐를 공유하니, 얘들아? X좌표를 공유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A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이건 중앙기하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갈 것이냐? AB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PC, AC의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다라는 좌표 설정으로부터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내라 라는 뜻이 100% 아니 1000%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1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앞에서 풀었던 2번에서 그 다음 나의 행위가 뭐였니? 좌표를 이제 잘 찾아봐야죠.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는 이 A가 왠지 Y축 위에 있는 점 같다는 거죠. 의심이죠. 의심. 왜? 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랑 FG랑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만 했지. 그게 Y축 위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A가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이 맞았더라면, X좌표는 필시 0이었었어야 돼. 그러면 걔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걔가 0,2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이 의심이 틀렸다면 얘가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그 A라고 하는 점 자체가 F와 이 직선의 교점 아니니. 근데 내가 여기다가도 0을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봐. 선생님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맞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 Very, very excellent한 상황이었던 거야. 이렇게 푼다니까요, 선생님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저 약점 공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가 0,2란 얘기예요. 아, 그래.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B가 왠지 A가 이동해서 간 점인 것 같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B를 갖다가 그럼 뭐라고 설정하겠어요? 저였으면 시간이 없다 찍어야 된다 그랬다면 아마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아래로 한칸간 B를 2,1이라고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성립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저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시죠. 선생님 여기다 2 넣으니까 진짜 1 나오네요. 잘한다. 그러면 이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점이 어디 위에도 있어야 돼요? 잘한다! GX 위에도 있어야 되죠? 자, 여기다가 제가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이 페스티벌? 이거는 어디 위에도 있냐면 G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 위에도 있고 G 위에도 있다. 이걸 우리가 고급진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평행이동이 나오면 그 평행이동을 따라가는 기울기와 점 하나를 망원경으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요? 2,1이라고. 그러면 C는 누구를 공유한다고요? X를 공유한다고요. 그럼 누구만 몰라요? Y좌표만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1번입니다. 누구? 이 A와 B 찾아. 산말리.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2번 하시고, 이제 우리는 스몰 C를 찾아 산말리죠.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뭐 그것도 안 읽었네요. 그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건지도 안 읽었네요.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A가 누군데? 미치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선생님, 왜? 그 A와 B라고 하는 점 찾았으니까 A 나오는 거 아닌가요? 으이그. 여러분, 이 A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 해봤자, 그러네요. 0,2가 3, A 안 나오죠. 2,1. 여기, 안 나오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정보를, 그럼 뭐하러 2,C에 대해서 말을 해줬겠어요? 으이그. 너무 긴장하면 또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2번. 이 2,C를 찾아서 결국에는 2,C가 여기 위에 있다. 이래야지 이제 우리는 A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2,C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죠. 뭘로부터? 바로 중앙기하인 원의 지름을 가지고서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어디 점을 찍어도 다 직각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학력평가에도 나왔거든요. 다 소급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기울기 구해볼까? 2-0분의 안 쓸게요. C-2. 이게 얼마다? 이게 기울기가 2다. 따라서 여기로 넘어가면 4, 더하면 6이니까 C값이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스몰 C값이 6이니까 우리가 C라고 하는 점의 좌표 자체가 2,6이었던 거야. 근데 이 2,6이 어디 위에 있었냐면 첫 번째 풀뿌리 FX 위에 있었단 얘기지. 요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F2가 6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2,6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로그 A에 2를 넣게 되면 3이고 플러스 2가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4. 넘어가면서 4. 돌아가면서 3. 따라서 A의 4제곱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3의 4분의 1제곱이라고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를 보니까 거기 지금 다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근은 같이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가, 맨 처음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어요. 따라서 A가 4제곱근 3이 되겠다. 요거를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올때 여러분 그냥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선생님 진짜 거의 프로듀스 땡땡땡처럼 정말 심사위원의 마인드로 내가 갖고 왔거든요. 아, 이거를 올려, 이걸 올려, 이걸 이 다음에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었냐면 선생님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았던 문제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비했나?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풀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평행이동을 똑같이 조사했지만 그것이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란 연관이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 추론이 오히려 더 나에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제의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전에 풀었던 그 2번 문제는 삼각형에서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냄으로 인해서 PRQ라고 하는 이세 점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위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가 사실은 이 문제 와서도 A와 B의 위치 관계, 또 B와 C의 위치 관계, 또 A와 C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바라본다라는 어떤 큰 패러다임에서는 완벽하게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 이런 문제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하고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 가지고 왔으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약점 공략을 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약점 공략 3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프닝에 조금 특이한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EBS 사이트를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꽤 눈에 잘 보이는데, 클릭하지 않아 본게 분명 있을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EBS 사이트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검색창 있잖아. 그 검색창 오른쪽 아래에 EBS AI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어가 보세요. 그거를 왜 들어가라고 하냐면, 이게 또 강좌 이름이 약점 공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 어떤 유형을 선택해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나, 아니면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니면 다른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쭉 만들어서, 하나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건네줘요. 그 다음에 풀고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틀리면 또 바로 해설 강의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풀다가, 자꾸 틀리잖아. 그럼 여기서 개념 강좌를 추천도 해준다. 개념 강좌에서 뭐 등차 수열 누구 선생님 강의, 뭐 등비 수열 누구 선생님 강의, 뭐 미분 가능성 누구 선생님 강의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또 강의 듣고 또 문제 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공고히 하는 건 맞지만 계속 문제를 통해서만 개념을 공고히 하는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빈틈을 발견했을 때에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채워나가야지라는 생각보다, 아, 이거를 알려줬던 개념에는 어떤 게 있었더라 하면서 개념 강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개념서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용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문제 풀다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네? 라고 외울 게 아니라 이 파트를 설명했던 개념은 앞에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교과서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든지. 아시겠죠? 그거 정말 꿀팁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저라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약점 파트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의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풀어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얘긴데, 이 파트가 가장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절대값 함수랑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를 주는데 다 주진 않죠? 약간 조건들을 주죠?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구한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 3차함수, 4차함수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비율 공식 있잖아요. 2대1. 저도 비율 공식 알거든요. 저도 비율 공식 알아요. 근데 저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보시면은 2023년도에 실시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비율 공식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문제가 제 생각엔 없어요.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15번에 그 3차함수 그래프의 3차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하게끔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식을 작성해 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살짝 유리했어요. 아주 살짝.

한, 두 줄짜리를 한 줄로 만드는 정도? 그 다섯 줄짜리를 한 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모르더라도 두 줄, 아니 한 1.5줄 내에 풀수 있는 걸한한 줄이나 0.5줄로 풀수 있는 정도? 그 정도랄까? 그래서 저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내가 9월 달에 뜨악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의 경향상은 그런 것 같고요. 그 평권에서 보도자료 낼 때에도 사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그러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했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교과서에서 그냥 명시했어요. 자, 우리 그래프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에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볼 거예요. 왜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증감을 파악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도함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도함수의 부호죠. 그럼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야? 2차. f'x는 2차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요게 f'이에요. 자, 그리고 x축이 요 아래 있을 때도 있고요. 여기 접할 때도 있고요. 여기 위에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다할줄 알죠? 자,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를 설명해 보고 싶은데 요거. 제일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 요 교점을 알파, 요 교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증가, 감소, 증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이건 다 아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죠? 여기 베타죠? 내가 논의하고 싶은 건 요거야. 요 간격에 대한 이야기. 극대랑 극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것도 공식 외운 친구들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는데 저도 안다니까요. 자, 어찌됐든 전 그거 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넓이는 여러분 뭐죠? S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x dx죠. 그죠? 도함수가 음수 파트인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f'x의 dx야. 근데 이거는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fx. 부정적분 하나 찾고 베타 알파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f 알파거든. 근데 정확하게 요 높이가 뭐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f 알파 빼기 f 베타예요. 뭐야 이게? 넓이 S랑 같아요. 아, 요 넓이만큼 우리 함수값의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자, 4차함수. 4차함수 가보자. f'x가 몇 차야, 이거? 3차죠? 물론 이 3차도 그래프 형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케이스. 도함수가 요런 형태일 때. 이게 f'일 때. 자, 그때 x축의 위치도 여기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고, 가운데 뚫고 지나가거나 접하거나 다시 위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케이스, 우리. 요 케이스. 아, 더 작게 그리자. 자. 1번. 2번 케이스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여기 0, 0이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어요? 아, 내려가는데 미분계수 0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다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우리 또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 아, 요 넓이만큼이 뭐랑 같다? 네, 맞아요. 요 함수 값의 차이와 같다. 그게 이 넓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요런 거 있죠? 0, 1, 2, 2, 2, 이때도 2, 2, 2, 2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연속이 되는 파트는 요 극소값 빼고는 나머진 쭉 2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0, 미분계수 0이야, 지금. 내려갔다가 미분계수 0이야. 다시 올라가는 구조. 자, 그러면, 네. 요 높이 차이가 뭐랑 똑같다? 이 넓이랑 똑같다. 그 얘기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 할수 있냐? 여기 알파, 여기 베타잖아. 그래서 함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fx 마이너스 요만큼의 높이, 정확하게 베타의 함수 값이죠. 이게 뭐랑 같을까? 네, x 빼기 베타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나머지 여기 감마라고 했을 때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의 계수 뭐 k 뭐 t 뭐 상관없어요. 알파 뭐든. 알파 이미 썼으니까 안 되겠다. 자, 다시.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야. 자, 그럼 fx에서 요만큼의 높이를 빼요. fx 마이너스 f 알파를 생각하면은 뭘 인수로 갖는다? 알파에서니까 x 빼기 알파를 몇번 가죠? 세번 갔고요. 요 교점 감마라고 했을 때 x 빼기 감마 갔고요. 그다음 여기 최고차의 계수 k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요런 얘기 할수 있을 거고. 자, 3번 케이스.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재밌는 케이스가 3번, 4번, 5번. 똑같이 X축이 뚫고 지나갈 거거든? 네, 똑같이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가 있고, 아이쿠. 아니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요 아래를 뚫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난 또다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경계선 나누고, 아, 그러면 감소했다가, 자, 여기가 핵심이야. 플러스를 얼마만큼 해야 돼? 요 넓이만큼. 그래서 찔끔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내려가야 되죠. 얼마만큼? 요 넓이만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플 마플인데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다시 내려갈 거야. 다시 올라가고. 여기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플, 마플이야. 감소. 그 다음에 올라가. 꽤 많이 올라가요. 조금 내려갈 거야.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구조.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이 계속 따진 건데 0, 0, 0, 1이라는 불연속 포인트가 처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이때 세 개가 됩니다. 자, 불연속 포인트 챙겨보자. 0, 1, 2, 3, 4, 요때 다시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 쭉쭉쭉 2, 2, 2, 여기 3, 여기 1. 이해됐죠? 자, 여긴 어때요? 0 하다가 2가 됐죠? 2, 4, 3, 다음 2. 여기 아까랑 같아요. 0, 1, 3, 3. 그쵸? 0, 1, 2, 3, 4, 3, 2, 이렇게. 불연속 포인트가 이렇게 극대극소에서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래프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계가 나온다. 1, 3 이런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극소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3개, 4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감소 증가만 하는 케이스 말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 대칭 W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제대로 풀지도 않고 이 대칭 W겠네 하고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출제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저도 그런데 당연히 평가원인 학력평가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를 문제에서 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념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4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대칭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칭 W자야. 그러니까 U자 꼴 아니면 W자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고요. 이런 케이스도 내려면 낼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다룰 문제 중에 하나가 평가원 21번인데, 이런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는 맞췄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잠깐만 기다려줘. 나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싶어.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키워드. 여러분, 증가 감소의 정의가 뭐예요?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증가 감소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인 거지. 정의는 뭐냐면, x1과 x2의 관계가 지금 x2가 더클 때, 그럴 때마다 fx1이 fx2보다 작다? 그러면 증가. 요러면 감소예요.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매번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하나의 툴로서 F'X의 부호를 받던 거고. 자, 그 다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예요? F'X가 0이 될 때요? 완전 땡이야,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죠?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클 때,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작을 때거든? 그게 원래 정의거든? 근데 그거를 매번 체크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의 툴로서 뭘 배웠냐면은 도함수를 따져볼 건데, 도함수가 뭐가 되는 포인트? 0이 되는 포인트. 아니야, 사실 그것도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극대극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야.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봤던 것뿐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키워드로 극대다라고 나오잖아? 예를 들어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수 아무것도 못하겠죠? 자, 중수는 그래 f'a는 0까지는 쓸 수가 있어. 근데 고수는 어떤 생각할까요? f'x의 부호가 변한다. 아니야, 여러분. 요것도 완전한 고수는 아니야. 찐 고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극대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다. 왜? 그래야지 f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극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거의 끝났는데, 예를 들어 증가와 감소를 여러분들이 아까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판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도함수의 부호를 쓰겠다고 했고요. 내가 그냥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건 문제에서 풀이의 절차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정식과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나중에 할 거긴 한데 무조건 그래프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야만 해요.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거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최댓값, 최소값?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알아? 교과서? 교과서에서 함수의 그래프 바로 다음이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그래프 그리기 직전에 뭐 하는지 알아? 그거 직전에 도함수의 부호를 통한 증감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돼? 도함수를 떠올려야 돼. 도함수의 부호를 정확하게.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무조건 도함수를 그려야만 해. 도함수를 따져야만 해. 그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충실하게 물어보는 평가원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싶어?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선별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동시에 고일스러운 문제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였어요.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한다. 뭘 체크하라는 소리죠? 감소 증가? 언제 나온다고 교과서에서? 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냐. 작거나 같은 것까지 일단. 그래, 우리 이 정도까지 인정해주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럼 우린 FX가 나와 있지만 당연히 뭐를 떠올려 봐야 돼? 네, F'X도 구해 봐야 돼요. F'X는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빼기 2AX, 빼기 B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여러분 여기 X가 0보다 클 때야. 함부로 크거나 같을 때면 안 돼. 원래 미분할 때는 요거 경계 없애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할지조차 모르니까. 일단 빼줘야 돼. 자, 여러분 눈치 챙겼나요? 이거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힌트 다 줬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똑같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똑같아요. 이두 개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똑같고요. 또, 이거는 위로 블록, 이건 아래로 블록인데, 이거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 요런 형태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A. 요거는

마이너스 1, 0을 지나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f'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는 0이야. 따라서 b는 뭐예요? 2a 빼기 1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가장 쉽게 나오는 조건. 자, 두 번째. 우리 어떤 얘기 해야 돼? 그건 지금 뚫고 지나간다만 했지. 나머지에서의 위치, 나머지에 대해서 그 x축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언급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져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당연히 중요한 건이 y축보다 왼쪽, 오른쪽의 식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결국엔 x축보다 위에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축 어디였어? x는 마이너스 a. 근데, 자, 0보다 작은 쪽이야? 요 쪽이야? 자, 여기서 따져볼 건데, 뭐부터 해야 될까? 키스 나눠야 되겠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말은 곧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럴 땐 대칭축이 왼쪽에 생기니까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선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 이 마이너스 b라는 게 0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이럴 땐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건 지금 왼쪽까지를 체크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도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 함수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고 0, 마이너스 b를 지나는 2차 식이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괜찮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면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b는 2a 빼기 1이니까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네, 결과적으로 A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럼 그때도 한번 그려봐. 여기 뚫고 올라가.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어. 그럼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죠? 자, 근데 이거 왼쪽만 남기고 오른쪽 지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어때야 돼요? 축이 마이너스 A인데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근데도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말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려지던가, 닿는 것까지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제곱, 4분의 D를 쓰면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B는 2A 빼기 1이었죠? 자,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올까요? A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 A는 어떤 것까지 만족해야 돼요? 0보다 작다까지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얻었어요. 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땐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인데 b는 2a 빼기 1이죠? 자, 그래서 3a 빼기 1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는 소리. 그럼 3a 빼기 1은 어떨까요? 3배하고 1 빼면 2분의 1. 3배하고 1 빼면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 그래서 최대 빼기 최소하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고 했으니까 우린 도함수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호를 따지고 처음에 마이너스 1,0 지난다를 이용해서 요거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해? 축의 위치. 그래서 우린 축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 y축과 만난 점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식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잖아.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가 나왔고.

그다음 여긴 어때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1,0을 뚫고 지나가서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는 신경 쓸거 없네. 대신 이 오른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죠? 왜?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하는데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린 판별식을 이용해서 보였고, 여기 2a니까 4분의 d를 써서 요렇게까지 씩쭉 연결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0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a 합쳐주고 나머지 계산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제가 수능 완성 변형한 문제죠. 자, 여러분 두 상수 A랑 B가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아직 계수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함수 GX, HX를 GX는 3차식, HX는 2차 곱하기 3차네요. 몇 차야? 5차야.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 과정상 3차, 4차까지는 다루는데 5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5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그거는 5차 함수를 그려라가 아니라 이거를 쪼개 쪼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2차 함수랑 3차 함수고 맨 마지막에 사실 부호만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호에 대한 정보를 2차랑 3차로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겠다는 절대 안 돼. 자, 라 하자. 두 함수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 3차식이죠? 미분할 수 있겠죠? 잠깐 미분합시다. 자, G'X는 3X제곱 더하기 2AX죠? 그러면 3X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A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 2차식, 어디 어디서 만나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0에서 극소값이니까 여기가 0이네. 여기가 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겠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얘기했으니까. g0. 극소값. b. g 마이너스 3분의 2a. 이게 극대죠?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더하기 9분의 4a 세제곱이죠. a까지 곱해야 돼. 플러스 b니까 이거 정리해서 27분의 12죠. 4a 세제곱 더하기 b예요. 누가 더 커요? 네, 왼쪽인 g 마이너스 3분의 2a가 더 크거든요. 이거 빼기 이게 4다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요게 4야, 지금. a가 얼마예요? 네, a는 3입니다. 자, a는 3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b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가 조건 해석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나 조건 봅시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요거 최근 기출에 몇번 나왔어요? 학력평가. 자,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다.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이럴 땐 뭐부터 따져야 돼? 경계. 마이너스 2는 이거를 만족시킨대. 그말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h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내가 잘 몰라. 하지만,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거보다 오른쪽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왼쪽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살짝 왼쪽은 어떨까? 거긴 무조건 음수지. 왜요? 만약에 요게 양수였어 봐. 이 파트에서 양수였으면은 이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 성립이 안 하죠. 최소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이거를 만족하면 안 돼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이것도 새로운 k가 될수 있지.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무조건 양수고요. 여기 왼쪽은 음수라고 할순 없지만 이거 직전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정보 있어요. H1은 0이래요. HX의 그래프 나잘 모르지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1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1,2

0이 된대. 근데 0보다 위야?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생각 먼저 할수 있죠? 자, hx는 뭘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1의 제곱은 인수로 갖겠네. 근데 이게 뭐랑 뭐예요? fx랑 gx의 곱이죠. 그럼 이 x 빼기 1의 제곱을 이거 둘이 알아서 나눠 가져야 됐지. 그러면 어떤 케이스도 존재하겠어? 둘다 하나가 가져가던가, 아니면 하나 하나씩 가져가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2차잖아. 이게 fx가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을 다 가져가면 어떤 형태가 될까? 어떤 형태가 될까? fx가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뭐 t 이렇게 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1,0에서 접하는 형태겠죠? 근데 f0는 마이너스 4래요.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요. 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fx가 두 개는 못 가죠. 그 말은 gx는 x 빼기 1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뒤에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gx? 우리 꽤 많이 알고 있었거든? 이거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b까지 알고 있었는데, 1 대입했을 때 0이네? 그말 무슨 소리야? b는 마이너스 4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gx 다시 한번 써봐. 이거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인데, 여러분, 이건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아? 가능. 어떻게? 이거 x 빼기 1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차항 계수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x 와야지 2차항 요거 맞추겠다. 빼기 4 맞추려면 플러스 4 와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 1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그런 구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GX예요. 자, 근데 우리 아직 또안쓴거 있죠? 뭐안 썼어요? 요거. 마이너스 2 왼쪽에서 부호가 바뀐다.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야. 자, 아까 얘기했어. 오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F랑 G로 쪼개서 보는 거야. 자, G를 봤을 때 G는 마이너스 2 왼쪽에서 음수야. 근데 이게 음수, 양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마이너스 2에서 양수,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둘이 곱해서 음수, 둘이 곱해서 양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fx는 여러분 이것도 나왔어요. 뭐를 가져? x 더하기 2를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생각해 봤더니 아까 h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했는데 gx는 몇개 가져요, 지금? 하나밖에 못 가졌네요. 그말 무슨 소리야? fx도 하나 가졌다는 소리죠? 자, fx도 인수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뭐, t, 이런 건 남겨야 되겠죠? 자, 이 t를 결정짓는 방법은 아까 여기 있었던 f0는 마이너스 4. 요거 쓰시면 t는 얼마일까요? t는, 네, 2가 나와요. 자, fx는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f3 물어봤거든요. 대입하면 20. G3.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G3은 50. 둘이 더해서 네, 70이 정답입니다. 재밌었나요? 네. 자, F랑 G를 쪼개서 보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 오차식의 그래프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 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죠. 가장 심플하게 u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w자도 있을 건데 w자도 대칭 w자가 있을 거고 대칭 w자가 아니라 기울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줬어?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여러분 이거 다음에 한번 정리할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반은 뭐죠? 이거 y축 대칭이에요. 근데 y축 대칭인데 f1은 0이래. 아, 1,0을 지나는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요. y축 대칭인데 1,0을 지나면 어디도 지날까요? 당연히 네, 마이너스 1,0도 지날 거야. 그래서 f-1은 0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질까? 최고차항이 계속 1이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1 해서 x 제곱 빼기 1은 일단 인수로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직 몰라. 근데 y축대칭이기 때문에 홀수차수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가 네, 뭐 x제곱 빼기 p 뭐 이런 형태를 갖지 않을까?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래, 대칭이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이 마이너스 1,0이랑 1,0을 지나면서 심플하게 아래로 볼록으로 찍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 아니면 대칭 WG 형태. 이때 마이너스 1과 1은 어딜까? 이 학생들이 조금 오해했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 처음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돌아갔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접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변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 극소값의 높이가 음수이거나 0이지 절대 양수는 될수 없어요. 그 양수라는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K는 양수고 여기서만 불연속이거든.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가봅시다. 자, Y는 T가, Y는 FX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그럼 1번 케이스. 자, 1번 케이스. 1번에서 GT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형태일까? 처음에 0이었다가 1 됐다가 2 이렇게 가는 구조죠. 근데 1될 때가 언제야? 요 극소값이지. 요 극소값의 높이는 0일 때니까 P겠네. 그래서 아, P를 기준으로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2로 쭉 이어가는 구조예요. P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GT 자체는 T는 P를 제외하고 연속이에요. 그말 무슨 소릴까? 여러분, HT는 어때요? HT는 FT 곱하기 GT죠? 그럼 FT는 4차식이기 때문에 연속이거든? 그럼 FT, GT도 어떨까? T는 P에서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돼. T는 P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이에요. 그럼 가조건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T는 K에서 불연속인데 양수 K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 1번 불가능. 왜?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불연속인 파트가 왼쪽,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2번 케이스 넘어갑니다. 2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에서 GT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0, 2, 4, 3, 2죠. 다시.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2라는 포인트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4가 됐다가, 그 다음에 3이 됐다가, 그 다음에 2가 되는 그런 구조고, 요 파트가 언제 언제야? 극소극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P1, 여기를 P2라 그러면, 아니, P2 여기 아니지. P2 여기죠. P1, P2 이렇게 하면 여기가 P1, 여기가 P2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P1이란 정보는 적어도 뭐다? 양수는 안 된다. 그게 왜 중요해? 우리는 아까 HT가 T는 K라는 양수에서 불연속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HT는 FT 곱하기 GT인데, 불연속 가능 포인트가 불연속일지 아닐지 체크해봐야 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가 t는 p1이랑 t는 p2인데, p1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p2가 k구나. 다시 돌아가서 요 극대가 즉 y축이랑 만나는 점의 높이가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k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K가 나와야지 0일 때 K가 되겠죠? 자, FX 결정됐습니다. X제곱 빼기 K 곱하기 X제곱 빼기 1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K를 몰라요?

0: 뭘 써야 될까요? 네, 나 조건입니다.
1: 자, 나 조건.
0: 가봅시다. 자, 그럼 나 조건,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갈때 ht. 뭐지, 그러면? fk 곱하기 gk. 여기가 k야? 조금 작을 때야? 4였죠, 아까? 4 곱하기 fk. 빼기. 자, 우극한.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 ht. fk 곱하기 우극한 2죠. efk. 둘이 빼래요. 둘이 빼면은, 네, EFK가 몇이 된다? 문제에서 32K가 된다. 그럼 FK는 얼마일까? FK는 16K죠? FK 구할 수 있죠? 아까 FX식 작성했어요. 그래서 X제곱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K에다가 K 대입한 거니까 K제곱 빼기 1 곱하기 K제곱 빼기 K는 16K고, 뭐 K 양수니까 K 양변을 나누면 K제곱 빼기 1, K 빼기 1은 16이 되고, 그죠? 자, 이거 전개. K세제곱 빼기 K의 제곱 빼기 K의 플러스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인수분해가 돼. 3으로. 그럼 3으로 하면 1, 3, 2, 6, 5, 15, 0. 이거 0될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정답은 K는 3일 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K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라서 정답 10, 아, 48이 나와요. 48. 이렇게까지. 자, 우리 대칭 W자 형태에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죠. 이 GT라는 함수는. 이 그래프랑 X축과 평행한 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불연속 포인트는 뭐 예상하다시피 극대극소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 라스트 문제. 요거 평권에서 출제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칭 W자가 아닌 4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 한번 잘 봅시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갈지 출렁출렁일지, 출렁인 것도 대칭 W자일지 아니면은 그냥 극소가 살짝 내려갔다가 나중에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일지 아직 몰라요. 자,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실수의 최댓값은 2이다.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 f'x가 있을 건데 이건 뭐 4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그런 실수 a의 최댓값은 2래요. 아, f'e조차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2보다 오른쪽은 어떨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 파트일 거야. 그지? 그 다음, f'e도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f'e가 0이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지 않을까? 왜? f'e가 0보다 클린 없잖아. 만약에 0보다 작아 봐. 그냥 여러분 작아 봐. 작으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 뒤에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죠? 아, 여기서도 미분 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여러분 이게 3차식이거든. 마이너스 2, 아, 2일 때 0보다 작으면 그 이후에도 0보다 작은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건 뭐냐면 f'e는 무조건 0이에요. 이거는 0이에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집합 X 봐. Fx는 K에 원소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아, 함수 값이 K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점의 개수네요.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K. 이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솟값.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려면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띄어야 돼? 아까 했었는데. 첫 번째, 1번. 대칭 W. 2번. 오른쪽이 더 내려간 거. 3번. 왼쪽이 더 내려간 거. 1번 해볼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거? 3개 이상인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접할 땐 어때요? 2개죠. 이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0: 안 괜찮아요.
1: 왜요? 자,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라는 건 정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값이야. 3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언제까지? 요거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P1, 여기를 P2라 그러면 K는 P2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P1보다 그냥 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긴 어떻죠? 괜찮아. 이거 두 개는 괜찮아. 세 개, 세, 네 개, 아, 여기 세 개. 그 아래 두 개니까. 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가 3분의 8. 아니면 여기도 괜찮죠?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니까. 아, 여기가 3분의 8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문제에서. F0는 0, F'1은 0래. 그러니까 일단 0에서 함수 값이 0이 나와야 되고, F'1. 1에서 미분 계수 값이 0이 나와야 돼.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2가 0이고, 2보다 왼쪽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이 될수 없어요. 그 말은 요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른쪽이 2라는 거 아닐까요? 여기도 가장 오른쪽이 2라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 또, F'1이 0이라는 건 지금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야.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야. 그죠? 근데 우리가 저 F0는 0까지 써야 되잖아. 자, F0는 1보다 왼쪽이죠. 1보다 왼쪽에서 0이 될수 있을까? 요 상황에서 여기가 1이어도 1보다 왼쪽이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지?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1이 여기여도 1보다 왼쪽에 0에서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안 돼요. 답은 어떤 케이스? 요 케이스야. 그럼 요 케이스. fx 빼기 3분의 8은 뭘 인수로 가져요?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건 아직 몰라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둡니다. 미지수 두 개죠?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두개 있죠. 뭐, 0,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1 대입한 거. 자, 그럼 f0 빼기 3분의 8은 정리하면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 다음 도함수 구해야 되겠죠? 자, f'x 빼기 0은 두배 x 빼기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베타. 자, 그래서 f'1 두 배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두 배에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알파 1 곱하기 1 빼기 베타니까 2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자, 맞아 정리. 그럼 마이너스 2에 1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2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2 여기 지워지겠죠?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니까 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두 배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였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3분의 4가 돼요. 알파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네,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자, 문제도 궁금한 거 F3이래. F3. 3분의 8 넘겨. 플러스 1 곱하기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 있었죠? 아, 여기. 요거 다 대입하시면 정답 F3은 15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차함수의 그래프까지 모두 마쳤어요. 이 파트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추론. 그 그래프의 추론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함수를 접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자꾸 정의할 건데 그 정의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에 4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제가 방금 손 씻다가 깨달았는데요. 제 머리끈이거든요. 팔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안 들고 다니는. 아무튼, 머리끈인데, 여러분, 얘가 핑크색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핑크 옷과 맞아 들어간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발견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가실 날이. 나는 머리끈이 사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서라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데, 길어서 편한 거고, 그 양이 많아서. 잡아보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머리숱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끈을, 적당한 머리끈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머리숱이 많아갖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있다면, 줄긴 줍디다. 볼살? 줄긴 줄어요. 제 나이쯤 오니까 이제 느껴져요. 이전까지는 어른들이 분명히 어른이 되면 볼살이 줄을 거다, 머리숱도 뭐 줄 거다 이랬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 줄기는 줍디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고무줄이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처럼 버티기 어려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기는 줄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머리 감거나 할 때 머리가 빠지잖아? 그럼 이제 약간 아쉽다. 전 단 한 번도 아쉬웠던 적이 없거든요. 막 다 빠져도 빠져라 막 이랬는데 줄기는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어요. 아무튼 그거 그냥 나의 이야기들을 했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양점 공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머리 왜 뜯었지 나? 과거형 약점. 현재형이기도 해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기도 한 밤잠이 많아요라는 부분.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내가 이렇다는 거를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밤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10시 이후에 오는 나에게 연락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밤 10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잠을 자죠. 그죠? 그래서 야구를 되게 좋아해도 평일 직관은 어렵습니다. 6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 10시 정도에 자려면 9시 전에는 적어도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준비를 해야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잠이 많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렇다고 10시에 잔 건 아니고요. 늦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12시 넘어가도록 공부하는 게 나랑은 잘 안 맞는 거였지. 대신에 나는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는 건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밤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밤만 되면은 멍해지고 졸려지는 내가 싫은 거야. 지난 시간과 연결로.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모르고 다들 뭐 밤에도 다 내 친구들 막 들어보니까 막 새벽 1시,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결국 또 나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가 지는 거였죠. 나의 약점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패턴을 나한테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아마 반대인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다들 아침형 인간, 아침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면 너무 좋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100% 실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실패하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저랑은 반대인 거죠. 그죠? 저랑 반대인 상황인 건데, 그러면서 실패하는 느낌만 느껴가고 있다면 방법이 잘못된 거야. 자기 약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잠과 관련하여. 그리고 잠을 뭐 4시간, 5시간만 자도 쌩쌩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저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잠이 1순위였던 거지. 항상 지금도 잠을 자야 모든 게 극복이 돼요. 잠을 자는 것과 나는 일단 씻어야 돼. 그 전까지 되게 예민해요. 집에 들어가도 내가 싹 씻고 행복해지는 순간에 나한테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씻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는 건

다안 들어줘요, 집안에서. 완전 집안에서 이제 골목 대장이지, 집에 갔을 때는.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그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 시간 조절을 지금부터 잘해 나가셔야 되고, 하지만 그렇든 저렇든 변하지 않는 불변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능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 눈을 잘 뜨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밤에 공부를 잘하는 형태이든, 아무리 내가 새벽에 공부를 잘하는 형태이든, 일단 수능 시험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반짝 깨어 있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건좀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막 아침에 와서 졸고 그러잖아. 그래도 점점 좀 땡겨서 아침에 조금 공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 새벽형이어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졸리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점점 좀 정리가 되어서 적어도 뭐한 8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아니, 8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머리가 팽팽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두는 그런 연습은 하셔야 되겠지. 알겠죠? 그쵸? 생각을 잘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안경은. 뿔테예요. 아, 그죠. 안경으로 형태를 주고 있는데 약간 달라지는. 안경이,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똘똘해 보인다 하여서 쓰고 왔어요. 안경 끼면 똘똘해 보인다. 아, 좋은 이야기잖아, 그치? 자, 확률로 나오는 백만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학적 확률이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배울 때는요, 되게 별거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률로 나오는 100만 가지 안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완벽하지 않으면 확률을 잘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쵸? 확률인 척하고 그러니까 뭐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지난 시간에 하던 중복조합? 오, 그죠? 중복조합, 가디순, 중복, 뭐, 순열, 뭐, 여러 가지가 다 확률인 척 하면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은 덧셈 정리도 있는데, 사실 고난도 문제로 확률 계산하는 게 나오면 덧셈 정리가 엄청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케이스가 겹치는 경우가 등장하는 정도가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더 편할 때도 있었잖아요. 확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건이 더 편한지에 대한 눈치를 채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케이스를 나누는 건 당연하죠. 경우의 수인데.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케이스 당연히 잘 나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은근 많이 쓰여요. 그죠? 독립 사건일 때 확률끼리 곱하는 것이 은근 많이 쓰여요.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의 눈이 나왔을 때 A 주머니를 택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왔을 때 B 주머니를 택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일과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는 일은 서로가 당연히 독립이거든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조차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확률끼리 곱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도 활용이 될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 통계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까지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그림으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대단한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뭐 이러할 때 A 주머니를 택해서 거기서 두 개를 B 주머니한테 넘기고, B에서 뭐를 골라가지고 그걸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B에서 다시 A한테 하나를 줄 거야. 이러면, 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황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야지. 주사위 홀수가 나왔을 때 A 주머니에서 뿅 뽑아서 두 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B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검은색이라면 B에서 A한테로 검은 공을 보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읽고만 있으면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이해가 돼야 케이스도 나누는 거고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점 공략은 약간 그 신남이 있는 것 같아. 악랄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있다가 싹 넘기면서 여기가 가득 찬 것이 내 옆면으로 보일 때 약간 신납니다. 진짜 못됐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이런 말 많은 문제들을 좋아해야 돼.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좋아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생각보다 나좀 잘하는데? 이렇게 느껴가야 얘네한테 자꾸 도전할 마음이 생기지. 아, 이러면 여러분 진짜 못해. 알았죠? 자, 요게 이제 육모에 나온 28번이고요. 핫했습니다. 핫한 문제였어요. 요번 육모의 28번, 30번 중에서는 28번이 어려웠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자,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6장이 있고요. 뭐 해야 돼? 읽으면서 눈으로 보는 게 끝이에요. 더할거 없어. 각 카드의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 그래. 앞뒤 둘다 숫자가 똑같구나. 자, 6장의 카드가 있는데, 1과 6은 뒷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얘네만 뒤야. 그리고, 얘도 표시 안 할게요. 2, 3, 4, 5는 앞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더, 뭐 표시할 게 있어요? 그래. 끝. 그죠? 끝. 자, 이제 주사위를 이용할 건데, 홀수이면, 1, 3, 5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K 이하에 적힌 수가, 아니, K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을 거야. 어?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 누구를 뒤집는다는 거야? 1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주사위 눈이 3이 나오면 3부터 그 이하니까 3, 2, 1을 뒤집는 거야. 5가 나오면 5, 4, 3, 2, 1을 다 뒤집는 거야. 이렇게 써놓는 게요.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이해하려고. 그런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홀수면 K 이하니까 이렇게 K부터 시작해서 쭉다 뒤집는다는 거구나, 왼쪽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향을 그리겠다는 거지. 그 숫자 번호를 쓰는 거보다 방향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짝수면 어떻게 된대요? 그땐 이상이래. 아,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 짝수면 K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다 뒤집는 거네. 그죠? 홀수면 왼쪽으로, 짝수면 오른쪽으로 뒤집는구나. 오케이. 1, 3 나오면 이쪽, 5 나와도 이쪽, 그 다음에 짝수면 2 나오면 우왕, 4 나오면 우왕, 6은 혼자, 1과 6은 자기 자신만 뒤집네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행을 4번 할 거고요.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한대요. 모두 앞면이 보이면 끝이에요. 4번 반복해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는 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과 6은 뒷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뒤집어야 돼요. 그죠? 1과 6은 뒤집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1이 나오면 1만 뒤집고, 3이 나오면 3부터 슉다 뒤집고, 5가 나오면 5부터 슉다 뒤집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니까, 1을 뒤집는 것은 홀수들이거든요? 맞지? 그렇다는 건, 내가 네번 시행을 할 거예요. 홀수가 몇번 나와야 될까요? 홀수가 세번 나오거나, 홀수가 한번 나와야겠죠. 왜? 뒷면이기 때문에 1은 적어도 한번 뒤집어야 돼. 또는, 세번 뒤집어야 돼. 다섯 번 뒤집어야 돼. 근데 네번 시행할 거라 다섯 번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뒤집거나 세번 뒤집는다는 건 홀수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 홀수번 나온다는 거죠. 그지? 그 말이 홀수가 8번 또는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는 몇번 나오겠어? 짝수도 마찬가지로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한번 또는 세번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 느낌상 여러분. 이두 가지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 알겠어? 그치. 약간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 문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칭성. 이걸 이해하면 두 번째 풀이가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아무튼. 자. 아, 그러네. 왜냐하면 1을 뒤집으면 1만, 그러니까 3이 나오면 312, 321, 5가 나오면 5431. 반대로 6이 나오면 6만. 4가 나오면 456.
2가 나오면 2, 3, 4, 5, 6.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만 계산해서 두배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걸 눈치채면 훨씬 더 문제풀이의 분량이 줄어듭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할게요. 저 홀수가 하나 나오는 걸 할래요. 왠지 위에 쓴걸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아래로 할래요. 홀수가 하나 나오는 것만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짝수가 누구인지 계산하면 되는데, 홀수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홀수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로 케이스 나누면 되니까. 괜찮죠? 오케이.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홀수 하나가 1일 때. 뭐 굳이 안 쓸게요.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홀수 한 개가 1일 때. 나머지 짝수. 어떤 거 나올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홀수 하나가 3일 때. 나머지 짝수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홀수 하나가 5일 때. 나머지 짝수들의 구성을 생각한 다음에 배열할 거예요. 자, 근데요, 선생님. 이게 확률이던데요?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네, 확률이었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이러나 저러나. 주사위만 계속 던져요. 몇 번을? 네 번을. 그러다 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건 주사위를 네번 던지는 것 이거예요. 얘를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일한게 없어요. 그냥 주사위만 네번 던진다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사위 네번 던지는 거 6의 4제곱 해놓고 시작하면 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주사위를 어떻게 나오든 뭐 카드를 어떻게든 뒤집겠죠. 무슨 상관이야. 전체 경우는 그냥 주사위 네번 던지면 됩니다. 에요. 그래서 요거 깔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니까 봐봐. 이게 그냥 경우의 수로 나와도 꽤나. 그죠?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1이 나오고 짝수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1은 이미 뒤집었어요. 상황을 생각하자. 이건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2해야 될 거야. 여기다 2 곱해놓을게요. 이거 1번 케이스,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홀수 3개 짝수 하나일 때랑 홀수 하나 짝수 3개일 때랑 대칭이니까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전 홀수 하나인 버전만. 자, 일단 1이 나와버리면 다 앞면이 되었어. 얘만 뒷면이야. 아, 너무 좋잖아. 누구만 뒤집으면 돼요? 6만 뒤집어주면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666. 오! 그 말은? 어쨌든 얘를 빨리 뒤집어야 돼. 6이 한번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6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2가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는데 그게 두 번씩 나와야 됩니다. 왜? 2가 두번 나오면 어때요? 뒤집고 또 뒤집어서 그냥 그 리셋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게두번 나오면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1이 나와서 모두가 앞면 되었고 6을 바꿔서 앞면 만들어야 되니까 6은 한번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짝수가 두번 나와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얘는 몇 가지? 4팩을 2팩으로 나눌게요. 가짓수는 이런 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4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너도 12가지. 해서 총몇 가지? 28가지네요. 킵. 자, 3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이 일단 들어오면, 얘는 앞이 되고, 뒤가 되어버렸어. 뭐가 문제예요? 이제 짝수가 와야 되는데, 이 뒤엔 짝수 자리인데,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 짝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누가 와서, 그렇지. 2가 와서, 뒤집어 놔야 돼. 그죠? 2가 와야 되고, 다시 또 누가 와야 될것 같아요? 4가 와서, 뒤집어 놔야 돼. 그랬더니 어때요? 마지막 한 번은 그렇지. 6이 와서 뒤집어 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들을 배열하는 건다 다른 숫자니까 4팩토리알이죠? 몇 가지? 24가지. 끝. 5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5가 오게 되면 일단 다 뒤집었을 거예요, 여기서. 뒤. 앞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얘는 뒤야. 현재도. 그치? 그러면 2가 오는 순간 너무 괜찮다. 그죠? 2가 오면

리셋이 되었어요. 모두가 앞면이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리셋. 같은 짝수가 두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가 나오거나 2는 한번 나왔으니까. 그럼 전부 다 앞면이 됐잖아. 5 나오고 2 나오면 다 앞면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4가 나와서 뒤집고 또 뒤집거나. 그지? 반사반사 자기 자신 그거예요. 다시 또 2가 나온 다음에는 6, 6이 나오거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렇다면 이건 몇 가지? 네 가지. 이건 몇 가지? 4팩을 2팩으로 하면 12가지. 너도 12가지. 28가지. 56에다가 더하니까 80까지. 그것을 두배 하라고 했었잖아요. 끝. 그래서 정답은, 자, 일단 16으로 나눠서 다 2를 빼뜨리겠어. 3의 4제곱이니까 80을.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즉, 81분의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확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확률인 척 하면서 그 문제 해결력을 확률인 척하면서 가디순을 이용하는 뭐 그런 케이스로 등장을 한 겁니다. 괜찮아? 야, 결국은 케이스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홀수 짝수가 나오는 개수가 되게 중요했던 거지. 왜냐하면 1과 6은 양 끝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1 뒤집고 6 뒤집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1이 한 번만 뒤집힌다는 것 또는 세번 뒤집힌다는 거니까 왼쪽으로 오는 홀수가 세번 또는 한번 나온다는 거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낸 거죠. 괜찮아. 그 중에서 그러면은 원래 80 더하기 80해서 160까지 케이스 다 나눠야 되는데 대칭성을 활용하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생각한 구성이 전부가 맞을까? 내가 빼먹은 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쵸? 지금 가디순 포인트 중에 방금 풀이는 제가 가디순은 따로 빼지 않았으니까 구성 후 배열을 한 거예요. 어떤 주사위 눈이 구성으로 네 개가 구성이 될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배열을 나중에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가디순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구성을 내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려요. 그치?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 불안감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풀이는 또좀 다르게. 제가 대칭성을 얘기했잖아. 보면 누구랑 누가 세트냐면 1과 6이 세트예요. 또또또또 2는 어때? 2는 이쪽으로 슝. 5는 여기서부터 슝. 다섯 개씩 뒤집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또 3과 4는 어때? 3은 여기서부터 전부 다 뒤집고. 네? 이렇게. 4도 어때요? 4부터 다 뒤집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6이 같이 나오는 순간 1, 6이 같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 지금 제가 쓴게 이게 1, 6세트고요. 2, 5세트가 있고요. 3, 4세트가 있어. 대칭이 되는 숫자들. 대칭적으로 하는 일들이 비슷한. 근데 1, 6이 나오게 되면 앞앞으로 끝나요. 자, 2, 5도 어떤가 봐봐. 두 번씩 뒤집히거든. 2랑 두번 나와서 다시 앞이지. 3도 두번 나와서 앞이지. 4도 두번 나왔으니까 앞이지. 5도 두번 나왔으니까 앞이지. 6은 한번 뒤집으니까 앞이지. 1도 한번 뒤집으니까 앞이지. 즉, 2, 5가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앞면이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은 올 앞면을 만들어준 아이들이에요. 그치? 대칭적으로 해결하면서 내가 원래 해결하고 싶은 게 1과 6이다 보니까 대칭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앞면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4번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남은 두 번은 무조건 어때야 될것 같아? 같은 수가 나와야죠. 그죠? 11이 나오거나 66이 나오게 되면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일 거고. 22가 나오거나 33이 나오거나 44가 나오거나 55가 나오게 되면
올 앞면이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아시 2랑 5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올 앞면 했지 됐지 이제 칸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1 또는 6이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배열하는 방법 4가지일 거고 여기는 어때요? 하나 둘셋넷 4팩 중에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씩이겠지. 12가지씩 하나 둘셋네 번. 아니 뭐 여기다 잘했었어? 내가 그랬겠지. 12가지씩 하나 둘셋네번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몇이에요? 48에다가 8을 더하니까 56가지. 괜찮아? 얘도 몇 가지겠어? 22일 때는 4가지, 55일 때는 4가지, 나머지 일 때는 12가지씩 4번.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일 텐데 누가 또 계산을 해? 그냥 넘어가는 거지. 112가지. 됐어요? 자, 대신에 3, 4도 대칭성을 갖는 구성이긴 한데 3, 4는 문제가 뭐냐면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 순간 이제 다 어때요? 다 뒤집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1, 6과 2, 5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앞면을 만들어줬다면 3, 4는 어떤 일을 하냐면 3이 나오는 순간 뒤, 뒤, 앞. 4가 나오는 순간 뒤, 뒤, 앞.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전부 다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 이 3, 4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올, 뒤집. 어야 되는 아이들이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올 뒤집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얘네를 다시 다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다 뒤집으려면 뭐 하고 싶어요? 5가 나오면 다 뒤집히죠. 맞아? 5가 나와서 우리 이 뒤디디디가 문제인데 5가 나와서 싹다 뒤집는 다음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1만 뒤집거나 5랑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야? 5는 왼쪽 방향으로 뒤집는다면 2는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잖아. 3, 4가 나왔을 때 2가 나와서 봐봐. 2가 뿅 등장해가지고 2는 오른쪽으로 쭉다 뒤집으니까 아바바밥 뒤한 다음에 이것만 뒤집는 6이 나오는 경우 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들은 어때요? 다 다른 숫자들이니까 24, 4팩토리알 곱하기 2죠. 그죠? 그럼 48가지. 끝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야? 112 더하는 160가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6의 4제곱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2만 다 뽑아갖고 없애. 3의 4제곱 81. 16으로 나눠. 10 끝. 이렇게 풀어. 두 번째 풀이. 접근법이 다르죠? 남은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훨씬 적어질 거고요. 대칭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빨리 불을 끄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보면 다 앞이고, 16만 뒤다 보니까 나는 16만 빨리 뒤집었으면 좋겠어. 그죠? 16만 뒤집으면 모든 게 앞면이 되어주거든. 16을 뒤집어서 모두 앞면으로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은 게두번 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112, 33, 44, 55, 66이긴 한데 11 또는 66을 먼저 쓴 이유는 여기 1과 6이 있기 때문에 그 배열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구성 후 배열인데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성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니까 25는 25는 똑같더라고. 16처럼 딱 끝에만 바꿔주는 거. 2가 다 바꾸고 5가 다 바꾸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시 2호는 갔다 갔다 다 했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2호는 1호가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서 계산하는 게 똑같겠구나 하시면 되고. 대신에 대칭성이 16, 25, 3, 4도 있어. 근데 3, 4는 어떤가를 봤더니 좀 달라. 다 뒤집어서 올 뒤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서 올 뒤집어서 뒤디디디가 엄청나게 등장한 거면 2가 나와서 싹 뒤집거나 5가 나와서 싹 뒤집은 다음에 2가 나와서 싹 뒤집거나, 5가 나와서 싹 뒤집은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만 뒤집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 빠지는 구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가장 편하게 풀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도 그림으로 잘 해결하시오라고 한 게, 1이, 주사위 눈에 1이 나왔을 때 1을 뒤집고, 2 나왔을 때는 뭐 2, 3, 4, 5, 6 이렇게 뒤집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드릴게요. 그 허무한 문제를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허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30번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항 번호에는 속으면 안 된다. 문항 번호에 속지 말자의 대표 주자였어요. 작년 9월이기 때문에 올해랑은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 올해 9월은 9모를 또 봐야지만 알겠지만 6모를 지켜봤을 때 이만치 쉬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실눈 뜨고 봤을 때에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풀다가 약간 당황해요. 자, 보세요. 학생 A는 숫자 1, 8이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카드가 8일 때만 카드를 내려놓을 거예요. 더 읽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호흡이 긴 문제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좀 지쳤고 30번까지 오느라고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결투를 하다 왔잖아요. 모든 문제들과. 으아! 이러다가 와서 30번을 딱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꽤나 지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뇌가 사용되지 않고 눈만 움직이면서 문제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상황들이 꽤나 발생하거든요. 그게 시간을 되게 많이 버려요. 정말 어렵지만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굳이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내용까지 읽고 있지 마세요. 꼭!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라. 뭔 소린지는 이해하고 가야 돼. 기다려봐. A는 1과 8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 30번쯤 오면은 뇌가 꽤나 정지된 상태라니까? 그냥 읽고 있는다고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거 되게 큰 꿀팁이에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그림을 눈이 봐야 이해가 되지, 글을 읽고 있으면 이해 안 돼요. 자, A가 1, 8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할 거야. 근데 8이 나왔을 때에만 얘를 내려놓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2, 3, 4, 5, 6, 7이나 있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택해. 예를 들어 뭐 4를 택해.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카드에 적힌 수가 자연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내려놓는다. 뭐? n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놔. 그뭔 소리예요? 그럴 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n이 4야. 그럼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네를 내려놓는 거지. n이 5야.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들이 나왔을 때 내려놓는 거지. 그런 뜻이네. 자, 그러면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일단 문제를 조금 더 읽고 그걸 좀더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A가 Q를 받을 확률이 P고요. B가 Q를 받을 확률은 Q예요. P와 Q가 같을 때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A가 Q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고 B가 Q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고 서로 같다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Q를 어떻게 받는데 박스 안에 볼게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일 때, 한 명일 때, 없을 때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포인트가 뭐예요?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자. 내려놓을 확률이 얼마예요, A는? 1 또는 8, 카드가 두 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8이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이죠. 내려놓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카드는 무조건 8인 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이야. 8만 나오면 8 내려놓는다. 그랬어. 엄청 큰 숫자잖아.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립니다. 총 6장이 있어요.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하고 생각할게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면은 3장, 5면은 4장, 6이면은 5장, 7이면은 하고 있죠, 지금. 이해돼? 이렇게 가네. n은 7 이하의 자연수거든? n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몇개 있어요? n-1개 있다는 거 알겠어? 4면은 2, 3, 4, 5면은 2, 3, 4, 5. 1 빼고 다 있잖아. 하나 빼고 다 있잖아. n-1개 있어요.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n-1이야. 이걸 찾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편하게 보여드렸잖아. n이 만약에 1이면 그런 건 없지. 2면 한 장, 3이면 두 장, 4면 세 장, 5면 네 장, 하나 작네. n이면 n-1장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6장 중에 n-1장 종류가 있어. 그래서 내려놓을 확률이 이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면, 둘다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더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교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겠어? A만 받는 거죠. 왜? A는 8을 내려놓을 거거든. B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 3, 4, 5, 6, 7 중에 내려놔요. 그러니까 A, 제가 일단 P를 계산할 거잖아요. 확률 P를. A는 두 명이 다 카드를 내려놓으면 A가 교를 받아갑니다.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어때요? 일단 A가 카드를 내려놔야 되고요. B도 카드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니까. 그죠? A도 내려놓고 B도 내려놓잖아? 그러면 무조건 A가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교를 받아야 돼. 그럼 A가 교를 받으려면 A는 안 내려놓고 B는 내려야 돼. 그러면 A가 교를 받는대잖아. 나 지금 P, 즉 A가 교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B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n-1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둘다 내려놓지 않으면 둘다 교를 받지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A가 교를 받는 확률만 생각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예요? 더하면? 이게 P지. 배반 사건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두명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 한 명만 카드를 내려놓았을 때. 굳이? 각각의 확률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주시면. 6분의 n-1이지. 이게 P예요. 그죠? 한번 더. 자, 이번에는 Q에 대한 계산해보겠습니다. Q는 뭐야? B가 Q를 받아야 돼. 근데 첫 번째, 점에서는, 첫 번째 점에서는 B가 Q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둘다 내려놓으면 무조건 A가 이긴다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되면은 누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야 돼? B는 내려놓지 않아야 돼. A는 내리고, 카드를 내려놓고, B는 안 내려놔야 돼. A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내리든 안 내리든 2분의 1이었어요. B가 카드를 안 내려놓을 확률은 1 빼면 되지. 여사건이니까. 이거 계산해봐요. 분모가 6분의 해가지고 분모가 6이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 n이니까 여기 빼기 n 7 이렇게 하면 되지. 6분의 6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계산 은근 좀 까다로워. 그치? 2분의 1과 곱합니다. 그럼 어때? 12분의 7 빼기 n이 됩니다. 되었어? 이게 q야. 둘이 서로 같대. 맨 마지막 보니까 p랑 q랑 서로 같을 때 n과 p를 더해서 24 곱하시오. 끝이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30번인데. 자, 그러면 P랑 Q랑 같다로 가볼게요. 12분의로 통분하겠습니다. 2N 빼기 2. 12분의 7 빼기 N. 그거 어차피 안 써도 되고, N 넘으면 3N이고, 그러면 9가 되니까 N은 얼마예요? N 3입니다. 와! 그죠? N이 3입니다. N이 3이면 P는 얼마겠어요? P가 여기 있잖아. 얘네들 30번 넣어봐. 2. 3분의 1. 끝났네. 그러면, 여기 위에다 썼을까요? 24 곱하기. N3. P 3분의 1. 굳이 통분 안 하고, 72 더하기. 8 할래요. 정답 몇이야? 80. 끝.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무려 30번에, 무려 4점을 얻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주는 거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건 있어요. n이 어쨌든 간에 7 이하의 자연수잖아. 일반화시킨 n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면 n이 1일 때, 2일 때. 근데 n이 1이면 여러분 그냥 b는 카드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왠지 안될것 같잖아.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자마자 정답이 나와.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세상에 못풀 문제는 없다. n이 2면 어떻게 되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1이야. 안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5겠지? 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랬을 때 PQ가 같은가 확인해 봐. 같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탈락. n이 3

3이면 하고 계산해 보잖아. 그럼 PQ가 같을 거야. 합격. 그래서 끝이야. N이 3이구나. 그때 P는 얼마구나 해서 해결하셨어도 이 문제 똑같이 4점을 받는다는 거지. 일반화시킨 N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었지만 팔 딱 걷어붙이고 시작하면 무조건 풀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봤죠. 이 문제의 가장 어려웠던 파트는 딱 이거예요. 카드를, B가 카드를 내려놓았을 확률. 이게 다거든. B가 카드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N으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 제가 어떻게 했어요? N이 2면 어떻게 될까?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 N이 4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어차피 N은 7 이하의 자연수예요. 할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해서 4보다 작고 나같아? 3장. 5보다 작고 나같아? 4장. 6보다 작고 나같아? 5장. 7보다 작고 나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장. 아, 하나 부족하네. 6장 중에 N-1.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일반화된 것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런 30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그런 문제라기보단 읽기 싫게 생겨서 내가 볼 때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읽기 싫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굉장한 이야기죠. 읽기 싫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했으나 막상 읽으면 괜찮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겉보기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과일 같은 느낌 있어. 그러니까 뭐 파인애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어. 야, 안 까고 싶어.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 아내의 속살은 말랑말랑말랑. 오케이. 그래서 꼭 도전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습관을 지금쯤부터 길러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깨알 수능 완성 홍보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완성하셔야 돼요. 이번 수능 완성 문제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약점 공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아, 완성 문제 별거 없대요. 그래서 저 안 했어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해봐요. 수능 완성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데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연습장을 꼭 꺼내놓고 보세요. 칸이 좀 부족하더라고. 자, 수능 완성에 있는 11번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봐봐요. 해석을 잘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자, 세 개의 수 요렇게 적혀있는 검은색 셀, 그 다음에 5개 흰 공이 있습니다. 총 8개의 공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이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색이 같으면 적힌 수 자체를 AB라고 할 거고요. 색이 다르면 그들의 합과 곱을 AB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A 또는 B가 자연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뭔 행동을 하든 뭐 A값, B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뭐겠어?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요 분모도 계산이 간단하잖아. 8, 7, 2로 나면 28가지밖에 안 돼요. 에헤요. 28가지밖에 안 되면 뭘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같을 때 어떻고 다를 때 어떠다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죠. 색이 같을 경우. 색이 같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적힌 수를 A랑 B라고 한다 그랬어요. 작은 걸 A, 큰 걸 B. 그죠? 그러면 흰색일 때, 둘 다 흰색일 때랑 둘 다 검은색일 때를 생각할게요. 검은색이 좀 더 쉽다. 개수가 작으니까. 검은색일 때는 어때? 1을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1을 뽑기만 하면 돼요. 1과 2분의 1을 뽑거나 1과 3분의 1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무조건 있는 거니까 검은색은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쉬워? 자, 흰색은요? 왜? 다섯 개 중에 무려 네 개가 자연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두 개를 뽑아도 무조건 자연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자연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같은 경우는 12가지가 나오네요. 뭐? A 또는 B가 자연수일 확률. 좋죠. 뭐가 어렵겠어. 자, 그러면 색이 다른 경우는? 색이 다른 경우는? 아, 합과 곱이라 그랬는데 아, 이 합이랑 곱을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하고 체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보시면 1은

0: 2164 이런 거 되면 그냥 무조건 통과야. 3분의 1은 6 되면 통과가 되겠네. 곱할 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2분의 1은 곱하면 다 되고 얘네들은 더해도 되고 안 되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 경우가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사건 형태로 가겠습니다. KR 그 안에 여사건 형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색이 다른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검은 거 3개 중에 하나, 흰공 5개 중에 하나, 15가지거든요. 여러분, 15가지밖에 되지 않으면 뭘 해도 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갈게. 자,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 공 중에 1을 뽑게 되었어. 그러면 2분의 1을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흰색에서. 곱해도 더해도 자연수가 안 나와요. 이 경우 지워야 되겠지. 검은색에서 3분의 1을 뽑게 되면 흰색에 2분의 1도 안 되고, 그지?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쭉 나열하려고. 흰색에 2분의 1도 안 되고, 흰색에 1도 안 되고, 흰색에 2도 안 되고, 흰색에 4도 안 되지만, 흰색에 6은 돼요. 왜? 6이 들어오면 곱이 자연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있어? 요거 한 가지, 요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검은색의 마지막이 누구였어? 2분의 1. 검은색이 2분의 1이면 흰색 중에 안 되는 건뭐 있겠어? 2분의 1은 돼. 둘이 더하면 자연수가 되거든. 그러네. 그러면 흰색에 1이 나오면 안 되겠네. 2, 4, 6은 다 되지. 곱하면 자연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를 제외시켜. 그래서 9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위에다 올릴까요? 끝!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자, 어떻게 도전해도 쉽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 9가지를 계산하는데 굳이 굳이 여사건으로 갔지만 잘 생각해봐요. 1이 2분의 1일 때안 돼, 안 돼? 돼, 4가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되게 쉬워. 자, 3분의 1은 안 돼, 안 돼, 안 돼, 돼. 한 가지. 그죠? 안 돼. 자, 2분의 1은 어때요? 돼. 더해서 되니까. 안 돼. 돼. 네 가지. 이래도 9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도 쉬워. 자, 결국은 문제의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시를 들면서 보는 거야. 어떻게 뽑았을 때 된다? 아, 이렇게 하면 검은색, 그러니까 둘이면 흰색이면 공이 같으면 다르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헷갈리는 케이스를 나눠놓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인 척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볼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알겠죠? 저랑은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 쪽으로 또 넘어갈 거거든요. 확률인 척, 경우의 수인 척다 등장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연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 조건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면서 이제 수요적한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훨씬 많은 문제를 풀때 어떤 개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요 1, 2, 3강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말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출제 원리를 파악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완성 29번 모의고사로 나왔던 8번 문제를 풀고, 그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 이 관련된 주제랑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평가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쌤이 이 단원에서 혹시 요런 게 나오면 어떡하지? 에 해당하는 플러스 알파까지 하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 8번 문제는요, 사실 뭐랄까, 지난 시간에 수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요런 것들이 급수나 수열의 극한으로 나왔을 때 요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는지를 기억해라고 했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미텐이 무한대로 갈 때, 등차수열에서 요게 두 배의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요, 보면은 어차피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죠? 1차식의 제곱이죠? 그냥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려줄게요. an은, 요거 지난 시간에 썼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 공차인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뭐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n-1의 공차 d니까 dn이죠, dn. dn, 그리고 나머지는 a-d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뒤에 건안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sn도 마찬가지예요. sn도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항의 숫자,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d인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거기다 n을 곱했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나누기 2가 있으니까 2가 2분의 d n의 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필요하면은 직접 방금처럼 써도 되는데, 요거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D, 2분의 D, 요건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미텐이 무한대로 갑니다.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D입니다. an하고 an 플러스 1을 더하면은 dn에다가, 그 다음에 dn 플러스 뭐 얼마, 이걸 더하는 거니까 edn 플러스 얼마죠. 그러면 이것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만 비교하면은 분모는 2분의 D이고요. 분자는 2D의 제곱이니까 4D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equal.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이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인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 d랑 똑같고요. 여기는 아까 dn 플러스 얼마, dn 플러스 얼마니까 edn 플러스 얼마니까 edn 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d 곱하기 ed의 제곱 n, 최고차항이죠. 그러니까 ed의 제곱이 최고차항 개수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됐습니까? 요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dd 하나 없애고, 요거 약분하면, 약분이 아니군요. 미안해요. 분자문에 2를 곱하면 여기가 8이죠, 8. 약분이 아닙니다, 8. 그 다음에 4, 4, 4 약분한 다음에 요거 옮겨 써볼까요? 여기는 d의 제곱, 여기는 약 넘어가면 마이너스 2d, 여기 마이너스 3은 0이고, 따라서 d는 뭐 d 마이너스 3, d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고차, 공차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공차가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끝. 그 다음에 요 계산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실제로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자, 이거 부분분수 쪼개볼까요? 됩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1,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분의 1이니까 b분의 1이 됩니다. 이게 a5분의 1인데, 자, 요거는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싹 다 사라지고 처음에 a1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리미트는 무한대로 갑니다. 없이 0으로 가니까 a1분의 1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됩니까? ad분의 1이 a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d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3a가 a5는 뭡니까? a 더하기 12가 되고요. a는 6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A1 구하는 겁니까? 그냥 6이 답이겠네요. 괜찮죠? 요거는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공부했던 최근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29번으로 나왔던 문제랑 결이 약간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야. 아, 최근에 어떤 결이 있는데,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를 따르는 모의고사 회차분이 있고요. 지금 이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수능 문제가 당연히 1번부터 30번이 모두 최근 수능 트렌드를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7, 80%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추세대로 나오고, 또한 2, 30%는 완전 새로운 길을 겪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편식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가장 최근. 선생님, 약점 공략 강좌를 EBS에서 2023학년도에, 하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약점 공략 강좌가 선생님 그 취향에 되게 맞았어. 왜냐면, 최근 수능 트렌드의 1부터 100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변별력이 높고 특히나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허드에 해당하는 거를 좀 파헤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는데 특히 지금 올해의 약점 공략은 지금 하고 있는 요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미분의 활용 적분도 중요하지만 수혜력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26학년도 수능, 그냥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29번에 나왔던 문제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이니까 A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ND죠. 첫째 항도 D, 두 번째 항도 D. 그죠? 등비 수열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비 수열에 B의 K 플러스 I가 AI분의 1 빼기 1이라고 하는 쌤이 앞에 1, 2강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일단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식이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어떤 구조가 좀 난해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부등식.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마이너스 am. 이게 뭔가 등비급수랑 망원급수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표현도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일단 새롭고 낯설고 쉽게 말하면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어떤 허들을 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걸 갖다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이 강좌를 최소한 3강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수능 당일날 무조건 29번을 트라이를 해서 최소한 답에 근접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뭐 앞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고 다른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수능 당일날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이 있습니다. 네모 박스가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잘 보니까 I가 1, 2, 3이야. 그럼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i에 1을 집어넣으면 b의 k 플러스 1은 a1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b의 k 플러스 2는
a2분의 1-1이고요. b의 k 플러스 3은 이거 a3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이지만 일단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은 수열이니까 a1이 뭡니까? 이거 그냥 d잖아, d. 그러니까 d분의 1-1이고요. a2가 뭡니까? 1이잖아, 2d. 2d분의 1-1이고요. 이건 뭐야? 3d분의 1-1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오죠. 그런데 k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등비 수열이 항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b의 k 플러스 1, b의 k 플러스 2, b의 k 플러스 3 연속하는 항이야. 느낌이 옵니까? 이거 등비급수 문제, 뭐 수열의 극한 문제지만 사실은 수학원의 수열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이걸로부터 우리 d를 구할 수 있죠.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항이야.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이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비 중앙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4d제곱 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쓸게요. 3d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분의 1, 마이너스 3d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d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바로 d를 결정할 수 있죠. 되겠어요? 요 1, 1 없어지고. 아, 약간 번거롭긴 하네. 양변에 12d제곱을 곱해야겠다. 자, 12d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여기는 3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2d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남고요. 여기는 4d니까 마이너스 16d.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넘기니까 4d가 1, d는 4분의 1이 남습니다. 이제 시험 볼 때는 숫자 하나하나에서 계산실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 4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 분의 1이니까 4 빼기 1 하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2분의 1 하니까 1이고요. 여기는 12, 잠깐만요. 4분의 1 맞니? 그러면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이어서, 아, 3, 1, 3분의 1, 9분의 1. 오케이.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3분의 1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항은 3의 거듭제곱 형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3의 거듭제곱에서 뭐 3의 뭐 100제곱, 99제곱, 98제곱 해가지고 3의 1제곱, 3의 0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7 이런 거될수 없어요. 6될수 없습니다. 첫째 항이 9 가능해. 첫째 항이 27, 81 가능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쨌든 K 값을 모르긴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질문이 A2 곱하기 땡땡땡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요걸 이용해서 B1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마 계산을 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공차 D는 구했으니까 요거 쓸까요? 그냥 공차 D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N입니다. 4분의 N. 공차 D가 4분의 1 나왔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A2 같은 건 구하기 쉽죠. 예. 2분의 1 구하면 되고. 이제 B가 문제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잠깐 옮겨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마이너스 an a의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는 등비급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b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구하게 되면 이거는 망원급수죠. 근데 앞에서 많이 했죠. 이거 지금 작년 수능에도 망원급수가 나온 거야. 우리가 방금 모의고사 풀때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an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2가 d분의 1 하고 이거 갖다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면 공차가 양수니까 이 n번째 항은 0의, 그러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은 0의 수렴하고 a1분의 1하고 d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1분의 1 d분의 1 마이너스, 근데 a1 지금 문제에서 a 그냥 쓸까요? a1분의 1 d a d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첫 장은 공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분의 1이니까 이 뒤에 건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2분의 3b1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생각보다 계산 괜찮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문제에서 그랬을 때 이게 0하고 30 사이이다. 그랬을 때 b1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양분의 16, 16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b1의 범위는 이게 46이니까 3분의 92. 16에다가 3분이니까 3분의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1의 값 구하는 건데 지금 b1이 뭐예요?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만족하는 b1이 얼마입니까? 3분의 3이면 10점 얼마죠? 여기는 30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것 중에 3의 거듭제곱은 아, 그렇습니다. 27밖에 없네요. 그래서 b에는 뭐예요? 첫째 항이 27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A2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항이 B2인 거죠. 그리고 공비는 얼마입니까?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그렇죠? B2, B4, B6, B8, B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B2는 뭡니까? 27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9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9분의 8분의 9니까 8분의 81 하니까 16분의 81 이렇게 되고 질문이 P 더하기 Q는 9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 29번입니다. 어때요? 시험에 나오면 풀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쉽다가 아니에요. 뭐 정말 너무 쉬워서 이거 못 풀면 정말 말도 안 이게 아니라 자, 과연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그 29번이 갖고 있는 포스, 오답률 보통 이게 한 3등 정도 되거든요, 3등. 오답률 3등 아니면 4등 정도 되는데, 그 오답률 3, 4등이 가지고 있는 포스, 그 정도의 느낌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제대로만 공부를 하고, 시험 볼때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를 보고 연습을 하면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29번을 도전을 하면서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다가 수능 당일날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자, 작년에 봤던 평가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네. 보겠습니다. 첫째 항 양수의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 양수 공비가 유리수. 공비가 유리수가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그냥 분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첫째 항 양수 공비가 유리수. 이런 단어는 사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저렇게 나온 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 r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이다. 다음 조건 만족한다. 첫째 항, 둘째 항.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두 개를 더했더니 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수열이 정수항의 개수가 3개야. 그러니까 지금 AN이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에서 항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인 항이 3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연속해서 3개일까? 띄엄띄엄 3개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세 항의 곱은 216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번 조건이 문제 풀때 키가 되는 조건인데 사실 공부를 조금 했던 학생들은 감이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r이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1 사이잖아. 쉽게 말하면 공비가 분수예요, 분수. 공비가 유리수인데 그 유리수라는 거는 뭐 사실 정수도 유리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라고 마이너스 사이에서 0이 아닌 걸 생각하면은 그냥 전부 다 분수입니다. 뭐 3분의 2, 뭐 6분의 5 이런 식으로 다 분수야, 분수. 그런데 자, 잘 보세요. 2라고 마이너스 사이의 분수인데 지금 정수인 항이 3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그래서 정수, 그다음에 얘는 아니고 그다음 정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정수 아니면 유리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 정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어. 거기다가 계속 R을 곱해가지고 다시 정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가능하죠. 첫 번째 항이 뭐 2분의 7이야. 근데 공비가 7분의 4야. 공비가 7분의 4야. 공비가. 그러면은 첫째 항은 분수인데 두 번째 항 곱하게 되면은 2가 되는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는데 다시 정수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에서 이 정수인 항이 3개 나왔다는 뜻은 이 정수인 항이 제일 처음부터 3개는 아닐 수 있지만 무조건 연속해서 3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3항이 곱이 216인데 216은 6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등비중앙식에 의해서 와 등비중앙식이 자주 나오네요. 이 가운데 항이 6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항이 6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여기는 뭐 방법이 1하고 36일 수도 있고 아 반대로 36하고 1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8하고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조합을 써볼까 조합을 봐봐요. 연속한 3개 항인데 이게 A의 M 플러스 1, A의 M 플러스 2. 지금 여기가 6이잖아, 6. 이게 6이잖아. 그치. 근데 그럼 가능한 조합이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곱해도 36이 돼야 돼. 그럼 이건 36이고 1일 수도 있고. 여기 다음에 이거 곱하면 36이 되니까 18이고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또뭐 있습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4가 되면 아 약수를 쭉 쓰면 되겠네. 여기는 4가 되면 여기는 9가 되면 되겠고. 그다음에 6이 되면 6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정수항이 3개만 있다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6분의 1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긴 6분의 1이니까 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어야죠. 여기 앞에 216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정수항이 3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이거 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되겠습니다.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이게 뭐 이런 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첫째 항이 양수라고 나와 있지, 공비가 양수 뭐 이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뿔마 36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6, 6, 1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6,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뭐 공비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비가 뭐냐 이렇게 됐을 때이 공비가 뭐냐 하면은 이 공비는 뿔마 6분의 1인 거고요. 이거는 공비가 뿔마 3분의 1인 거고요. 뿔마 2분의 1인 거고요. 뿔마 여기는 3분의 2인 거죠. 이런 조합, 총 8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 조건은 이걸로 끝났고, 이제 뭐가 남았냐? 이게 남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게 10보다 작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양수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좁힐 수가 있어요. 이거 좁히면 그냥 문제가 끝납니다. 보세요.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는 보세요. 216이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첫째 항이어야 돼. 근데 첫째 항이 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려면 무조건 이거는 36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1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게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탈락이야. 탈락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답이 되려면 또 마찬가지야. 이 앞에 양수인 항이 있어버리면은 정수항이 4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이거 똑같은 이유야. 18이 돼야 돼요. 첫째 항. 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또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오. 그렇죠? 지금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54가 되네요. 54, 18. 이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여기가 24, 12, 6, 3.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첫째 항이 돼야 돼요. 첫째 항이 무조건 양수니까 이것도 또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것도 첫째 항이 양수니까 9가 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0보다 큰데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거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216이 첫 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앞에가 지금 계속 30 곱해지는 거니까 이 앞에가 54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수항이 3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4가 첫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3분의 2를 곱한 거잖아요. 쉽게 말했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이거, 2분의 3을 곱하면 이거,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2분의 27이라고 하는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정수항이 3개인 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공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10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미 10보다 크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비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첫 장이 양수, 두 번째 장이 음수, 다시 양수,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다 만족합니다, 이제.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분의 27,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 최종적인 정답이 뭡니까? 시그마의 1부터 무한대까지 AN, 등비 급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답.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첫 번째 항인 2분의 27 이렇게 하면 답이고요. 이거 3분의 5니까 그렇죠? 이거 곱하면은 3분의 5분의 2분의 27 안쪽 길이 곱하면 분모 3 곱하기 27 하게 되면은 37에 21 81 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P 더하기 Q니까 91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풀만합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강의 녹화하는 이 시점이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봤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이거든요. 근데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쌤이 여러분들 올해 또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쌤 일부러 이제 쉽진 않았고, 최근 수능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트렌드가 보일 거야. 트렌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에게 최근에 계속 29번으로 나왔던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에 수열이 극한 단원의 사슴자리 문제로 나왔으면서 그래도 종종 현재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가장 최근 2021학년도 수능의 사슴자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바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열칸에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보입니까?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된 함수. 사실 이게 등비 수열의 극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주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게 이제 수특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수특 교재 레벨 2에 있는 문제고, 수특 교재 레벨 3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뭐 수능 문제도 있는데,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은 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극한.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풀 텐데, 요거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X의 N제곱, 뭐 또는 A의 N제곱, 이런 게 이제 극한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R의 N제곱의 극한을, 요런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등비수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수렴발산 여부를 판정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R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뭐 방법이 교과서나 수능특강 교재랑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리하냐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는 게 가장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때 쉬운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수렴발산을 따로 판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면 이때는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해요. 이때는 1로 수렴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진동해서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아래 n제곱이 아니라 이걸 역수를 취하는 게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겠고, 그래서 x의 n제곱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위를 네 가지로 쪼개서 풀면은 최소한 이때까지 등장했던 수능 문제는 100% 다풀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f(x)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fa, f합성함수 fa, f합성함수 fa. 자, 요것을 더한 게 4분의 9인 걸 구하는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fx를 결정해 보면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겁니다. 분자분모를 x의 2n제곱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3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분의 x분의 1 마이너스 x의 2n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데 그때 리미트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남게 돼서 3x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3x분의 1이 됩니다. x가 1이면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이면은요, 마이너스 4분의 3.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fa 더하기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a의 범위가, 그러니까 fa니까 이 x의 범위가, a의 범위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F합성함수 FA는 뭡니까? 이게 FA가 마이너스이니까 F-2인데 F-2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수 없습니다. B 탈락. A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씩.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 포함됐다. 그러면 여기는 3A분의 1이에요. 그렇죠, FA는. 그리고 요거를 대입하면은 이게 3A분의 1인데, 요게 지금 3A분의 1인데, 이때 A가, 절대값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3A분의 1은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4입니다. 1하고 마이너스 4이면은 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FX에서 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A가 나오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A가 만약에 1이면 X가 1이면 A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또 FA가 마이너스 4분이니까 F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답이고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범위를 쪼개는 거예요. 급수 문제가 아니에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아래 n제곱, x의 n제곱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범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각각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가장 최근에 2021학년도 수능에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번, 13번을 풀 텐데,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를 할때이 문항을 풀면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아, 이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다. 그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좀 핵심 요약으로 좀 압축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어. 그런데 오늘은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문항을 잘 보면은, 자, 12, 13을 같이 볼 건데, 우선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는 13번을 먼저 풀 거예요. 13번 풀고 12번을 풀 텐데, 자, 이 문항 보면은 뭐 A 플러스 1, B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이걸 A, 요거를 B라고 놓고 보면은, A에 2n 플러스 1제곱, B에 n제곱, A에 2n제곱, B에 n 플러스 1제곱, 뭔가 이게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비슷한 문제예요, 이게. 자, 13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고 한번 봐보세요. 두 실수 AB가 1보다 큰데, 요게 A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이게 a의 n제곱, 3의 n제곱. 어쨌든, 리미텐이 무한대로 갈 때, 1보다 큰 거는 이게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r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 분모를 a의 n제곱이나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지금 a가 큰지 3이 큰지를 모르겠잖아.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3보다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 분자 분모를 AN제곱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 여기는 A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A가 되는 거를 알수 있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A가 3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1이죠, 1. 1은 A가 되는데, 요거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세 번째. A가 3보다 작으면,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근데 이런 건 이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A가 3보다 크면은 요 A 앞에 있는, A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1분의 A니까 A인 거예요. 3이 더 크면, 3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3분의 1은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되죠. 왜?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29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래도 뭐좀 있는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A가 3보다 크구나. 1보다도 큰데 3보다도 큽니다. 두 번째, 요거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뭐 해야 돼요? A가 큰지 B가 큰지를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대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 n제곱 앞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 됩니다. A분의 1이 A분의 9가 되면 되는데, 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A하고 B가 똑같으면, 이거는 AN 플러스 1제곱, AN제곱, AN제곱, A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좌변은 1, 우변은 A분의 9가 되므로 A는 B는 9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A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세 번째.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 식의 좌변은 B가 되고요. 여기는 A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AB가 9가 되는데 이거는 왜안 되느냐?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이 a 값이 3보다 크다고 나왔죠? 근데 b가 a보다 크니까 b도 3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개 곱하면 9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따라서 a하고 b는 전부 다 9이고요. 두개 더하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 기출문제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레벨 3 마지막 문제고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방금 했던 원리를 안 학생들은요, 암산도 가능합니다. 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뭐 이런 분자 분모 요거 비교해서 중간 과정을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2n제곱, 2n제곱, n제곱, n제곱. 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절대값에 아, 절대값 그냥 없애버릴까요? 이거 절대값 없애요. 뿔마 10분의 13 어때요? 괜찮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식은 이렇게 해볼게요. a 더하기 4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 더하기

제곱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16분의 1이 a 더하기 1보다 클 때, 예. 얼핏 보면 되게 난해해 보이지만 하나도 난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a 제곱, 이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마이너스 16분의 15가 0보다 크다인데, 이거 인수분해 쉽게 되죠. 4분의 3, 4분의 5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a 마이너스 4분의 5, a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곱하면 16분의 15.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요거 만족하는 범위는 a가 큰 것보다 크다, 4분의 5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범위인 거야. 사실은 요 범위지만 이 범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가 성립한다? 이것에 요게 요거보다 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거 앞에 붙어 있는 계수의 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a 더하기 4분의 1 분의 1이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뿔마 10분의 13이 되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역수를 취하면은 a 더하기 4분의 1은 뿔마 13분의 10이고요. 숫자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a는 뿔마 13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거는 52로 통분을 해야겠다. 그러면 뿔마 40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한 답을 구해봤더니 52분의 마이너스 53 가능하죠. 왜?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답이 a는 마이너스 52분의 53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2분의 40 빼기 13, 그러니까 52분의 27. 52분의 27은 4분의 5, 1.25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A 값 하나가 나왔습니다. 만족하는 모든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부터 좀 속도를 내볼까요? 두 번째는, 부등만 반대로 해고 반대로. a제곱 더하기 2분의 1a 플러스 16분의 1이 a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결과도 뭡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을 때이잖아. 근데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전에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1. 여기는 a 플러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a 플러스 1이 뿔마 10분의 13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10분의 13 더하기 1, 아니 빼기 1, 마이너스 10분의 13 빼기 1 하면 되면은 결국에는 10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23이 되면 됩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분의 3밖에 안 되네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요 식에 의해서 A는 네, 10분의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세 번, 총네 가지로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군요. 미안해요. 요게 클 때, A가 클 때, B가 클 때, AB 같을 때. 자, 세 번째 쓰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같을 때. 그냥 A제곱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16분의 1하고 A 플러스 1이 같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죠. 이 등호 성립할 때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랑 그 다음에 A가 4분의 5일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끝납니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전부 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케이스는 여기다 바로 쓸게요.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자리에 4분의 5랑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뿔마 10분의 13이 되는 게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 4분의 5가 양수니까 양수를 먼저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4분의 5를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5, 4분의 1이니까

2분의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 잠깐만 이거 4분의 통분할까? 4분의 13 여기는 4분의 6 더하기니까 4분의 10 해서 이 값이 10분의 13이 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답이에요, 이거. 이 답입니다. 4분의 5.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 하면은 요거는 요 값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입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의 답이 되는 요 A 값은 4분의 5까지가 답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아까 했던 마이너스 52분의 53, 그리고 10분의 3, 그리고 4분의 5까지가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반부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하죠. 실전에서 수능에 나오면 뭐 이런 부분 다듬어질까 생각을 하고, 조금 그나마 쉽게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통분을 520분의 얼마로 해야 되거든요.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요거는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요 나머지를 520분의로 하면은 조금 낫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그쵸? 아, 이거는 복잡하네요. 여기는 분자별 52 곱하니까 156이 되고요. 여기는 130, 아, 잠깐만요. 얼마니? 4니까 130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130.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분자분모가 4로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130분의 6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이런 계산은 수능에 출제가 되면 분명히 다듬어지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런 간략한 테크닉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수열이 극한 급수 단원에 수능의 4점짜리 문제를 최근에 거의 빠짐없이, 아니 거의란 말안 쓸게요, 100% 등장했던 그 주제를 공부를 했는데, 뭐 실제 수능을 감히 예측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최근 4, 5년 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그런 주제면 당연히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맞고, 그에 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을 쌤이랑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인데 미분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7 약점 공략 디아의 김창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2차 곡선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2차 곡선 문항들 이번 시간 1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네, 강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풀어보지 않은 채로 막 오면은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다 끝나요. 미리 풀어봐야지 자신의 뭐 강점, 아 이런 부분 내가 좀 자신 있어. 근데 이런 문제들, 이런 유형이 나오면 내가 좀 약해. 이런 걸 미리 알고, 여러분 알고 강의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1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수능 문제고요. 현재 지금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쌍곡선 C라고 주어진 이 곡선의 주축에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는 쌍곡선의 정의, 그리고 뭐라고요? 이 문제는 정의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곡선의 기본적인 대칭성에 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쭉 이어졌는데, AP 대 PP 프라임의 B가 5대 6이에요. 5대 6이니까 여기를 OL이라 부른다면, 여기가 6L인데, 뭐라고요? PP 프라임.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6L이면 이만큼의 길이가 3L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4L이 되는 거고요. 3대 4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PF의 길이는 1입니다. 그냥 1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주축의 길이가 문제예요. 주축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데 직선 AF는 쌍곡선 C의 한 점근선과 평행합니다. 누가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왜 이게 3대 4잖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4입니다. 자, 이 문제도 곡선에 대한 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쌍곡선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고, 점근선은요, 점근선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a양수 b양수라 할게요. 그러면 이 곡선의 점근선 어떻게 돼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분의 b가 3분의 4겠구나. 그래서 b는 얼마예요? 3분의 4a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B는 3분의 4A인데, 우리는 이러한 쌍곡선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초점의 좌표를 C라 줬기 때문에 C제곱이라 쓰면, A제곱, B제곱은요, 9분의 16A제곱 더하면 9분의 25A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9분의 25A제곱이고, C는요, C는 3분의 5A예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5a.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3분의 10a예요. 이만큼은.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이 a가 얼마입니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p점. 여기 이제 3l은 여기 살짝 지우고요. p점은 쌍곡선 위점입니다. 초점에서 쭉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PF 프라임은, 여러분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a 더하기 1이에요, 얘가. 2a 더하기 1, 여기 1, 여기 3분의 10a입니다. 맞아요? 3분의 10a. 그러면 혹시 요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5분의 3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A 값 어디서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색칠하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으로 2a 플러스 1의 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은 1 제곱 1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100 a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1 곱하기 3분의 10a 곱하기 얼마라고요? 5분의 3이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쓴 겁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어허, 그러면 1이랑 1 소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3, 3, 여기는 2. 그러면 4a제곱이 넘으면 9분의 64a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4a를 이항시켜 주세요. 여기가 8a입니다. 양변 8로 나눠도 되고, 빨리 구하면 a는 얼마 나와요? 0 또는, 그렇지. 네, 8분의 9 나옵니다. 0 나올 리가 없죠. a 0 아니에요. 양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는 8분의 9니까, 아,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니까 이 a는 얼마겠다? 4분의 9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 찾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정의 이런 부분 이렇게 놓는 거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식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놓고 식을 써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번이었고요. 이제 12번 봅니다. 조금은 수월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 읽어보세요. 쭉써 있고요. 초점이 FF 프라임인데, 지금 49, 33이니까 빼면 16이에요. 아, 마이너스 4,0. 여긴요. 4,0. 이 원의 중심은 Y좌표가 3. 즉, 0,3이고요. 0,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입니다. 그렇다면 뭘 구하래요? PQ 그 다음에 FQ 이두 길이의 뭐라고요? 합의 최대값이에요. 우리는 Q가 어디의 점이에요? 그치? 타원. F와 F', F'과 F는 타원의 초점. 그러니까 Q, F 프라임 더하기 Q, F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장축의 길이인 14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FQ는 여기 있어요. PQ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란색의 길이는 여기서 PQ는 뭐나 마찬가지라고요? F'Q랄까요? F'Q에서 뭘 빼야 돼요? F'P를 빼야 돼요. 맞죠? 그래.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PQ 더하기 FQ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F'Q에서 F'P를 빼고 FQ를 더하면 돼요. 그런데 요두 길이의 합이 어디요? 요만큼. 이 값과 이 값의 합이 14예요.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F'P 이렇게 됩니다. 이 값에. 무슨 값이요? 최, 대값.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여러분 14라는 상수는 고정된 값이죠. 이게 그냥 값이에요. 딱 변화.

하지 않는. 14에서 얼마를 빼면 최대가 돼요? 얘가 얼마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무슨 말이에요? 한 정점, 마이너스 4,0으로부터 원 위에 이르는 점까지, 원 위에 이르는 점까지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얼마냐? 제일 짧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어디가 제일 짧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그어서 이 선분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뺄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더하면 이게 제일 길어요.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4,0, 0,3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이게 5잖아요. 이 거리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반지름 2를 빼니까 제일 짧을 때는 얼마겠더라? 3이겠더라예요. 그럼 이 값의 최소값은 3이고요.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죠. 왜? 이 값이 3이 제일 작아요. 이 값이 3일 때 14에서 3을 빼면 11이고요. 이 값은 3보다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그렇습니다. 1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1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은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3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더 정리. Y축, X축, 원점.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직선을 L, Y는 FX로 할까요? Y는 FX. 1차예요. 1차 함수 또는 직선. 자, 그럴 때, 요점의 좌표가, A. 여기는 FA. B. FB. 라고 하면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예요. 그러면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중점이죠. 여기를 C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점은 길이의 B가 1대1로 같잖아요. 그럼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X축에 수선해발을 내려요. 그러면 이 점은 1대1이라는 비율이 동일하게 요 선상, 축의 선상에서 여기도 1대1이 성립하고요. Y축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면 1대1이 성립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2분의 FA 더하기 FP. 그래서 이 값을 F에다 대입하면 이 값이랑 같아져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 A가 B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대1이에요. 그럼 여기에 X축과 평행한, 뭐 X축이라 해도 되고요. X축에 평행한 선, 뭐 선이라 합시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마찬가지 몇대 몇이에요? 2대1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또 직선이 있는데 X축에 평행해요. 여기가 A고요. A가 B예요. A가 C고요. A가 D라 할까요?

2대 1대 1이라고 하면 똑같이 내리면 2대 1대 1이 성립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요만큼의 길이가 4대 1이면 여기도 4대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길이가 L이고 L이고 2L이에요. 그러면 전체 길이는 4L이고 여기는 L이잖아요. 이게 둘이 얘랑 얘랑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다면 그러면 1대 4면 1대 4고 1대 4가 성립합니다. 아시죠?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 이번 문제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조금 가려져 있는 듯 합니다. 자, 13번 문제 여러분들 쭉 보세요. 이 문제는 뭐가 없냐면 포물선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요. 포물선, 그 다음에 토점하고 준선이 있습니다. 근데 준선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y-a 제곱은 4px입니다. 그러면 이 초점의 F1이라는 초점은 P,A예요. P,A. 맞아요? F2라는 초점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러면 준선 얼마예요, 준선은? 여기니까 요만큼 같은 간격으로 요렇게 어딘가에 어딘가에 좀 휘었죠? 휘지 않게 예쁘게 한번 잘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포물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요 포물선은 y제곱은 마이너스 4x니까 요 간격만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x는 1이 이 포물선의 준선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포물선을 같이 이렇게 상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포물선의 준선, 초록색 포물선의 준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1, F2의 길이가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식은 P,A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3이에요.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9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PQ가 1이래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3인데 요두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이래요. P, Q, 얘가 1이라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럼 PQ가 1이면 PF1과 QF2의 길이의 합이 2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P는 어디의 점인데? 포물선의 점. Q는 어디의 점일까요? 포물선의 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이제 정의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습니다. Q에서 F2까지 이르는 거리는 Q에서 여기 X는 얼마에? 1에 내린 수선의 발. 이 거리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는 X1, Y1, Q를 X2, Y2라 하자예요. 이렇게 쓰면 뭐가 보이냐면요. PQ의 길이가 1인 것도 나오지만 PF1은 요 길이에요. 여긴 마이너스 P고 이 점의 x좌표는 X1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P 더하기 Q에서 F2까지

는 길이는 Q에서 X는 1까지 수상의 발을 내렸을 때 점과 점선의 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X2예요. 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X1과, 아니 Y1, Y2도 모르는데 X1과 X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이가 3이었어요. 이만큼이. 그런데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서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이게 1이래요. 그럼 보세요. 재밌게 이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본다면, 아니 지금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으로 본다면 3일 때요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F1에서 수산의 발 내렸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걸었을 때이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이 점의 X 좌표가 P입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된 길이는 네, P 플러스 1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3대 1이면 3대 1 돼야 돼요. 그럼 P에서 이렇게 내려서 옆으로 간다면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P점의 X좌표에서 Q점의 X좌표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X1-X2는 이 길이의 3분의 1배라고요. 왜? 3대 1이니까. 비율관계로. 닮은 비.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P, P 플러스 1.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냥 P 플러스 1 할게요. 요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힌트를 2번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왜요? X1 마이너스 X2가 보입니다. 우와! 그러면 X1 마이너스 X2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P 플러스 1이 보입니다. P 플러스 1이 보여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래요. 어머어머. 3분의 4에 P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P 플러스 1은 얼마예요? P 플러스 1은 2분의 3인 것이고 결론이 P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아, 우리가 구하는 이 P 값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P는 2분의 1이죠? 1번식으로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보세요. A 제곱은 9 마이너스 P가 2분의 1이면 4분의 9입니다. 36에서 9 빼니까 27이겠죠. 그래서 A 제곱은 4분의 27. P는 2분의 1. 그럼 P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P 제곱이죠? 어쨌든 A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은 A 제곱은 4분의 27이었고 P 제곱은요.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아하. 4분의 28이니까 그렇죠. 7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이렇게 점으로 놓는 부분 길이 관계를 가지고 점으로 놓고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기까지 13번이었고요. 14번은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평행이동이었는데 조금 더 평행이동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14번 문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조금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C1이라는 이러한 폼을 써는 y 제곱은 4x예요. 정말 쉬워요. 이 f1이라는 이 점은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폼을 써는 어떻게 된다고요? y-3의 제곱은 4p의 x-fp? 아하. 그럼 이 f2는요? 이 f2는

0: p 더하기 fp, 콤마 3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곡선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C2라는 포물선의 준선은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FP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상수 A 값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F1과 AF2가 같대요. 여러분, 곡선과 곡선이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C1이라는 포물선 위의 점인 동시에 C2라는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면 A에서 F1까지 이르는 길이랑 A에서 여기 준선 X는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린 수산발까지 길이가 뭐라고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인수 같으래요. 그럼 여기도 이 C2라는 포물선도 준선이 있겠죠. 그 준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요. 얘랑 겹쳐야 돼요. 겹쳐야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랑 다 같아야 되니까 준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P 더하기 FP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네, 요 값이 여기랑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이 둘의 길이가 같으면 이 길이와 여기서 준선 어디까지 내린 수산발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으려면 두 준선은 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p 더하기 fp는요. fx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a의 제곱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전개하면 p제곱 더하기 2ap, p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1에 p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뭐라고 됐어요? p가 오직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p가 하나니까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은 여긴요. E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어우,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식을 잘못 전개했습니다. 하나 안 썼죠? 자, 보세요. P제곱 더하기 EAP, 여기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1P 더하기 A제곱 있죠? A제곱. 오, A는 0. 네. 정정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예요. 따라서, 판별식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소거시키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아 a는 얼마겠더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게 같은 포물선이어도 되고, 포물선과 쌍곡선,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나왔을 때 만나는 교점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점으로부터 이제 이 점에서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잘 보세요. 지금 포물선 쉬운 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y제곱은 8x예요. 그다음에 직선은요.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ex-4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가? 보통 여기 많이 쓰잖아요. F 왜? 이 포물선의 초점은 이 컷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직선도 여기 지나가요. 그래서 A, B, C, D 여기를 제가 2라 할게요. 그냥 여기를 여기 요 점을 2라 하고 만난 교점 있죠? 여기 요 점. 여기 2라 하고 E, F 뭐 이렇게 합시다. 수선의 발 내리면 F, G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요,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y-2a의 제곱은 8배의 x-a예요. 즉, x축의 방향으로 이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 a만큼 평행이 한 겁니다. 그쵸?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지금 이 직선은 하필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해 보세요. 그럼 y-2a는 2배의 x-a-4. 그래서 y는 얼마 나와요? ex-4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1, 2, a, 2a, a, 2a 이렇게 옮기면 직선에 있는 점이 다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 아닙니다. 당연히 의도한 거죠. 1만큼, 2만큼, 3만큼, 6만큼, a만큼, EA만큼 기울기 얼마인데? 2잖아요.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자기 자신 위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이 이 빨간색 뭐라고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노란색 곡선, 포물선 위에 점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저기 있는 E와 A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E와 A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A만큼 E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노란색 곡선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인 A와 B로 옮겨져요. E가 A로, A가 B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자, 누가요? E와 A가 만나죠. 그러면 y 제곱은 8 했으니까 두 배의 x-2 전체 얼마는 제곱은 8x예요. 아니, 둘을 연립해 보세요. 둘을 연립해요. 그러면 네 배의 x-2의 제곱은 8x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죠? 6x 더하기 4는 0,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요? 아, 여러분, A점은 3 플러스 루트 5, 컴마 2 더하기 2 루트 5입니다. 2점은요, 3 마이너스 루트 5, 컴마 2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썼을 때, A씨, 뭘 구했어요? 지금 이렇게 썼을 때 구하는 값이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 빼기 AB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실제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AB의 길이랑 AE의 길이는 같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AE의 길이가 얼마예요? AE의 길이는? 빼면 2루트 5 제곱, 4루트 5 제곱이에요. 2루트 5 제곱하면 20이고요. 4루트 5 제곱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에요. 100이니까 10입니다. 루트 100이니까 10이에요. 뭐랑 같은 거예요? AB의 길이와

같은 거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AC의 길이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얘는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C의 길이는 여기서 2를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BD의 길이는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따지면 이게 A만큼 EA만큼이에요. 여기도 A만큼 EA만큼 이 간격이 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2.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X좌표에 찹니다. 2루트 5예요. 2루트 5. 여기는 4루트 5. 그럼 여기도 2루트 5. 요 높이는 4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AC의 길이에다가 2루트 5를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3루트 5가 됩니다. 이렇다면 2를 더하면 10 더하기 4루트 5이고요. 여기서 AB의 길이인 10을 뺀다. 그러니까 4루트 5가 네. 스몰 k입니다. 스몰 k라면 k의 제곱은 그렇죠? 네. 80이 되겠네요. 이해하세요? 네. 잘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이 a만큼 2a만큼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즉 그래서 노란색 위의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 그러니까 빨간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색 곡선 위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직선과 맞는 이두 점, 이 점을 평행이동하면 노란색 곡선 위에 점인 동시에 직선 위에 점인 E와 A를 평행이동하면 A와 B가 됩니다. 이거예요. 즉, E가 A로, A가 B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실을 파악하셨다면, 네, 문제를 잘 푸신 겁니다. 여기까지 15번이었고요. 한 문제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문제. 정말 대칭성의 기본인 문제였는데,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뭔가 대칭성, 그리고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요. 직선 y는 c가 직선 af 프라임과 만나는 점을 b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 직선이 뭐라고요? y는 c예요. 왜 f는 0,c니까 f 프라임은요. 0, 마이너스 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a는요. a, 0이고 요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10입니다. 여러분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10이에요. 왜? 선생님 2a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초점이 y축 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축의 길이는 10인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셨다면 눈에 금방 보입니다. 뭐라고요? AF'과 AF의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 10입니다. 왜요? 왜요? A는 타원의 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X축 위에 있죠.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AF와 AF'의 길이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여길 봤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기도 직각이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1대1이고요. 1대1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A에서 B까지 이르는 길이도 5가 됩니다. 이거 5예요, 여러분. 5. 여기도 5고요. 이것도 5예요. 왜? 5 더하기 5가 10이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에요. BFA는.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여기 A잖아요. 요점 B와 F의 중점은 X좌표가 A가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런 게 기본인데 이걸 찾으셨다면 그다음 이제 설명할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삼각형 BPF 프라임의 둘레 길이 라고요. 삼각형 BPF 프라임의 둘레 길이 뭐나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여기 BFA의 분리 써볼게요. 제가 표시로 BP F 프라임. 그렇다면 BP 더하기 PF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 B예요. 그 다음에 BFA는요. PF 더하기 FA 더하기 AB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F 프라임 B 길이 얼마? 10이에요. 5니까 2 더하면 10이에요. 차니까 길이의 둘레 길이의 차죠. 차는 큰 데서 작은 걸뺀 거예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차는 4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 위에서 아래까지 빼자고 그러니까 소거되니까 BP, B에서 P까지 이르는 길이 BP 그 다음에 PF 프라임 마이너스 BF예요. 맞아요? 응. BP는 요만큼이고요. 요만큼. PF 프라임은 여기에요. 여기서 BF를 뺀대요. BF. 자, 이 길이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조금 고민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P라는 점 한번 보세요. PF 프라임이랑 PF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찬가지 10입니다. 그죠? 아니, 얘와 얘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되게 재밌게도 BP, BF예요. 뭐라고요? PF 프라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BP에서 BF를 빼요. 우와. 그럼 이건 뭐나 마찬가지일까? PF 프라임이고요. 여러분, BF가 길어요? BP가 BF가 더 길지. 길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빼면 요만큼 남아요. PF만 남아요.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PF라고요, 지금. 이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쓸수 있고요. P점은 여기서 위에 있기 때문에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P에서 F까지 길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게 4란 얘기입니다. 아니, PF'에서 PF를 뺀게 4인데 더하면 10이래요. 이 둘을 연립하면 여러분 PF'의 길이는 얼마예요? 7이고 PF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더하면 10, 빼면 4. 맞는 거잖아요. 어떤 식?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둘을 연립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 그렇다면 이 식에서는 PF가 3이에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 여기가 얼마라고요? 7이요. 얼마겠습니까? 아니, 루트 40이잖아요. 2 루트 5 아닐까요? 아, 2 루트 5, 2 루트 10, 루트 10. 그러니까, 루트 10이에요. 두 길이의 합이, 지금 타원의 식 나왔습니까? 타원의 식 문제에서 주어졌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은 1. 그러면
장축의

0: 길이는 10이고 단축이니 몰라도 우리는 25 마이너스 a제곱 얼마다? c제곱이다. 알잖아요. 근데 이 c값이 c가 루트 10이에요. 왜? 7이고 3이니까 여기는 루트 40, 2루트 10. 그럼 루트 10, 루트 10. c는 루트 10. c제곱은 10이니까 a제곱은 15가 되고 c제곱은 10이에요. 맞아요? 문제에서 뭘 그래요? 삼각형 AFF 프라임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넓이 어떻게 구하세요? 이 넓이? 다 했으니까. 여기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요? 2 루트 10. 요 길이는요. A잖아요. A. 루트 15. 그러니까 얼마 돼요? 루트 150이죠. 맞습니까? 물론 이게 C 마이너스 C, EC. 여기는요. A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EC 곱하기 A니까 AC 해가지고 A와 C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요. 25 곱하기 6이죠. 5 루트 6으로 네,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도 출제된 걸볼수 있고요. 이 문제 5, 여기도 5구나. 그다음에 이게 비율 관계가 1대 2가 될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둘레 길이의 차 관련한 문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와 또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차가 얼마일 때이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수능 특강에서 타원은 아니지만 쌍곡선 문제, 쌍곡선 단원 레벨 3 가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 문항들 물론 다 푸셨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풀어보시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 4강부터 4, 5, 6은 평면 벡터입니다. 특별히 평면 벡터의 연산 그리고 내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출 문항들,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문항들 미리 풀고 강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27 약정공략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지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권역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충청권과 호남권 요 두 개의 권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요 내용들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암기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고 또 각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문제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역지리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또 각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쭉 한번 넘겨보면서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아 저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서산당진 아래쪽에 내포신도시는 홍성 예산 이렇게 됩니다. 계룡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시입니다. 여기 3군의 본부가 있어서 육군, 해군, 공군의 본부가 있어서 완전 군사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군산업 관련된 종사자들입니다. 그다음 여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충주에 있는 지능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충주의 지능재단, 충주 지능재단. 그리고 친구 중에 보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참 괴상한 친구야. 괴상한 보경이. 괴상한 보경이. 그리고 대전은 두개산 위에 올라가 있다. 예, 논산과 금산, 쌍산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와 군을 좀 구별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 도에 지명 유래가 된 곳들은 다 시입니다. 그리고 석탄 박물관 있는 곳들도 다 시입니다. 석탄 박물관도 다 시예요. 자, 그래서 도 지명 유래된 충주와 청주 다 시죠. 그리고 석탄박물관이 있는 보령도 시입니다. 이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들이 과거에 탄광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로 성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들은 다 시다. 다음 제조업 발달한 서산과 당진도 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주변에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에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여기도 다 시예요. 시옷 모양으로 시다. 이렇게 아산이랑 천안은 당연히 시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공주와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는 시일까 군일까 조금 애매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주와 논산도 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제천. 제천도 사실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인데 철도교통의 중심지예요. 지금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사실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들인데 시인 곳들은 대부분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많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또 제조업 발달했던 지역들은 거의 다 시예요. 이런 지역들은 시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충주와 청주 시고 보령도 시니까 우리는 이 충청권에서는 공주, 논산, 제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논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논을 제공한다고 해요. 논을 제공한다. 논 제공. 논 제공. 그래서 논산, 제천, 그리고 공주가 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산, 제천, 공주. 다음, 충주는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가 여길 차지하고 나서 탑도 세워 놓았죠. 그래서 요 충주 중심으로 이쪽은 경기가 있고 이쪽은 강원이 있어요. 경기와 강원이 만나는 곳, 경기와 강원. 그리고 이쪽에 소백산맥 지나가죠? 소백산맥 지나가서 이쪽이 경북입니다. 경북. 이 소백산맥을 넘어가기 위한 고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괴산과 문경을 연결하는 조령 있죠. 조령, 조령. 다음 단양과 영주를 연결하는 추풍령이고요. 추풍령. 그리고 영동과 김천을 연결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중령이죠. 중령. 중령. 그리고 여기가 추풍령이죠. 추풍령. 이 추풍령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백산맥이 워낙에 험하기 때문에 과거에 영남권 쪽에서 이 수도권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어서야 됐는데 그세 개의 고개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얘네들과 함께 우리 경북의 여러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 태안군 기업도시 있습니다만 군입니다. 다음 진천과 음성도 혁신도시 있습니다만 군이에요. 다음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 있지만 군이에요. 뭔가 시일 것 같지만 군일 것 같은 친구들 태안, 홍성, 예산, 진천, 음성은 군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각 지역들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입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 정도. 원래 광주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대전이 광주를 앞지르게 됩니다. 다음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

산업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기하는 곳입니다. 회덕이라는 곳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도 분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분기점,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수특에 보시면 맨 뒤쪽에 추가 문항이 몇개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대전청사가 있어요. 이 정부의 종합청사가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서울, 그리고 과천, 당연히 세종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 정부 청사 있는데 꼭 기억해 두기. 다음 충북도청 있는 데입니다. 충북도청 인구 88만 정도, 90만까지 올라가고 있죠. 청주입니다. 충북의 인구 1위 도시이기도 하고요. 충북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국제공항 있죠. 청주 국제공항. 여기에 공군사관학교 있거든요. 공군사관학교도 요 국제공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다음 KTX의 분기점입니다. 이 고속철도의 분기점이에요. 경부선과 호남선, 오송이죠. 오송역이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지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이 직지심체요절이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지 관련된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전자조립공업.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오송 쪽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 장비 제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전기 장비 제조업 출하액도 많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남이라는 곳에서 교차합니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교차. 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 노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 여기 경부와 중부가 교차하는구나. 청주에서 교차하네. 그럼 청주는 경부도 지나가고 중부도 지나가는가 보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인구 이제 거의 7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충남의 인구 1위, 충북의 인구 1위, 청주 충남의 인구 1위는 천안입니다. 천안, 전안.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 바로 천안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그 만세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아우네당터가 또 천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독립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아산과 더불어서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수도권 전철, 수도권 이외에 강원의 춘천, 그리고 충남의 천안과 아산까지 연결됩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천안 삼거리, 우리 뭐 천안 삼거리 기억나시죠?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그래서 인구 한 70만 정도가 되었죠. 다음,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있는 곳이고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세종입니다. 세종.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인구가 현재 한 40만까지 도달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순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 세종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다음, 역시나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 그리고 이 KTX 천안 아산역이 있죠. 조선시대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외암 민속 마을도 있습니다. 이 천안 아산역, 아산에 있죠. 아산. 그리고 여기도 천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철 연결됩니다. 수도권 전철. 그래서 전자 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경기와 강원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자, 아래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탑 세워지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업 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여기는 충주죠. 충주. 최근에 수력발전소 있는 곳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주댐에서 수력발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주댐 만들면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호수의 이름이 충주호거든요. 제천까지도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충주호인데 제천 사람들은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죠. 다음, 대산 석유화학단지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그래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데 울려서였잖아요. 울려서. 울려서 중에 서산입니다. 서산. 서산.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가는 곳인데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실 되게 많은 곳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노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서해안 쪽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을 다알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이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가로림만 갯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가로림만 갯벌이에요. 가로림만 갯벌.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여기 약간 호리병처럼 생긴 여기가 가로림만 갯벌이고 오늘이 7월 26일인가? 그런데요. 어제 7월 25일에 우리나라 그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 중에 한국의 갯벌 있잖아요. 그 한국의 갯벌이 확대 지정됩니다. 그러면서 서산에 있는 갯벌도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서산. 다음 현대제철 있는 곳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외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수 있는 곳이에요. 외목마을. 그 다음에 제철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성비가 높죠. 특히나 청장년층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력발전소 있는 곳입니다. 태안, 보령 이런 데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당진에도 있죠. 당진, 당진. 자, 서산과 당진은 석유화학공업과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17만 정도 됩니다. 되게 공업 발달했으면 인구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산과 당진 같은 경우에 근처에 천안이랑 아산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서산에 갔었는데 이제 주말에 갔었어요. 주말에 가서 밥을 먹고 술집에 갔는데 술집이 너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몰 토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분께 물어봤습니다. 아, 주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랬더니 다 집에 갔죠. 그러는 거예요. 집에요? 집에 갔으면은 쉬는 날인데 술 한잔 먹으러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집들이 거의 다 천안, 아산, 수도권이라서 오히려 서산은 평일날 굉장히 붐비고 주말에는 굉장히 한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했지만 그 인구가 많이 유입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중후반쯤에 이제 석유화학과 제철공업 발달하는데 인구 유입이 아주 많진 않았다. 물론 인구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인구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았던 곳입니다. 인구가 17만 정도. 다음, 제천시에는 의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림지. 삼국시대 만들어진 벽골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수지입니다. 다음 얘기했듯이 공식 명칭은 충주호인 청풍호. 제천에서는 청풍호라고 부르고, 이 청풍호에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 보시면은 이 청풍호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청풍호, 그다음 한방 바이오 산업, 약초 한방 특화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TV에 봤는데 제천에 무슨 약초 맛집이 나온 거예요. 약초 맛집에 꼭 가보고 싶다. 저 맛도 있는데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진웅아.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계속 얘기하시길래 어머니 약초 맛집에 모셔가기 위해서 제천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도착해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약초 무슨 밥상 같은 걸 먹었는데 와, 정말 약초 맛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엄청 기대하시고 한 입을 드시더니 약초구나. 약초구나. 약초네. 씁쓸하네. 맛있진 않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엄청 맛있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제천하면 약초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천의 약초. 물론 건강에 굉장히 좋고 맛도 있습니다. 제 입맛에 안 맞았을 뿐이겠죠. 제천. 다음, 논산입니다. 논산. 제가 근무했던 육군훈련소가 있습니다. 여기 남학생들 중에 이쪽으로 또 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딸기. 논산하면은 딸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건 많이 없는 곳이에요. 다음, 음성. 당연히 혁신도시 있겠죠.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 백제문화재 열립니다. 여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밤도 유명합니다. 밤. 정말 유명합니다. 공주. 공주. 공주는 시라고 얘기했었죠. 시. 그래서 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부여 그리고 익산까지. 다음 인구 10만 정도 됩니다. 자,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내포 신도시가 여기와 예산에 걸쳐서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대전에 있었던 충남도청을 이전시켜서 새롭게 조성한 도시인데 인구가 꽤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충남 도청은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 근데 관련 기관들은

예산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 딱 보시면은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경계 지역 쪽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충남도청 소재지는 내포신도시에 있지만 홍성입니다.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음성과 더불어 진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또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개 묶어서 충북 혁신도시로 지정해 놓은 거죠. 예,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노원구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거든요. 그 태릉 선수촌이 이 진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역시나 음성과 더불어 혁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진천. 그리고 여기 대소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소면은 음성에 있는데요. 이 대소면 산업단지는 음성과 진천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 좀 공장들이 많아서 2차 전지 산업이 진천 쪽에 꽤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음, 머드 축제. 머드 축제 보령입니다. 보령. 보령. 자, 보령 하면은 해저 터널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과 보령이 사실 이쪽으로 가면 되게 가까운데 육로로는 이렇게 뺑글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의 옛날에 한 8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뺑글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해저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80분 정도 걸리던 거리를 10분 정도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여기 해저 터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 여기도 서산 갈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익숙한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천 해수욕장이 분명히 대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령에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렸을 때 내가 갔을 때는 대천 해수욕장이 대천에 있었는데 이 보령이 도농 통합시거든요. 대천시와 보령군을 합친 건데 보령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천에 있었던 대천 해수욕장은 아직도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당진과 더불어서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 또 보령입니다. 보령. 다음, 내포신도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 아까 홍성과 예산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예산입니다.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과. 사과. 그리고 추사 김정희 그글잘 쓰시는 분 있죠? 그분이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택이 거기 예산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충주와 함께 태안에 지정이 되어 있죠.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 인구 6만 정도. 다음,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기업도시 지정되어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 있다. 화력발전소 있다.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왕릉원 등이 있습니다. 부여가 되겠죠. 부여.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부여. 요 서동 연꽃축제는 백제시대 때 설화 이용해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다음, 인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인삼. 인삼. 인삼하면 인삼, 금산. 금산, 인삼. 금산하면은 반드시 인삼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음,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봤는데 다 돌아보는데 거의 꼼꼼히 보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놀이터가 엄청 큽니다. 저희 아들이 거기서 1시간 정도 놀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구뚝이 있습니다. 금강 하구뚝은 여기와 군산을 연결하죠. 바로 서천입니다. 서천. 서천. 그리고 서천 갯벌. 자, 일단 확대되기 전에, 확대되기 전에. 아빠, 우리 무안 언제 가? 목포 언제 가? 어우, 신안 보고서. 신안 좀 보고서 가자. 그때 서가 서천이죠. 그래서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 한산 모시축제 걸리는데 서천군 한산면이거든요. 가끔 여름철에 정말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스루룩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거본적 있죠? 그 시스루룩이 바로 모시입니다. 한산 모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천. 다음 아래쪽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곳들은 아니에요. 정중생가가 있는 옥천 포도와 복숭아 산지 계룡시.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시입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어떻게 시가 되었느냐? 인구도 이제 5만이 안 되죠. 얘기했듯이 국방부,
계룡대라는 부대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3군의 본부가 다 계룡에 있고, 얘기했듯이 군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계룡시입니다. 다음 영동하면은 포도 유명합니다. 영동 포도. 그래서 옥천의 포도 복숭아, 영동의 포도. 그래서 이 충북은 생각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나라 도 중에서 과실 생산량이 탑5에 들어갑니다.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영동하면은 포도 가장 중요하다. 포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천과 추풍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추풍령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요지라서 경부고속도로랑 경부선 철도가 다 지나갑니다. 다음 증평군 여기 앞에 잠깐 가볼까? 증평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말 면적이 작죠. 그래서 울릉도 다음으로 특히나 내륙에서는 가장 면적이 작은 군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제외하고 면적이 제일 작은 군, 제일 큰 군은 홍천입니다. 홍천. 다음 괴산군 속리산 국립공원 있고 조령으로 문경과 연결된다. 조령. 그 다음에 괴산에 고추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소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 토대로 아 괴산은 고추가 발달한 곳이고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괴산이 소백산맥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은 우리 한국의 산사가 또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법주사가 보은에 있습니다. 법주사 대추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 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들 막 이렇게 지나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말티제 고개인데 저도 이제 사진 동호회에 있을 때 가봤었거든요.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굽이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2번이나 굽이쳐서 흘러가는 도로인데 굽이쳐서 건설되어 있는 도로인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굽이쳐 내려가는 게 보여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티제 고개가 보은에 있다. 다음 청양 굉장히 산세가 깊어서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다음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입니다. 단양 인구는 제일 적지만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늘 유명하고요. 마늘 온달이 전사했던 곳이라 온달 관광지 조성되어 있고요. 단양팔경 단양의 유명한 곳들인데요. 특히나 여기는 카스트 지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와 중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영주와. 자, 여기까지 해서 충청권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우리 스텝 2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자, 이제 충청권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군에 해당하는 곳. 자, 공주, 시라고 얘기했었죠? 논제공. 그래서 논산도 공주도 시입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는데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천이 군입니다.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지만 군입니다. 다음 충청 남도에 위치한 곳 영동 충북 진천도 충북 제천도 충북 공주가 충남입니다. 다음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곳 태안 당연히 신두리에 한사고 있으니까 해안이겠지. 서산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습니다. 해안에 위치합니다. 보령,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 화력 발전소 있고 보령 머드 축제 열립니다. 해안입니다. 청주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다음 충청 북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지 않은 도. 자, 충북은 우리나라의 거의 정가운데쯤, 그러니까 남한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과도 접하는데 전남, 경남과만은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남과 전남 두 개와만 접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도와는 다 접하고 있습니다. 충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지 않은 도가 또 충북이기도 하고요. 다음 단양군과 접하지 않는 곳. 자, 단양 일단 단양 바로 옆에 제천 있죠. 제천 그리고 단양과 문경 경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쪽에는 영월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홍천은 강원 쪽에서 약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양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청주에 있죠. 오송이 청주에 있으니까. 다음 고속철도 정차역에 위치하지 않는 곳 천안 아산역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도 정차하고요. 대전 당연히 정차합니다. 세종은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통틀어서 공주 백제 역사 유적지구 있고요. 서천에 갯벌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청양엔 없습니다. 다음 다른 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은 곳. 자, 보은은 경북과 맞닿아 있어요.
경북. 다음 부여는 충남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북.

다음 충주 얘기했듯이 경기 강원과 맞닿아 있고요. 예산은 다른 도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과의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상대적으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곳 골라주면 되겠죠? 네곳 중에 진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충청권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 호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7월 1일, 26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되어서 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쯤은 언급이 될 겁니다. 수능에서 반드시. 그전에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런 곳들 나왔을 때한 번씩 언급은 됐었거든요. 언급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계가 나올 때 통계는 올해 26년 통계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26년이니까. 그래서 주로 23년과 24년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통계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대로 그냥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었다. 특별시가 되었고요. 사실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데 서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하나, 통합특별시 하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냥 특별시 두 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서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통합되기 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광주광역시 안에 있었던 구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없어진 거죠. 자, 일단 호남권 전북, 광주, 전남 이제는 전북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3개였는데 이제는 2개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전북부터 좀 살펴보면 자,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싸서 무진장 먹었다. 누가? 부정고에 다니는 내 친구 임순남이. 부정고에 다니는 임순남이. 그리고 군의관, 군의관, 군의관, 군의관. 군대에 있는 의사 있죠? 군의관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군의관이에요. 군의관, 군의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군의관. 다음 여기는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기억나시죠?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니는 내 친구. 영광굴비함 무볼래. 영광굴비함 무볼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담하는데 고꾸라진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여기 해남 당연히 알겠죠? 해남이랑 영암에 기업도시로 성대되고 있으니까 여기 해남 위에 바로 영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진과 장흥도 있고요. 여기 섬은 신안군입니다. 자, 역시 시와 군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전북 볼게요. 전북 전주는 당연히 시겠죠. 그리고 도명의 유래가 된 곳은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주와 나주는 당연히 시입니다. 다음 군산은 옛날에 쌀 수타랑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어서 역시나 시로 승격했고요.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도,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새로 승격한 곳입니다. 그리고 남원은 이쪽에 분지 지형이라서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전주 이외에는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익산, 김제, 정읍은 얘네들 시인가 군인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익산, 김제, 정읍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회장시켜야 되지? 친구들이 막 추천을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는 김정남을 추천합니다. 아, 그러네. 김정남이 있군. 김정남이 있군. 그러네. 김정남이 있었구나. 김정남이 있군. 김제, 정읍, 남원, 익산, 군산, 시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남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나주는 전라도니까 시고요. 제조업 발달한 광양과 여수, 시입니다. 그리고 순천은 광양과 여수 사이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순천과 여수의 인구가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광주입니다. 인구 150만 정도. 자, 위에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관련된 내용 적어 놨고요. 밑에는 광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이제 합체되고 나서, 합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통합되고 나서 인구가 320만 정도 되었고요. 면적은 경북, 강원에 이어서 3위입니다. GDP는
경기, 서울에 이어서 경남과 좀 비슷해요. 3, 4위 정도 규모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꽤나 중요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광주, 광산업 발달한 곳이고 기아자동차 꼭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KTX 송정역 정차하는 곳입니다. 광주. 다음 전북의 인구 1위, 인구 65만 정도의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 한옥마을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 아니라는 거. 다음 그 외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북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고 전라도 지명 유래가 되었던 곳이 또 전주입니다. KTX도 정차합니다. 그래서 KTX역이 지붕이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 KTX역도 지붕이 기와고요. 톨게이트, 요금소, 고속도로 요금소도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곳이죠. 다음 광주, 전주 다음에는 다 27만 정도 내외, 27만 정도 내외가 쭈루룩 늘어서 있습니다. 그중에 보석산업 발달하고요. 보석산업, 그 다음에 KTX 전라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며 미륵사지 유적과 왕궁리 유적,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가 있는 익산. 익산이 27만 정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에 당연히 순천만 국가정원이니까 순천이겠죠. 순천 역시나 27만 정도. 다음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 발달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수가 되겠죠. 여수 밤바다 해서 여기 그 밤바다 구경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래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다 보이는 그런 케이블카도 있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KTX 전라선의 종착역이 또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27만 내외 정도. 그리고 27만 내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 근데 역사문화유산.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해 갔던 항구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옛날에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직 공장이 남아있긴 합니다. 타다대우 상용차 공장이 남아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GM 공장이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는 조금 자동차 산업은 쇠퇴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 군산과 부안 연결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땅들은 군산, 김제, 부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지구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김제도 포함이 됩니다. 김제. 다음 해상 케이블카 유명하고 또 중요한 건 여기죠. KTX 호남선의 종착역이면서 영산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은 목포와 영암을 연결합니다. 둘 중에 호남선 종착역인 곳은 목포죠. 목포.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목포는. 요만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20만 정도니까 꽤 많은 거죠. 근데 이 무안에 남학 신도시가 생기면서 뒤에 나올 텐데 이 목포 사람들이 무안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목포는 최근에 또 인구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구 감소, 남학 신도시 때문에. 다음, 제철공업 유명한 곳. 당연히 광양이 되겠죠. 광양. 광양. 광양도 옛날부터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순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제철 산업 발달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5만 정도. 그러니까 서산 당진 광양이다. 15만 정도가 되는 거죠. 서산 당진 광양 다 15만 정도. 여수만 조금 많습니다. 여수만 27만 정도 되는 거니까. 다음, 빛가람 혁신도시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본사가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중심으로 한국 전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에너지 밸리가 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나주 대. 나주 대. 바로 나주가 되겠죠. 나주.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되었다. 그리고 대로 유명하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죠. 인구 증가. 다음. 농민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서 고부 농민 봉기가 있었었죠. 옛날에 그 농민 봉기가 있었던 고부가 바로 정읍입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요. 내장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정읍,
순창 그리고 장성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요 정읍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라서 이 내장산 단풍 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만 시입니다. 시 그리고 기후 파트에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으로 종종 정읍이 출제가 됩니다. 정읍. 다음 완주. 완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전주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점점 행정구역을 넓혀가면서 완주군의 일부가 전주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주가 완주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전주와 완주를 묶어서 혁신도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완주에 있어요. 전주공장인데 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완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구 10만 정도. 10만, 인구 10만. 다음, 전남도청 있는데, 전남도청. 전남도청, 무안에 있죠. 무안, 무안, 무안. 그 다음에 국제공항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예, 청양무,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청양무의 무가 무안입니다. 국제공항 있고, 전남도청 있다. 그 다음에, 남학 신도시, 역시나 전남도청 이전하면서 신도시 조성했습니다. 목포 인구가 유입되면서 무안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목포 인구는 감소하는 우리 흔히 빨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빨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안 갯벌. 자, 일단 제가 요거 작성할 때까지도 그냥 람사르 등록 습지였는데 얘기했듯이 7월 25일에 따끈따끈하게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한국의 갯벌이 확대 등재되면서 우리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잘 아시죠? 원피스의 루피가 되게 세잖아요. 엄청 셉니다. 왜 센가요? 고무여서 셉니다. 고무여서. 고무여서. 고무여서 세다. 고무여서. 새롭게 확대 지정된 데가 고무여서인데요. 고무여서. 고흥, 무안, 여수, 그리고 서산. 요네 군데가 한국의 갯벌이 확대 지정되면서 새롭게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된 곳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고흥, 무안, 고흥, 다시요. 고흥, 무안, 여수, 서산, 고무여서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하게 한국의 갯벌 확대 지정되었다. 그다음 양파 굉장히 유명합니다. 양파. 다음 벽골제 유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림지와 더불어서 삼국시대 대표적인 저수지. 그다음 지평선축제 열리는 김제. 김제도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쌀 유명하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아니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 쌀은 이천, 여주, 철원, 김포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춘향제 개최되는 곳이죠. 전남, 경남과 접경하고 있다. 또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원이죠. 남원. 다음 땅끝마을 있습니다. 고구마 배추 유명하고 특히나 땅끝마을이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는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 그리고 공룡박물관 있죠. 기업도시. 해남과 영암일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영암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래 규격 갖춘 KF1 경주장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탄광했었지만 폐광된 화순. 화순. 요 아래 지역들은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로 우주센터 있습니다. 항공 우주산업 성장하고 있고, 유자 유명합니다. 고흥. 고흥. 다음,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있습니다. 고인돌. 다음, 고창 갯벌. 세계 자연유산이죠. 고창. 아주 중요한 키워드, 굴비와 원자력 발전소 두 가지의 키워드 갖고 있는 영광. 영광. 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조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복, 미역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고요. 또 새만금 방조제, 군산과 여기를 이었습니다.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 그리고 대나무 산업 특구, 대나무란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고 가사 문학의 산실, 정철의 3인곡이 여기서 지어졌죠. 담양이라는 곳입니다. 담양. 다음 장성군은 홍길동 축제 열리는 곳이고요. 다음 녹차, 녹차하면 보성이죠. 보성. 다음 천사섬 연육 연도, 육지 연결하고 섬과 섬을 연결합니다.
소금 박물관이 있으면서 천일염 엄청나게 생산하고 태양광 발전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있는 곳입니다. 신안. 신안. 장흥은 요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정남진.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남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강진은 청자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비 축제 유명한 나비는 함평. 나비 함평. 그리고 진도는 진도알이랑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정도. 다음 곡성. 이 멜론 토산의 토란의 특산지입니다. 섬진강 기차 마을이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고추장 하면 순창. 치즈 하면 인실. 그리고 산수유 축제 열리는 구례. 구례. 역시도 여기나 지리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남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국립 태권도원 있고 반딧불이 축제 열리는 무주. 그래서 무진장이 인구가 되게 적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묶어서 무진장이라는 생활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 스텝 2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보러 갑니다. 군에 해당하는 곳. 자, 제가 김정은이 있었네. 김정은이? 아, 죄송합니다. 김정남이죠. 김정남이 있군. 김정남 있군. 그래서 김제, 정읍, 남원, 익산, 군산은 시입니다. 그래서 정읍 시고요. 남원도 시고 김제도 시예요. 영광은 군입니다. 되게 군 같지만 시인 곳들 잘 기억해 두시고 시에 해당하는 곳들 자 나주 전라도니까 시가 되겠죠. 지명 도의 지명 유래가 된 곳들은 시입니다. 시 전라도니까 나주시. 다음 함평 무안 화수는 다 군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전남 쪽은 군이 대부분 많다. 그래서 시 정도만 기억해 두자 얘기했었었죠. 다음 전남과 경계를 접하지 않는 곳,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는 곳들이겠죠. 남쪽. 자, 일단 남원, 전북의 남동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순남이니까 순창도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창, 고창은 해안 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어서 전남과 접합니다. 하지만 무진장 위쪽에 있는 장수는 전남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제시된 곳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 가장 동쪽. 예, 구례가 구석에,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구례가 네 지역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합니다. 다음, 구, 광주광역시와 접하지 않는 곳. 자, 얘기했었죠.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담화를 나누었다. 담양, 화순, 나주가 광주광역시와 접해 있고요. 영광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영남권과 맞닿아 있는 곳, 자, 구례,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있으니까 영남권과 맞닿아 있겠죠. 하지만 진안, 화순, 순천은 영남권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리산이 위치하는 곳, 지리산은 3개 도의 5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구례, 그리고 함양, 산청, 하동, 요 다섯 군데 걸쳐 있거든요. 지리산이. 남원은 전북, 구례는 전남, 함양, 산청, 하동은 경남입니다. 그래서 세 개도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례와 남원이 지리산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지리산. 세 개도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다. 다음, 충청권과 맞닿아 있는 곳, 당연히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이겠죠. 익산, 우리 공주 부여 익산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충청권과 맞닿아 있는 곳은 익산입니다. 북서쪽 구석에 위치하는데 전북의 북서쪽 구석이 아니라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김제는 군산 밑에 있으니까 아니고 당연히 여수는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충청권과 맞닿아 있지 않겠죠. 다음,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곳. 얘기했듯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곳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서해안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결국 서해안 쪽에 위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군산, 서해안 쪽에 위치합니다. 전북의 북서쪽 구석. 다음, 김제,
군산 아래쪽에 있죠. 군김.

0: 김제 그리고 목포 역시 신안 앞에 그러니까 신안이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고 그 안쪽에 목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네곳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곳은 전주가 되겠죠. 전주는 전북의 거의 한가운데, 전북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KTX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 일단 여수 전라선의 종착역입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은 목포, 전라선의 종착역은 여수. 다음, 익산 KTX 지나갑니다. 순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해남은 KTX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K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다 외울 순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우리 문제 풀면서 또 다양하게 공부해 가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던가 다양한 문제집 풀면서 KTX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자, 요 문제 통해서 아, 여수와 익산 순천에는 KTX 정차역이 있구나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호남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과 호남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남권과 강원권 살펴볼 거거든요. 영남권이 사실 시군이 되게 많아서 가장 적은 강원권과 묶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영남권과 강원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요, 2회의 모의고사 풀이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회차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총평을 먼저 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2회는 1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체감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가 또 워낙 어려웠고 2회가 또 워낙 쉬웠다 보니까 여기 좀 이제 갭이 크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이한 편이고 요거를 우리가 1년 동안 보는 시험 중에 무언가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3월 학평 정도의 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 학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부분에 꼭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막 어렵고 디테일하고 막 이런 문제를 줘서 변별을 시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 이 단원도 공부가 됐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이 3월 학평인데 그 정도의 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이제 별로 표시를 해보자면 1회가 별 5개였던 거에 비해서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수 문항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이 우수 문항들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챙겨야 할 좋은 부분들, 이런 각각의 보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벌 둥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뭔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달팽이 그림인가? 달팽이 어떤 몸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뼈에다가 둥지를 튼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꿀벌 개체군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분업화된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벌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벌은 단독 생활을 하면서 처마 및 나무, 땅속 등 다양한 장소에 둥지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벌이라고 불렀을 때도 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다른 벌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 애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회암 지대에 서식한 벌 A라는 이런 종은 단단한 땅에 굴을 파지 않고 동물 뼈에 그 구멍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서 유충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이 굉장히 약하고 좀 연약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기는 어렵다. 이렇게 암석을 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동물 뼈는 처음에는 단단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강도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암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멍 뚫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둥지를 짓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꿀벌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리더제에 해당이 되느냐. 자, 지금 여기 이 문장 자체 어떤 분업화된 집단 생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사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제란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리더가 이끌어가는 거를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사회생활에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석회암 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사는 벌이 그 지역에 어떻게 적응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흙이 뭐 말랑말랑한 그런 데 살고 있다면 땅을 팠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내가 적응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알에는 유전 물질이 있겠죠. 이 알로부터 자손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물질 DNA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은 2단원의 물질 대사 부분의 문제인데요. 지금 가는 포도당 용액과 효모액이 들어있는 발효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조금 앞단계의 설명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여기까지 꽉 채워놨었고 용액을 얘가 이 안에 있는 효모들이 어떤 생명활동을 하면서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기체들이 위에 모인 것이 지금 여기 요 빈 공간이다. 여기에 이제 기체가 이 효모의 어떤 생명활동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하는 어떤 설명도 앞에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ATP와 ADP 사이에 전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상기가 3개 있는 것이 3개를 나타내는 T, 트라이앵글 할 때 그 T를 나타내서 이렇게 ATP가 되겠고요.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인상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ADP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의 맹관부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효모의 이 포도당 용액을 분해해서 나온 결과물의 기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6탄소 화합물이 포도당인데 그걸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들을 이렇게 이제 방출해내는 거거든요. 탄소를 하나씩 뜯으면서,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효모에서 과정 기억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왜 발생시킨 거예요? 자기가 생명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로부터 얻은 거죠. 포도당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었고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려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런 물질 대사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ADP에다가 인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ATP 만드는 요 과정, 요 합성, 동화작용 과정에 그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효모에서 요 포도당에서부터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가 요 과정에 투입돼서 ATP가 만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이 일어났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과정 니은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 지금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됐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끊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끊어진 만큼 에너지가 또 밖으로 방출이 됐겠죠. 우리는 요 에너지를 실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탐구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연역적 탐구의 어떤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에서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캥거루 쥐. 그러니까 쥐인데 캥거루 닮았나 봐요. 그래서 캥거루 쥐라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캥거루 쥐가 먹고 남은 식물 종자를 땅에 묻어서 저장하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아,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하면 그다 먹고 끝나겠지만 좀 남았어. 그럼 나중을 위해서 묻어놓는 장면을 관찰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혹시 쟤네가 그 묻어놓은 걸다100%다 찾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표시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심어놓고 묻어놓는 것이 어떤 식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처럼 돼가지고 캥거루쥐가 사막의 초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거는 가설을 설정했다고 볼수 있겠죠. 가설 설정. 그리고 그앞 단계에서는 뭐 관찰도 했고. 관찰했고, 쟤네가 왜 묻지, 묻어서 뭐 하지, 이런 어떤 문제인식 단계도 아마 조금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설 설정까지 그냥 다 같이 녹아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이 지역에 울타리를 쳤어요. 이제 그걸 진짜 알아보고자, 실험으로 검증을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구역 A와 B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는 캥거루 쥐를 그대로 뒀고요. B에서는 캥거루 쥐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조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놔둔 A는 무슨 군? 얘는 그냥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놔뒀으니까 얘가 아마 대조군으로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거기서 캥거루쥐를 제거하는 어떤 처치, 조작을 가했잖아요. 얘를 실험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그러면 이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딱 다르게 해준 한 가지 변인, 그것이 바로 조작 변인이 될 텐데,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인은 지금 뭐만 다른 상황이에요? 캥거루쥐의 제거 여부. 그 지역에서 캥거루쥐를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그것만 달리 해줬죠. 그래서 조작 변인이라고 한다면 캥거루쥐 제거 여부가 되겠다. 여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캥거루쥐를 그대로 둔 것과 그 제거한 것, 그두 집단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A와 B 각각에서 생장한 식물의 밀도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측정 결과거든요. 그러면 생장한 식물의 밀도를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종속 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으로 볼수 있겠죠. 생장한 식물의 밀도. 그것이 결과 값이다. 그래서 그걸 측정했더니 결과가 이랬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A 그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B는 구분되어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과 2의 어떤 구간이 존재하는데, 1에서는 가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가뭄이 있었을 때, 고, 그 다음에 2는 가뭄이 없었을 때,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가뭄이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부족하죠. 남아서 파묻고 이런 게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래서 A든 B든, 뭔가 얘네들을 파묻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없기 때문에, 비는 뭐 캥거루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을 거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씨앗에 의해서만 발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두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가뭄이 안 들었다. 그렇다면 씨앗이 조금 더 풍부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A의 경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캥거루지들이 먹고 남은 거를 묻어둔 거예요. 근데 까먹었어. 싹이 텄어.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 발화하여 생장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식물 종자거든요. 식물 종자가 발화해서 생장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발생과 생장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발생과 생장의 주요 키워드

0: 여기서 A와 B에서 요렇게 요렇게 했습니다라고 주고, 실제로 요 결과 그래프는 이렇게 줍니다. 얘를 A랑 B 말고, 기역과 니은이다 요렇게 해놓고, 보기 중에 하나로 기역과 니은 중에 뭐가 A고 뭐가 B냐, 그거를 물어보는 걸 하나 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좀 재구성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라의 결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제시를 해주고 기역 니은으로 조금 매치하도록 만드는 문항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 4번도 역시 어렵진 않은 문항이에요.
0: 표는 사람 A, B, C의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에너지 섭취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먹은 양이잖아요. 먹은 양. 그만큼 내 몸으로 들어왔어. 그런 거고, 에너지 소비량은 사용한 양이죠. 썼다. 쓴 양. 근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기초 대사량은 뭐죠? 그냥 가만히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늘 항상 필요한 그런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이런 거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내가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모되는 그런 양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기타에는 뭐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다 합쳐주면 소비한 양이 되는 건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주면 1900 나와요. 요세 개의 합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 먹고 막 행동하고 했어요. 그래서 딱 먹은 만큼, 1850만큼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쓴 양을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300kcal. 자, 그럼 요세 명의 앞으로의 몸무게를 좀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A는 지금 먹은 거보다 쓴게더 적죠. 그죠? 한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먹은 게더 많으니까 살이 찌겠죠?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먹은 만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럼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같은 그런 상황이다. 요거는 요쪽이 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10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쓰는 게더 많으니까 체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운동으로 소비되는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 이름 자체가 활동 대사량인데 기초 대사량에 포함될 리가 없죠. 카테고리가 아예 구분이 돼 있는데.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에 니은 일일 대사량에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일 대사량은 이 소비량의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 다쓴 거, 그걸 일일 대사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비량과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 그럼 얘네 둘이 합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표와 같이 지속되면 A, B, C 중 C만 체중이 감소한다. 맞죠? 얘만 감소하겠죠? 얘는 증가하고, 얘는 유지되고, 얘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여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티록신 분비 조절,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그런 문항이죠. 그래서 보면 표 간은 사람 1과 2의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같은 경우, 1, 2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티록신 분비가 정상보다 다 적거든요. 둘다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 만큼 안 나오고 적게 나온다는 어떤 그 결과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다른 거죠. 1은 A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2는 B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똑같지만 원인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나는 저 1, 2두 명에서 혈중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기역 니은은 각각 TRH, TSH 두 종류 중에 하나의 호르몬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나 B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는데, 저 A와 B는 갑상셉이거나 뇌하수체 전엽이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의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뭐에 이상이 생겼는지 맞춰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앞에다가 좀 판서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작점은 이 항산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예요? 시상하부죠. 간뇌의 시상하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상하부.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누구에 의해서? T, R, H에 의해서 누가 자극을 받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영향을 받죠? 전엽이. 그러면 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된 TS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게 되냐면, 갑상샘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흐름이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한 이 TRH의 표적세포가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세포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한 TSH라는 호르몬의 표적세포가 갑상샘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분비된 티록신의 표적세포들이,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적세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온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다. 근데 지금 둘다 티록신의 분비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상샘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왜 일을 안 할까?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많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적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투 같은 경우에는 둘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다 많이 나오는 투부터 한번 볼까요? 투는 TRH부터 정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영향받아서 TSH도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해야만 해요. 근데 어떻다고 했어? 분비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문제다? 갑상샘의 문제다. 갑상샘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의 문제가 있는, 그래서 B는 갑상샘으로 봐야 되겠죠? 갑상샘의 이상으로 티록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 입장에서는, 아니, 티록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뭐 하는 거야? 일해야지 하면서 일시키는 호르몬들이 계속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나오고 하나는 적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요거는 뇌하수체 전엽이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는 거라서 얘는 TRH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 시상하부에서 TRH를 많이 분비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뇌하수체 전엽이 그거에 의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 안 해. 요런 상황입니다. 얘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업무 태만. 일을 안 해. 그러면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갑상샘은 자연스럽게 업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신호를 안 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적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TRH, 그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TSH를 적게 분비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갑상샘이다. B에서, 2에서 이상이 생긴 B가 갑상샘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상하부에 티록신의 표적세포가 있다. 요게 좀 신선한 보기였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대상을 표적세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티록신 농도에 따라서 이 호르몬들의 농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들에도 티록신을 인식할 수 있는, 티록신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티록신이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표적세포라고 볼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보기는 사실 잘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는 점, 그것이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죠. 원래, 그죠? 원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티록신의 분비라는 것은 원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거와 관련해서
2024 학년도 수능 문항이 조금 비슷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A, B, C 중에 세 사람은 다 뭔가 어디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은 뇌하 수체 전엽 이상으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C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에 보면은 혈중 티록신과 TSH의 농도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한 요세 사람이 저 A, B, C 중에 한 명씩과 매치가 되는 그런 문항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티록신 분비가 많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B가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요거 하나만 봐도 맞출 수 있습니다. 티록신 분비가 많아? 혼자서?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이 많다고 제시해준 B일 수밖에 없지. 요렇게. 근데 얘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갑상샘 혼자 폭주하는 중. 그럼 지금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원래는 음성 피드백으로 TRH랑 TSH의 분비량은 적어져야 맞죠. 적어져서 너뭐 하는 거야? 진정해, 진정해 하면서 자극주는 호르몬을 덜 분비하는데 얘가 덜 분비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폭주해서 티록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바로 B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두 명은 둘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사람은 갑상샘이 이를 안에서 적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A는 원인이 다르죠.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신호 주는 호르몬인 TSH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 아니겠어요? 그죠? TSH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신호받고 만드는 티록신의 분비도 결과적으로 적어진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C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티록신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갑상샘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야, 너뭐 하는 거야? 하고 신호 주는 호르몬 TSH를 몽창 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갑상샘은 안 만들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보기 기역에는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TSH의 분비가 촉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티록신이 지금 적었는데 그걸 지금 더 넣어줬어. 농도를 높여줬다고 쳐. 그러면 지금 얘가 애가 닳고 있다가 좀 줄어들겠죠. 일하네. 일하기 시작했네. 그럼 나 덜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더 나올 이유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 세포가 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는 TRH가 관여하는 표적 세포. 요런 보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RH 자체가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4번이었던 그런 수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문항으로 넘어와 볼게요. 2회 6번입니다. 신경계 문제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과, 그래서 눈의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과, 그다음에 방광의 부피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안 읽어도 그림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가에서 위에 있는 요 신경은 앞이 길고 뒤가 짧잖아요. 그럼 부교감이겠다. 근데 얘는 반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얘는 교감신경이겠다. 자, 똑같이 나에서도 앞이 짧고 뒤가 길다? 이건 교감신경이겠죠. 그 다음에 앞이 길고 뒤가 짧다? 부교감신경입니다. 요렇게. 자, 그럼 방광부터 한번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는지 봅시다. 방광에 연결되어 있다면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다 척수 출발이죠. 요거는 둘다 척수입니다. 방광 쫙 밑에 있으니까 척수로부터 나오는 게 경로상 뭐 맞아 보이죠? 그래서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근데 눈과 연결이 돼 있다면 부교감신경은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중추 어디서부터? 중간뇌에서부터 뻗어나올 거고, 하지만 교감신경은 뭐를 조절하든 척수 출발이죠.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출발이다.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있느냐 물었는데, 디귿은 맞지만 기역은 중간뇌로부터 출발하므로 기역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사람이 니은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뭐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그때 최대한 동공을 이제 크게 키워가지고 빛을 잘 받아들여서 잘 도망가고 어디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 없게 한다라고 이미지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게 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대로 조절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 같다. 그러면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이면 뭐 앞이든 뒤든 항상 아세틸콜린이잖아요.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만 나오니까. 그런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인 니은의 말단에서는 뭐가?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 잘못된 보기. 니은 맞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삼투압 조절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가는 어떤 동물 종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ADH 농도에 따른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X축이 혈중 ADH 농도잖아요. 그럼 요로 가면 갈수록 ADH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동그라미 기역은 ADH 농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은 ADH 농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네요. 근데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각각 뭐냐면, 오줌의 삼투압. 쉽게 말하면 오줌의 진액이죠. 오줌 농도. 그 다음에 오줌의 생성량. 이둘 중에 뭔지를 매치하면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ADH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ADH는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호르몬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물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확보해요?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늘어야 되겠어요? 줄어야 되겠어요? 오줌은 물을 빼앗기면서, 우리 몸에 빼앗기면서 굉장히 적은 상태로 나가겠죠. 오줌 생성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니은이 오줌 생성량. 그러면 그렇게 물을 빼앗긴 상태로 소량의 농축된 오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줌의 진하기,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역이 오줌 삼투압이다. 요렇게 얘는 쉽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A와 B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동물종의 개체,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동물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온이면 땀이 나겠죠? 그래서 같은 양의 땀을 일부러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측정한 혈장 삼투압이다. 아무래도 땀을 흘려서 물을 소실했기 때문에, 물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 우리 혈액의 진하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A와 B 둘 중에 한 개체에서는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ADH 분비가 정상적으로 요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적게 나오면 뭐예요? 오줌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오줌이 콸콸 나간다. 물을 밖으로 계속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의 혈장 삼투압, 체액의 농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서 물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ADH 분비가 많을 거예요. 많이 분비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줌으로 못 나가도록 다시 확보하는 작업을 B는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A는 ADH 분비가 정상보다 적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오줌으로 얘보다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체액은 점점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파르게 항상성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혈중 ADH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A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ADH 분비가 정상보다 적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B, 정상인에 비해서 그 농도가 높을 수가 없겠죠. 전제 자체가 적게 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B라는 사람에서만 봅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오줌 삼투압인데요.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B는 그냥 정상인이잖아요. 정상인은 T1일 때요 정도 혈장 삼투압일 때랑 T2, 그거보다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졌을 때 언제 더 농축된 오줌이 나갈까요? 좀더 혈액이 진해졌을 때, 더 물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오줌에서 더 끌어올 거 아니에요? 더 농축된 오줌이 나갈 것이다. T2일 때. 근데 지금 여기서는 T1일 때가 더 높으냐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죠. 그래서 T2일 때더 고농축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근육의 수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가 붙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림이 하나 나왔죠. 우리가 항상 뭐 많이 봐왔던 2분의 I 대 동그라미 기역, 그다음에 2분의 겹친 부분 동그라미 니은, 그다음에 가운데 H 대 디귿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절반만 지금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다. 겹친 부분 자리가 좁네요. 디귿은 H 대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시점 T1과 T2에서 기역분의 H 대, 니은분의 H 대, 그다음에 X 전체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뭐 그런 표가 있다 하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PQ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는 0보다는 커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랑 T2일 때 동그라미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고 T2일 때 A 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라는 추가 단서가 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옆에다가 한번 그걸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길이 각각을 구해내야 될 거고 X 한마디의 길이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단서로 뭘 줬냐면 T1일 때 기역의 길이랑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를 쓰는지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X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 기역을 X, 그다음에 T2일 때 동그라미 디귿도 X로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이 디귿과 요 X가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디귿이라는 값은 H에 대해 값은 어떤 시점에서 정해져 있을 건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를 기역으로 나눈 값과 그다음에 니은으로 나눈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이 5대 3입니다. 그러면 그 분모에 있는 숫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4대 5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귿이 20p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얘를 20p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5라는 비율을 만들어내려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4가 될 거고 값이 얘는 5가 됐을 때 기역분의 디귿은 5p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분의 디귿은 4p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비율은 4대 5의 비율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x라면 니은은 4분의 5x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다. 4분의 5x.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 중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유지가 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역과 니은의 합은 한쪽에서 튀어나온 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요걸 더했을 때 4분의 9x라는 값, 4분의 9x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요. 두개 더했을 때. 근데 지금 T2 시점에서 어때요? 요거를 나눈 값이 2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비율은 1대 2의 비율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4분의 9를 1대 2의 비율로 나눠보면 얘가 4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6x라면, 그쵸? 1대 2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4분의 9의 비율이었을 때, 그거를 반으로, 요거 이제 요 비율 그대로 해서 1대 2의 비율로 얘네들을 표현해 보면,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6. 요거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x가 되겠죠? 2분의 3x. x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A 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요 단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두배 해주면 3X와 X를 더해줬을 때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1.6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4X가

1.6이니까 x는 0.4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역은 0.4를 넣어주고 0.4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니은은 0.5 마이크로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과 그두 배인 0.6 되겠죠. 0.3 마이크로미터, 0.6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0.4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두 배에서 더해주면 1.6이 나오는 그 수식에도 맞아떨어지고, 그럼 전체 길이 x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의 총합이 언제나 0.9로 지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9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에서 항상 0.9만큼씩 두 개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에 1.8이 항상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디귿의 길이만 더해주면 전체 길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2 마이크로미터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기역이 T1에서 T2로 갈때 0.1만큼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0.1만큼 증가를 한 걸로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디귿은 그거의 두 배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0.2가 증가한 결과가 0.4일 겁니다. 아, 0.2가 얘가 0.1이 감소했으니까 여기선 0.2가 감소한 결과겠네요. 그러면 원래 출발점이 0.6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x도 얘랑 똑같이 0.2가 감소한 결과여야 될 텐데, 그렇다면 2.4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L이라는 길이는 2.4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Q가 3분의 2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 Q가 있는 거 요거 볼까요? 니은분의 H 됩니다. 지금 니은이 0.6이고 디귿이 0.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나오겠네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6분의 5L이다. 근데 얘가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2.2를 요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근데 6분의 5L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죠? 이 10, 11, 뭐, 11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거는 12분의 11L. 요렇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3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은 T1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0.4까지가 기역입니다. 근데 0.3인 지점을 보면 당연히 기역이겠죠. 그쵸? 그거보다 더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역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3번이 되는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9번은 조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체세포의 세포줄기 나타낸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피의 세포 1, 2, 3 중에서 두 개의 세포를 더했을 때 라지알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돌아가는 줄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방향과 S기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나머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G1, S, G2, M기니까 요거를 채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좀잘 해석을 해봅시다. 저 기역, 니은, 디귿 각각 하나씩에서 관찰되는 세포들이 1, 2, 3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라지알을 얼마나 갖느냐를 했더니 두개 더한 값인데,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홀수, 복제가 안된 세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거는 두개 있는 거랑 한개 있는 거를 더한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도. 요 2와 3을 더한 요 이제 그 마지막 칸에 있는 것도 두 개와 한 개로 볼수 있고요. 그러면 1, 3의 값을 더한 4라는 값은 두 개 더한 값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여기서 상염색체에 있는 대리뮤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염색체 있을 때한 개를 갖는다. 복제 전에. 그거는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전 지원기에는 그걸 한 개만 갖고 있고, 요걸 복제하면 두 개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 3가 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2.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있는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2라는 세포가 G1기 세포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2에서 핵막이 관찰되느냐? 2는 G1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핵막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는 M기 빼고는 다 핵막이 관찰되는 세포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3에서 이과염색체가 관찰이 되느냐? 1이 M기든 3가 M기든 상관없습니다. 왜? 이과염색체라는 것은 감수 분열할 때만 관찰되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종류의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지금 얘가 어느 시기든 관찰이 될 수가 없죠. 항상 나오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의 가해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성이냐? 아닙니다. 이형 접합성이어야 1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포 그림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요런 그림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확인해야 돼요. 다 그려져 있다. 모든 애 꼭 동그라미를 쳐두면 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 그림들을 많이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려져 있긴 하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나다는 개체 ABC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개체도 세 개체이기 때문에 A와 B와 C가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세포의 그림도 세 개다. 그러면 개체별로 하나씩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ABC의 핵상 모두 EN이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랍니다. 그런데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래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AB는 같은 종, C는 혼자 다른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셋 중 하나만 암컷이고 그런 나머지 둘은 수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염색체를 그림 대신 나타낸 거고 근데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상염색체고 뭐가 X염색체인지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 간은 뭐 다 얘네 둘이 짝꿍인 것 같죠? 이렇게 짝꿍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이렇게 짝꿍이어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EN이면서 전체 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역시나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고 니은이라고 적혀있는 얘네 둘이 짝꿍이겠네요. 그래서 EN이면서 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지금 보면 얘네 둘도 완전 똑같이 생겼고 얘네도 완전 똑같이 생겼죠. 얘네도 니은으로 똑같은 기호를 줬으니까 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아직 뭐가 성염색체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똑같은 X염색체를 두 개 갖는 암컷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컷이어야죠. 이 조건에 의해서 암컷은 하나만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은 N짜리 세포입니다. 전체 염색체 수 3개인데 지금 기억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가나다 중에 혼자 뭔가 염색체가 좀 튀게 생긴 애가 뭐가 있어요? 나가 전체적으로 좀 다르죠. 가와 다는 제일 긴 거 이렇게 여기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얘 닮았고 얘랑 얘도 닮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닮았어. 그럼 이건 같은 종의 세포다. 그럼 얘만 혼자 굉장히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가 C라는 다른 종 개체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에서 얘는 수컷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것들이 다 닮아서 얘네들은 상염색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네 둘이 다르게 생겨서 XY 조성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X염색체로 확정. 그러면 이 니은은 상염색체 한 쌍으로 확정.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역시나 X염색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둘 다 XY 조성의 수컷이고 C만 암컷인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다 되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X염색체여야 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수컷의 세포이다. 가도 수컷의 세포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에서 X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체세포 분열 중기예요. 그럼 중기니까 일단 복제됐어요. 염색 분체수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면 아직 EN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전체 과정이 EN이니까. 그렇다면 염색체 몇 개란 얘기? 6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6개의 염색체가 곱하기 2 되어 있으니까 총 염색 분체수는 12가닥일 거고요. 근데 얘는 암컷이죠. X염색체수 2개죠. 그러면 2분의 6 곱하기 2니까 이 값은 6이 나와야 됩니다. 6. 근데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방어작용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찬찬히 읽어보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두를 봤을 때 그림 간은 바이러스 X에 감염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는 존재가 뭐라고 나왔냐면 바이러스다. 정체가. X는 바이러스고 걔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X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피에서 체내 X의 수, 얘는 바이러스라고 했죠?

바이러스의 수가 바이러스의 수와 피가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 발병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선은 이 몸에 들어온 X의 수거든요. 처음에는 찔끔 들어왔겠죠. 조금 들어왔을 거야. 근데 걔가 쫙 번식을 했습니다. 증식했어. 번식 아니죠. 증식으로. 바이러스니까. 증식으로 쫙 올라갔는데, 이때 우리 몸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방어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 걔를 막 이렇게 뿌셔뿌셔 하기도 하고, 감염된 애들을 막다 죽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다. 그래서 걔가 우리 몸에 살아남아서 있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얘 수가 증가하죠. 얘가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많이 수를 늘렸단 얘기예요, 요 과정에서. 그러면서 결핵의 발병률도 증가하였다. 왜? 결핵은 뭐에 의한 질병이지? 얘는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이 세균 X, 아, 이 바이러스 X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X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왜 결핵의 발병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 것이냐? 그 뒤에 다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역과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 중 하나씩이고, 이 니은이 X의 숙주세포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얘를 촉진하고 있으니까 니은이 보조 T 림프구일 거예요. 보조 T 림프구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기역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죠. 세독 T. 그러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일은 세포성 면역입니다.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제거하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자, 근데 보조 T 림프구가 이 바이러스 X의 숙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그 숙주세포를 빵 터뜨리고 나오는 거니까 니은이라는 보조 T 림프구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겠죠.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제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결핵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냐? 아니죠. 우리가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를 방어작용에서 가장 필수로 공부합니다. 이건 맨날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피에서 활성화된 동그라미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죠. 비 림프구로부터 형질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T 림프구는 원래 정상적인 역할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도 촉진하지만 이비 림프구가 형질 세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촉진해요. 원래 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가의 반응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포성 면역이 더 활발하다는 얘기는 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방어작용을 하고 있느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에서는 지금 얘도 막쫙 죽여 나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럼 여기서는 방어작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조 T 림프구 숫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어작용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에 방영구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붙었고, 일단 요거는 몇 개를 설치했는가 뭐 이런 거 면적 같은 거를 좀잘 봐야 돼요. 이 문항에서는 크게 그거에 작용하진 않지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역 가와 나에 1 곱하기 1 크기의 방영구 25개를 각각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면적은 25제곱미터 되겠죠? 1자리를 25개 깔았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ABC 한 개체당 점유 면적은 모두 같다. 여기서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 밀도 있잖아요. 그 개체수의 비율, 개체수의 비율. 그게 상대 피도랑 같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수만큼 피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와 피도를 그냥 같이 봐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와 나에서 ABC에 일단은 개체수, 그냥 수라고 적을게요. 개체수. 그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상대 밀도.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 그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상대 빈도,

그 다음에 상대 P도 바로 알수 있죠. 상대 밀도 계산하면 상대 P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 P도. 요렇게. 얘네들을 다 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치를 마지막에. 중요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부터 한번 세볼게요. A, B, C. A는 일단 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체.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체. 일단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등장한 방영구 수도 옆에다 같이 적어놓을게요. A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등장했습니다. 네 칸.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세 칸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한번 세봅시다.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체.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체.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체. 이렇게 돼 있고, 출현한 방영구 수도 적어보자면, 한 칸, 두 칸, 세 칸, A.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C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거 올려볼게요. 수는 668이었잖아요. 668.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방영구, 출현한 방영구수는 433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개체 수는 5, 10, 10이었고,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 수는 3, 4, 3이었죠. 자, 이거 가지고 상대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값 계산하는 거는 일단 얘네들을 세 개를 다 더해봐요. 그럼 지금 12에 8이니까 총합 2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거는 다 더했을 때 총합을 뭘로 만들 수 있는? 총합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율로 환산한 게 상대값입니다. 그러면 얘 총합을 5배 해주면 100으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개체 수를 5배 해주면 돼요. 그게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30, 30, 그 다음에 40, 요렇게 해주면 상대 밀도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총합이 지금 10이잖아요? 그럼 얘도 총합 100으로 맞춰주려면 그냥 뒤에다가 0 붙여주면 되겠죠. 40, 30, 30, 요렇게 됩니다. 근데 상대 P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개체 수만큼 면적을 뒤덮는다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밀도 값이 상대 피도랑 같다. 그 다음에 40. 그럼 중요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개의 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30, 30, 40이니까 요거는 100이겠고요, A는. 그 다음에 30, 30, 30이면 B는 90이겠고. 그 다음에 C는 40에, 40, 40에 30이니까 110이겠네요. 그러면 1등은 C. C가 우점종. 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완성해봅시다. 나에서 이거 다 더했더니 2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총합 몇인? 100인 비율로 바꿔주는 게 상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다가 4를 곱해주면 그것이 퍼센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니까 10 나오죠. 그럼 요것도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바꿔주면 10을 그냥 붙여주면 되겠네요. 30, 40, 3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피도는 역시나 상대 밀도 값이랑 같다. 그래서 20, 40, 40.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숫자의 합인 중요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 30, 20이니까 70이겠고, 그 다음에 40, 40, 40은 120이죠. 그 다음에 40, 30, 40은 11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B가 우점종이겠습니다. 우점종. 자,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 보기를 갔다가 오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걸 보면서 보기 내용 봅시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가에서의 우점종과 나에서의 우점종은 서로 같은지 물어봤는데 가에서는 C가, 나에서는 B가 우점종이니까 잘못된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의 그 내용은 A와 C의 개체 수의 합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개체수 합쳐보면 되겠죠. A와 C의 합입니다. 그러면 가에서는 6 더하기 8, 14인데, 그 다음에 나에서는 5 더하기 10, 15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14가 15보다 작아서 맞는 보기. 니은 옳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가에서 B의 상대 피도 값은 나에서 A의 상대 밀도 값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가에

0: B의 상대 피도값 요거네요. 30%.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상대 밀도값 20%. 이게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30이 20보다 커서 디귿 또 맞는 보기. 자, 요렇게 해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번에 방형국법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풀어본 것 중에서 유전 문제는 별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뭐 세포 주기 문제나 아니면 세포 그림 문제 같은 것들은 나왔지만 본격적인 유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구시라고 애매하고, 이구시라고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1회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2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와 이를 구성하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암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의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현무암이나 반려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안산암과 섬노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유문암과 하강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광물을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렵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 이런 거죠. 현무암과 반려암은 뭐냐면 얘 염기성암이죠. 염기성암. 우리가 염기성암이라고 하면 SiO2 함량이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유문암과 화강암은 산성암이죠. 산성암이라고 하면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과 섬농암은 중성암입니다. 그럼 볼 때 아, 염기성 암에서 제일 많은 광물은 휘석이구나. 아, 그러면 이 휘석이라고 한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면 아, 얘는 어두운 색을 띠겠구나. 어두운 색을 띠겠구나. 요 정도. 그래서 아, 염기성 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즉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광물 중에 하나가 휘석이겠구나. 이러한 정도의 관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염기성암이라고 하면 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두운 광물. 아셨죠? 그 다음에 산성암이라고 하면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석영은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거든요. 밝은 색. 아셨죠? 그래서 아 산성암은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은 좀 적게. 여기서 약간 여기 음영이 들어가 있죠? 이 녀석들이 이제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인데 산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은 적게.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휘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셨죠? 중성암은 얘와 얘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암과 산성암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산암으로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되어 있죠. 이 화산암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심성암이라고 하면 반려암, 섬노암, 황암이 있는데 얘네들은 조립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세립질을 가지고 있는 화산암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곳은 화산지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 얘는 화산지형이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아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반려암은 현무암보다 결정의 크기가 작다. 결정의 크기라고 하는 건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의 크기가 크다. 조립질. 결정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 그러면 냉각 속도가 느리다. 천천히 식었다. 조립질. 냉각 속도가 빠르다. 빨리 식었다. 세립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려암은요, 심성암입니다. 조립질. 현무암은요, 화산암입니다. 세립질. 그러면 조립질. 세립질. 누가 결정이 크냐 크죠? 반려암이 크겠죠. 조립질. 그러니까 넌 틀렸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유문암은 반려암보다 밝은색 광물의 부피비가 크다. 유문암은 산성암이죠. 산성암이고요. 반려암은 염기성암입니다. 산성암은 SiO2 함량이 많다. 또는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밝은색 광물. 맞죠? 그러면 밝은색 광물의 부피비가 크다. 이렇게. 안산암과 섬농암은 암석의 조직이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암석의 조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정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세립질, 조립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암과 섬농암은 중성암, 같이 중성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성암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52%에서 63%. 요게 같은 거죠. 그쵸? 근데 그중에서도 세립질이면 안산암인 거고 조립질이면 섬농암인 거고 조직에 따라서 둘이 구분되는 거고, 성분, 화학 성분에 따라서 둘은 똑같은 거고, 중성암으로.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안산암과 섬농암은 조직이 유사하다가 아니라 화학 조성, 화학 성분이 유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세립질, 조립질, 조직은 서로 다르다. 아셨죠? 틀렸어요.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보면, 판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어떠한 경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반대. 아, 너 발산 경계구나.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긴 보니까 모이고 있네요. 수렴하고 있네요. 아, 여기 수렴 경계가 있겠구나. 그런데 수렴 경계라고 해놓고 봤더니 대륙과 대륙이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긴 충돌형 경계가 있겠네. 충돌형 경계가 여기 있겠다. 됐죠? 이렇게 도는 거고. 그다음 보니까 여기도 지금 발산형이 있겠네. 여기도 충돌형 수렴형 있겠네. 맞죠? 이렇게. 그럼 수렴 발산 발산 수렴. 됐죠? 이렇게 놓고 그냥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는 해령이 존재한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네요. 근데 발산형 경계가 있는데 이 바다거든. 그러면 바다의 발산형 경계, 맨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맨틀 물질이 새로운 해양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해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존재한다. 맞는 거고요. B와 C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B와 C를 보니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판이 모이고 있거든요.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판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럼 둘은 다른 판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같은 판이 아니라 다른 판에 위치한다. 이렇게. 맞죠? 특히나 여기는 인도, 지금 여기 인도죠? 인도 대륙과 여기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콕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이 B와 C 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충돌형 경계가 존재한다.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둘다 서로 다른 판의 존재. 아셨죠? 그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B와 C 사이에서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면 수렴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 충돌형 경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꺼워진 대륙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나와서 직접적인 화산 활동을 일으키긴 어렵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충돌은 있지만 수렴형 경계는 존재하지만
파산 활동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부족을 가. 아셨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발산형 경계. 또는 수렴을 한다고 하면 섭입이 일어나는 섭입형 경계.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항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선생님 과거엔 용스픽을 많이 썼었죠. 이번엔 별표. 자, 별표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 판의 경계, 그리고 화산 분포를 보고선 어떠한 경계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알수 있는지 하나. 그 다음에, 과거에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문항이 많이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쪽에 지금 인도 대륙 주변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좀잘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별을 딱 붙였습니다. 아셨죠? 자, 보면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ABC의 공통점입니다. 아, ABC의 공통점이래. ABC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곳에 위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C판의 경계에 있고요, B도판의 경계에 있고요, A도판의 경계에 있다. 아, ABC는 모두 판의 경계에 있어요. 공통점이야. 그러면 이제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떠한 판의 경계인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라고 하면 얘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렴 중에서도 충돌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충돌형. 이렇게. 그런데 B 같은 경우는요, 보면 판의 경계가 있죠. 근데 화산 분포를 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화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네. 판의 경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판의 경계에 있는데 판의 경계에 화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곳이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얘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 그럼 우린 여기서, 아, 너는 수렴형 경계고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섭입형 경계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면 밀도가 작은 판에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이러한 화산체를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고 이 수렴형 경계가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밀도가 큰 녀석이 작은 녀석 밑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쪽에 집중. 그러다 보니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 화산 활동이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고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럼 여기 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구나.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구나. 호상열도 됐죠. 근데 보니까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렴에다가 섭입형 경계거든요.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보면 화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 이제 호상열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이쪽에 있는 판이 밀도가 커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아셨죠? 그럼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지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셨죠? 여기 이제 마리아나 열도.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발달하는 거. 아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물음에서는 뭐였죠, 아까? 아, ABC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판의 경계라고 한다면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판의 경계라고 한다면, 발산, 수렴, 보존, 모든 판의 경계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셨죠? 자, 섭입형,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얘와 얘의 경우는 성립을 하지만, 얘가 충돌형이기 때문에 안 돼. 넌 A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이쪽에 호상열도,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이쪽에 호상열도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얘는 충돌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상열도가 발달하진 않는다. 화산 활동이 여기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화산 활동이 우리가 교육 과정상 충돌형 경계선 화산 활동의 발생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죠. 역시나 A가 안 돼. 아셨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 이 수능 특강 이 교재 문항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항의 출제 포인트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료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태평양에 좀 집중해서 봤다는 거지. 태평양에 좀 집중해서 봐서 아 이쪽에 해령이 있고요. 이 해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지금 태평양의 동쪽이죠. 동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수렴형 섭입형 그리고 나머지 또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렴형

지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 변환 단층.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전체 그림에서 조금 잘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반면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 곳은요, 보면요, 꽤나 매끄럽게 표현이 되죠. 수렴형 경계가 있는 곳은 꽤나 매끄럽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들이 잘 표현이 안 되죠.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매끄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상열도가 있다라고 하면, 호상열도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서빙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기는 서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같이 좀 보는 연습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항 봤어요. 이제 그러면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문항도 약간 지식을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자, 그림 가와나는, 자, 밑줄,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한라산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가와나는 각각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한라산. 그러니까, 너는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산 울산바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주도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화성암 문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 화산 지형이니 아니니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산 지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지형이야? 그럼 화산암이 나타날 것이고 화산암에서 잘 발견되는 구조가 나타나겠지. 그죠? 근데 화성암 지형인데 화산 지형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심성암이었던 녀석이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어떠한 구조가 잘 나타나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산 지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루는 녀석들을 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셨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디가 있냐면,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가 있다.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 일대. 한탄강 일대까지가 우리가 화산 지형으로 자주 다뤘던 것들입니다. 아셨죠? 기출에도 있고요. 과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산 지형. 그러니까 얘는 화산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화산암. 즉,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지금 설악산은 화산이 아니거든요. 그 화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화성암 지형인데 화산이 아니야? 그러면 땅속에서 식었던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된 거야. 오, 땅속에서 심성암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표에 노출됐다? 땅속에 있었던 녀석이 지표에 노출됐다. 아, 융기를 했구나. 융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표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원래 땅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암석들이 누르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융기하는 과정에서 누르는 힘이 제거가 됐거든. 그럼 뭐예요? 반발력으로 약간 팽창하는 느낌으로 깨지면서 어떤 구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 구조가 뭐죠? 반상절리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심성암이 지금 지표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판상절리가 잘 발달할 수가 있겠구나. 아셨죠? 여기까지 쭉 맥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 지형이 있다고 했죠? 화산암 지형이라고 하면 화산 분출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서 빠른 속도로 냉각 수축을 할수 있었겠구나. 용암이 빠른 속도로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구조는 무엇이 된다? 주상절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주상절리가 된다.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식으로 쭉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다.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절리는 암석에 가해진 압력 감소로 형성이 되었다. 자, 즉, 여기 있는 요 암석은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이라 할게요. 땅속에 있었다고요. 여기 심성암이 있었다는 거죠. 심성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심성암을 누르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암석들,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누르고 있는 요 힘에 저항해서 얘도 버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융기하면서 이 지표에 있는 물질들이 풍화침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려서 지표면에 요 심성암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 요쪽으로 작용하는 팽창을 시키는 요 힘. 이 반발력 때문에 얘가 지표면에 약간 날아난 느낌으로 여기 판상으로 깨지는 전리들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 감소가, 누르는 힘, 압력이 감소하면서 반발력으로 팽창하면서 깨지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판상 전리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압력 감소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변성암 지형이다.

나는요, 화산암 지형이다.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 지형이다. 변성암 지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암석을 형성한 마그마의 냉각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 가는요, 심성암이라고 얘기했고요. 나는요, 화산암. 자, 심성암은 땅 속에서 식어요. 천천히.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분출했거나 아니면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요. 그러면 누가 더 깊은 거죠? 얘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다. 아셨죠? 그러면 냉각 깊이 또는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진 깊이는 가가 깊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가 나보다 깊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암석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이제 퇴적암이죠.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에 크고 작은 자갈들이 박힌 채 굳은 암석이다. 자갈이 박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아, 그러면 더 여감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감이다. 여감이라고 하면 이 자갈입자의 크기라고 하면 2mm 이상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다음에 화석을 포함하고 있으면 점토가 굳은 암석이다. 점토라고 하면 얘는 16분의 1mm 이하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암석은요, 점토가 주로 굳었기 때문에 이암이나 쉐일이 되겠지. 아셨죠? 자, 우리가 16분의 1mm부터 2mm까지가 모래 입자의 크기인데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건 사실 조금 과할 수가 있고요. 요 정도. 아,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1mm 정도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1mm. 어떤 퇴적암이 1mm 정도의 입자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암인 것이고. 이거보다 좀큰 입자, 뭐한 10mm 크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감인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 많이 작은 입자, 0.01mm 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암이나 쉐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좀 쉬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석을 구분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뭐가 보이냐면 지금 나는 화석을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이 화석을 잘 보니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1엽, 2엽, 3엽이 있네. 오, 너 삼엽충이구나까지 안다고 하면 우리가 개념 공부를 충분히 한 겁니다. 삼엽충까지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아, 요 암석은 요 퇴적암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개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가는 쇄설성 퇴적암입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 모두 다 쇄설성 퇴적물에 의한 퇴적암이죠. 그렇죠? 얘는 모래, 그다음에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 아셨죠? 쇄설성 퇴적암. 얘는 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쇄설성 퇴적암. 그러니까 둘다 쇄설물들이 운반돼서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낸 암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가는 나보다 구성 입자의 평균 크기가 크다. 여기는 모래에다가 자갈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점토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토가 주된 얘보다는 얘가 더 입자의 크기가 크겠죠. 그죠? 가는 나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형성되었다. 이제 디귿을 우리가 좀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둘다 쇄설성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쇄설성 퇴적물이 운반이 돼야 돼. 운반이 돼서 어딘가에 쌓여서 이러한 암석들이 된 건데 그럼 운반의 개념으로 보면 큰 입자들은 운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되지. 가벼운 입자들은 운반이 잘 돼. 그러니까 물속에서 퇴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물속에서 퇴적을 했으니까 얘는 훨씬 더 운반이 잘 돼서 오랫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하천이나 강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쇄설물들이 막 운반이 된대. 쇄설물들이 막 운반이 돼. 근데 이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커요. 무거운 녀석은 이 물에 떠서 부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겠지. 무거운 녀석들은. 근데 조금 가벼운 녀석들은 조금 더떠 있다가 가라앉겠지. 조금 더 가벼운 녀석들은 꽤나 오랫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하면 물의 하천을 따라서 여러 종류의 퇴적물들이 운반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쌓입니다. 무거운 녀석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쌓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은 여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녀석들은 오랫동안 부유하다가 쌓일 거야. 그럼 여기서 쌓인 녀석들은 이제 이암이나 쉐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아, 입자가 작을수록 오랫동안 물에 부유할 수 있으니 더 깊은 곳에서도 쌓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무거운 입자들은 깊은 바닥까지 운반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벼운 녀석들은 떠서 운반될 수도 있고. 또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사. 황사 같은 거 아주 다양한 입자들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황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입자는 모래 입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보통 많이 떨어지거든요. 모래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 그런 녀석들은 깊은 바다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갈 같은 거 황사가 자갈에 떨어진다. 황사가 내리는데 자갈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갈 같은 이러한 입자들은 아주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모래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했을 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작은 입자는 깊은 곳에서도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입자는 여기에서만. 근데 하나 더 결정적으로. 여기 삼엽충도 나오고 있잖아.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 이암 같은 경우는 꽤나 여감이 쌓이는 것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아니다. 나가 더 깊은 수심에서. 얜더 얕은 수심에서 형성될 수 있다. 틀렸죠. 그래,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질 시대의 생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아, 암모나이트가 나와 있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와 있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아셨죠?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아, 원색노대야. 원색노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얘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너는 시색노대야. 시색노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너는 광합성. 그죠?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누구? 남세균을 넣어줘야 되겠지.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셨죠? 그러면 암모나이트는 언제야? 아, 넌 현생누대겠지. 현생누대.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기는 언제죠?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 중생대의 번성.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모나이트를 중생대 표준화석으로 쓰고 있죠. 아셨죠?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가해생물이 번성하기 이전이다.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얘는 언제 번성을 하냐면, 신생대에 번성을 하죠. 신생대에 번성을 했는데, 얘는 중생대에 번성을 했는데, 그러면 가해생물이 번성한 이후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후이다. 이렇게. 틀렸어.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나를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후이다. 원색누대고요. 얘는 시색누대고요. 그러니까 시색누대 다음에 원색누대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 시색누대 아니죠? 원색누대는 나를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시색누대 이후, 시색누대 이후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화석을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최초로 출현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누대 단위로 보면 그러면 다, 나, 가 맞아요? 아니죠? 나, 다, 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골라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역시 별표를 딱 붙여놨죠.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자, 보면, 그림 가는 판기아의 분리로 수륙 분포가 변한 어느 지질시대의 모습을 이라고 했고요. 자, 밑줄은, 나는 현생누대 동안 삼엽충과 완종류의 과외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볼때 이해하실 것은, 지금 여기는 삼엽충 완종류를 제시했죠. 근데, 얘와 얘가 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수 있어야 돼. 왜냐면,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그러니까, 고생대에 지나서 중생대가 오면 삼엽충은 사라져야 돼. 멸종. 맞죠? 그러면 시간이 쭉 지났을 때 사라진 녀석이 삼엽충이 돼야 되는 거고, 살아남은, 완종류 중에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녀석들이 이제 완종류가 되겠지. 아셨죠? 얘와 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가를 보면 수륙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판기아의 분리 이후, 판기아 때부터, 판기아의 분리 이후, 적어도 수륙분포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돼. 판기아의 분리 이후 무엇이 만들어지냐? 대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륙들은 분리가 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이 판교 형성 당시에는 남반구에 남극과 붙어 있었죠.

근데 분리되면서 얘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있다고. 그럼 얘가 언제 적도를 통과해서 북반구에 올라왔느냐? 언제 유라시아 대륙이랑 충돌해서 지금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왜냐하면 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어려운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잘안 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낸다. 의도적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요. 인도 대륙이 여기 있죠? 인도 대륙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남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중생대라고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인도 대륙이 적도를 통과하고 있어요. 또는 북반구에 있어요. 그러면 신생대라고 보자.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남반구에 있어요. 중생대라고 보자. 아셨죠?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지질시대 한번 써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100만 년 전이죠?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억. 아, 1억 년 전, 2억 년 전, 3억 년 전, 4억 년 전, 5억 년 전. 그러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2.5억 년전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뭐냐면 페름기 말. 즉 고생대와 중생대를 가로지르는 경계가 되겠죠. 맞죠? 페름기 말에 뭐가 있었죠? 대멸종이 있었죠. 여기가 페름기 말 대멸종 시기다. 이 대멸종 시기에 무엇이 사라졌느냐? 삼엽충이 사라졌다. 또 무엇이 사라졌느냐? 방추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2억 5천 년 기준으로 또 다시 최근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쪽으로 가면 대략적으로 0. 아, 지금 100만 년이니까 6600만 년 전. 6600만 년 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중생대와 신생대가 또 갈리는 가로지르는 그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이제 백악기 말이 되겠죠. 백악기 말 대멸종 시기가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아, 고생대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억년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5.4억 년에서 2.5억 년 전. 5.4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까지가 고생대. 2.5억 년 전에서 0.66억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부터 0.66억 년, 즉 6600만 년 전부터 쭉 이제 신생대. 아셨죠? 그래서 요 숫자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현생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얼만데요? 6600만 년. 허! 이렇게 놀라는 거.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원. 이렇게 허! 놀라는 거예요. 요 시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시기 알아두시고 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온 시기에 대멸종이 있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온 시기에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한다면 고생대에는 대멸종이 두번더 있었죠? 오르도비스기 말, 대본기 후기. 중생대에는 대멸종이 총두번 있었죠? 총두 번. 언제 있었냐면 트라이아스기 말, 그 다음에 백악기 말. 그러니까 고생대는 총세 번의 대멸종, 중생대는 총두 번의 대멸종, 신생대는 대멸종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다루는 거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지질시대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중생대. 얘가 중생대임을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게아가 분리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아셨죠? 아직 신생대가 되지 않은 중생대라고 한다면,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는 거죠.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도 없었다는 거죠. 아셨죠? 그건 틀렸어. 됐죠? 그 다음에, 간은 기역 시기 이후에 수륙 분포에 해당한다. 지금 간은요, 중생대라고요. 중생대. 기역 시기는 언제야?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그럼 요 이후에 판게아.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분리가 된 이후의 모습이 요거기 때문에 기역 이후.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 시기 이후에 오존층의 형성으로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은요, 고생대 전반부로, 전기로 가는 거죠. 그죠? 온전한 형태의 육상식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루리야기로 가는 거고, 그보다 더 빠른 시기의 육상식물도 물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초의 육상식물이라고 한다면 고생대 전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역 시기 이후가 아니라 이거보다 한참 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래,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료 무엇이냐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요. 선생님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 수륙 분포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원래 요 문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현재로부터 4억 년 전, 2억 7천만 년 전, 1억 년 전. 그러니까 하나가 4억 년 전이고요. 4억 년 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2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2.7억 년 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1억 년 전. 1억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모습이 판게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판게아의 모습. 대륙돈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판게아는 언제 형성이 됐는데?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는데. 고생대 말은 언젠데? 중생대가 시작되는 게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 고생대 말은 2억 5천만 년 전보다 조금 더 전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2억 7천만 년 전이 되겠지.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놓고 얘가 분리가 되면 둘 중에 누구의 형태를 따라가겠니? 얘가 분리가 되면 대서양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도 대륙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겠지. 그러면 얘가 1억 년 전이 되겠지. 1억 년 전. 그러면 얘가 4억 년 전이 되겠지. 4억 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고생대 전반부가 되겠지. 고생대 전반부가 되는 거고, 고생대 후반부가 되는 거고, 얘는 언제요? 중생대. 아셨죠? 1억 년 전이니까. 보세요. 지금 인도 대륙이 어디에 있다? 남반구에 있다.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대라고 보자는 거죠. 아셨죠? 만약에 얘가 적도를 통과했어. 북반구에 있어. 그럼 신생대로 보자고요. 아셨죠? 고로한 시대. 아셨죠? 이런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에서 우리 7번 문항 봤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온대저기압의 통과, 그 다음에 날씨 변화를 해석하는 문항 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시간에 따른 풍향과 기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관성적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도. 자, 온대저기압을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한랭전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풍향을 그려주고요. 관성적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동한대. 그러면 여기 관측소가 있다고 하면 온대저기압이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 전선이 통과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불 거야. 그리고 접근함에 따라서 기압은 낮아졌다가 온대저기압이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기압은 높아질 거야.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처음엔 차가웠지만 따뜻해질 것이고 다시 차가워질 거야.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비가, 이슬비 같은 게 내리겠지만, 비가 안 내리다가 맑아졌다가, 다시 소나기 같은 게 내릴 거야. 맞죠?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고, 쭉 가까워지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고, 저기압이 지나가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쭉 지나가면, 여긴 계속 차가운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기온은 그냥 계속 낮을 거야. 전선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선 통과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날씨 변화는 잘안 나타날 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에 남동풍이 붑니다. 그러다가 남서풍으로, 그러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관측을 한 거구나. 그래서 풍향 변화는 볼게요. 풍향 변화. 여기가 북이고요. 여기가 남이고요. 여기가 서, 여기가 동이라고 하면 자, 남동풍에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으니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계 방향. 오,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딱딱 맞아떨어지지. 맞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떠죠? 이거를 풍향을 이렇게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요. 풍향 변화만 고려했어. 그러니까 풍향 변화만 고려했더니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야? 그러면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반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 남반구라고 하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요. 이쪽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저기압은 어차피 편서풍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관측자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풍향 변화만 고려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풍향 변화만 고려하면 요 사람도 가능해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둘다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 자료를 해석할 때 아마도 대부분 그냥 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고.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에 여기 저기압이 있을 때 남반구의 경우인 거예요. 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똑같아, 남동풍 계열. 근데 얘가 이쪽으로 쭉 오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기압이 지금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압이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가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즉, 만약에 남반구라고 하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계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라는 거지. 절대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는 북반구에서 요 사람이 관측을 했을 때 요렇게 남동, 남서, 북서풍 계열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즈음에 온난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요 즈음에 한랭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등압선을 그려봤을 때, 아마도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요런 식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등압선 부분을 지나갈 때 기압이 가장 낮게 찍히는 이러한 변화. 아셨죠? 한랭선 통과하기 직전에 기압이 가장 낮게 찍히는 변화.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시경에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24시경이라고 하면 여기네요.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맞네요. 04시경에 적란 운에 의해 많은 비가 내렸다. 04시라고 하면 여긴데, 여기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인데, 여긴데, 여긴 날씨가 맑은데, 위에 전선면 없는데, 공기의 상승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틀렸어. 자, 08시경에 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였다. 자, 08시경이라고 하면 여기죠. 한랭전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랭전선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온이 떨어져야 되겠지. 상승이 아니라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남반구의 상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특강 자료를 보시면, 수능특강 문제를 보시면, 이번 수능특강에 남반구 문항들이 많이 있어서. 아셨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8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태풍이죠. 자, 그림은 평균적인 태풍의 이동 경로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풍,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을 얘기할 때 30도 정도를 경계로 하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위도 30도 부근을 경계로 하여 여기는 무역풍, 그리고 여기는 편서풍 이렇게 불면, 자,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북상을 하는데 무역풍 지대를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고요. 편서풍 지대를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죠. 그래서 무역풍 지대를 지날 때는 북서진, 편서풍 지대를 지날 때는 북동진을 하고, 요 사이에서 진행 경로가 바뀌는 전향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 태풍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주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얘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기압에서 바람을 시계 방향으로 불어내잖아요. 그러면 얘의 세력이 세면 셀수록 주변에 있는 공기들, 어떠한 현상들을 다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얘의 세력이 세면 요 이동 경로는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얘의 세력이 약하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 문제로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자, A는 발생 초기에 무역풍, 전향점 통과 이후로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A 있습니다. A를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북서진을 하다가 동진을 하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30도 부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을 때는 북서진, 북쪽에 있을 때는 북동진. 그럼 아, 무역풍대에서는 북서진 맞죠? 편서풍대에서는 북동진 맞죠? 그러면 전향점 통과 이후로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맞죠?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이고. 맞습니다. 자, B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날 때는 우리나라는 B의 위험 반응에 위치한다. 지금 B가 누구냐면 여기 있습니다. B가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요.

자, 요렇게 원을 그려주고요. 태풍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또는 공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렴하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자체 회전의 바람이 존재해요. 그러면 오른쪽은 진행 경로에 진행하고 있는 이 속도와 자체 회전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풍속이 굉장히 세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죠. 위험 반원. 아셨죠? 그 다음에 왼쪽은 자체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여기를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태풍 중심, 저기압이죠?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 반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 반원이라고 한다면 저기압 중심 경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아, 그러면 오른쪽에 위치하면 위험 반원이고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오, 위, 시. 오, 위, 시. 이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다면, 왼쪽에 위치한다면 안전 반원이고 여기서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왼쪽에 위치한다고 하면 왼, 안, 반.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태풍의 진행 경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고요.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풍속은 좀 적을 것이고, 위험 반원에 비해서. 아셨죠? 자, 그러면 위험 반원이 아니에요. 안전 반원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 시베리아 기단의 발달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름철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죠.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 얘가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밀어낸다고요. 그럼 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진행 경로가 바뀔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9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보면요. 자, 10번은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자, 황사의 발생입니다. 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 지역이에요. 월별 황사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반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황사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여쪽에 건조지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토양이 건조화가 되죠. 건조화가 돼서 모래알갱이들이 잘 부스러진 상태에 움직이기 쉬운 상태.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모래 폭풍이 불거나 아니면 저기압이 놓이거나 라고 한다면 그 모래 먼지들이 부유하게 돼요. 공기 중으로 붕 뜨게 된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돼요. 아셨죠? 모래 먼지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먼지가 붕 뜨면 그뜬 다음부터는 상층에 늘 존재하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을 타고. 여기서 이 편서풍은요, 지상에 불고 있는 온대저기압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편서풍이 아니라 상층에 존재하는 편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 먼지가 붕 뜨면 상층에 늘 존재하는 편서풍이 있고요. 그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모래 먼지가. 그러다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낙하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낙하를 하면 모래 먼지가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사가 발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황사 발생. 아셨죠? 용어를 조금 더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모래 먼지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상태, 모래 먼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황사가 발원했다고 해요. 발원. 시작된 거야. 원인 물질이. 그러한 상태에서 상층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그런 녀석들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황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좀 디테일하긴 한데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황사가 낙하한다. 모래먼지가 낙하한다라고 하면 낙하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우리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잖아요. 상층을 타고 이동하던 모래먼지가 하강기류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상층을 타고 이동하던 모래먼지가 상층에 바람이 약해져. 바람이 약해지면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황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 몽골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 북부의 건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모래 먼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건조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 봄 또는 뭐 가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0: 상황에서 모래먼지가 만들어지면 오는 건데, 겨울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추워서 땅이 얼어버려. 땅이 얼어버리면 먼지가 잘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던 땅이 녹아지면, 봄이 돼서 녹아지면 모래먼지가 아주 쉽게 부여할 수가 있는 거지. 가을철 같은 경우는 건조해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비를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건조해지는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 땅, 겨울철에 충분히 건조해서 언 땅이었던 녀석이 언 땅이 녹으면서 모래먼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황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봄철에 황사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자료를 잘 보시면 2016년 1월이고요. 2016년 12월이에요. 똑같은 해 1월, 똑같은 해 12월. 1월과 12월 중간이 이제 여름이 되겠지. 그것보다 조금 전에, 긴 계절에 황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아, 그러면 봄이겠구나.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황사가 제일 발생할 수가 큰 시기. 보면은 5월 직전. 5월 직전. 맞죠? 그러면 5월 직전이면 4월, 3월로 가겠지? 그러니까 봄철. 아, 봄철에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여기도 보시면 7월입니다. 7월보다 조금 전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이제 봄철. 여기도 4월이죠? 4월 황사가 굉장히 일어나고, 4월은 언제? 봄철. 그러니까 봄철에 황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황사는 주로 상층의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동한다. 상층의 편서풍입니다. 모래먼지가 부유하면 그 다음에 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상층의 편서풍, 아셨죠? 그러다가 고기압이 놓이거나 상층의 편서풍이 약화되면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황사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 이 여름철과 봄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볼게요. 여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름철, 언제를 여름철이라고 하냐면 6, 7, 8월까지를 보통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7월인데? 여기 8월인데? 여기 6월인데? 황사가 없네요. 그쵸? 근데 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 4, 5 가니까 볼게요. 여기 3월인데? 황사 맞네. 여기 4월인데? 여기 황사 맞네. 여기 5월인데? 뭐 황사 요 정도? 4월에 황사 요 정도. 아, 그러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틀렸죠. 실제로 여름철이라고 하면 굉장히 습윤하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겨울철에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상승하면 겨울철 황사 발생 빈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겨울철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져요. 한랭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황사가 생각보다 잘안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겨울철에 안 그래도 건조한데 기온이 상승하면 땅이 얼지 않을 거잖아요. 땅이 얼지 않으면 모래먼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모래먼지가 생기면서 부유해서 황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기온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땅이 머물고 있는 습윤한 기운 있죠. 그 습윤한 기운들이 다 증발해버려요. 기온이 높아지면 증발해버리니까. 습기가 증발해버린다고. 그러면 땅이 더 건조해지겠지. 그래서 황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황사 발생 빈도는 감소할 것이다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황사의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더 건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서는 11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또 붙여놨죠. 대서양에서 이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수계의 특성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던 거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림은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여기서 A, B, C가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예요. 그래서 이 주요 수계의 특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A, B, C의 지금 층상 구조를 보면 A가 상대적으로 제일 위에, C가 상대적으로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거야. 아, 밀도를 보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밀도는 A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B구나. 그 다음에 C구나. 됐죠? 아, 틀렸네요. 자, 밀도는, 이렇게 해서 되겠구나. 얘가 제일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구나. B가 그 다음, C가 제일 크구나.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밀도가 커야 되니까. 맞죠? 대서양의 주요 심층 수계 중에서 이렇게 표현된 녀석들,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이 누구죠? 남극 저층수. 그쵸?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 여기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남반구 60도 부근, 그거보다 약간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이동한 녀석. 누구죠? 중충수. 남극 중충수. 자, 그린란드. 북반구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져서 쭉 남쪽, 남위 한 60도까지 이동한 녀석. 누구죠? 심충수.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은 젖충수.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중충수. 중간은 심충수. 됐죠? 평균 수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온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녀석이 제일 수온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수온은 저충수가 제일 낮다.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밀도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염분 보겠습니다. 염분을 물어본다고 하면 염분은 누가 제일 크더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북대서양 심충수가 제일 크더라. 남극 중충수가 제일 적더라. 아셨죠? 그래서 염분은 심충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저충수, 중충수. 수온은 중충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심충수, 저충수. 종합했을 때 밀도는 압도적으로 수온이 낮은 저충수가 크더라. 아셨죠? 이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남극 중충수라고 하는 녀석은 위도 6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위도 6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조금 저위도,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1km 부근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는구나. 1km, 수심 1km. 아셨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충수는, 60도 부근에서, 북이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2에서 3km, 2에서 3km 부근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60도 부근까지 이동하더라. 자, 남극 저충수는 60도보다 조금 더 고위도, 남극 외대래,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져서,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깊이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고, 발생 지점, 60도를 기준으로 조금 저위도, 60도를 기준으로 조금 더 고위도,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충선은 60도에서 60도까지, 요 이동, 경로, 아셨죠? 요런 것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A는 저위도에 2000m 이상 깊이의 심해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물어지고 있습니다. A가 누군데? 북대서양, 아니, 다시요. A는 누군데? 남극 중충수. 남극 중충수. 남극 중충수는 60도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저위도에서 만들어진다고.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1km 부근을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북반구 대략적으로 한 20도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아셨죠? 그러면 얘가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면 요 깊이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지. 이상이 아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너가 틀린 거야. 아셨죠? 자, B는 북극을 향해 흐른다. B가 누군데? B는요, 북대서양 심충수라고. 그린란드 해역 부근, 위도 60도 부근, 북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간다고? 남위 60도 부근까지 간다고. 아셨죠? 그러면 남극을 향해 흘러야겠지. C는 B보다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다. C는 누군데? 남극 저충수. 밀도가 가장 큰 녀석, 수온이 가장 낮은 녀석. 수온이 가장 낮아서 밀도가 가장 큰 녀석. 가라앉아서 해저를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고? 북쪽으로 간다고. B보다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다. 아셨죠? 디귿만 맞는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물리량도 아셔야 된다. 자, 요게 추가 자료로 봤을 때 이제 기출 자료인데요.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나오면 조금 쉬운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나온다고 하면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은데? 그죠?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아? 그럼 너는 남극 저충수구나. 이렇게. 아셨죠? 수온이 셋 중에서 제일 크네? 그럼 넌 남극 중충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셋 중에서 염분이 제일 크네. 그럼 너는 북대서양 심충수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수온 염분도에다가 물리량을 찍으면 비교가 되겠죠.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 C가 제일 크다. 아셨죠? 저충수가 제일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중충수가 밀도가 제일 작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 흘러가고 있는 평균 수심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방향에 대한 거 물어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문항이 많이 구성이 되어 나오고 있는 거고, 선생님 봤을 때는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양의 심충수계, 심충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수계의 물리랑 비교는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11번 문항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회 12번 문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들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12번 풀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박이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자, 오늘 유전정보의 엄색체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아, 지난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 풀었던 문제들이 많이 복잡했었죠. 네, 오늘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 텐데 이게 이제 편집 구성이 최근 기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 최근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물론 뭐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지금 교육과정의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아마 좀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전 문제일지라도 거기에서도 다양한 소스들, 다양한 정보들이 다 혼합되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스킬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해당 문제에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연습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4번부터 갈 건데요. 이 문제도 표만 해도 이렇게 큰데 위에 굉장히 장문의 글이 있죠. 이게 이제 생명과학 문제는 굉장히 독해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세 쌍이다. 일단 상염색체네요. 그죠? 성염체가 제외됐기 때문에 뭐 홀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행일 때. 자, 그 다음에 라지 A 유전자, B 유전자, D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 표는 사람 피에 가라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 리을 나와 있고, 기억 리을의 이제 DNA 상대량 A, B, 스몰 A, 라지 B, 라지 D 요거 나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가와라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세포이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라 중 두 개는 G1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었고 가라 중 두 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세포 1로부터 두 개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G1기 세포 2와 3으로부터 참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얘기예요. 문제를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기억 리을은 여기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중에 하나다. 이거 찾아라 이런 얘기고 이런 걸 먼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스몰 A 여기 이제 2번, 여기 2번, 그죠? 여기로부터 형성된 중기 세포 A는 요거. 얘 녀석은, 가부터 라 중에 하나다. 이 가나다라 중에 여기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얘는 여러분들 짝수야, 짝수. 그지? 짝수란 얘기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제. 짝수라기 하는 것보다는 복제 상태.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DNA양. 그게 좀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순서상 뭐부터 하는

한다? 아, 우리 핵상부터 표현한다. 핵상부터. 핵상부터. 얘네들이 지금 없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인데 없는 게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없는 게 있다. 얘네들은 다 이제 N값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해 볼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전체 우리 유전자형, 전체 유전자형을 판단했을 때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모두 없거나, 여기 지금 이런 유전자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모두 없거나 모두 있거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것도 이제 이 문제 풀 때, 가지고 풀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잡종 개체다. 이렇게 모두 다 이형 접합을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네. 요 정도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세요. 여기 4를 보시면 이게 4가 나오려면 뭐 1111, 111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뭐, 211? N이잖아, N. N이란 말이에요. N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2 플러스 2란 말이야. 2 플러스 2. 됐죠? 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또 대립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좀알수 있을까? 요거, 요거. 얘네들은 서로 대립 유전자죠. 라지 A와 스몰 A.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N짜리라 그랬으니까 대립 유전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X예요. 요렇게 둘이 대립 유전자 될 수가 없겠죠. 요렇게 둘이 대립 유전자 될 수가 없겠죠. 또 있나요? 기역 디귿이 안 되고, 기역 리을 안 되고, 여기도 있죠. 니은과 리을도 대립 유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라지 A와 스몰 A가 될수 없다. 그러면 기역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리을이 아니므로 될수 있는 건 요렇게밖에 없죠. 그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우리가 좀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중에 라지와 스몰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게 지금 4로서 두 개, 두 개를 가지려면 일단은 여기가 스몰 A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스몰 B와 라지 D인데, 라지 D와 스몰 B가 둘다 없단 얘기니까 얘가 없단 얘기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가 2, 얘도 2, 얘는 없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되죠? 그러면 N짜리에 우리가 유전자형을 쓸수 있겠죠. 자,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 스몰 A 있고, 라지 B 있고, 라지 D 없으니까, 스몰 D가 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채워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게 N짜리가 되려면, 3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111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얘의 유전장은 바로 쓸수 있겠죠? 스몰 A, 라지 B, 라지 D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스몰 A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라지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라지 D겠군요. 그럼 하나 남는 게 여기가 스몰 B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라지 A가 있죠. 여기가 라지 A겠죠. 이거 대립 유전자니까. 예, 라지 A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스몰 A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라지 D 있고, 라지 B 있어야 되겠죠? 라지 D 있죠? 스몰 B 없죠? 그죠? 그럼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이제 하나 남았죠? 자, 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N짜리니까. 라지 A가 없으면 스몰 A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스몰 A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건 스몰 A에 스몰 B에 스몰 D죠. 요것도 없죠. 스몰 B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가와 나와 다와 라를 찾았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다른 거는 다 1짜리야. 그죠? 다른 거는 다 1짜리인데 얘만 2짜리죠? 그게 뭐예요? 복제 상태라는 거지. 분체 분리가 안된 거야. 요게 아니라 요거란 얘기지. 아까 그림상에서 얘만 여기라 그랬잖아. 그죠? 얘네들은 n인데 똑같이 예, 우리가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인데 얘는 복제된 상태고 얘는 복제가 되어서 잘린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된 다음에 그림이니까 2인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가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됐죠? 네, 그냥 얘가 요건 거예요. 자, 보기 디귿번 보세요. B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d 항대량을 더한 값은 이라고 그랬어요. B에서. B를 알수 있겠죠? 자,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유전장에서 요거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겠죠. 그죠? 네, 그러면 라지 스몰 A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 물어본 거야. 여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 상태 여기도 그러니까 두개 있는 거죠, 두 개. 여기가 2죠. 여기도 2죠. 더한 값이 4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디귿번 보기는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개, 얘는 가라는 걸 찾았고, 그지? 여기서 하나라고 돼 있는데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얘는 2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뺐고, 그럼 이세개 중에서 어떤 게 이제 하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여기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얘랑 얘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하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하고 라가 되겠고요. 얘가 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리을은 A다. 자, 리을은 B다. 찾았고 1로부터 다가 만들어진다. 1로부터 다와 라가 만들어지고. 그죠? 네, 맞는 설명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풀이했던 것처럼 니은번과 디귿번 되겠어요. 자, n과 en, 그 다음에 우리가 en짜리와 n짜리, 네,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값을 갖는 게 바로 요 단계에 있는 녀석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방금 풀었던 문제가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요게 그 해에 9월 모의평가 문제.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그죠? 뭔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지체. 수능 문제도 세 개의 상형지체. 이것도 세 개의 상형지체. 셋상 줬고요. 여기까지 똑같네, 그지? 수능 문제랑. 그 다음에 표는 사람 P에 가부터 다해서 대립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와 상대량이다. 넘어가시고. 가부터 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 나타난 중기세포의 모습이다. 중기세포인데 여기는 이제 그림 안 줬다, 그죠? 안 줬지만 우리 그릴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다중두 개는 지원기세포 1로부터 두 개.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2로부터. 그러니까 2로부터 하나. 아까 문제는 이제 1로부터 두 개, 2로부터 하나, 3로부터 하나. 조금 더 복잡하게 됐죠. 9월 모의평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해서 출제하고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기역리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유전자만 좀 써보고 한번 가볼게. 여기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있는데 없다. 예, 있는데 없다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n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있는데 없다 n, 있는데 없다 n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값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 n이군요. 예,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 n이 있는데 예,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a가 있죠. a가 있죠. 여기 a가 있어요.

20이고 20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n이 돼버리잖아. 그지? n이잖아. 그 n은 20a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large d고 요 자리가 20a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유전장 써볼까? 여기 large a가 없네요. large a. 그죠? large b 있네요. large b 있고. 그 다음에 large d 있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라지는 없는데 여기 스몰에 있으니까 스몰에 있고 그 다음 라지비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라지디는 없으니까 스몰 디가 오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됐고 그 다음 라지에 있죠. 그 다음에 스몰 비가 없으니까 라지비 있겠죠. 그리고 라지디 없으니까 스몰 디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제 유전자형 조합을 알수 있겠죠? 얘네들의 유전자형 조합은 이렇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얘로부터 두 개라는 거잖아. 얘로부터 두 개. 만들어 줄수 있는 건 뭐예요? 얘로부터 두 개가 만들어 줄수 있는 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랑 그다음에 스몰 A, 라지 B, 스몰 D.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1이죠. 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기억번, 니은 B입니다. 니은 B 찾았고, 니은 번. 1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 그랬어요. 자, 1로부터 가와 나가 형성되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형은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죠? 라지 스몰 D야 되니까 틀렸다. 정답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64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풀기에 편안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가볼게요. 요건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6월, 9월 수능 세개 문제를 좀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세포 1, 어머니의 세포 2, 아들 세포, 딸 세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은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상. 계속 세상을 줬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연관을 줬습니다. 연관.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에 두개 이상의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A와 B와 D. 자, 가족 구성원은 나와 있고 지금 A부터 스몰 D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은 지원기 세포. 얘는 지원기 세포다. 좀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2부터 4는 안 나와 있네. 2부터 4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생식세포. 자, 감수 1분열 중기는 뭐야? 2n이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는 n이고, 생식세포도 n이죠. 그러니까 2n 두 개에 n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일단, 뭐, 연관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상에 있을까? 성에 있을까? 요걸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지원기 세포가 있는데 이게 아빠야, 아빠. 뭔가 엄마랑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뭐 숫자가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보실 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없죠, 그죠? 예, 여기 있는데, 여기 없다. 지원기인데, EN인데, 없어요. 뭘 예상해 볼수 있어요? X 염색체 연관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금방 그려집니다. 아버지부터 그려볼까요? X 염색체 위에 아버지가 라지 A를 갖고, 라지 B를 갖고, 스몰 D를 갖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네, 당연히 값은 1이죠. 주연기니까. 복제되지 않았으니까. 이 값은 다 0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예, 복제된 상태의 EN이니까 얘는 감수 1분열 중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감수 1분열 중기, EN. 얘도 EN, 얘도 EN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두개 있는데 복제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2가 나왔으니까 2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2가 있겠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예.
라지

스몰디. 여기서 보자. 아직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자녀를 보고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자, 이게 없다고요? 그럼 이게 X일까요? 자, 엄마야, 엄마.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동형 접합.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딸을 좀 봅시다. 아들도 X가 하나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아들, 스몰 A. Y가 있는 게 아닌가 봐. XY가 있는 거야, XY가. X가 있는 거야, X가. XY가 있는 게 아니라 X가 있겠지? 왜냐면 얘네들부터는 N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그려보시면은 스몰 A가 있는 것이고, 스몰 B가 있는 것이고, 라지 B가 있는 것이고,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 스몰 D. 이렇게 이제 X 염색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이죠. 두개 N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라지 B가 있어요, 라지 B. 그럼 이게 없을 수 없잖아. X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은 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복제가 안 풀린 상태, 감수 이분을 중길 거야. 요게 생세포고. 그지? 감수 이분을 중기에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에 요거 있어야 되겠지. 요거 있어야 되겠지. 라지 D.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고, 예. 이해 상태에 있다면, 딸의 이해는 어떤 모양일까? 얘가 여기 이제 상태의 그림인 거고, 감수 이분을 중기에 하나 있는 거고, 딸의 실제 X 하나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아빠 거. 아빠 걸 그려주면 돼. 아빠 걸 그려주면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있겠지. 그럼 요건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겠지. 그럼 엄마 거 확정 하나. 요렇게 확정할 수 있겠지. 하나는 누굴 거야? 하나는 요거에서 우리가 추려보면 되겠죠? 여기는 동형 접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와주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A와 B를 더해봅시다. A가 4죠. 네, B가 2입니다. 이 값은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의 염색 분체수라 그랬어요. 얘는 N이잖아, N. 얘는 N이니까. 얘는 N이니까. 46이죠. 염색 분체수니까. N은 23인데, 예, 거기 이제 우리, 뭐예요? 이 상태니까. 얘가 감수 2분열 중기란 말이야. 감수 2분열 중기. 얘는 생식세포. 뭘 보고 알았어? 요 값. 2와 1. 요걸 보고 알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요런 상태니까, 요런 거 23개 있는 거니까 46이고. 그 다음에 2. 얘는 2N 상태. 감수 1분열 중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거잖아. 2N 상태니까. 염색 분체수니까 46개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지? 92. 그지? 예, 그러면 2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디귿번에 기역에, 딸에, 유전자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예, 요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지, 그지? 요거는 절반이잖아. 요거만 읽으시면 안 되고, 요거. 예, 실제 딸의 거를 같이 읽어줘야 되니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요런 식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답은, 네,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수능 문제와 9월달 거, 6월달 거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예.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나는 6월달 게좀 어려웠어, 나는 9월달 게 어려웠어,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6월, 9월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수능이 나오는데, 조금 9월의 유형이 많이 이제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67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력평가 10월달 문제가 되겠네요.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요런 걸 하나 줬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냥 G원기에서 정자 형성 과정 요 안에서 뭔가 문제가 구성되는데, 얘는 요 4번 하나를 주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서 됐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

염색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라고만 했지 상염색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걸안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왜안 줬을까? 뭔가 하나 상 하나 성 이게 아닐까?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기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아 이건 하나는 성으로 주나 보다 이런 것도 좀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떤 남자의 주염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포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가 난자 수용되어 만들어진 수정란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그죠? 이 부분. 그 부분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역부터 리을은 1부터 4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이 여기 있는 1, 2, 3, 4 중에 하나다. 요 얘기고. 2와 4는 모두 중개세포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에도 이제 풀이할 때 얘기했지만, 1값을 주목해라. 라고 했어요. 1값. 1값은 이제 홀수. 여기 1번 단계. 아니면 3번 단계 있다 그랬죠. 1번이나 3번에 있다. 근데 여기 없는데 여기 있단 말이야. 얘는 2n 될 수가 없는 거야. 니은은. 얘는 n이지. 그럼 여기를 2n으로 잡아볼까? 여기를 1로 한번 봐볼까? 그럼 여기에 스몰 a와 라지 b가 일단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스몰 a와 라지 b가 일단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는 안 줬어. 자, 여기 1, 1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여기에 1, 여기에 1 있으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풀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주지를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3이야. 3이야. 그죠? 정자 안에 얘가 있어.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당연히 얘도 얘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없어. 그지?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야. 얘가 있잖아.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는 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 있을 거야. 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B가 왔네, B가. 네, B가 왔어요. 2번을 볼까, 2번? 2번에 보시면은 여기 스몰 B가 왔네. 여기에 스몰 B가 있어. 그러면 얘는 확정. 라지 B, 스몰 B.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A가 왔어. 여기에 스몰 A가 왔어. 그럼 왠지 여기에 라지 A가 오면 될것 같은데, 왔나 볼까? 없어. 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없구나, 라는 거야. 없구나? 라지 A가 없구나? 얘기 뭘까요? 이렇단 얘기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될까요? 3번에 없어요. 됐죠? Y가 왔군요. Y가 왔군요. 여기에 X가 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을 보시면, 네, 4번을 보시면은 지금 얘가 와요, 안 와요? 1로 도망가 버렸잖아. 1로 도망가 버렸지? 그지? 그럼 얘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어쨌든 얘가 Y가 왔으니까 얘는 뭘까요? XY가 있겠지, 그지? XY가 있겠지? 난자엔 X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 X의 스몰 A는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스몰 A가 없지. 그지? 그런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은 3입니다. 네, 해결했죠? 요게 중요하죠, 요거 2가 아니라 0입니다. 0, 이거 0입니다. 여기 0이야. 틀렸고. 그 다음에 4에 4, 4. 여기 4. 여기. 얘는 2n이잖아, 2n. X 염색체 몇 개? 하나. X 염색체 하나. 네, 그 다음에 2. 예, 2는 여기죠. N짜리죠, N짜리. 예, N짜리고. 얘는 요거야, 요거. 예, 염색 분체 수니까 몇 개야? 요런 게 23개 있는 거잖아. N은 23.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지? 그럼 46.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기가 좀 독특한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한번 보시죠. 68번 문제.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Y 염색체. 지금까지 계속 이제 X 염색체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 문제 특이한 게 Y 염색체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염색체에 있는 대리전자 A. 요거 이제 Y에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 얘는 Y에 있다. 이런 얘기야. 예, 그 다음에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리전자 라지비아 스몰비. 이쪽은 이제 X 염색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죠?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주염기 세포로부터 생세포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자의 생세포 형성 과정이 하나 그림으로 좀 추가됐다라는 거. 이게 그림상의 좀 특이한 점이고. 자, 그 다음에는 별거 없습니다. 요거 이제 라지의 스몰 비고. 맞춰봐라는 얘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이 1, 2, 3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예, 라고 하는 것인데, 요 값들을 좀 볼까요? 요건 X가 0, 요건 Y가 A 유전자가 1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1이라는 값은 여기, 예, 홀수. 항상 생각했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기에 Y에 A 유전자가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죠. 이쪽엔 당연히 XY가 있었겠고요. 이렇게 있었겠죠. 됐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X에 1번이나 3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X에 이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small b. 왜 그럼 이게 2입니까? 얘는 복제가 됐잖아. 그지? 이런 상태란 말이야. XY란 말이야. 그러니까 B 값이 2인 거야. 그럼 A 값도 복제니까 얼마? 2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여기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지? 3자리 들어오면 되겠단 말이야. 얘는 이제 X 두개 있는 복제 상태겠지, 그지? 4란 얘기는 뭐야? 여기도 스몰 B, 여기도 스몰 B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X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야. 그죠? 여기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될까요? 자, 기역번 A는 2입니다. 찾았고요. 그다음 니은번 기역에 2가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기역에 이 상태 감수일 분열 중기 2가 염색체 맞죠? 디귿 2에서 상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 아, 요거 이제 함정 보기죠. 얘는 N은 23인데요. 요 안에는 22의 상 염색체와 Y 염색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 염색체는 22, X 염색체는 0이죠. 없어요. 더한 값은 23이 아니라 22가 돼야 되겠다. 정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디귿번은 여러분들 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024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마다 조금씩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최근 문제는 더좀 길어졌다. 그죠? 발문 자체가 지금 69번 문제가 발문이 지금 문제상에서 4줄이라면 수능 문제는 8줄, 10줄. 이렇게 발문이 좀 길어진 그런 형태가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간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 H와 T 나와 있습니다.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기역부터 디귿에 H와 T 유무. 자, H와 T. 줬고요.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A부터 D는, 자, 여기 A부터 D는 H, small h, large t, small t 중에 하나다. 이거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작은 퍼즐 맞추기죠. 큰걸 풀기 전에 이런 것들의 연습이 되셔야 또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여기 A가 있네요.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C와 D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A와 C가 있습니다. 뭐 있고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고 없고. 기역번과 디귿번 한번 비교해볼까요? 기역번과 디귿번 보시면 A, C는 공통으로 있는데 얘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기역번과 디귿번 중에서 누가 있는 게 있어요? 기역은 라지치가 있는데 디귿은 없죠. 그러면 요 D가 라지 H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D가 라지 H구나. 될까요? 그 다음에 네, 니은과 디귿을 보시면 여기는 CD가 있고 여기는 AC가 있어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없는 게 뭐죠? 니은 디귿의 공통으로 없는 거.

B가 공통은 없죠. B가. D는 여기 있고요. N은 여기 있고요. C는 둘다 있고요. 그죠? 둘의 공통으로 없는 게 B다.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없는 거. 네, T죠. 스몰 T. 그러면 B가 스몰 T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A와 C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요. 얘가 1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얘는 동형접합이고 얘네들이 대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A, D, CC인 거죠. G 원기인 거죠. 복제 전이니까 1값이 있는 거죠. 홀수. 그죠? 2값이 나왔다. 이건 뭐야? 복제. 자,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라지 H니까 얘하고 얘는 대립 관계야. 그럼 얘는 뭘까? 스몰 H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가 스몰 H니까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뭘까? 라지 T가 되겠죠. 결국 기억번은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를 갖는 거죠. G 원기. EN.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문제들을 풀면서 1, 2, 1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아, 이게 G 원기구나. 그리고 동형접합이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기억번. A와 C, A는 C와 대립 존재다. A와 C. 자, H는 H끼리, T는 T끼리죠, 그죠? 네, 틀렸고요. 그다음에 D는 H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스몰 H와 스몰 T를 모두 가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얘는 스몰 T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스몰 T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여기도 채울 수 있을까요? 기억에는 스몰 T 있나요? 스몰 T 없죠. 자, 니은에 라지 H 있나요? 니은에 라지 H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물어봤다면 우리가 동그라미 X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니은 번, 2번 골라주시고요. 70번 가겠습니다. 자, 70번 우리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역시 여기도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어요. 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문제 조건을 좀 보시면 한세 번째 줄부터 보실까요? G원기 세포1로부터 정자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기억 리을은 1부터 4로 순서 없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A는 B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얘가 두 쌍인데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독립되어 있다 뭐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 얘를 상염색체라고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좀 가정해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는 성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에만 있다면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쌍이 있는데 얘를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는 보통 이제 X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그렇게 가정하고 풀어보면 이게 1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쉽게 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요거를 더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X와 Y가 있고 한 쌍에 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예, 한 쌍은 상에 있고 한 쌍은 뭐 X에 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이게 있다면, 하나, 둘, 세 개겠죠.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복제된 게 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니까, 얘네들 복제하면 3에서 복제하면 6이 되는 거죠. 요게 3이 되고, 요게 6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값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 쌍의 X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로 나눠지는데, 여기 뭐 1과 4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1과 4라는 값.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X를 보내요. 이쪽에 Y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모

하나 보내요. 자, 이쪽에 네모 하나 보내요. 보냈죠? 그러면 얘도 아직까지는 요 상태니까요. 그죠? 예. 그죠? 요것도 2죠? 요것도 2죠? 그럼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얼마예요? 얘도 여기는 지금 이거니까, 여기 없는 거니까 2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y 와봤자 얘는 없는 거니까 요 절반 한다고 볼수 있게 절반. 절반. 그럼 1인 거죠. 자, 그럼 값을 한번 보세요. 여기 1값 왔죠? 여기 4값 왔죠? 여기 1 왔죠? 여기 4 왔죠? 자, 그리고 숫자 36이라고 했죠? 채워볼까요? 작다매 3, 크다매 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역번이 1세포, 니은번이 2세포, 디귿번이 4세포, 리을번이 네, 3세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선생님은 뭐 어떻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쌍이 상염색체 있지 않다라고 문제 줬다는 얘기는 한 쌍은 X염색체, 성염색체 있다라고 내려고 어떻게 보면 예, 푼 겁니다. 이렇게 깐 거야. 문제를 깔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상염색체 있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한 쌍은 X형체 있다라고 놓고 확인해 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요 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기 갈까요? 기억번 A는 3이다. 자, A를 3이라고 지금 해결했고요. 니은은 3이다. 니은은 2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리을의 염색체 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리을. 리을은 3입니다. 염색체 수라고 했습니다. 염색 분체 수인지 염색체 수인지 잘 보셔야 돼. 얘는 23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가보겠습니다. 네, 71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또 달리 좀 앞에 풀었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왜 여기 편집상 왜 여기 왔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좀 감수 분열을 좀 포함시킨 문제입니다. 앞서 풀었던 문제는 계속 체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다면 얘는 감수 분열과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자, 보시면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알인데 핵막 소실 여부, 핵상, 그다음에 라지알의 DNA 항대량 나타냈다 그랬어요. 지원기 세포, G2기 세포 그 뒤에 보세요. 감수 1 분열 중기, 감수 2 분열 중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봤었는데 감수 분열을 집어넣어서 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G 원기죠. 네, DNA 항대량입니다. Y축은. 그다음 여기는 이제 S기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G 투기랑 문제상에서는 감수 1 분열. 감수 1 분열 들어가야 되겠죠. 감수 1 분열 중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감수 2 분열 중기죠. 될까요? 여기가 이제 2라고 한다면 지금 2와 4가 나왔으니까 이거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갖는 거는 G1. 그 다음에 감수 2 분열. 그리고 4 값을 갖는 건 G2랑 감수 1 분열 되는 거죠. 그리고 핵막 소실 여부. 핵막 소실 여부. 이걸 보시면 돼요. 핵막 있는 거죠. 핵막 있죠. 여기는 이제 감수 1 분열 중기니까 핵막 없죠. 감수 2 분열 중기 핵막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실됨이 두개 있는 거예요. 소실됨 두 개. 소실 안됨두 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실됨이고 N입니다. 아, 그럼 여기네. 소실됨이고 N. 여기잖아. 감수 2분열 중기네. 감수 2분열 중기. 감이 중. 해볼까? 감이 중. 그 다음에 소실 안됨. EN. 소실 안됨의 EN이야? 그러면 G1기나 G2기 되겠네. G1기나 G2기. 자, 한번 놔둬볼까? G1기나 뭐 G2기. 여기 놔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번 나왔는데 기역번은 4라고 줬어요. 기역번은 4. 그러면 여기죠, 여기. 감수 1분열 중기거나 아니면 G2기.

0: 익혀보실 수가 있겠죠?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G1, G2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2가 나와 있어요, 2가. 여기 2는 뭘까요? 이미 감수 2분의 6이 했잖아. 그럼 여기 2는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 이게 G1기네. 이게 G1기야. 그러면 여기가 G2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4가 되겠고요. 맞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소실 안 됨. 여기는 이제 하나 남은 거. 소실됨에 감 1 중이 되겠죠. 2행이죠. 감1중 4.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자, 기억번. 가에서 2가 함수식체가 관찰됩니다. 감수 2분열 중기는 n입니다, n. 자, 2가 함수식체는 언제 관찰된다? 여기. 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나는 G2기 세포입니다. 나는 G2기 찾았죠. 됐고. 그 다음에 기억번은 감수 1분열 중기니까 소실됨.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 만하죠. 우리가 감수분열 문제는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분열의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를 살짝 그리시고, 네, 여기가 이제 G1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제 G2기랑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여기는 감수 2분열 중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생식세포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요세 구역만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핵막 소실 여부. 우리 간기 때는 핵막이 존재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진다. 라고 했으니까, 요 분열기 때는 핵막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단 표에서 이제 핵상부터 한번 해볼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있는데 없다. 다른 세포 있는데 없으니까 얘는 N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2 플러스 1이라든지 1 플러스 2로서 G1기의 2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G1기의 2N. 그럼 이제 F와 G가 있는데, 어떤 게 2고 어떤 게 1이냐? 라고 보신다면, 힌트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 지금 X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G면 뭐 N이든 E이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G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렇게 가시면 돼요. 정리하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EN이란 얘기고,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E와 E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FF가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있고, X에 G가 있고 Y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Y가 온 거고요. 안 왔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와야 되겠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니은이 X가 있다 그랬으니까, 니은이 X가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2니까, 그럼 X가 있는 얘, 얘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3이 되겠죠. 자, 보기 갈까요? A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없으니까. 맞고. 니은은 3입니다. 자, 니은은 우리가 3인가요? 예, 니은은, 네, 니은은 1, 1. 틀렸죠. 그 다음에 2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2n짜리 2에서, 2는 얼마? 1. F는 동형접합 2. 그다음 G는 하나. 이렇게 되겠죠. 뒤에 상대량을 더한 값은 3이 아니라 4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상은 하나밖에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 3이라는 값,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게 2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2라서 G1기에 2에 해당한다. 라는 거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72번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73번 문제부터 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11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11강부터는요, 이제 대단원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원 6개 중에서 벌써 두 단원을 다 해치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중에서 3분의 1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3분의 2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난 강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자체가 내용 요소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외울 거 많았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약간 결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 수능특강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 때에도 복습을 할 때에도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은 왜 이렇게 할 내용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건가? 요거 그래도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죠? 나아진다기보다는 뭐또 다른 고비가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선거와 선거 제도예요. 자, 일단 대단원 자체는요,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3단원, 대단원의 내용은 정치 과정과 참여이고 딱두 가지입니다. 정치 참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다른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싹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고비는 여기 나와 있는 선거 결과 분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겁먹고, 아이고, 사실 나도 이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겁주지 않고, 얘들아, 그냥 오늘도 뭐 재밌게 화이팅, 힘나세요, 해봐요. 뭐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까 겁먹고, 와, 또 복잡한 게 나온다고요. 또 어려운 게 나온다고요. 하기 싫어졌습니다. 라고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면은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나랑 그냥 찬찬히 따라오자고요. 내가 어려운 내용을 그냥 우리 슬렁슬렁 하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 어려운 건 어렵게 가르칠 거야. 물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연히 가르칠 건데 내 말은 어려운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어려운 건 힘들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께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랑 함께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따라와 주세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안 나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거와 선거제도를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내용이에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선거 결과 분석,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인데, 한 4년 전만, 4년 전도 더 됐구나. 약한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자체가 한 문제로 구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선거 결과 분석이 메인이에요. 사실은 선거와 선거제도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한 문제 안에 선지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최근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어느 내용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고요.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 이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넘겨서 설명할 건데, 그때 여러분에게 학습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은 네, 올해도 또 밀어봅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연결시켜서 또 나올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용 자체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사실은 선거 결과 분석이에요. 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에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선지로 출제가 되고 선거 결과 분석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라면 선거 결과 분석만 그냥 빡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결과 분석에 나오는 당연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선지 5개라고 기준으로 둔다면은 5개 선지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는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물어볼 거야. 뭐 T 시기에 A 당은 T 플러스 1 시기에 B 당은 이런 식으로 그 결과 자체를 물어볼 거고 나머지 선지 2개 정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선거제도의 특징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특징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야지만 선거 결과 분석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선생님 선거 결과 분석 저 이거 하면은 이번 수능 특강 때 얼마나 배울 수 있나요?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12강에서 스페셜 특강으로 만들었어요. 12강은요, 11강은 일단 우리 이번 강은 내용을 쭉 설명할 겁니다. 12강은요, 나머지 내용 조금만 설명하고 선거 결과 분석의 최근 트렌드를 한번 풀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요거 풀면은 선거 결과 분석 다할수 있나요? 라고 묻냐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앞으로 선거 결과 분석은 계속 연습해야 돼. 근데 이번 수능 특강은 좀 시간이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된다면은 나는 그때 시간을 할애해서 선거 결과 분석만 한 3강 내지 4강. 대략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한번더 듣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 들으면 되니까 지금 안 들어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야지 그때 또 이해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듣고, 그때도 듣고.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미 안다라고 치고, 우리 12강에서 내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줄 거야. 근데 내가 그때는 여러분이 안다 치고 조금 깊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거 결과 분석도 이번 수능 특강에서 다룰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들어가 볼게요. 이 4대 원칙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제 요게 단독으로 나오기보단 어떻게 나온다? 선거 결과 분석과 연결시켜서 선지로 출제가 된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성별, 재산,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선거의 원칙은요, 선거권이라는 거를, 즉,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상 투표 제도라든지, 왜냐면 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선거일에 딱 맞춰서 육지로 딱 오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딱 오기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혹은 재외국민 투표 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적이야. 근데 내가 유학을 가느라 잠시 사업차 외국에 있어. 그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를 하는 거는 보통 선거 원칙을 위한 거겠죠. 자, 그래서 보통 선거의 원칙은요, 제한 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특강의 내용들을요, 넘나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1단원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 수능 특강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공부했습니다. 자,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된 건 근대입니까? 아니면은 현대입니까? 다시,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된 건 근대예요? 현대예요? 그렇죠. 보통 선거 원칙의 확립은 현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대의 경우에는 누가? 유산 계급이 선거권을 꼭 갖고 있고, 나머지 노동자, 여성, 때로는 흑인들은 선거권이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거 원칙의 확립은 현대 민주주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평등 선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면요,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많이 헷갈려합니다. 근데 헷갈려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선거 원칙은 쉽게 누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학력, 재산, 성별과 상관없이.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선거하러 왔다라고 쳐. 이제 선거권을 갖고 선거하러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유권자는 학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두 표를 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한 표를 줘. 다시 한번더 해볼까? 자, 이제 선거권이 나에게 부여가 됐어. 권리가 생긴 거야. 이 권리를 가지고 선거하러 왔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이유로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나와 옆에 있는 유권자 사이의 표의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그걸 우리는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평등선거의 원칙 읽어봅시다. 모든 유권자는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얘들아, 이한 표라고 하는 게 쉽게 설명하면은, 만약에 표의 수를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얘들아, 잘 봐, 이제부터.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표에, 여기다 체크해봐, 표에다가.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다가 동그라미

됐어? 표, 가, 등,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 자, 이거 말의 순서를 바꿔볼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결국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성이 뭐다?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이에요. 되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 평등선거의 원칙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한다?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자 하는 표의 등가성과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차등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표의 등가성, 즉 평등선거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요거 시험에 최근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구간. 유권자의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 이게 바로 표의 등가성을 위한 겁니다. 이게 왜 표의 등가성을 위한 거고 도대체 선거 구간 유권자의 인구 편차는 무슨 말인지라는 게 의미가 안갈 텐데, 자, 우리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 구간 유권자의 인구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행정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둘다뭐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은 여기는 30명이 살아.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여기는 3,000명이 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래, 선거구가 뭐냐면은요, 대표를 선출하는 하나의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우리 완전 정법 처음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지금은요, 가벼운 것만 설명드릴게요. 이 선거구에서 하나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A라는 지역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유권자가 30명이야. 30명이 대표 1명을 뽑아. 그 유권자 1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30분의 1이겠죠. 왜? 30명이서 1명을 뽑아. 그 1명은 30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반면에 B라는 지역에서는요. 3,000명이서 1명을 뽑아. 나머지 조건이 똑같은데. 그 말은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3,000분의 1이겠죠.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 A 지역이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유권자 간 인구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면은 표의 가치가 너무 크게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거구끼리의 유권자의 수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가능할 수도 있,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즉, 둘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인구 편차가 이만큼 나던 거를 이렇게 슉 줄인다면은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그래도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표의 등가성, 평등선거 원칙을 위한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직접 선거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나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내가, 나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비밀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공개돼서는 안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비밀 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에서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등선거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구간 유권자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기 위한 노력이 왜 해당이 되는 거지. 표의 등가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선거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제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큰 틀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큰틀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요, 나중에 선거 결과 분석이 완전 긴 제시문을 나왔을 때 순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요, 선거제도의 큰 틀을 한번 이해해볼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디다 적어주시냐면은, 여러분 수특위제 구성 2번 선거제도라고 되어 있지. 그 옆에 여백 조금 많지. 그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선생님은 밑에다가 쭉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2번 선거제도 제목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거제도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여러분 수특위제 구성이 아마 여기에 2번 선거제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선거구제도와 대표결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선거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선거구를 가지고 나눌 거고, 두 번째는 대표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요거를 가지고 나눌 겁니다. 자, 우선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는요,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법을 한번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놓치고 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요 개념을 놓쳤다가 요즘 수특에서 디테일한 문제로 나왔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 개념 먼저 잡고 가자. 얘들아, 선거구의 의미가 뭐냐면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아, 선생님, 그러면은 소선거구제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가 작은 거고,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가 뭐 중간 사이즈 큰 건가요? 뭐 스몰, 미디움, 라진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선거구제도는 쉽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눈 거지, 단순히 선거구의 크기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표 결정 방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에 따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딱 여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요네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머릿속에 넣어드리면요,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의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는 비례해서, 각 정당이 얻은 만큼 비례해서 드릴게요 라는 걸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선거제도의 큰 틀이었어요. 이걸 기억해야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맨 위에 소선거구제부터 들어가 볼 거고요. 얘들아, 선거구제도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를 우리는 바로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한 명이야. 이제부터는 우리끼리의 쉬운 표현으로 쓸 거야. 여러분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얘들아, 결국에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가정해볼까? 만약에 A, B, C, D 후보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쓰자. 만약에 A, B, C, D 이렇게 4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들이 막 표를 받겠지? 이 중에서 누가 당선되는 거야? 그렇지. 한 명이 당선되는 거야. 이 중에서 몇 명? 한 명. 그럼 당연히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당선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몇 등이 당선되는 거야, 쉽게? 1등만 당선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다시 한 명이 대표로 선출된다. 1등만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몇 등만?

1등만 여기다가 하나 적어놓는 거야.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다.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 장점은요.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즉 권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파악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일단 이두 가지 섞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 지금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명 계속해야 돼? 몇 명? 한 명. 몇등 당선? 1등. 만 당선. 얘들아,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후보자는 누가 나올까? 그렇지. 누가 보더라도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이 주로 나오겠지. 쉽게 설명하면은 굵직굵직한 후보자들이 나올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은 선생님이 늘 드는 비유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들어봐. 달리기 시합이야. 달리기 시합에서 이렇게 출발선에 섰어. 출발선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몇 등에게만 상을 주냐면은 1등에게만 상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르르 나올까? 어차피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데? 누가 나올까? 반별 대항이라면은 각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애, 체대 입시하는 애, 선수 출신인 애, 중학교 때 대회 참가했던 애, 이런 애들이 뛰겠지. 왜? 어차피 1등만 의미 있는 거고, 1등이 아니면은 간발의 차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유력한 사람들만 나와서 뛰기 시작할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후보자를 파악하기 용이한 편이고요. 또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의석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거구의 크기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거관리도 용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표 발생이 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 있지? 사표. 자, 우리 사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효투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사표라고 합니다. 얘들아, 사표에서 사자 쉽게 죽을 사자야. 그래서 유효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우리는 바로 사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게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단점이 될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선거구에 유권자가 총 200명이고요. 투표율은 100%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후보자는 52표를 받았어요. B 후보자는 50표를 받았어요. C 후보자도 50표를 받았어요. D 후보자는 48표를 받았습니다. 소선거구제이고요. 뭐 다른 우리 좀 이따 대표 결정 방식을 배워야 되지만 일단 그냥 다른 건 상관없이 그냥 1등이 당선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누가 당선됩니까? 그렇죠. A가 당선이 되는 거죠. 왜? 1등이니까. 200표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그러면은 4표는 누구 표부터는 4표야? 유효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고, 우리 무효표도 없고 투표율 100%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유효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는 사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그럼 사표가 몇 표야? 148표나 나온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200명 중에서 과반, 그러니까 겨우 4분의 1의 언저리에 해당하는 그 정도야. 그 정도의 표만 받고도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A를 지지하지 않지만 A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왜? 소선거구제니까. 선생님, 너무 아까워요. 2표 차이인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아까워요. 4표 차이인데 어쩔 수 없어. 왜? 1등만,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니까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1등만 당선되는 구조라면은 무리가 작은 정당에서 1등이 나오겠어? 거대 정당, 유력 정당에서 1등이 나오겠어? 그렇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수능 완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득표율을 쉽게 전체 유효 득표수 중에서 해당 정당이 혹은 해당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의석률에서 의석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의자 생각해봐. 우리 의자 하나에는 한 명이 앉지. 쉽게 전체 국회의원 혹은 전체 의회 의원 의석수는 전체 의회 의원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자 하나에 한 명이 앉잖아. 그러니까 전체 의회 의원 전체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석률도 마찬가지겠지. 전체 의석 수분의 전체 의회 의원 정수분의 특정 정당이 얻은 의석수 곱하기 100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둘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내가 밑에 썼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제부터 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각각 득표율과 의석률의 퍼센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가정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선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예를 들면은 모든 선거구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10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 모든 선거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모든 선거구에서 다 유권자의 수는 200명씩이야. 근데 모든 선거구에서 똑같은 결과, 나머지 조건도 다 똑같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득표율은 어떻게 될까? 200표 중에서 52표를 얻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전체 선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마찬가지로 득표율은 26%가 되는 거겠죠. B랑 C당은 25%가 될 거야. D당은 24%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뭘 계산한 거야? 이제는 얘는 절대적인 수치인 득표수였어. 얘를 변환한 거야. 어떻게? 득표율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모든 선거구에서 다 같은 조건에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득표율은 이렇게 나와. 그치? 큰 차이 없어. 자, 그러면 의석률은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 소선거구제야. 모든 선거구에서 같은 결과야. 그럼 모든 선거구에서 누가 당선돼? A가 당선돼. 다시. 모든 선거구에서 다 A 정당의 사람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몰 A가 A 정당 출신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A 정당이 당선된다라고 치는 거는 전체 의석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는 거야? 다 차지하는 거지 뭐. 다시. 모든 선거구에서 다 A 정당 출신이 1등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의석은 다 A 정당이 차지하겠네. A 정당 100%. 나머지는 의석 없어. 하나도 못 가져가. 왜? 2등, 3등 했으니까. 그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득표율로 봤을 때 퍼센트로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비슷비슷한데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승자 독식이기 때문이에요. 1등이면 그냥 싹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요.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거죠. 국민들의 대다수는 B당, C당, D당의 후보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단 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1등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과대대표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 과대평가된 거야. 과대평가가 뭐야? 나의 능력치는 별로 없는데 뻥튀기 돼서 내 능력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는 과대평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대대표는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를 과대대표라고 합니다. 과대대표 빼고 과대평가.

내가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뻥튀기해서 봐주는 거야. 과대평가된 거지. 자, 반면에 B, C, D당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A당의 후보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어.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내가 가진 능력치는 이만큼이네. 실제 결과물을 사람들이 더 작게 봐주는 거야. 즉,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를 우리는 바로 과소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지 최근에는 막 과대대표, 과소대표를 막 많이는 물어보지 않아, 선지에서. 최근 트렌드가. 그렇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 그리고 요 내용들이 앞으로도 또 추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구 제도 중에서 소선거구 제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중대 선거구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대선거구제 역시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앞에서 소선거구제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소소소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였어. 중대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몇명 이상, 두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기다가 선생님이 실제 쓰진 않을게. 여러분이 우리가 쓸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적어봐. 1등만 해야 돼?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선생님, 몇 명을 뽑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뭐, 2명을 뽑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예요. 3명을 뽑는 것도, 4명을 뽑는 것도, 5명을 뽑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예요. 이해되셨어요? 어쨌거나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거는 반드시 1등이어야 됩니까?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3명 뽑을 겁니다. 몇등 안에 들어오면 돼? 3등 안에 들어오면 돼. 우리는 4명 뽑을 겁니다. 몇등 안에 들어오면 돼? 후보자들 중에서 4등이 뭐야? 4등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즉,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요, 상대적으로 사표 발생이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적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 사표가 뭐였지? 유효투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죠. 근데 애초에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앞에서 비유 들었던 내용이랑 밑에 있는 단점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 이번에도 달리기 시합이야. 출발선상에 서 있어. 근데 이번에는 몇등 안에 들어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4등 안에만 들어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나왔던 애들. 선수 출신, 체대 입시하는 애, 중학교 때 대표로 나갔던 애, 그리고 달리기 제일 빠른 애, 얘네 나올 거야.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도 조금 이제 간을 보는 거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거야. 나 그래도 야, 체육 시간에 축구할 때좀잘 달리는 편 아니냐? 나도 한번 도전? 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너도 한번 해봐. 내가 볼 때는 야, 1등 아니어도 되고, 야, 얘 제끼고 얘 제낀 다음에 한 3등 안에만 들어와. 그럼 너도 충분히 가능해. 3등이면 충분히 가능. 야, 2등이면 더 좋지만 우리는 1등을 노리지 말자. 우리 어차피 4등 안에 들어오면 돼라고 운동 조금 하는 친구들. 달리기를 조금 한다라는 친구들. 달리기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잔발이 좀 이렇게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출발선상에 더설수 있겠죠. 왜? 당연한 거지. 4등 안에만 들어오면 돼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선출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최대 입시하는 애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얘가? 라는 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잔발 좋은 애. 얘도 조금 달렸던 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한 거겠죠. 단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정말 1등이 될수 있는 유력한 애들만 나온 게 아니라, 쟨 뭐야? 자, 저 옆에 있는 애는 뭐지? 야, 쟨 처음 봐. 쟨 왜? 이런 애들도 나올 수도 있잖아. 달리기 시합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그래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군소정당 뭐였죠? 무리가 작은 정당입니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4등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뒀지만, 어쨌거나 2명 이상을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시에는 전국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는 거겠죠. 자, 또한 얘들아, 이제부터 요 문장은 문장 그대로 다 체크합시다.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 안에서 끊어봐. 당선자끼리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 들고 바로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4명이 당선되는 구조야.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인데 얘는 12초로 들어왔어. 얘는 12초 01로 들어왔어. 얘는 13초로 들어왔는데 얘는 너무 극단적이다. 17초로 들어왔어. 뭐 나머지 애들이 18초, 19초 이랬나 봐. 자, 그런데 어쨌거나 냈다 4등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12초에 끄는 얘랑 17초에 끄는 얘랑 똑같이 등 인정해주는 거야. 물론 17초도 잘 달린 거지만 사실은 능력치로 봤을 때는 둘이 같다라고 볼 수는 어렵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일단 비유 지우고요. 이제 실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후보자가 A, B, C, D, 이 4명이 5명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A는 80표, B는 79표를 얻었고요. C 40표, D 30표, E는 11표를 얻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몇 등까지 당선되는 구조를 할 거냐면요. 3명 뽑는 3등까지 당선되는 구조라고 할 거예요. 누가 당선돼요?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당선이 됩니다. 자, 문제점은요. 셋다 일단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C는요. A가 받은 표에 50%만 바꿔도 당선이 된 거잖아요. 아니 뭐 B야 뭐큰 문제 없어 사실은. A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C 입장에서는 C는 A와 50%만 바꿔도 당선될 수 있는 거잖아. 같은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이 문장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구제도 마무리했고요. 이제 대표 결정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 결정 방식의 제일 첫 번째는 다수대표제입니다. 자, 우리 다수대표제는요, 다수결의 원칙 생각하자 그랬어.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단순 다수대표제. 두 번째는 절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자, 우리 단순 다수 대표제는요, 단순히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이 받으면 돼. 그냥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냥 당선이야.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어. 그냥 단순히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대표자로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가 미리 정해져 있는 후보자의 수만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당선자의 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냥 딱몇 명? 그냥 딱한 명. 만약에 단순 다수 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결합하고 중대선거구제 중에서도 만약에 3명을 선출하는 구조라면은 순서대로 3명이 당선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됐어요? 물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2명, 3명, 4명 다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득표한 순서대로 당선되는 거예요. 1등이니까 당연히 한 명이겠죠.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냥 끝이야.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때? 당선자 결정이 쉽죠? 자, 투표해. 하세요. 결과 나왔어요. 끊어. 끝. 그런데 때로는 당선자의 대표성. 대표성 뜻이 뭐냐면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도예요. 당선자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요? 아니,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때로는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봤던 거. A, B, C, D 4명 있어. 만약에 이렇게 표를 받고 당선이 이렇게 표를 받았어. 누가 당선되는 거야? A가 당선되는 거야. 그치?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을 한다라고 가정을

본다면 소선거 구제랑 A가 당선되는 거야.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표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는 거야. 당선자의 대표성, 즉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절대다수 대표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대표제 역시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번에는 중요한 거 이거야. 당선에 필요한 다수득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야. 이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과반득표예요. 절반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기준에 부합한다? 그냥 그 사람이 당선되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반득표라고 가정해볼게.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지금 과반득표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전체 200표야. 200표 중에 과반득표한 사람 없어. 그러면은 대표자 없이 지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방법으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다음 화면에서 할 거예요. 자, 일단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자. 얘들아, 절대다수 대표제는 쉽게 말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무리 내신이 1.0에 수렴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게 된다면은 탈락하게 되는 거잖아. 안타깝지만 그거야. 무조건 기준은 그래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부터 보자. 당선자의 대표성은 단순다수 대표제보다 올라갈 수 있어. 왜? 적어도 예를 들면 과반득표라고 하는 기준은 넘겼으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처음 했는데 선생님이 과반득표한 사람 나온다면요? 그냥 당선이지 뭐. 축하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반득표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한 번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돼. 그래서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라는 거, 많이 들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둘을 비교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둘은 쉽게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절대다수 대표제 중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선투표제는 여러분들이 예선 결선할 때그 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읽어보자.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있으면 축하합니다. 당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득표율 1, 2위 혹은 뭐 일정 득표율 뭐 30%를 그래도 넘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수 있는 거겠죠. 이거를 결선 투표제라고 합니다. 1차 투표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한번더 투표 진행. 자, 반면에 선호 투표제는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들에게 선호하는 순위를 표시하는 제도예요. 투표 후에 1순위 표를 집계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유권자 9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순서를 표시한 거예요. 유권자 A는요, A를 제일 좋아해, 후보자 A를. 후보자 B, 후보자 C 순서대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내용 우리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유권자 H는요, 후보자 A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누구를 제일 좋아해? 후보자 C를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B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최애, 차애, 차차애를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결과. 1차 집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근두근. 1차 집계 결과 1순위 표를 한번 모아봅시다. 각각의 유권자들이 원픽으로 찍은 사람들의 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후보자 A는요, 4표 받았어요. 후보자 B는 3표 받았어요. 후보자 C는 2표 받았어요. 전체 9명 중에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당선자가 결정인데, 없네요. 이제부터 옆으로 넘어가 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은 1순위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여기까지 한 거야.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표시한 유권자의 표를 여기까지 끊었어. 그럼 이 유권자는 C랑 D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자에게 넘겨준대. 네가 뽑은 최애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차애는 누구였습니까? 아, 후보자 B였군요. 그럼 후보자 B에게 이 표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계를 하는 거야. 그 결과, 2차 집계 결과, 후보자 A는 4표, 후보자 B는 5표를 얻게 되어서 후보자 B가 당선.

0: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과반 득표자가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왔으면 또한번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셨어요? 자, 우리 이거를 바로 선호 투표제라고 합니다. 선호 투표제는 일반적으로 한번 유권자의 후보 순위를 싹 표시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순위를. 좋아하는 순서를. 그 집계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구조. 결선 투표제는 일반적으로 1차 투표하고 과반 득표 없으면 한번더 투표.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러한 자세한 케이스는 문제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습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내용 비례대표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비례대표제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요, 진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강꼭 들어주셔야 돼요.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는요, 비례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비례해서? 득표한 만큼 가져가세요라는 거예요. 득표한 만큼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가세요라는 겁니다.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이 있겠죠. 50%를 차지했었어요. 그러면 니네, 아니, 그러면 너희 정당에게 의석수를 전체의 50%만큼 드릴게요. 그 다음 당선자를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비정당 오셨어요. 비정당은 30% 득표하셨네요. 그럼 전체 의석수 중에서 30% 드릴게요. 그 다음 당선자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내가 득표한 만큼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수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단 득표율을 한다면은 뭐 다른 조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의석을 어쨌거나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소선거구제나 혹은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다수대표제였다면은요, 나는 1등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못 가져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득표를 했으면은 그만큼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는요, 바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전국 불안정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득표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득표한 만큼이라도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전국 불안정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 쉽게 설명하면은 A 정당이 30% 득표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의석수 중에 30% 드릴게요. 일단 하는 거야. 이거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는 30명이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미리 명부를 1번부터 100번까지 적어보자. 그럼 이 중에서 30번까지 의회 진출 성공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정당이 결정하면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나는 물론 정당 득표에서 요 정당을 체크하긴 했지만 이 30번 안에 들어간 이 사람 별론데 라는 거를 반영하기 어렵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비례대표제는 선생님이랑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계속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은요, 일단 여러분 빠르게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 바로 넘어와 주세요. 그래야지 비례대표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같이 풀어주시고요. 12강으로 바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취아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2: 되는 순간

인간은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총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공유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처럼요. 같은 주기 같은 쪽에서 어떻게 전기음성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 분자식들을 모두 연습하면서 아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면 나중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요. 금속결합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공유결합하고 나서 왜 금속결합 안 해오는 친구들은 세 번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유결합 물질을요.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온결합 모형을 가지고 아, 이때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구나 라는 걸 판단했듯이 얘네가 공유결합 물질 이구나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간단하게 표현한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을 통해서 아 얘네들 공유결합이구나라는 걸 판단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전기음성도가 정말 정말 중요한 하루거든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다룰 때 같은 주기,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경향성 파악을 한 다음에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 공유전자쌍인데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공유한다라는 건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치우칩니다. 왜요?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우침 발생하는 거 극성 공유결합, 치우침 발생하지 않는 거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건 이온결합과 다르게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요. 원래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 잃고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 얻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금속 원소 등장하지 않아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에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수소 먼저만 볼까요? 수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화학결합한 이유를 제가 이온결합 때 설명드렸지만 안정해지기 위해서 누구의 전자배치가 같아지면서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가 같아지면서 수소원자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 더 가져오면 헬륨과 전자배치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소 원자 하나, 전자 하나, 너도 수소 전자 하나, 우리 서로 이 전자 공유하자. 그래서 전자쌍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수소 각각이 헬륨의 전자배치와 같아집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물이에요. 자, 여기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에요. 전자 두 개만 더 채운다면 바로 이 네온의 전자배치가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전자쌍 하나 공유하자. 자, 그럼 수소랑 전자쌍 하나를 공유했기 때문에 부족해요, 아직 산소는. 그래서 또 다른 수소가 와요. 그래서 양쪽 수소, 각각의 수소와 전자쌍 하나를 공유함으로써요. 수소는 바로 아까처럼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지만 바로 이 산소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게 됩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전자배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소예요. 산소에 대한 건 네온의 전자배치, 수소에 대한 거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게 된다. 자, 그럼 이온결합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언제 딱 이온결합이 형성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온결합에서는요,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이온 사이 거리에서 이 이온결합이 형성돼 라고 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공유결합도 동일합니다. 화학결합을 하는 건 안정해지기 위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요, 공유결합이 형성돼요. 그래서 두 원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언제 이야기했냐면 바로 2단원에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근데 전자라는 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원자, 이 동일한 두 원자를 두고 결합을 했을 때 이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반으로 나눠준 원자 반지름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길이라는 건 공유결합하는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때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거 두 원자핵 사이에 대한 길이를 측정해요. 그리고 나서 반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그래서 공유결합 길이의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공유결합 반지름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동일하게 바로 안정해질 때 에너지의 가장 낮은 거리에서 형성이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공유결합은 크게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일결합은 공유하고 있는 전자성이 하나인 경우고 그 다중결합은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중결합과 그리고 삼중결합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는데 그거는 다중결합. 단일결합은 전자성 하나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수소가 있고요. 여기 염소가 있어요. 수소라는 건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 염소라는 건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같아지는데 수소와 염소가 하나씩 내놔서 전자성 하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두 원자가 한 개의 전자성을 공유하는 결합. 이것이 바로 단일결합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산소와 산소예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산소 하나, 또 다른 산소 하나가 우리 두 개 부족하니까 두 개씩 내놓자. 그래서 전자성을 두 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두 원자가 두 개의 전자성을 공유하는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중결합은 다중결합이다 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중결합에는 이중결합도 있지만 삼중결합도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눈치껏 삼중결합은요 두 원자가 몇 개의 전자성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세 개겠죠. 그래서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은 다중결합. 만약에 공유 전자성이 하나다? 그럼 단일결합이다. 질소 가봅니다. 질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5예요. 그럼 몇 개를 더 가지면 네온과 전자 배치 같아지나요? 세 개 더. 그래서 질소, 질소가 나 세 개, 너도 세 개, 우리 같은 질소.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세 개가 나오면 바로 이거는 삼중결합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또는 다중결합에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개념 체크 갑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공유할 때 각각의 수소 원자는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까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이에요. 물 분자에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는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까요?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가져야 되고요. 무조건 같은 분자라고 해서 그 안에서 같은 비열성 기체를 갖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주의할게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108쪽의 개념 체크. 첫 번째, 산소 원자 두 개가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산소 분자를 형성했을까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 6이라서 전자가 두 개 부족했거든요. 두 개씩 내놓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 두 개였습니다.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산소 분자를 형성했고요. 질소 분자는 다중결합이 있다. 다중결합,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되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5였죠. 세 개가 부족해서 삼중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쪽에 9번이에요. 자, 여기 문제가 바로 화학결합 모형으로 우리가 아직 루이스 점자점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형태로 나타냈어요. 자, 여길 봤을 때 해석을 하시면 이 X라는 양이온 하나에 양쪽에 이온이 두 개가 왔죠. 그럼 다시 말해서 발문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림은 물질 X에다가 가로 열고 YZ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가 양이온인데 이 YZ라는 애가 1가 음이온이니까 얘가 2가 양이온이라서 얘가 지금 1가 음이온이니까 두 개가 와줘야 돼. 그래야 얘네들의 전환의 크기가 같아져 라는 뜻이라서 양쪽에 온 겁니다.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양 나타냈고요.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힌트 나갑니다. 원자과 전자수 X랑 Z에 대해서 줬네요. X가 Z보다 크다. 기어 X에서 Z 중 이주기 원소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각각 원소 찾아볼까요? 여기 X2 플러스라는 거는 딱 양이온 누군지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얜 양이온이네. 원래는 전자 껍질 3개였어. 그래서 이 정도만 딱 표현해 놓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가볼까요?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나오면 가려주세요. 한쪽 가려주면 이거 하나는 얘 거고, 그럼 이거 하나는 얘 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원자가 두 개가 하나의 이온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다원자 이온이에요. 이 다원자 이온이라는 건 왼쪽에, 바로 오른쪽 위에 이 마이너스 보는 전자 하나가 본인 게 아닌데 가져온 거예요.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주세요. 뺐어요. 그럼 이제 보입니다. 아, 얘가 수소야. 얘가 수소고, 얘는 그럼 수소권 전자고, 얘는 전자 두 개, 1은 바로 원자가 전자가 6이 돼. 누구? 산소야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Y는 산소, Z는 바로 수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수산화 이온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산소라는 건 2주기, 수소라는 건 1주기죠? 그래서 여기 2주기 원소는 산소 하나니까 틀렸고요. X는 3주기입니다. 자, 그럼 니은 Y2에서는 이중 결합이 있다. Y라는 건 산소죠? 산소가 산소끼리 만나게 되면 원자가 전자 6이니까 두 개의 전자 부족해서 나두 개, 너도 두 개. 그래서 공유전자쌍 두 개가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쌍, 이 쌍을 이룬 것 중에 공유하고 있는 게 바로 공유전자쌍이에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두 개.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전자쌍 하나를 제가 막대기로 표현해 볼까요? 얘는 근데 지금 두개 있으니까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자, XY라고 되어 있어요. X라는 거는 바로 2 플러스 양이온. Y라는 건 산소죠? 그럼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인 N인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바로 무슨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물질의 상태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왜?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액체 상태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도요, 고체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공유결합 물질들에 대해 성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이온결합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애, 이런 애가 있는데 구분해야 된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도당, 설탕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흑연과는 다르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공유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입니다.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도당, 설탕, 이러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요, 여기 나타낸 다이아몬드 흑연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분자 결정, 드라이아이스로 이야기해 볼게요. 탄소와 이산화탄소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분자 보이시나요? 이 분자가 바로 여러 개 보이나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여기 인력에 의해서 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정육면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자 결정입니다. 제가 좀 물결처럼 표현한 이유는 잘안 보일까봐 했는데 사실 물결처럼 표현하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각 꼭지점에 분자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분자 분자 사이 인력은 강할까요?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요, 녹는 점과 끊는 점이 정말 낮아요. 이온결합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거 녹는 점이 801도인데 이 정말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 굉장히 녹는 점, 끊는 점이 낮은 반면 이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 원자 사이 공유 결합으로요,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서 생긴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왔을 때 드라이아이스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이 상온에 있으면 바로 승화해버려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반지 같은 경우 보면 승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엄청 녹는 점 끊는 점 높다란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자 하는 건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녹는 점 끊는 점 어떻더라고요? 이온 결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나타냈는데요. 모두 다 0도보다 낮은데 유일하게 물만 지금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수소결합을 해서 그렇지 대부분 이 분자라는 것들은요 다 낮아요. 정말 낮아요. 그래서 이 인력이 쉽게 끊어진다. 자, 전기 전도성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온 결합에서 배웠는데 대부분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으나 흑연은 예외다라고 했습니다. 탄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4예요. 근데 얘네가 사실은 이 정육각형,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정육각형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너무 못 그렸어요. 그쵸?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이 탄소가요, 다른 원자와 세 개를 결합해요. 그럼 하나가 남아요. 그 전자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념 체크 시간입니다. 1번. 두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온 결합 화합물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번. 대부분의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고체와 액체에서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건 틀렸어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전기음성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친구들이요. 이 염화수소, 염소와 수소가 공유결합을 할때이 전자상은요, 동등하게 잡아당기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이게 전자상 끌어당기는 능력이 수소, 염소가 서로 달라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이 뭐라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공유결합한 원자가 공유전자상 끌어당기는 정도를 바로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 전기음성도고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요. 가장 큰 전기음성도가 큰이 플로린을 기준으로요.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4.0이 가장 크고요. 플로린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커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같은 주기애들은 0.5씩 작아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1도 작아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아 0.5씩 작아지구나. 뭐가 보여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요. 플로린을 향할수록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같은 족에서도요. 지금 플로린을 향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특징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져야지 바로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해볼게요. 수소라는 건 바로 2.1에 대한 전기음성도고요. 염소라는 건 3.0입니다. 누가 더 커요? 염소요. 그럼 누가 더잘 잡아당길까요? 바로 염소가 더잘 잡아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기 전자상 하나 공유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 그걸 해석할 때 우리는 전기음성도를 봐주면 된다. 자, 수소라는 애는요. 비금속에 비해서는 지금 작은 편인데 금속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해요. 거의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를 잘 기억하면서 판단을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플로린을 향해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미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기보다는 플로린 향해서 갈수록 전기음성도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쉽고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아까 우리가 수소와 염소를 비교했었죠? 수소와 염소 중에서 염소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큰 원자일수록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상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자상이 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결합의 극성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소와 염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소라는 게 전자상 아예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건 이온결합이었고요. 여기선 치우치는 거예요. 가져가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확실히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니야. 근데 약간 전자상이 치우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음전하를 띠고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델타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이 기호가 바로 델타라는 표기예요. 그래서 수소와 염소 비교하면 염소가 전기음성도 크네. 그럼 부분적으로 염소가 음전하가 된다라는 거지 얘가 절대 음이온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어요. 수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그럼 양전하를 띄어요 라는 표현으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수소라는 건 전기음성도 2.1, 플로린 4.0이었죠? 그럼 누가 지금 전기음성도 커요? 플로린. 그럼 부분적으로 누가 음전하를 띄게 될까요? 플로린이겠죠?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요, 사실 큰 쪽으로 전자성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 보겠다라는 건데요.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발생해요. 그 공유결합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두 원자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다르게 되고 그 결과 치우침이 발생하는 건데, 만일 같으면 어떨까요?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에요. 치우침 있어요, 없어요? 나랑 나를 복제하네요. 서로 막 잡아당겨 전자상을 어째 동등하겠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어요. 수소, 수소, 염소, 염소, 산소, 산소, 질소, 질소 모두 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땐 우리는 이 극성 공유결합과 다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수소라는 건 염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 작기 때문에 전자상이 지금 염소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양전하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염소라는 거는 지금 전자상을 상대적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뛴다. 이게 지금 음이온, 양이온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일한 지금 수소 원자예요. 그런 경우에 어때요? 무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지금 치우침이 없어서 따로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 뭐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요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결합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산소가요 수소 원자 하나와 지금 결합을 했고요. 또 다른 수소 원자 결합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게 지금 사실은 전자상 공유하고 있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전기음성도 커요? 산소. 누가 커요? 산소. 그래서 산소 쪽으로 모두 다이 공유 전자상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수소랑 질소에서 질소, 수소랑 질소, 질소, 수소랑 질소, 질소. 각각에 대한 원자로 봐줘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도 자, 여기는 탄소랑 산소니까 산소 쪽으로. 자, 여기도 탄소, 산소니까 산소 쪽으로. 자, 여기에서는 수소랑 산소죠? 그럼 산소 쪽으로. 수소랑 산소, 수소랑 산소니까 산소 쪽으로. 하지만 하나 더. 여기에 지금 극성 공유결합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어요. 산소, 산소.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있죠? 바로 이건 뭐다? 아,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등장했어요. 그럼 질문 갑니다. 무극성 공유결합 있을까요? 네. 탄소와 탄소 있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더. 그럼 혹시 극성 공유결합 없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수소가 탄소 쪽으로, 수소가 탄소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있나요? 극성 공유결합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무관하게 이 분자 구조를 그려놓고 있나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직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설명 안 했어요. 하지만 추후에 나올 거니까요. 꼭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가보도록 할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어떨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지금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야 되니까 플로린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2번. 전기음성도가 어떤 원자일수록 공유결합에서 공유 전자성이 더 세게 끌어당길까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원자일수록 3번.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 공유결합이다. 다른 거래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치우침이 있겠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합니다. 4번. 공유결합한 두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없던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을 띨까요? 얘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성을 살짝 가져오는 거죠? 치우쳐져 있죠? 어느 쪽으로?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아까 염소와 그리고 수소 사이에는 전기음 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 이거를 쌍극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다라는 걸 왜 표현하게 됐냐면 얘네들의 이 극성의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요, 이 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얘에 대해서 구하고자 한다면 두 원자의 전하량과 그리고 이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씨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해라가 아니라 얘네가 치우침 발생한다면 0이 아닐 거고, 만약에 같은 원자 사이에 또는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 각각을 다 합쳤을 때 상쇄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건 0이 아니니 0이니 이 두 가지로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치우침 있어요? 치우침 없어요?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되고요. 분자 구조와 성질에 갔을 때는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고려해서 전체에 대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라고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편의상 표현을 좀 할 거예요. 아, 전자쌍이 당연히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치우쳤을 거야. 그래서 작은 애에서 큰 쪽으로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여기 화살표를 나타낼 때 시작점 그리고 전기음성도 큰 애를 나타나는 이 화살표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바로 개념 체크로 정말로 이 화살표 이해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서로 지금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2번,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음성도가 어떠한 원자에서 전기음성도 어떠한 원자로 향하도록. 자, 예를 들어 수소와 염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죠. 큰 쪽으로. 그래서 작은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향하도록 십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결합의 극성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 제가 수소와 염소에 대해서 나타낼게요, 이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 그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찍 그어서 나타낸 이유를 이제 루이스 점자점식, 루이스 구조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루이스 점자점식 뭐냐면 원소기호 주위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표현한 거예요. 원자과 전자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이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1, 그래서 점이 하나 코. 베릴륨 원자과 전자는 2, 그래서 점이 코코.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 그래서 코코코.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 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할 때는요,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원소가 있으면 방이 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를요, 각 방에 하나씩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까지는 딱 각각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 더 생기면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쌍을 이룬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미 쌍을 이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 질소가 다른 질소와 같이 공유결합을 할 때는 이미 쌍을 이루고 있어요. 공유하지 않고 쌍을 이루네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이 점 콕콕 찍어져 있는 건 홀전자 수라고 하는데, 홀전자. 홀전자라는 건 원자과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뭐가 될 거냐면 다른 원자와 화학결합할 때요,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 전자쌍에 대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탄소는 결합을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4번이요. 왜냐하면 홀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유 전자쌍이 4개입니다.
자, 그럼 질소는요? 3개. 그럼 산소는 2개. 플로린 1번. 이렇게 전자상 공유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런 식으로 원자가 전자를 콕콕콕 점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상은요? 이 구조식이라고 해서요. 결합선으로 나타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랑 염소가 이렇게 공결합하고 있어요. 자, 전자 하나씩. 그래서 콕콕 점을 찍어서 이거를 한 쌍.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선으로,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기도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생략한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 볼때 생략한 게 있고, 만약 조금 수월하게 풀어라 그러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바로 이주기 원소 중에서 오택 규칙을 만족한 애들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자. 우리 2단원에서 문제 풀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요. 얘네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요. 베릴륨은 두 개만 더 원자와 이제 결합하면 되고, 붕소는 세 개만 더 결합하면 돼서요. 예외적인 애들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더 가봅시다. 분자일 로이스 전자점식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유 결합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뭐라고 한다? 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원자과 전자 중 공유 결합하는 두 원자과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산소에서는 그냥 이미 본인들이 전자가 많아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을 찾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찾기 전에 일단 먼저 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 수는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지금 몇개 있어요? 전자가 두 개지. 우리는 쌍이요, 쌍. 그래서 요걸 한 쌍으로 봐주면 돼요. 한 쌍, 두 쌍, 두 개요. 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두 개요. 자, 여기도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네 쌍이요.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갑니다. 그래서 0. 자,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 수소와 질소, 수소와 질소, 수소와 질소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이번에 이산화탄소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 산소에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네 개. 자, 탄소에는요 몇 개씩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두 개씩. 해서 양쪽 두 개, 네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로이스 점자점식 활용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그래서 개념 체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로이스 점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물에서는요, 당연히 산소에다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거, 양쪽 두 개에서요, 두 개의 공유 전자쌍. 하지만 산소에는 이미 몇 개의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 있고요. 산소에서 공유 전자쌍은 산소와 산소죠. 여기에서 두 개의 지금 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이중 결합이라고 했으니까요. 공유 전자쌍 두 개, 비공유는 산소 하나당 두 개씩 있으니까 네 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분자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같이 우리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116쪽에 2번이에요. 그림은 아세트산 분자의 로이스 점자점식 나타냈고요. 전기 음성도는요, 탄소가 수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탄소와 수소에 대한 전기 음성도 좋고, 탄소랑 산소를 주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플로린을 향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 커진다. 그래서 탄소보다 산소는 어떻다? 클 것이다. 탄소보다 산소가 커요. 자, 기억 갑니다. 공유 전자쌍 수는요, 비공유 전자쌍 수의 두 배이다. 한번 세볼까요? 공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공유 전자쌍. 자, 비공유 전자쌍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래서 두 배가 맞네요. 그러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니은, 산소 원자가 참여한 결합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여기 보면은 탄소랑, 또 여기 보면은 탄소랑, 또 여기 보면 수소랑 모두 다 서로 다른 원자랑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발생하는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 맞습니다. 디귿. 탄소 원자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줘야 돼요? 전기 음성도. 탄소랑 수소 사이에선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럼 부분적으로 뭘 띨까요? 당연히 음전하 띠겠죠. 그래서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산소랑 탄소 사이에선 산소의 전기 음성 더 커요. 그럼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라는 건 틀렸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렸고요.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답은요,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루이스 점자점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얘네가 누굴 것이다 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림은 2주기 원자 액세서 채트에 루이스 점자점식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2주기. 그럼 2주기에서 비공전자가 없는데 홀전자 3개 있는 거 누구여야 돼요? 그쵸, 얘는 붕소. 여기에서 비공전자쌍 하나 있고 홀전자 3개 가능한 누구예요? 질소. 여기에서 비공전자쌍 2개 있고 여기 3개네요. 3개 있고 홀전자 하나 있는 거 플로린. 빠르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온 친구들은요. 원자과 전자 세주면 돼요. 3, 여기서 5, 여기서는 7. 그럼 기억,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는 두 가지이다. 자, 이제 분자라는 걸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합해 볼게요. XZ3, 그래서 붕소에다가 플로린 3개. 자, 두 번째는요, Y 하나에다가 질소에다가 이제 플로린 3개. 마지막으로는요, 질소 2개에다가 플로린이 2개 나온 경우입니다. 그럼 모든 원자 오택 규칙 만족하나요? 자, 붕소가 있으면 일단 안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거 당연히 붕소 빼고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요. 두 가지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극성 공유 결합만 하는 이 분자는 몇 가지인가요? 자,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일단 붕소랑 플로린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는 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여기에서 질소랑 플로린이 있어요.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질소랑 질소 사이에 공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플로린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랑 질소는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공결합이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 물어봤기 때문에 3플로이나 붕소와 3플로이나 질소 이 두 가지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디귿, 삼중결합이 있는 분자를 묻고 있습니다. 삼중결합이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붕소와 질소 구분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17쪽에 바로 7번이고요. 여기에서는 V에서 W로 여러분들한테 V에서 Z로 안 알려줬어요. 어떤 원소인지. 그래서 우리가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V, Z에서 가능한 게 뭐가 있냐 했냐면 붕소,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중요한 거 밑줄 그을게요. 구조식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냈다. 이걸 제가 바로 그 다음 문제부터 계속 염습시킬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구예요. 가에서 다중 구성 원자가 모두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것은요. 두 가지이다. 그럼 여기 안 누가 있는 거야? 붕소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판단할 때는요. 일단은 우리는 이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가능한 공유 전자쌍수를 알아요. 그래서 홀전자수 아까 제가 연습하자라고 했었죠? 붕소라는 건 3개 결합 가능하고 탄소는 4개, 질소라는 거는 3개, 여기 산소 2개, 플로린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V라는 건 최소 결합을 3개 할 수 있는 애야 돼요. 자, 그럼 W라다라고 하는 애 무조건 얘는 결합이 하나만 가능한 애예요.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W니까 얘가 여섯 개 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여섯 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W가 무조건 하나 가능한 플로린이다.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얘가 지금 플로린이에요. 여기도 플로린이에요. 자, 그럼 X라는 애는요. 지금 Y가 왔는데 얘도 지금 단일 결합처럼 보이지만 단일 결합 가능한 애 플로린 하나뿐이에요. 그럼 쟤는 다른 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중결합할 수 있는 누구예요? 바로 산소.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공유전자쌍 가능한 누구? 바로 탄소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탄소가 왔으니까 비공유전자쌍수 맞춰볼게요. 플로린은 각각 세 개씩. 근데 두 개 있으니까 여섯 개에다가 산소는 두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고 탄소는 없습니다. 그럼 총 여덟 개. 그럼 A-1이 8이니까 A라는 건 몇이다? 아, 9구나. 그럼 플로린이 3개가 있으니까 하나당 비공전자쌍 3개죠? 그럼 9 이미 끝났다. 그럼 비공전자쌍 없는 애. 하지만 공유전자쌍 3개 가능한 누구예요? 붕소가 V일 것이다. 그럼 다로 갔을 때 플로린 3개가 왔죠? 질소 누가 돼야 돼요? 바로 Z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전자쌍은 플로린 3개다. 그래서 9에다가 질소 하나 있으니까 1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요. Z라고 하는 건 질소고요. X라고 하는 건 탄소입니다. V라고 하는 건 붕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7번, 탄소 6번, 붕소 5번.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게 맞군요. 기억 맞다. 니은. X는 지금 10이에요. 10은. A라는 건 9죠. 9 더하기 1이다. 네, 맞습니다. 디귿. 나이는 이중결합이 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다, 다중결합이 있다. 모두 다 표현 가능하죠?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유니크 킥은 바로 단일 결합과 다중결합 구분이 없다. 그리고 질소랑 봉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비공을 전자쌍수 힌트를 활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유 가능한 수를 빠르게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조할 거는요, 바로 이 구조식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구분이 없는 경우예요. 제가 아까 맞췄을 때 보셨죠? 얘가 지금 단일결합이라면 얘 무조건 단일결합이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이 없는 경우 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이 풀어볼 거는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단위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W에서 Z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 5T 규칙 만족합니다. 자, 저는 이거를 썼을 때 무조건 친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를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는 비공유 말고 공유부터 연습해 볼게요. 탄소 가능한 몇 개? 4개. 질소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됐나요? 바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WXY가 있는데 X라는 건 적어도 공유 결합이 몇 개 가능하네야 돼요? 2개. 자, 그러면 여기 힌트 얻을까요? Y가 적어도 여기 몇 개 돼야 돼요? 2개. 그럼 다시 여기 늘려줘. 자, 근데 지금 WZ가 단일 2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아, Y란 애가 무조건 일단은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판단을 해볼 건데 W가 단일 결합이라면 Z가 다중결합인 이중결합 같도록. 자, 그럼 Y라는 게 삼중결합 같도록. 그러면 W가 단일 결합 똑같나요? 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일 결합이 모두 다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최소로 가능한 개수가 있을 거야. 이거를 맞춰주면서 아, 그럼 W는 무조건 단일 결합.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중결합이 있으면 Y라는 건 공유전자쌍 3개 가능하네. 그래서 3개 하도록. 그러면 X라는 건 4개가 가능하네. 누구다? 탄소구나. 그럼 Y라는 건 3개 가능하네. 질소고. W는 하나 가능하네. 플로린. 그래서 여기도 플로린, 여기 질소, 여기 2개 가능하네. 산소 이렇게 맞춰줍니다. 기억! X는 질소다라고 됐는데 탄소라서 틀렸고요. N, 공유전자쌍수는요. 가에서 지금 중심원자 하나죠? 중심이, 분자에서 중심이 되는 원자는 하나, 여기도 하나예요. 그럼 공유 전자쌍수는 그 중심 원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라는 건 4개 가능하고요. 나에서는 이 질소라는 건 3개 가능하죠. 그래서 가가 공유 전자쌍수 많은 게 맞아요.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수는 전체를 봐주셔야 돼요. 디귿. 가와 나에서 Y는 모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Y라는 게 질소인데요. 질소라는 건 딱 사이에 껴있죠? 탄소보다는 크지만 산소보단 작고 플로린보다도 작아요. 그럼 여기에서 탄소랑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 여기 양쪽에는요. 지금 누구예요? 플로린 산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겠죠? 그래서 모두 부분적인 양전하 아닙니다. 여기서 음전하 띄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해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없다. 양쪽 구분해서 빠르게 찾아주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점 테스트예요. 근데 아까 푼 거랑 똑같이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풀어주면 돼요. 아까 푼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죠? 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은 이중이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과 분자에 나타난 부분적인 전하의 일부를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수가요. 나가 가의 두 배래요. 나가 가의 두 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5T 규칙 만족하니까요. 이중계에서 5T 규칙 만족하는 거 빠르게 한번 써볼까요? 뭐뭐 있어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있고요. 공유 가능한 거 우리 몇 개 있어요? 자, 공유전자쌍, 가능한 공유전자쌍 여기에서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자, 비공유도 한번 써볼까요? 탄소는 없고요. 질소 하나 있고 여기 산소 2개, 플로린 3개가 있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해 줄 건데 여기 X가 여기도 있어요. 얘는 적어도 2개 결합이 가능한 애여야 돼요. 그러면 Y가 지금 3개 결합할 때 Z는 하나 결합 가능한 애. 이게 일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맞춰보면 이중결합 가능한 애가 바로 여기 산소. 그럼 여기에서는 3중이 가능한

하도록 질소, 여기에서는 플로린이다. 그럼 이때 비공은 전자쌍이요. 산소는 2개 있고, 여기 질소 하나, 플로린 3개 다 더해주면 6이죠. 자, 그럼 얘가 12개가 돼줘야 돼요. Z가 지금 플로린이죠? 양쪽에 있으니까 3개, 3개, 6개.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6개가 돼줘야 돼. 되게 안 돼요. 플로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얘네가 이중결합이 아니라 삼중결합이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밑에서 나타내 볼게요. 여기에서 얘네가 삼중결합 가능한 질소, 그리고 나서 Y는 여기 삼중, 여기에선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줘야 돼요? 공유전자쌍 4개 가능한 탄소. 그럼 여긴 단일결합만 가능한 플로린. 그럼 여기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양쪽에 플로린. 그럼 여기에선 이제 뭐가 나와요? 질소요. 그럼 질소가 여긴 단일결합,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질소 하나, 탄소 없고, 플로린 3개, 그래서 4개, 8개가 될수 있는가? 플로린 3개, 3개, 6개, 하나, 하나, 2개, 그래서 8개가 됩니다. 기억! X는 바로 질소 틀렸다. 니은, 가에서 Y라는 건 탄소인데요. 탄소는 지금 여기 봐주시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당연히 전기음성도 커져야 돼요. 그럼 양쪽에 질소와 플로린, 그럼 당연히 탄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는 것이 맞겠죠.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다중결합이 있다. 여기 삼중결합, 여기는 이중결합. 그래서 다중결합은 삼중결합과 이중결합 포함하니까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가와 나를 비교해서 최소 가능한 공유 전자쌍수 고려해 주시고요. 힌트로 비공유 전자쌍수가 좋다라는 건 사실은 이 계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계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검토해 봐라는 거고, 무조건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가능한 거 써두면 눈에 잘 보일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차근차근 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퀵, 짜란!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과 배웠던 거를 토대로 전기음성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은 주기, 같은 조. 그런 문제들 계속 풀었어요. 방금도 풀었고요. 이걸 가지고 결합의 극성을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무극성, 공결합, 극성, 공결합. 이거에 대해서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루이스 점자점식도 괜찮고 구조식도 괜찮아요. 모두 그려보는 연습을 해 보셔야지 분자의 구조와 성질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니크 킥, 짜라란. 자, 이번에는요. 산화 마그네슘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OX. 자, 공유결합 물질이라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금속 원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틀리는지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김재호입니다. 선생님, 4강까지 성어를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도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과업의 첫째 요건은 자신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5강 짧은 문장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선시자가 선자, 착할 선자라는 것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고 좋다의

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골키퍼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을 때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방했다 할때 선자 요 글자를 쓰는데 착하게 막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막기를 잘했다, 잘 막았다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자가 잘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자는 시작, 시자가 되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자자, 우리 회자, 정리 등등을 배우면서 자자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는 것,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쓰인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자를 지금 사람으로 풀이를 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불 아니다 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다 선자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끝 종자 마치다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끝마치는 것이 되겠죠.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사미 배웠으니까 다 아시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 머리는 시작, 꼬리는 그러니까 시작은 왕성하지만 끝이 부진할 때 쓰는 말, 요것을 경계한 그런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 초지일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 지사는 맡귀 어습이라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어하면서도 지자가 많이 나왔었죠. 누란지위 뭐 이럴 때도 지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지자는 이가 주격으로 풀이가 될 때도 있고요. 뭐뭐의 뭐뭐하는 관용격으로 풀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글자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가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자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주격이나 관용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가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즉 관용격의 의미가 되고 동사로 풀이되는 한자가 오면 주격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 뒤에 있는 사자는 일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일은 명사이므로 그 앞에 있는 지자는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관용격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일은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라고 풀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늘 아래 그러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되겠죠. 온 세상의 일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아, 지자의 쓰임은 이렇구나. 정리를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자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지자가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쓰임을 모르면 문장 풀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천하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막, 없을 막자죠? 귀할 귀자니까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귀한 것이 없냐 하면 습, 어짜도 별표입니다. 일단 이 어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쓰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어짜와 호짜와 우자가 서로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 이세 가지의 한자가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에가 세번 들어갑니다.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에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보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호, 어, 우, 이세 글자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뭐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까? 선생님 이름이 뭐죠? 지금 5강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름을 모르진 않겠죠? 선생님 이름은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입니다. 선생님

별로죠? 김제호, 아우, 김제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 시험 문제로는 가끔 밑줄 친 기억과 의미적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나, 우를 답지에서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앞에가 귀한 것은 없다이니까 어디어디에 귀한 것은 없다. 어디어디에서 귀한 것은 없다. 누구누구에게 귀한 것은 없다. 무엇무엇보다 귀한 것은 없다.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요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하의 일, 이 세상의 일은 요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이니까 이게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습자, 익힐 습자가 되겠죠. 이 세상의 일은 익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익히는 것 조금 어색하다면 연습, 복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연습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혀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익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목자는 숫자는 나무 숫자이지만 심다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숫자도 나무 숫자, 뒤에 목자도 나무 목자, 왜 나무의 뜻을 가진 한자가 두 개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목자는 살아있는 나무를 포함해서 나무로 된 것들, 나무 조각이나 살아있는 나무 말고,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나무 목자이고, 숫자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 가로 수할 때의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자자가 또 나왔네요. 참 많이 나오죠. 나무를 심는 것은 이렇게 풀어도 될것 같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북돋아 주어야 하냐 하면 그 근본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근자 뿌리 근자고 본자 근본 본자인데 근본 본자도 나무의 뿌리 쪽에 한 획을 더 그어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의 뜻이 있습니다. 근본은 뿌리의 의미.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기초를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애제자 창하고 모제자 망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제자는 재주의 뜻도 있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되겠죠. 인재를 사랑하는 사람, 인재를 아끼는 사람, 인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창성하고 번창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인재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리더예요. 그런데 저 부하 직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가 나. 자꾸 이 사람한테 시기를 하게 돼. 이 사람 싫어. 이 사람 자꾸 등지게 되고 이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 그러면 그 조직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인재를 아껴야 그 조직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번창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됐나요? 리더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재를 아끼는 사람은 번창하고 인재를 업신 여기는 자는 망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위자가 또 나왔어요. 무위도식 배운 거 기억나나요?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라고 풀이가 되죠. 그때도 위자가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삶다. 그리고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는 하다 정도로 풀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많은데 잘하는 것은 적다라는 겁니다. 선자 앞서서도 배웠죠.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많지만

잘하는 것이 적으면 불이어 요거 같지는 않다. 여자 배웠죠?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배웠습니다.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똑같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 빵은 밥 같지는 않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빵은 밥 같지는 않아. 그럼 밥이 더 좋다는 얘기죠. 뒤에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이니까 불려 이꼴 불약. 뭐뭐만 못하다. 요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하는 것이 많지만 잘하는 것이 적은 것은 요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를 잡는 것만 못하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벌려놓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에 전념해서 하나를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전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생어 소홀하고 화바로 셈이라. 환, 근심이죠. 근심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자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 기억하셔야죠.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보다.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쓰이겠죠. 앞에 생기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여기, 여기에서 생겨난다가 어울리겠죠. 여기서의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근심은 여기에서 생겨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 근심이 생겨나냐면, 소, 홀, 아, 음대로 읽으면 바로 뜻이 되네요. 그렇죠? 소홀함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홀자, 문득, 갑자기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소홀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기고 재앙은 발, 발자는 꽃이 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서 보이게 되면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알이, 총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발입니다. 쏘다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수면 밑에 앉아 있다가 눈에 보이도록 나오면, 일어나면 발입니다. 나타나면 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앙은 나타난다 정도가 가장 어울리겠죠.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서. 가늘 세자 작을 밑자 그러니까 가느다랗고 작은 일에서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겨나고 재앙은 미세함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미세한 것 아주 작고 가느다란 그런 일 미세한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표단 즉 영직이요, 원결 즉 류청이라 라는 문장이네요. 자, 가운데 직자가 있죠. 직자. 곧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 이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다, 요렇게 하면 요렇다, 요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표. 겉표자입니다. 우리 표리부동 배우고 왔죠?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했을 때 쓰인 겉표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다. 겉으로 드러난 게 용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겉, 나타나다, 드러나다, 용모. 각각의 뜻이 아니라 묶어서 외우면 좋겠죠. 여기서는 해시계의 기둥을 나타내는데, 해시계의 기둥이 바르면 그림자도 올곧 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표자가 해시계의 기둥이라는 걸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르면 그 그림자도 올곧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전체적 의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해시계의 기둥이 딱 바르면 그 그림자도 올곧다라는 얘기고 근원이 맑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흐름도 맑다. 이렇게 되겠죠. 하류. 그 흐름이
맑지 않으면 거기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근원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리더가 맑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맑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노요지 마력이여 일구견 인심이라. 노요 길이 멀어야지 말의 힘을 알아요. 맞아요. 한 10m 뛰게 하면 말의 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말이 힘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멀리까지 뛰어 보는 거죠. 따라서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일자가 오네요. 날이 오래되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되네요. 하루 이틀 사귀고 교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함께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자, 앞에도 네 글자, 뒤에도 네 글자, 쿵짝쿵짝 뭔가 대를 이루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자, 천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까지 똑같네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한 문의 문장은 많이 흘러가고 있죠. 순자는 따를 순자. 뭘 따르냐 하면 하늘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자는 사람으로 풀면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한다, 보존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니, 하늘을 어떻게 따라가요? 하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하늘을 어떻게 따라가요? 여기서의 하늘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도덕적 양심을 따르고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잘 지키고 잘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당연히 망하겠죠. 망해도 폭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요 문장은 사필 귀정과도 통할 수가 있겠네요.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순천해야 하는, 순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성인위계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인은 도덕, 뭐 지혜, 이런 것들이 높아서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죠. 성인이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위자가 또 나왔죠. 그 다음 경계, 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경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인이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경계하느냐 하면 여기에서가 됩니다. 어자 또 나왔죠? 김제 호아우 호아우 호아우 에에에 호아우 호아우 에에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에 이런 뜻으로 쓰이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 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는 에서라고 풀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막 한창 성 성할 성자죠. 융성하다, 번성하다 할 때의 성자입니다. 지자가 또 나왔네요. 뒤에 때라고 풀이가 되는, 다시 말해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가 왔으니까 때는 때인데 어떤 때인지를 나타내는 관용격으로 쓰인 지자가 되겠죠. 바야흐로 융성한 때 정도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경계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성인은 반드시 바야흐로 이제 막 왕성할 때에 경계한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배운
거한 사위와 통할 수가 있겠죠. 편안할 때그 편안함에 젖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참 융성하고 번성할 때에 오히려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망할 때를 경계하고 대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으니까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방자는 이제 막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순 우리말 바야흐로라는 뜻으로 풀었죠. 다음 문장을 갈게요. 히 12자는 거미 나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네요. 히는 기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좋아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기쁜 걸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막 좋아한다는 건 기뻐한다라는 의미이고 12는 가운데에 반대말 표시,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입니다. 시자는 옳다의 뜻, 빗자는 옳지 않다, 그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시자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도 쓰이고 서술형 어미인 뭐뭐이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빗자가 뒤에 따라 나오니 옳다의 뜻으로 쓰인 거고요. 빗자는 아니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시자가 왔으니 옳다의 반대, 그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자 또 나오네요. 사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사람 인자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남이 잘했네, 못했네, 옳네, 그르네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검인한다라는 거죠. 남을 검사하고 단속하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기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단도리는 안 하고 남에게만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검사하고 남을 단속하고 남만 단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나에게 닥쳐올 우환, 삶의 고비라든가 이런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닥칠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자 몸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풀이할 때 매끄러운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검자는 검사하다의 뜻도 있지만 단속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만 단속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배운 성어 반구적이와도 통할 수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그것의 원인을 찾는다. 반구적이와도 문장의 내용이 통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수처 암실이라도 여대 성현하고 이렇게 가네요. 숫자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처, 장소를 나타내는 곧 처자로 많이 쓰이죠. 수신 처, 발신 처, 접수 처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하는 곳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처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암실에 처하더라도 어두운 방에 처하더라도 더 쉽게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두운 방,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방에 있다면 혼자 오만방자하게 별 생각도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대 성현하라 여 여약 여약 여약 여약 기억나시죠? 여 반장에서도 배우고 왔습니다. 여리 박빙에서도 요 여자 배우고 왔습니다. 무엇 무엇과 같다. 만약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자 무엇 무엇과 같다라고 푸셔야 됩니다.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요것과 같이 하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 성인, 현인이 앞에 있는데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신중히 하고 조심히 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역시 대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네요. 비록 편안한 거처에 있더라도 연자가 잔치라는 뜻도 있지만

편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잔치는 진짜 편안할 때 하는 거지 뭐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비록 편안한 거처에 있더라도 그 편안함에 젖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어디에 임하냐? 행진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요 진짜는 배수지진에서 배우고 온 진짜입니다. 군대가 대열을 갖춰서 서 있는 것, 아, 진을 치다. 그러니까 행진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가 대열을 맞춰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라라는 건, 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문장을 두 글자로 말해봐라. 그 핵심을 두 글자로 말해봐라. 그러면 신독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삼갈신자 홀로 독자. 홀로 있을 때 더더욱 삼가고 신중히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입지원대연우의 사업가성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입지 뜻을 세우는 거죠. 설립자 세울 립자의 뜻짓자이니까요. 뜻을 세움이 입지가 뜻을 세우는 것이 원대한 연후에 연자는 그러할 연자이니까 그러한 뒤에 정도가 되겠죠. 원대하다라는 건 멀고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주 심원하고 아주 크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뜻을 세우는 것이 뜻을 세움이 원대한 연후에 사업. 일사자에다가 일업자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일들이 가성이라 가짜가 나왔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옳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 가짜,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한자, 능자와 득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능이라는 말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가능, 득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득자, 얻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한문 문장 속에서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의 가짜 할수 있다라고 풀면 뒤에 이룰성자가 오니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뜻을 세움이 원대한 연후에 뜻이 깊고 멀고 큰 그러한 뒤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뜻을 더 원대하게 갖자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학연후에 연후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런 뒤에 그런데 연후라는 말을 뭐 많이 쓰니까요. 배운 연후에 배우고 그러한 뒤에라는 뜻이 되겠죠. 배우고 난 뒤에 배운 그런 뒤에 지 알아요. 뭘 아냐 하면 부족함을 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족자 발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족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안분지족 우리 배웠죠. 자기가 처한 분수 편안히 하면서 만족함을 안다. 안분지족에서도 족자가 족할족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하다 불자가 왔네요. 불자인데 왜 불로 읽지 않고 불로 읽는지 다 아시죠? 불족 발음해 보세요. 불족 침이 팍 튀어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를 보통 탈락시키고 불로 읽는다.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으실 때는 리을을 탈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그러한 연후에 부족함을 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것도 모른단 말이죠. 무언가를 배우고 난 뒤에 아, 내가 이거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그러한 뒤에 가르친 연후에 지 알아요. 뭘 아냐면 곤, 곤란함, 곤궁함을 안다라는 얘기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내가 아는 것이 별게 없구나. 굉장히 곤란함, 곤궁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 준비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학상장은 가르치며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 성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고는 오 앞에 가르친 연후에 곤궁함을 안다 이런 말로 끝났는데 곤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곤궁하지 않음은 있다. 당연히 여기에 있다 이렇게 풀어야 매끄럽겠죠. 여기서의 어자 김제 호어우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중에서 어디어디에로 푸는 것이 가장 매끄럽겠죠. 호어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다면 요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곤란해지고 싶지 않아요. 곤궁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곤란하지 않음, 곤궁하지 않음은 어디에 있냐 하면 조려에 있대요. 일찍 조자에 생각할 려자가 되겠죠. 일찍 생각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수업도 준비를 수업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막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곤궁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곤궁하지 아니함은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고 그 다음에 불궁이죠. 궁자는 궁하다라는 뜻입니다. 궁하다. 물론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궁하지 아니함은 어디에 있냐 하면 조예에 있다. 조자 일찍 조자 미리 조자고 예자 예자도 미리 예자죠. 미리 정해 놓으면 예정되어 있다. 미리 재보면 측정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 예자인데 대비하다, 미리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하지 않음은 미리 대비함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곤란해지지 않고 궁해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 앞서 배운 성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안사위도 떠오르고요. 준비가 있어야 근심이 없다라는 유비무환도 떠오르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대인이공이면 가이 면역이요 이렇게 가는 문장이네요. 대자 학수고 대에서 배운 대자가 됩니다. 거기서는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대자가 기다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다라고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다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사람을 뭐로서 대하는 것이냐 하면 공손할 공자이니까 사람을 공손함으로써 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공경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가이. 사실 요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으로써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내용을 또 이야기하면 중복이 되니까 가이를 그냥 할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짜 뒤에 따라 붙는 아이이구나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 득은 뭐뭐 할수 있다로 쓰인다는 것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요. 사람을 공손함으로 대하면 요거 할수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면할 면자. 면할 수가 있다. 뒤에 욕될 욕자, 욕할 욕자. 야, 욕좀 그만해. 할때 욕도 우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자 요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욕됨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 대할 때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요? 욕먹는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욕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물을 청렴으로써 처하면 성렴으로써 처리하면 처리가 더 낫겠네요. 그쵸? 처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처리하다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을 청렴으로써 처리하면 청렴이란 건 행실 같은 거 이런 게 높고 맑

없고 탐욕이 없는 게 청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청렴으로서 처리를 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게요. TV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청렴하지 못해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청렴으로서 사물을 처리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을 대할 땐 어떻게? 공손하게. 사물을 처리할 땐 어떻게? 청렴으로 하시면 욕됨을 면할 수가 있고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수능 실전 문제로 갑니다. 1번 볼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주어진 문장을 풀이할 수 있을지라도 1번부터 5번까지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읽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볼게요. 궁하지 아니한 것은 미리 대비함에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강조하는 건 미리미리 대비하라라는 것이니까 1번부터 볼까요? 공평하고 올바러야 한다라는 공정과는 관련이 없고요. 믿음과 의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신의와도 관련이 없죠. 어떤 마음과 힘을 여럿이 한데 모을 때 협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다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이제 한결 같은 걸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이 없죠.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라는 대비가 바로 1번의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2번으로 갈게요.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까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숫자, 나무의 뜻도 있지만 심다의 뜻도 있다 배우고 왔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뿌리를 북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뿌리를 중요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초, 근간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쫙 눈으로 스캔해 보니 기초,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떤 일을 할때 기본에 충실해야겠네. 기본을 강조하고 있으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날다람쥐가 다섯 가지를 잘해도 제대로 된 재주는 하나도 없다. 다섯 가지 잘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하나 잘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1번. 앞으로 닥칠 삶의 고비 같은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단속한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곤궁하지 아니함은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다. 미리미리 생각해야 공공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글의 내용과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사물을 청렴으로서 처리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 청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의 내용과 역시 관련이 없겠죠. 4번 하는 것은 많은데 잘하는 것이 적다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일 많고 잘하는 것 적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이니까 글의 내용과 통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죠. 5번 뜻을 세우미 원대한 연후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뜻을 원대하게 가져라라는 의미인데 역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겠죠. 4번 갑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선자가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이 요 문장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보니 5번이 정답이네요. 시작만 하고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죠.

5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과 통할 수 있는 문장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제안은 생기지 않으니 사물이 훼손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강둑이 크게 무너지는 것은 개미구멍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강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산은 작은 무너짐 때문에 크게 무너진다. 작게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왕창 크게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아주 작은 것들, 개미구멍과 같이 아주 작은 것들 중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죠. 1번. 재앙은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것에서 나타난다. 이니 아주 작고 가느다란 것, 개미구멍, 작은 무너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단속한다라고 풀이가 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남을 공손함으로써 대하면 욕됨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손히 대하세요라는 말인데 관련이 없죠. 이 세상의 일은 익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니까 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 관련이 없습니다. 성인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있냐 하면,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성인은 반드시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경계한다. 요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네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을 골라라.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수능 특강 교재의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 찾아볼까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 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 풀이 되는 건 서술어가 되겠죠. 따라서 명사의 풀이는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는 마지막에 문장 마지막에 풀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이런 것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될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견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되네요.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이므로 볼견자가 정답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골라라. 위의 문장부터 볼까요?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보존되고 존재할 수 있고라는 얘기네요. 다시 말해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은 보존할 수 있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자,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보존된다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망이 되겠죠. 망한다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망자가 니은에 들어가도 맞는지 같이 볼게요. 인재를 물론 재주제자이지만 이 제자는 재주가 있는 사람, 인재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인재를 아끼는 사람은 번창하고 인재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번창하는 것의 반대니까 역시 망하다가 되겠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는 망할 망자 2번이 됩니다. 1번은 있을 유, 3번은 성할 성, 4번은 근본 본, 5번은 처음 초자가 보이네요. 8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 답하라라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명언을 주고 풀이가 나옵니다. 해시계의 기둥표가 되겠고 바르면이 바를 단자에 뭐뭐 하면 직자가 되겠죠. 바르면 그림자 영자 고들 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근원 원자 깨끗할 결자 뭐뭐 하면 직자가 되겠죠. 흐를 류자 흘러나온 물 흐를 류자가 되겠고 마지막 기억에

0: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짜임에 관해서는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강에서 단어의 짜임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 있는 짜임 문제는 그때 몰아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주어진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짧은 문장뿐만이 아니라 긴 문장, 산문에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논어나 맹자에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수, 처, 암실이라도 비록 암실에 처하더라도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편안한 거처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널브러지면 안 되고 행진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행진이라는 건 진을 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 군대의 대열을 갖춰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하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편안할 리가 없겠죠.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삼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항상 조심하고 신중히 해라. 행진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편안하게 널브러지면 안 되고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라. 라는 의미이니까 3번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강은 여기까지였고요. 6강에서도 단문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에 내용을 보면 참 마음에 담아둘 그런 좋은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Schüler, 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안칠 학습 목표는요, 일단 길을 묻고 안내하는 법,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는 거 배울 거고요. 문법에서는 명령 표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번부터 같이 봐야겠죠? Entschuldigen지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하나의 명령법이에요. 나를 용서하세요라는 말인데 진짜 뭘 잘못해서 용서한다기보다는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실례합니다만, können's me a bitte helfen?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helfen은요 이렇게 삼격 지배해야 돼서 반드시 삼격 목적어 와야 해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야, 클라! 네, 당연하죠. Was kann ich für Sie tun?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ch möchte einkaufen gehen. Einkaufen gehen 해서 동사 원형에다가 gehen 붙으면 뭐뭐 하러 가다, 그치?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요, 장 보러 가고 싶은데요. Wo ist in der Nähe? 이 가까이에요, 근처에요. Ein Supermarkt.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에아라는 명사는요, 원래 디네아야. 그래서 근처, 가까이라는 그 명사인데요. 인에다가 삼겹을 써서 근처에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길을 묻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길을 설명할 거예요. Es gibt 삼겹 기억나죠?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삼겹을 반드시 쓴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요. Einen kleinen Supermarkt. 작은 슈퍼가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 Neben der Post. 포스트 하면은 우체국이죠. 우체국 근처에 네벤이라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는요. 삼격도 됐다가 사격도 됐다가 하는데 여기는 이동이 아니라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삼격으로 써야겠죠. 포스트 근처에요. 슈퍼마트 하나 작은 거 있습니다. Die Post ist nicht weit von hier. 그 우체국은요. 여기서부터 멀지가 않아요. Ich bin nicht von hier. 우체국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저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체국도 모릅니다. We come as your post.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이제 가는 법을 설명하죠. 굉장히 길어요. Zu Fuß dauert es ungefähr 10 Minuten. 걸어서 가면 es dauert라는 표현 알아? 영어의 it takes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걸어가면은요 시간이 대략 한 10분 걸립니다. 게인지 명령문이 계속 나와요. 가세요. 어떻게? Zu erst geradeaus. 일단은요, 쭉 가세요. 어떻게? In diese Richtung. 요 방향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Dann 그 다음에는요, 또 게인지 하고 명령문이 또 나오죠. 그리고요, rechts 오른쪽으로요. In die Goethestraße. 오른쪽으로 그 Goethestraße로 들어가세요. 괴테 길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또 명령문이 나오네. Laufen Sie. 그리고요, 또 계속 가세요. Gehen이라고 계속 해도 되지만, Laufen이란 동사 써도 여기서는 걷다라고 번역해요. 갑자기 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세요. 200m. 200m를 가세요. 어떻게? Die Straße entlang. Entlang이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along 같은 거야. 그래서 뭐뭐를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요, 200m를 가세요. Dann. 그 다음에요, Gehen Sie. 또 명령문이 나오네. 그리고 가세요. 어떻게? Über die Kreuzung. 사거리, 그, 건널목을, 횡단, 건널목을 건너서 가세요. Und, 그리고요. An der Kirche vorbei. 그리고 교회를 지나서 가세요. 자, 교회라는 거를 접촉한다고 생각해서 아니라는 전치사를 썼고요. 교회는 위치하고 있으니까 삼격을 썼어. 교회를 좀 지나서 가세요. Nach weiteren 200 Metern. 200m를 지나고 나시면 Können Sie links von Ihnen die Post sehen? 당신의 왼편에서 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그 보일 거예요. 가시면 Daneben 그 우체국 옆에 Neben der Post라는 표현이겠죠? 우체국 옆에요. Es der Supermarkt. 거기 슈퍼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일단 다 이해를 했나 봐. 아, ich verstehe. 아, 알겠습니다. Vielen Dank für Ihre Hilf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Bitte 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뭐 천만에요라는 표현, Bitte schön 이런 표현이 있었죠? 천만에요. Viel Spaß beim Einkaufen. 장 보는데 있어서 장볼때 재미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잘 보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길을 묻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명령문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연구 표현 연구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helfen 동사를 많이 사용하겠죠. Können Sie mir bitte helfen?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helfen은요 이렇게 항상 삼격이랑 써야 돼. 삼격 지배하니까요. Kannst du mir bitte helfen?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Darf ich um Hilfe bitten? 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bitten라는 말이 요 bitten에서 나왔거든. bitten이란 말 자체가 동사로는 이제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어서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bitten um 사격 이렇게 외웠었어요, 우리.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즉 도와달라라는 말이겠죠? 아니면 ich brauche Ihre 또는 deine Hilfe. 저는 당신 또는 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요. 제일 공손한 건 당연히 이렇게 접속법 쓰는 거. 접속법은 이렇게 땡땡땡땡 하잖아. 그래서 würden 또는 könnten이라는 접속법을 써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가장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물을 때는요, wo liegt 아니면요, wo ist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wo liegt denn das Hotel? 호텔이 어디 있나요?

Das Hotel liegt rechts, 오른쪽에 있습니다. Wo ist das Rathaus? 시청은 어디에 있나요? Das Rathaus ist gleich vor dem Bahnhof. 여기 Bahnhof, 기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wo라고 물을 때는 for, 이런 삼사격 집의 전치사 다음에 삼격 온다는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워낙 외국인이 많아서 저도 딱 봐도 외국인인데 저한테 길을 묻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좀 젊으니까 길을 잘알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저 여기 사람 아니라 모릅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어플 같은 걸로 알려드려도 되지만, Ich bin nicht von hier. 저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저 외국인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은 저 요쪽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길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요, 다른 형용사로 너이나 프렘트 같은 거 써서 나도 여기 새로 와서 몰라요. 나도 여기가 낯설어서 몰라요. 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길을 물을 때는요. Wie komme ich zu? 하고 삼격 써서요.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요? 이렇게 물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Wo ist das Rathaus? 해도 되고요. 저는 Rathaus를 찾습니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간다는 표현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이 대명사 만을 쓰잖아. 만을 써도 괜찮아요. We come to 만쯤 Rathaus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다음. Es dauert는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는데 영어의 it takes 같은 거였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ie lange dauert der Unterricht? 그 수업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랬더니요, eine Stunde, 1시간, 그러니까 60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걸 표현할 때 es dauert를 쓴다. Wie lange dauert es zu Fuß zur Schule? 걸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Wie lange dauert es mit der U-Bahn zur Universität? 우반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때요. Es dauert라는 표현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격집에 전치사 엔틀랑도 잘 보셔야 돼요. 엔틀랑은요. 여러분 영어 얼롱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die Straße Entlang 하면 영어로는 along the street이야. 그 거리를 따라서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게 있지. 영어는 along the street 당연히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쓰지만요. 이 Entlang은요. 특별하게도 사격집의 전치사이긴 한데 이름은 전치야. 앞에 도. 근데 실제로는 명사 뒤에서 씁니다. 거의 명사 뒤에서 대부분 써요. 뭐뭐를 따라서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건또 엔틀랑이 우리 사격집의 전치사야. 지난번에 우리 사격집의 전치사 6개 배웠었거든요. 비온 디 피우게 그렇게 6개 외웠는데 거기엔 안 들어가 있어. 왜냐면 자주 쓰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 빈도가 낮더라도 엔틀랑은요. 사격집의 전치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사격 명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Die Straße entlang 하면은 길을 따라서 그리고 원래 der Fluss인데 이게 den Fluss 이렇게 사격으로 써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할때 전치사이지만 명사의 뒤에 쓴다. 그게 특징이고 사격지배라서 명사는 사격으로 쓴다. 요게 특징이에요. 요번 단원에서 또 사격 전치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하게 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위버디 크로이츠. 자, 위버라는 표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크로이츠 하면은 교차로예요. 교차로. 그래서 위버디 크로이츠 뭐뭐를 건너서 어쨌든 이동이 있는 표현이니까 위버라는 전치사가 삼격도 되고 사격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격이랑 써야 한다. 그래서 교차로를 넘어서 교차로를 건너서란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버라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는데 다른 표현들이 아래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Gehen Sie durch den Sportplatz. 슈포트플라츠는 뭐 운동장 정도로 번역하면 될 텐데 그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할때 이때는 두시 씁니다. 왜 두시를 쓰냐면 두시는 어디 내부를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운동장이나 어떤 공간에서 안을 지나갈 때는 두시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운동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세요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gains and their post for by 이것도 잘 아셔야 돼. 아까 안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뭐였냐면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 이렇게 여기 딱 닿는 느낌, 접촉이 아니거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지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이걸 포스트가 우체국이잖아. 우체국을 이렇게 접촉해서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아니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우체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안에다 삼격을 쓰고 for by를 쓰면 뭐뭐를 지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에다 삼격 쓴다는 거 이것도 꼭

내어주시고요. Gehen Sie geradeaus 쭉 가셔가지고요. Und dann, 그 다음에요. Die zweite Straße links. 두 번째 길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두 번째 길로 왼쪽으로 꺾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뭐냐라고 많이 묻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 이거는 두 번째 길 안으로 들어가서 꺾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생략을 해야 돼. in을 쓰는 사람은 없어 말할 때. 하지만 여기 in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e zweite Straße의 격을 따지자면 그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사격인 거지. 사격 명사로 Die zweite Straße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 말할 때, 길 찾기 표현에서는 이렇게 사격으로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똑같은 거네. Gehen Sie an der ersten Kreuzung. 첫 번째 교차로에서요. Nach rechts.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 첫 번째 교차로를 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이어서 역시나 안에다가 삼격 쓴다는 거. 아까 an der Post vorbei랑 똑같은 형태죠. 그쵸? 그래서 안에다가 삼격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있네. 길 안내 표현. 길 안내 표현을 좀 이제 알아야 돼. 어차피 길 안내할 때 나오는 표현은 뭐 직진하세요, 꺾으세요, 뭐요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알아야 해서요. 여기 그림으로 또 그려주셨습니다. Gehen Sie geradeaus 쭉 가세요. 자, 여기서는요. 첫 번째 길 말고 두 번째 길에서 꺾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Gehen Sie die zweite Straße links. 두 번째 길에서 꺾으세요, 왼쪽으로. 그다음 요거. Gehen Sie über den Platz. 광장을 넘어가세요. 그랬을 때 위버를 쓴다는 거야. 누시를 쓰진 않아요. 누시는 어떤 내부를 지나는 느낌. 누시된 파크처럼 뭐 공원 내부를 지나는 거. 그럴 때는 누시를 쓰지만 플라츠에는 위버를 쓰는 게좀 맞아요. Gehen Sie hier rechts.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Gehen Sie an der Kirche vorbei. 이것도 중요하게 했었지? 안에다가 삼격을 써서 여기에 십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야. 교회를 지나가세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뭐야? Gehen Sie hier links.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뭐다 아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links, rechts 이런 표현 써가지고요. 왼편에, 오른편에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on the left, on the right 이런 표현이어서 그러니까 그 위치 부사죠. 위치 부사. Links sehen Sie das Museum. 왼쪽에서 당신은 그 박물관을 볼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Rechts sehen Sie die Kirche. 오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The post is rechts an der nächsten Kreuzung. 다음 그 교차로에 접해서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체국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길 안내 표현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로 가는 게 좋겠죠? Hallo Laura. Laura야, 안녕. Ich bin gerade am Flughafen München angekommen. 나 지금 막 am Flughafen. Flughafen이라고 할때 안을 많이 써요. 안에다가 삼격을 쓴 거지. 공항 안으로 왔다라고 하려면 in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항 내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이라는 특정 지점에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치사 안을 씁니다. 나 지금 뮌헨에 있는 그 공항에 막 도착했어. Hallo Sophie, 안녕 소피아. Es freut mich, dass du endlich da bist. 자, 여기 S라는 가주어입니다. Das부터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참 반갑네, 참 기쁘네. 뭐가? Du endlich da bist. 네가 결국 마침내 여기에 왔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yes는요 의미가 없어서 자리를 채우는 주어, 뭐 가짜 주어라고 보는 거고요. das 이하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야, 너가 여기 오니까 그것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 너무 기쁘다. Wann können wir uns sehen?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Wie wäre es? Wie wäre es? 이 표현을 알아두라 그랬죠? 뭔가 제안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 Wie wäre es morgen Nachmittag? 내일 오후는 어때? Ich kann zu dir kommen. 내가 너한테 갈수 있거든. Wo wohnst du denn? 너 근데 어디 사니? Ich wohne in der Nähe vom Olympiapark. In der Nähe라는 표현 또 나왔네. In der Nähe 하면은 근처에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근처에라고도 쓸수 있지만 뭐뭐의 근처에도 많이 쓰거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뒤에서 익격으로 꾸며 주든지 지금처럼 von 삼격으로 많이 꾸며 줘요. 나는 올림피아 파크니까 올림픽 공원 근처에 살아. Meine Wohnung liegt in der Goethestraße 16. 내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위치니까 역시나 인에다가 삼격 썼죠? 괴츠슈트라세 16번 가에 위치하고 있어. Wie komme ich zu dir nach Hause?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갈까? 아까 여기 이식한 zu dir kommen에서는 그냥 zu dir만 썼거든? 요렇게? 근데 nach Hause라는 말을 붙여서 너한테 가긴 가는데, 뭐 너네 집으로 가는지 너네 회사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좀더 목적지를 명확히 해주려고 nach Hause라는 말을 붙인 거죠. 내가 너한테, 근데 정확히는 너네 집으로 어떻게 가야 돼? Ich habe ein Zimmer im Hotel vor dem Rathaus reserviert. 나는 그 vor dem Rathaus니까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 있는 한 방을 내가 예약을 해놨거든. Es ist ganz einfach. 야, 되게 쉬워. Fahr. 명령문이네요. 여기서는 지금 친구끼리 대화니까 두 명령어예요. Fahr einfach mit der U-Bahn U3. 그냥 뭘 타면 되냐면 U-Bahn 타면 돼. U3를 타면 돼. In Richtung 어느 방향으로? 올림피아 센트룸 방향으로 타서 어디까지 타면 돼? Bis zur U-Bahn Station. P-Touring이라는 U-Bahn Station이니까 지하철역까지 타면 돼. Das sind 8 Stationen. 8 정류장이야. Es dauert etwa 16 Minuten. 굉장히 친절하지. 8 정류장인데 그거 대략 16분 걸려. 뭐한 정류장에 한 2분 걸리나 봐요. Ich hole dich von der U-Bahn Station ab. 내가 너를 픽업 할게. 업홀렌 할게. 어디서? U-Bahn Station에서. 지하철역에서 내가 너 픽업할게. 오케이. Dann treffen wir uns dort. 그래, 좋아. 거기에서 그럼 만나자. Ja, bis morgen. 내일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공항 쪽에 와서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표현 연구 이것도 볼게요. 자, 1번 먼저 보시면요. 분리동사이자 자동사인 ankomme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리동사니까 뭐 여기가 분리 전철이고 강세를 받는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kommen이라는 건 원래 오다라는 동사인데 an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접촉, 붙어 있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된 거죠. ankommen은요. 자동사입니다. 도착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쓸 수는 없고요. 또 완료형을 만들 때는 우리 변이자 기억나? 변화나 이동의 자동사는 자인 결합이다. 얘는 뭐겠어?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도착한다는 자체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인 결합하고요. 보통 이제 전치사 구와 함께 사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니까 어디어디에라는 in 같은 전치사 구랑 잘 쓰겠죠? 한번 여기 볼게요. Sie ist endlich in Köln angekommen. 그녀는 드디어 쾰른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어디에 도착했다 할때 일단 자인 결합하는 거 요거는 방금 했던 거. 그리고 어디 어디 안에 도착하니까 보통 in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로 도착했다. in은요 보통 도시나 나라, 지역이랑 많이 씁니다. 그럼 아까는요 그 공항에 도착한 거 있었잖아. 그때는 안 썼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ir sind pünktlich am Hauptbahnhof angekommen. 우리는 기차역에 정시에 도착했다예요. 이때는 왜 안을 쓰냐면 안은 아까 특정 지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안 삼격을 쓰면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인을 쓰면 꼭 내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내부를 강조하는 거고 특별히 내부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인을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암을 씁니다. 그래서 안은 특정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네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당연히 위치를 말하고요. in 삼격이랑 많이 쓰겠지. 어디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nachhause, zuhause는 여러분 많이 했어요. nachhause는 집으로 오고, zuhause는 집에서였잖아. halb vier gehe ich nachhause. 3시 반에 나는 집에 간다. nachhause, 집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동사랑 어울리겠어? 뭔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가다라는 이런 동사랑 어울리겠죠? Ich muss bis Donnerstag zu Hause bleiben. 나는 목요일까지 집에서 머물러야 해. 집에서니까 어떤 동사랑 잘 어울리겠어? 뭔가 가만히 있는 동사랑 잘 어울리겠죠? Bleiben, 머물다. 요거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동사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reservieren.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예약하다.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타동사는 완료형을 만들 때 하변 결합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완료형에서 현재 완료를 만들 때 하변 결합하겠죠?
fahren 동사 명령법도 볼게요. 아까 fa 이거 명령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니까 단수 2인칭, 친칭인 두 명령법을 써서

두 명령법은 어간만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오늘 명령법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비스입니다. 전치사 비스는요, 얘 자체는 사격집의 전치사예요. 근데 얘는 격집의 기능이 약하다고 했어. 그래서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치사랑 같이 써서 다른 전치사가 격을 지배한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비스는요, 목표 지점, 끝 지점. 번역을 하자면 뭐뭐까지 이런 걸 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얘는 보통 다른 전치사와 많이 쓴다. 특히 추 같은 전치사랑 많이 써서 비스 추를 되게 많이 쓰거든. 예를 들어 gehen Sie bis zum Kino, gerade aus weiter. 가세요 어디까지? bis zum Kino. 영화관까지 계속 쭉 가세요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bis zu를 쓰고 삼격을 쓰는 거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bis zu를 쓸수 있고 bis zu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어. Ich bin bis zum 14. 9. nicht im Büro. 저는 9월 14일까지는 사무실에 없습니다예요.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bis zu지. 여기도 잘 보시면 이 14일이라는 게 der Tag이거든. 그래서 bis zu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삼격을 쓴다. der Tag이 dem Tag이 되면서 bis zu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스가 아무리 사격집의 전치사면 뭐해? 얘는 격집의 기능이 약해서 비스 추를 썼을 때 추가 삼격집의 전치사니까 얘에 맞춰서 뒤에 있는 명사를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한다. 얘는 의미만 나타내고 격은 얘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동사 앞홀렌도 볼게요. 분리동사 앞홀렌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일단 타동사야. 뭐뭐를 픽업하다예요. 영어로도 영어의 up이 영어로 치면 up이거든. 그리고 홀렌이 픽이거든. 그래서 픽업인데요. 요 분리 전철은요, 어떻게 가? 현재나 과거나 명령문에서 전철을 맨 뒤로 보낸다라는 거 우리 몇번 했었어요. 한번 그 문법으로 다뤘었었고. 그래서 보시면 헐메시 악센 우 앞. 나를 18시에 픽업해라라는 두 명령문인데 요 명령문에서 당연히 분리 전철 맨 뒤로 간다라는 거 계속했던 거고. 또 보자. Er holte das Paket von der Post ab. 그는 픽업했다. 그 소포를 어디서? 우체국으로부터 픽업을 했다예요. Holte 했으니까 지금 과거형이거든. 과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b이라는 분리전철은 뒤로 간다라는 거고. Sie hat die Kinder von der Schule abgeholt. 그녀는 그 애들을 학교에서부터 픽업했다라는 완료형 문장. 하트 앞게 홀트인데요. 요럴 때 완료형일 때는 분리전철을 분리하지 않죠. 대신에 분리동사니까 게를 여기 사이에 넣어주는 거. 전철과 동사 사이에 게를 넣어주는 거. 요게 특징이지만 앞 자체가 따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동사일 때 분리전철의 위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본문은 다 봤고 이번에 명령법이라는 문법 보겠습니다. 명령법에 대해서 우리 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은 독일어의 표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독일어의 표현법은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니까 1, 2, 3 써보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직설법이란 뭐냐면 그냥 현재 그 사실들을 말하는 거. 사실들을 말하는 게 직설법이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은 뭐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뭔가 명령할 때쓸것 같죠? 그쵸? 그게 명령법이고. 세 번째는요, 접속법입니다. 접속법은요, 접속이란 말이 우리가 좀 낯선데, 접속이란 말은 영어의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접속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뭔가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간접어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접속법인데요. 오늘 할 거는 요 명령법이에요. 직설법은 그동안 했던 게다 직설법이라고 보면 돼.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고. 접속법은 여러분 너무 고급 문법이어서, 우리 수능 범위에서는 안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치만 우리, 그 접속법 이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살짝씩 다루기는 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해야지. 근데 명령법도 잘안 쓰는데 그안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명령법 실제로 되게 자주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상해. 명령은요. 군인들이나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하한테 뭐 열중 쉬어 차려 이런 거가 명령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명령법은 물론 그런 것도 명령뿐이에요.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부탁이나 요청이나 금지나 권유 등을 말할 때도 명령문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명령을 누구한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랑은요, 제 3자한테는 못해. 무슨 말이냐면, 저기 그녀나 그한테는, 그녀, 그 사람들한테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는 요 사람한테 해야 돼. 내 눈앞에는 요 사람은요, 2인칭이죠? 2인칭한테만 변경을 할수 있어. 즉, 내 눈앞에 있는 너, 아니면 너희, 아니면 당신이나 당신들, 이런 것처럼 단순지 복순지는 상관은 없지만 2인칭인 사람들한테만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어야 뭐뭐 해라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명령법의 형태는 뭐가 중요하겠어? 동사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걸 하라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거니까 행동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과 관련된 제일 가장 가까운 품사는 동사지. 그래서 동사로 명령을 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령법은 일단 2인칭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인칭만 가능한데 2인칭이 그럼 뭐가 있지? 우리 독일어에서 2인칭은 친칭이랑 존칭으로 나누잖아. 친한 사이랑 이렇게 공적인 사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그럼 친칭에서도 단수 두, 복수 이어, 너나 너희가 있고요. 존칭에서도 당신 아니면 당신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법은 2인칭만 가능하고 두 명령 아니면 이어 명령 아니면 지 명령어 이렇게 세 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명령문은요, 이 직설법에서 하는 평서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요, do일 때 먼저 살짝 볼게. 평서문일 때는요, 그냥 네가 온다, do comest 하면 되고요, 네가 뭘 취한다 라고 했을 때 do nimmst 하면 돼요. 근데 명령문은 아까 상대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명령문일 때는 do는 날리고, est도 날리고, come. 님 이렇게 하고 느낌표만 딱 붙이면 얘가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이어 명령문일 때도 같은 원리예요. 이어 컴트, 이어 넴트, 너희가 온다, 너희가 취한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하죠. 동사가 중요하니까 이어 날리고 대신에 이때는 현재인칭 변화인 테를 그대로 붙여서 컴트, 넴트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존칭일 땐 정말 쉽습니다. Sie kommen, Sie nehmen. 당신이 옵니다. 당신이 뭘 취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순서만 바꾸어서 kommen Sie, nehmen Sie. 이렇게 하시면요. 느낌표 찍어주면 얘가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형이라는 건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언제 기본형을 쓰는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규칙 변화 동사들이나 불규칙 동사에서도 어간이 아에서 에로 변할 때는 기본형이래. 요거는 일단 좀 헷갈린다. 그치? 규칙 변화 동사는 왠지 기본형일 것 같아요. 근데 불규칙 동사는 왜또 기본형인가라고 봤을 때, 불규칙 동사는 우리가 세 개가 있다고 배웠어. 뭐였냐면, 아가 에로 변하거나, 아니면 에가 이나, 2로 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애가 2로 변하는 거 빼고, 이 아가 애로 변하는 거, 얘는요, 규칙동사랑 똑같이 기본형에 들어간대. 자, 무슨 말인지 그럼 한번 여기를 보면 알 거예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세요. do에 대한 명령은요, 단수 2인칭, 친칭이죠, do는. 보통은 어감만 쓴대. 보통? 여기 세 칸이 보통이야. 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감만 쓴대. 어감이 뭐예요? 엔뺀 거, 엔이나 엔뺀 거, 어미를 뺀게 당연히 어간이겠죠? 콤, 파, 및 브링. 여기가 어간입니다. 어간만 써서 두에 대한 명령 칸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너가 오라, 콤, 너가 타고 가라, 파, 너가 가져와라, 브링 및 이렇게요. 어간만 씁니다. 자, 컴맨은요 기본 규칙 변화 동사죠? 및 bring and도요. 물론 지금 및이라는 분리 전철이 있지만 얘도 규칙 변화합니다. fare는요 원래 do fast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얘는 아가 에로 변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가 에로 변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이 지금 얘네들은 간만 가지고 쓰면 돼. 그래서 엄청 쉬워. come, fa, bring 및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의 경우지. 하지만 보통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 요두 개의 경우, 요 다음의 경우에는 L을 붙인대. 무슨 말이야? 어간이 네나 테나 이게로 끝나거나 플러스 동사가 N에 N으로 끝나면 L을 붙인대. 봐봐, 어간이 네나 테나

N으로 끝났네, 그치? 아니면 N에 N으로 끝났네. 요럴 때는 L을 붙인대. 한번 붙여볼게. Find가 아니라 Find에 L을 붙였네. Wart가 아니라 Wart에 L을 붙였네. Entschuldigt이 아니라 Entschuldige에 L을 붙였네. F는 아니라 F네 L을 붙였어. 요렇게 L을 붙인다고. 언제? 대나 태나 이게로 어간이 끝나거나 동사 자체가 N에 N으로 끝날 때. 왜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뭐 괴롭히려고 독일어 어렵게 만들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발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Find 어렵단 말이야. Find 쉽죠? 기다려. Wart 어렵죠? Wart 훨씬 쉬워져요. 발음을 쉽게 하려고 어간이 대, 태, 이게로 끝나거나 동사가 N에 N으로 끝나면 L을 붙이더라 해요. 지금 두 명령어는 이것만 알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예문을 봐야겠죠? 책에 있는 예문입니다. Geh bitte nach Hause. 집으로 좀 가. 라는 두 명령어인데요. 그냥 gehen이라는 동사잖아. gehen이란 동사에 간만 가지고 gehen을 이렇게 쓰면 끝이야. 아이쉬워, 그쵸? 와첸이란 동사는요, 아까 위에서 했어. 어간이 태로 끝나. 태로 끝날 때는 와트를 쓰되, 어간을 쓰되, 애를 붙여야 된다 그랬지? 와트 말이야, 좀 기다려봐. Da kommt jemand. 저기 누군가가 오잖아. 라는 문장이에요. 와트.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입이 편한 쪽으로 발음은 진화하는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애를 붙입니다. Entschuldige, 나좀 용서해라. 즉,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로 끝나니까 L을 붙이는 거죠. Entschuldige, 나를 용서해줘. 너야 나를 용서해줘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예요. if네는요, 원래 동사가 ne, n으로 끝나니까 if네 해서 발음을 좀 편하게 해서 if네 bitte die Tür, 야, 문좀 열어줘라는 표현.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해서 L을 붙이는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에 대한 명령은요, 그냥 어감만 가지고 쓴다. 굉장히 쉬운 명령법이죠. 두가 진짜 쉬워. 근데 이어도 쉽습니다. 이어에 대한 명령은요, 이어가 뭐야? 복수, 2인칭, 친칭이죠? 중요한 건 이제 2인칭이라는 거. 명령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어감만 쓰는 두와는 다르게요. 얘는 어미도 달려있긴 하거든? 근데 그 어미가 뭐냐면, 현재 인칭 변화 형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현재 인칭 이어일 때 어떻게 했어? 간에다가 그냥 태만 붙이면 됐었어. 근데 때로는 애를 붙인다고 했거든? 이것도 좀 중요하다. 언제 애를 붙인다고 했냐면, 어간이 대나, 태나, 아니면 푸느, 그느, 요런 걸로 끝날 때는 애를 붙인다고 했거든요? 요건 일단 예문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 Get here die Straße geradeaus.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세요. 가라. 쭉 가라. 너희들 이 길을 따라 쭉 가라. 라는 명령문인데, 지금 get 했으니까, 현재 인칭 변화 이어 get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거지. 근데 언제 에테를 붙이는지도 조금 중요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어일 때는요, 그냥 간에다가 뭐만 붙여? 트. 간에다가 트. 간에다가 트를 붙이면 돼. 여기도 간에다가 트를 붙이면 돼. 근데 언제 에트를 붙이냐? 언제 에테를 붙이냐? 대로 끝나거나 테로 끝나거나 푼으로 끝날 때. 이럴 때는 에테를 붙인다. 이것도 조금 예외적이니까 알아두시고, 이 예외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 인칭 변화할 때 옛날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반복했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즉 현재 인칭 변화만 알면 쓸수 있는 이어 명령법이었죠.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 명령법이에요. 지 명령은요, 단수나 복수 다 포함해서 2인칭 존칭이죠. 당신한테 명령할 수도 있고, 여기 여러 명의 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당신들한테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요건 진짜 쉽습니다. 동사의 부정형, 부정이라는 거는 안 건든 거지.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에다가 지를 붙이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의문문이랑 문장의 순서가 똑같잖아요. 맞아, 똑같아. 순서는 같아요. 그렇지만 억양이 달라요. 자, 억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이따 볼게요. Bringen Sie das bitte hierher. 그것을 제발 여기로 가져와 주세요. 라는 문장인데, 동사 원형에다가 지 붙이면 끝이죠? 동사 원형에다 지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억양에 따라서. 의문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Bringen Sie das bitte hier.

이해해야 그것을 여기로 가져와 주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끝을 좀 올리고 뭔가 질문하는 느낌으로 하겠지만 지금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끝을 내리고 뭔가 명령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Bring and G,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하면 세 가지 명령법을 지금 봤어요. Do, 이어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도 볼 거는 분리동사의 경우다. 근데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분리동사에서 중요한 거 전철이 명령문에서 문장 끝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분리 전철이. 당연하죠. Machen Sie bitte die Tür zu. 문좀 닫아주세요라는 문장인데 추라는 분리 전철 당연히 맨 뒤로 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바로 이거죠. Bring mit, bring to mit, bring and the mit. 이런 식으로 mit라는 분리 전철이 맨 뒤로 가듯 분리 전철은 문장 끝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2번이 또 중요해. 지금 아까 뭘 했냐면 모음 중에 아가 에로 변할 때는 기본 규칙 동사랑 똑같이 기본형에 들어갔어. 근데 그건 아가 에로 변할 때고 불규칙 동사 중에 또 다른 게 애가 이로 변하는 게 있었잖아. 걔네들은 특별하게 명령문에서 뭔가 바뀌어. 신경 써줄 게 있다는 거거든요. 뭘 신경 쓸지 한번 볼게. 자, 어감 모음에서야 애가 변하는 동사들. 현재인칭 변화에서 단수 2, 3인칭에서 단수 2, 3인칭이란 거는 do일 때나 해야지 s일 때죠. 그때 어감 모음이 짧은 경우 애가 이로 변하고 긴 경우 애가 이로 변하잖아. 그때는요 명령문에서도 똑같이 바꿔줘야 된대. 무슨 말이었지? 이거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어감 모음 짧은 애가 이로 변하는 거. 예를 들면 sprechen 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거든. 너는 크게 말한다. Du sprichst laut. 이렇게 애가 이로 변해. 봐봐, 봤어? 애가 이로 변해. 그러면 요 변한 걸 가지고 st를 떼고 sprich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두 명령어일 땐 이걸 신경을 써야 돼요. 이어일 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어는 단수 2, 3인칭이 아니잖아. 이어는 복수 2인칭이잖아. 그래서 이어일 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두일 때는요, 두 명령어일 때는요, 요 변하는 걸 신경 써줘야 합니다. 또 한번 볼게. 애가 이로 변하는 거. 그럴 때 예를 들면 zen 같은 거거든. Zen인데, du siehst,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명령문을 만들 때는, 두 명령어에서는, 요 st만 떼고, 어간을 그대로 갖고 와서, sie das genau, 그걸 똑바로 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애가 이로 바뀌든, 애가 이로 바뀌든, 이 애가 바뀔 때는, 어간에 애 있죠? 이 애가 바뀔 때는, 이로 바뀌든, 이로 바뀌든 간에, 그걸 갖고 와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거 볼게요. 자, 모음 애가, 어감 모음 애가 변하는 동사는요, 이어나 지는 안 변해. 여기선 규칙 변화. 얘네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두일 때만 중요해. 왜냐면 이 어감 모음이 단수 2인칭이나 단수 3인칭에서만 변하니까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개변 동사는요, 원래 개니까, 애니까, 이로 변해야 되는데 얘는 애가 짧은 이로 변하는 특수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개변이지만, 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헬펜은요, 애가 이로 변하네. 그래서 헬펜이 힐스 이렇게 바뀌고요. 레젠은 긴 애니까 이로 변해. 그래서 레젠이 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이로 변했어. 네메는 특수한 경우여서 원래 네니까 이로 변해야 되는데 짧은 이로 변한다고 했어. 이것도 예외. 그래서 네메니 님 이렇게 되고요. 에세는요, 애가 이로 변하는 동사. 그래서 에스가 is가 됐어. 그래서 두 명령어에서만 어감 모음 애가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give, his, lease, nim, is 이런 식으로요. 그 어간의 모음 애가 이로 변하거나 이로 변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give me a bit mal das Buch. 그책좀 한번 줘봐. Hilf mir mal. 나좀 도와줘봐. Lies du erst das Buch. 일단 그 책을 읽어봐. Nimm doch eine Regenjacke mit. 비옷을 좀 가져가 봐. Es nicht so viel Schokolade. 초콜릿 좀 그렇게 많이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두 명령어를 예시로 들었거든. 그 이유는 뭐겠어? 이어나지 일 때는 규칙이라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안 어려워. 하지만 두일 때는 중요해서 이렇게 책에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계속 헷갈리면 안 돼. 현재인칭 변화의 단수 2, 3인칭에서 어감 모음 아가 애로 되는 경우 얘는 기본형이에요. 얘는 규칙이에요.

애가 이나 이로 되는 경우, 요때가 문제지. 아가 애로 되는 경우는 기본형입니다. 이거는 규칙으로 가요. 그래서 슬라핑 같은 거 원래는 아가 애로 변하잖아. 두 슬랩스트잖아. 하지만 요걸 가지고 오지 않고 원형 그대로 슬라프굿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볼게요. 라우펜도 보세요. 라우펜도요. 원래 이 아가 애로 변하는 그런 불규칙한 동사야. 하지만 아가 애로 변하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명령문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든 말든 얘는 원래 라우펜이라는 동사에 있는 어간을 그대로 갖고 오라. 그래서 아가 애로 변하는 경우는 명령문에서는 무시하고 원형 그대로 써라라는 게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자인과 하벤입니다. 자인과 하벤 같은 동사는 진짜 많이 쓰이는데 또 요런 게 되게 불규칙해. 원래 많이 쓰일수록 또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두 명령어에서는 여러분 기억나? 간방 가지고 온다 그랬어. 그래서 자인의 요 자이를 어간으로 본 거예요. 자이. 그래서 자이가 됐죠? 두는요. 간방 가지고 온다 그랬어. 합에서 합. 이렇게 됐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이죠. 원래는 근데 두 베스트, 두 하스트니까 약간 안 어울리긴 해. 하지만 명령문의 규칙은 그대로 잘 따라 씁니다. 이어일 때는 원래 이어 자이트고 이어 하프트잖아. 현재 인칭 변환을 그대로 쓴다는 거 규칙을 잘 따랐죠? 지일 때는요. 뒤에 지를 그대로 쓰고 여기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어. 하벤이란 동사 원형 쓴건 잘했는데 자인은 원래 자인인데 자인이라고 좀 특이한 동사를 만들긴 했네요. 어쨌든 여기만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는 명령문의 원칙 그대로 했습니다. 자이미어 비텐잇 뷰즈 나한테 좀화좀 내지 마. 두 명령어죠? 잘 썼습니다. 킨더 얘들아 했으니까 이거는 이어 명령어야. 이어. 이어 명령어. 자, 비트 예스 호이시 조용히 좀 해라. 합덕 카인의 앙스트 두려워하지 마. 이건 두 명령어죠. 함지 필렌 당크 많은 감사를 받으세요. 즉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지 명령어죠. 그래서 명령어 쓰는 법은 그냥 규칙대로 하면 되고 규칙이 아닌 거 예외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명령문을 만들 때 유의사항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서는요. 단수일 때는 두 명령법 쓰고, 복수일 땐 이어 명령법 쓴다. 뭐, 상식적이죠, 그쵸? 팀, 컴말 해야. 팀, 여기로 와봐. 이랬을 때, 단수니까 당연히 두 명령법, 콤, 어감만 가지고 하는 두 명령법을 썼고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문장이야. 그럼 복수일 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팀은 파울. 야, 팀이랑 파울, 너네들, 컴트, 덕 해야. 여기로 와봐.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는 트를 붙여야겠지? 왜? 이어 명령법이니까 현재 인칭 변화 그대로 써야 하니깐요. 다음 헤아나 프라우라고 부르는 사이는 지를 하는 사이잖아. 지첸을 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지 명령법을 쓰죠. 프라이 여사님 냄지덕 플라츠 자리에 앉으세요. 당연히 지 명령법을 써서 동사 원형에다가 지를 붙인 형태를 쓰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소유관사나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인칭은요, 명령형의 인칭이랑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첸이란 동사에 어감만 썼지? 이거 두 명령이네. 그러면은 제기대명사를 dc로 써야 한다고. 만약에 이어 명령이었다면, 제트 했겠죠? 현재 인칭 변화 그대로. 그러면은 너희 명령이니까 어휘시를 써야 한다고. 만약에 제첸지 했으면, 지 명령법이니까 gc를 써야 한다고. 아, 그래서 제기대명사 인칭이랑 명령형의 인칭을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사 비테 덕 누어 말 아임 말야 이런 거는요 강조하거나 좀 부드럽게 하거나 뭔가 뉘앙스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슈터미시에츠 비테니시트 비테라는 말을 넣어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좀 공손한 느낌을 주고요. 만약에 자이 덕 우이시 자이고이시 하면은 조용히 해. 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노흐라는 말을 넣어서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회아말추. 회아추 하면 들어봐. 이러면 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말이란 말을 넣어서 야, 한번 좀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막다스야니시트. 그렇게 하지 마. 막다스니시트 하면 너무 세잖아. 근데 막다스야니시트 해서 좀더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을 넣어서 강조하거나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수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번부터 좀 선생님 말했던 거랑 좀 달라졌어. 선생님이 분명히 명령문에 2인칭만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1인칭 명령이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명령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 요거는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청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쓰고 we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합시다, 좀 합시다, 해봅시다 이런 느낌. Versuchen wir das doch mal. 우리 한번 시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 포함해서 같이 하자라고 청유할 때쓸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특수한 명령이죠. 원래 1인칭 명령은 없어. 2인칭만 있어요. 하지만 요런 식으로 명령문을 만들면 청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명령문은 선생님이 동사가 중요해라고 했는데 동사만 쓰던가 아니면 동사 없이 명사나 부사로도 명령을 할수 있대. 언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근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이나 응급 상황에서 언제 이거 길게 다 말해? 빨리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핵심만.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도 명령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명령하는 경우, bitte einsteigen, 타세요. 이렇게, 그치? 아니면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nicht rauchen,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거를요,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면 하세요.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을 때요, 동사 원형만 가지고도 명령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명사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도와주세요라는 말 너무 길잖아. 그래서 힐페, 도움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 조용히 해라라는 말좀 길잖아. 그러니까 후, 고요함이란 뜻인데 후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요. 좀 조심해라라는 말도 기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Vorsicht 이렇게 주의, 조심 이렇게 명사만 가지고도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사만 가지고도 명령할 수 있겠지. 그 부사가 핵심을 담았다면 Nicht so schnell 그렇게 빨리 가지 마라고 했을 때 Nicht so schnell 해서 부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명령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긴 문장만 명령문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도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빠르게 명령문을 좀 봤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이제 5강이에요. 5강. 강의 다섯 번째고 우리 교재의 3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시간. 자, 1번부터 9번까지 문법 문항까지 그리고 다시 문화 문항 26번 그리고 30번까지 다섯 문항, 문화 문항 이렇게 해서 총 14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어때요? 딱 보니까 꽃이죠, 꽃. 장미꽃인가요? 아무튼 아름다운 꽃이야. 우리 아마 꽃을 공부한, 아, 베트남 말로 꽃이 이거구나, 라고 본 학생은 틀림없이 이 문항을 맞힐 수 있을 거야. 왜요? 우리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꽃화자라고 그랬지? 꽃화. 예, 그래서 화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골라봐. 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화, 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예를 들어서 하지 호랑이 그려놓고 이렇게 네모하고 이렇게 하면 호 역시 호 호랑이 호또꽃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매우 그렇지 이렇게 금방 우리가 한자와 관련돼 있는 건 금방 연상을 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이제 아주 쉽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이에요. 실제로 또 최근 기출을 보면 이런 추세로 나오더라고. 선생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조금만 공부하고 다 맞추라고 이렇게 내시나?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꽃이 되겠죠. 화. 그래서 H가 정답이고. 2번은 발음 문항이 되겠지. 발음 문항. 이번엔 또 어떤 발음이 나왔을까?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형식은. 그렇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삽화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오지가 또 서로 다른 두 개씩 단어를 묶어서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원리는 하나라고 그래서 원리는 하나. 꼭이세 가지 중에 하나 물어본다. C와 K가 같다는 거, G와 GH 같다는 거, NG와 NGH가 같다는 거. 철자는 서로 다르지만 이두 개의 철자들끼리는 발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 꼭 이걸 물어보더라. 돌아가면서. 자, 여기 B, H야. 볼 것도 없어. K, KH 아니고 C라면 K여야 되는데 CH가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K, KH, CH, T는 TR이네, NG는 NGH네. 나왔네요, 나왔어. 역시 이거 아니지? 응, NG와 NGH. 그러니까 5번이야. 볼 것도 없어. 발음 문항이 30문항 중에서 가장 정답률도 높고, 왜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험 범위로 정해져 있고, 그 물어보는 형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에요. 이제 그래도 한번 단어는 해석을 해볼게. 자, 이 보호는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베트남 쌀국수.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눴지? 닭고기가 들어갔냐? 소고기가 들어갔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베트남 쌀국수 퍼 이렇게 아니고 퍼 아니야? 퍼. 우리 F 발음이라고 했어? 퍼. 그리고 성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퍼. 퍼뭐 하면은 소고기 쌀국수. 소 쌀국수. 만약에 닭고기가 들어간 쌀국수다. 그러면 가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퍼가. 가는 닭이고 보는 소. 자, 호. 호랑이 호. 호. 자, 깨오. 깨오는 명사로는 가위 또는 잡아당기다 하는 뜻이 있었어. 휘. 자, 휘에다가 여기 보면 물음표시 성조예요. 이건 동물 중에 원숭이예요. 원숭이. 깜. 우리 어디서 많이 나왔지? 과일 중에 오렌지야. 오렌지. 그래서 가끔씩 주문하는 거에 아, 나 음료수로 이거 주세요. 느어깜 이렇게. 느어은 우리 알잖아. 물이야, 물. 명사로 나라라는 뜻도 있고 물. 그런데 그럼 오렌지 물? 맞아요. 오렌지 물.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는 시장이고 다운 과일 중에 사과죠. 증 달걀. 그리고 나이는 날이지. 우리 몇월 며칠 할때 일. 내는 직업이란 뜻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직업을 물어볼 때 이런 표현. 람네지. 무슨 직업을 일하느냐? 직업이 뭐냐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었지? 자, 2번 발음 문항 정답은 NG, NGH 5번이고요. 자, 3번. 깜짝 놀랐어. 생선이 어우 너무나 아주 싱싱해 보여요. 생생해 보여. 자, 네모에 들어갈 글자의 성조 표기가 옳은 것. 자, 이 생선, 물고기는 사실 우리 교재에 여러 번 노출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특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깐데 위로 올라가는 성조였어. 까 이렇게. 자, 취미 중에 우리가 낚시하는 그 취미가 하나 나왔었지? 여러 취미 중에서 그게 꺼우가 낚다라고 하는 동사야. 뭘요? 물고기를. 그래서 꺼우가 이렇게도 쓰였단 말이야. 이렇게도. 꺼우가 하면은 낚시하는 거야. 낚시. 물고기를 낚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 자, 뭐 이런 정도라고 그래서 형식은 아주 정해져 있어. 사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4번, 5번 어휘.

서술로 하면 주어가 자주 서술로 한다. 자주 읽는다는 거야. 뭐뭐들을. 복수야. 뭐뭐들을 읽어. 근데 이것들이 뭘 해? 너희 말해. 하이. 자, 이때 하이가 똑같은 하이인데 다른 의미의 하이로 쓰인 거야. 왜는 뭐뭐에 대한 거. 자, 꾸억 썸. 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라고 하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 꾸억이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져요. 삶, 생활. 자, 삶에 대해서 하이하게 말하는 뭐뭐들을 자주 읽는다 이런 얘기야. 자, 이 하이는 뭔가 책이나 영화, 그러니까 하이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재미있다 이런 뜻이 있어. 여기 지금 너의 하이 하면은 참 좋게 잘 말한다, 재미있게 말한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뭐가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주 읽어. 라니.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모또이, 나의 아버지지. 아버지는 니 가다라는 거야. 자, 똠은 뭐예요? 새우. 새우야, 똠이. 누구와 함께? 새우를 뭐뭐 하러 가는 거야. 누구와 함께? 아잉짜이. 우리 친형, 친오빠를 아잉짜이라고 그랬지? 나의 아잉짜이, 친형, 친오빠와 함께, 언제, 어떨 때 들어서, 꾸어이는 끝이지, 뚜원이 주야, 주 끝, 주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매, 뭐, 이 다음에 명사가 오면 매 명사. 그러니까 매 주말, 매 주말에 들어서, 나의 형, 아잉짜이, 오빠와 함께 새우를 뭐 하러 간다? 새우를 뭐 하러 갈까? 새우를 드시러 갈까? 아니면 새우를 잡으러 갈까? 자, 이두개 서로 다른 의미인데 만족해야 돼, 한 단어가. 거우가 나왔네, 1번에. 자, 거우는 먼저 문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장. 그렇지? 자, 한번 넣어볼까? 명사니까. 문장들. 란이 자주 문장들을 읽는다. 이거 말 되네. 어떤 문장? 삶에 대해 하이하게, 재미있게, 잘 말하는 문장들. 말 되는데.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봐. 이거는 동사일 것 같은데. 뭐뭐 하러 가는 거니까. 나의 아버지는 매 주말마다 형과 또는 오빠와 함께 새우를 꺼우하러 간다? 꺼우가 무슨 뜻이 있죠? 동사로? 낙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꺼우까 하면은 물고기를 낙다인데, 그럼 꺼우똠은 뭘까요? 새우를 낚는 거야. 새우 잡으러 간다는 거야. 새우 낚시하러 간다는 거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력해, 유력해. 유력해. 람은요. 람은 동사로 뭐뭐 일하다. 그렇지? 그래서 람 위액 하면은 위액이 명사로 일이야. 그래서 일하다. 뭐뭐 하다인데? 아니지. 쩌이는 놀다 그런 뜻이야. 놀다. 그래서 쩌이 다음에 음악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는 뜻도 있고, 또 쩌이 다음에 스포츠가 나오면 그 스포츠를 플레이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었어. 이건 아니고, 띠엥은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소리. 그래서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 언어. 그렇지? 또 띠엥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었어. 한 시간, 두 시간. 아니야. 념은요. 념은 동사로 오해하다, 뭔가를 잘못하다라는 뜻이야. 뭔가 잘못하다. 역시 이게 아니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꺼우라고 하는 거. 다의어. 대표적인 다의어지. 자, 그래서 4번에 1번. 이제 5번. 위싸오가 한 단어지? 왜? 어떻게? My reading. 역시 한 단어야.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my가 기계 엔진이라고 그랬어. 컴퓨터. Within이 계산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계산하는 기계야. 이렇게 컴퓨터야. 컴퓨터 누구의? 친구 너의 컴퓨터가 우리 but은 어디서 나왔냐면 전등 같은 걸 켜다. 어떤 전기 제품을 켜다라고 할때 but이 있었거든. 그리고 but 동사니까 동사 다음에 더하기 하면 켤수 있다는 거지. 근데 come이 붙었네. 켤수 없다는 거야. 왜 너의 컴퓨터는 켤수 없니? 왜안 켜지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왜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3인칭 단수야. 컴퓨터, 나의 컴퓨터가 이제 B가 얘기하니까 그것이 뭔가 안 좋네. 뭐뭐 했어.
뭔가 안 좋은 거

거야? 뭔가 고장났다든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너, 니 스어디? 자, 이 디는 어디 어디 가다란 뜻이고, 끝에 디는 뭐예요? 명령이지? 뭐뭐 해? 이런 뜻이야? 근데 친구한테 하니까, 야, 친구야, 너 뭐뭐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스어하러 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스어는 뭔데요? 우리 몰라, 스어를. 몰라도 알것 같아. 뭘까? 스어하러 가라. 수리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고치다. 수리하러 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임마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스어가 수리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훨씬 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야.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다섯 개의 답지 중에서 우리가 고장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야. 만, 팔다, 판매하다. 우리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떡태죽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체육을 연습한다. 운동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 지어가 바로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리하다. 이것과 같은 뜻이야. 자, 꾀는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잊어버린다. 자, home 나왔네요. 이게 고장난 그런 뜻이에요. be home. 그래서 be와 함께 많이 써요. 안 좋은 거니까. 뭔가를 당하는 거니까. 고장났어. 그래. 너 수리하러 가라. 수리해라. 5번이 정답이죠. 선생님이 강조했어. 어휘 문항이 이렇게 두 문항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수능특강에서 자주 노출된 단어가 나온다는 거야. 보통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 그래. 거우가 우리 학습 주제로 한 과가 있었죠. 수능특강에서 거기서 거우라는 게 문장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려운 것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 크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런 형태라고 그랬지. 해석을 다 해서 뭔가 여기 안 좋은 거 고장난 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답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정답률이 좀 낮다고 얘기했어요.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유의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항 형태에.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6, 7, 8, 9 문법 문항이 남았지? 자, 이제 사파가 역시 나왔네요. 무슨 식당인 것 같아. 식당이네. 지어이, 부르는 거지? 찌야, 언니, 누나. 자, 남성으로 보이면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저기요. 너 여기에 지는 단지 뭐뭐만 그런 뜻이지? 단지 있어요. 한 뭐뭐. 이 루어는 뭐예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그렇지? 자, 젓가락이 한 뭐뭐만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한 짝만 있네요. 젓가락이 한 짝만. 또한 짝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 손님이 아, 여기 젓가락이 한 짝만 있어요. 그런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직원이, 웡, 예, 내가 쌤 뭐뭐 할 거예요. 망, 망이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란 뜻이거든. 낸, 가지고 온다는 거죠. 나이 즉시. 아, 제가 즉시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 여기 젓가락이 한 짝만 있어요. 테이블 위에. 아, 제가 하나 더 바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는 거야. 자, 답지를 보세요. 지금 단위명사나 분류사가 나왔어. 분류사가 단위명사 역할을 하니까. 젓가락 한 짝. 하나하나 한 짝이 모여서 한 쌍을 이루는 것이 있었지. 그한 짝에 대한 분류사가 뭐냐는 거야. 자, 이 떠는 종이류. 그렇지? 그래서 한 장, 두 장. 꺼는요, 동물. 그렇지?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과는 동그란 사물에 쓰였어. 또는 과일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이 못과당, 수박 한 통. 이렇게 얘기했었지. 찌액이 나왔네요. 이 찌액은 기계류, 오토바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할때한 대, 기계 한 대. 또, 이렇게 한 짝, 한 짝에서 한 쌍을 이루는 것 중에 한 짝을 못찌액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못찌액, 누어 하면은 젓가락 한 짝만이 있어요. 아,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자, 꾀에는요. 책 서정류에 따라서. 그렇지? 한 권, 두권할 때. 단위명사.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정답은 4번이야. 그러니까 분류사들은 뭘 보라?

명사를 봐라. 이 명사에 붙는 분류사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사파로 알려주더라. 그 특징이 최근 기출이. 자, 그 다음은 역시 답지를 보니까 상관없구요. 홈나이 오늘 M 제가 미 동생이 니가 미 람사우테. 자, 이건 보통 어디서 나왔어요? 왜 그러니? 너 평상시와 다르다. 뭐안 좋은, 어디가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말이라고 했어. 비, 안 좋은 거지? 자, 오늘 너왜 그러냐? 어디가 안 좋냐? 평상시와 다른 거야. 그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예, 제가요. 미감. 아, 그렇구나. 안 좋은 거를 당했어. 그게 뭐냐? 감은 감기란 뜻이야. 감기에 걸렸어. 근데 어떤 감기냐? 예한 감기. 얘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가벼운 그런 뜻이야. 무게가 가벼운. 그러니까 정도가 가벼워. 심하지 않은 거야. 아, 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 상관없고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A와 B. 그럼 A와 B 모두 A, B를 다 강조해 주는 거야. 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그렇지? 지, 토이는요. 주어가 나오고 보통 주어는 단지 뭐뭐할 뿐이다. 주어는 단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뿐이에요. 주어가 뭐냐? 저. 에, 저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 말이 되겠죠? 유력해. 부어는요. 부어 A, 부어 B. A이면서도 비하다. 깡 A, 깡 B. A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8번. 8번 답지 보세요. 답지를 보면 어때요? 길이가 똑같죠? 쓰인 단어도 똑같아. 뭐만 달라? 어순만 달라. 어순 문항이야.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네 문항이 분류사, 상관없고, 어순, 그리고 복합문법. 그렇지? 자, 그중에서 세 번째 어순 문항.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실례합니다. 능은 길이죠, 길. 근데 어디에 이르는 길? 모잉 뷰엔 ABC. ABC 병원에 이르는 길을 뭐 묻는 거 아닐까? 자, 한번 봐봐. 매우 띠약하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쉽다. 마, 할머니가 컴비엣 알지 못해. 할머니가 모르겠어. 몰라. 이런 얘기야. 아마 길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ABC 병원에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이고, 저런. 안타깝지만 내가 몰라. 할머니 내가 몰라. 자, 그럼 한번 봐봐. 2번 한번 보세요. 마 할머니 람언, 우리 람언은 정중하게 부탁할 때 하는 말이야. 뭐뭐 좀 해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자,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면 동사 하게 하다지. 그걸 부탁하는 거야. 정중하게. 누가 해달라고? 이 할머니 보고 해달라고. 주호한테 해달라고. 자, 짜오. 할머니와 짜오, 손주. 말도 맞아, 떨어지네. 그렇지? 자, A가 이 젊은 사람 또는 어린 사람이 자기를 짜오라고 한 거야. 할머니에게. 할머니뻘 되는 분한테. 할머니, 저 손주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뭘? ABC 병원에 가는 길, 이르는 길. 맞아, 떨어지죠? 를 주시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런 할머니가 몰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2번. 자, 여기 지금 람원과 쪼 대상 동사가 되는 게한 세트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순으로 물어본 거야. 람원 할때이 언이 뭐라고 그랬지? 은혜의 은자라고 그랬지? 감언 할 때, 우리 고맙다라고 할 때, 감언 할때그 은혜를 감수성, 느끼는 그 감정이 고마운 감정인 것처럼 은혜를 람, 우리 이 람이 만들다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그렇지? 할머니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얘기야. 저로 하여금 알도록. 뭘 알아? 길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직역을 하면.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자, 나머지들은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죠? 8번에 2번 정답이고. 자, 이제 9번 볼게요. A, B, C, D. 네 문항, 네 문장 중에서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고 두 문장이 맞아요. 그두 문장을 골라보는 거야.
두 문장.

자, 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문장의 처음이니까 대문자로 쓰였지만, 또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인 거지. 흥이, 찌어바또. 자, 바또는 시작하다라고 하는 동사야. 동사 앞에 찌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되는 거지. 아직 뭐를 시작하지 못했어. 우리 배울 학자지.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어. 아직 흐엉이가 람싸오마 한 단어처럼 나와요. 어떻게 뭐뭐 하냐? 자, 드엇과 함께 람싸오마 뭐 드엇. 자, 동사가 요번에 비엣이 나왔지. 비엣은 알다라는 거야. 동사 다음에 드엇은요. 동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수 있어? 흐엉이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람싸오마 뭐 드엇은 어떻게 뭐뭐 할수 있냐? 할수 없다란 뜻이야. 그렇지? 이 맞아 떨어져. 문법적으로도 맞고 내용도 맞고 지금 이게 문법 문항이니까. 아, 문법적으로 맞는 문항이야. 자, 요번에 M 동생이 자,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하다란 뜻이야. 막 뭐뭐로 넋 물, 물 라인 차가운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낸 좋다. 자, 이 낸은 역시 다의어야. 주어 낸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예요. 낸이 또 어떤 게 있었어? 우리 상관없고에도 있었지. we a 낸 b가 있었어.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뭐뭐여서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낸도 있어. 여기서는 뭐뭐하는 것이 좋다. 자, 싸우퀴 이렇게 돼 있지. 퀴는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와. 주어가 서술어 할 때라고 했어. 자, 여기 보세요. 덥태숙 나왔네. 자, 체육을 연습하다. 우리 운동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운동을 연습할 때인데, 자, 거기다 뭐가 나왔어? 싸우가 나왔지. 싸우는 뒤란 말이야. 위치상으로 뒤, 순서상으로 다음 뒤. 그리고 시간상으로 뒤. 그러니까, 뭐뭐 하고 난 후에란 뜻이야.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다란 뜻이야. 의미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저가 나왔어요. 이 저는 명사로 시간이잖아. 우리 1시, 2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없어져야만 돼. 바로 주어 서술어인데, 주어는 왜 없을까? 주어가 누구야? 운동하고 난 후에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다. 네가 동생이. 그러니까 겹치니까 앞에 하나만 쓴 거야. 두번 말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저게 이제 없고 여기 저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운동 시간이 되겠지. 운동 시간.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없어야 되겠지. 이게. 그냥 싸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 시간 후에 운동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만약에 he를 쓰고 싶다. he는 저를 이끌어야 하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나와야 돼. 여기서 지금 명사 구가 나오면 안 돼. 아, 그래서 여긴 틀렸어. 자, 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야. 자, 명사가 나왔고, now가 나왔네. 어떤 명사 역시 뭐뭐하다. 그러면 모든 명사가 다 뭐뭐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느 부모이든지 또한 멍 기대해. 뭘 희망해? 건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우리 저 타잉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명사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자, 어떤 사람? 응어의 사람인데 또 좋은 사람에게 또시 쓰이면 사람이 선하다.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쓰이면 상품 제품에 쓰이면 그 제품의 질이 좋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또시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멈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역시 이것도 나오고 이런 또 저타잉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문법 요소가 있어. 맞아, 이것도. 자, 요번에는 점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란이 사람 이름, 여성 보통 여성 이름이지. 나이깡은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뭐뭐해지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이 자는 늙다란 뜻이잖아. 그리고 여기 형용사인데 형용사 플러스 자는 변화해 가는 거야. 근데 변화 중에서 긍정적인 변화, 증가하는 거, 또 부정적인 변화, 뭔가 감소하는 거에 붙는 이 단어가 달라요. 증가하는 거, 긍정적인 거는 자가 붙어.

형용사. 그런데 부정적인 거, 감수하는 건 니라고 하는 게 붙더라는 거야. 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이 자는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늙다. 아, 부정적인 변화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디를 써요. 늙어간다라는 거야. 날이 갈수록 란이 늙어간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위, 왜냐하면 자오나의 한 단어야. 요즘 만의 그 친구가 3인칭 파이 뭐뭐 해야만 해? 람 해야만 해. 일 해야만 해. 니에 위에 많은 일을. 자, 어떤 일이야? What for? 고되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힘든 고된 일들을 많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그가 갈수록 늙어 보인다라고 한 뜻이지.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렸어. 그러면 A, C가 정답이네. A, C, 2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자, 역시 이 3회차 모의고사도 우리 기출 문항에 충실하게 냈어요. 그 형식이나 난이도 면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 다섯 문항을 봐야지. 26번부터.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도시.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세 문장이 나오고, 그럼 이 도시가 어디지?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그랬지?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도시는, 도시가 이제 여기 있겠지? 에일라비니까. 그 도시는 투도, 수도야, 수도. 베트남의 수도. 오! 이 정도는 알겠죠? 베트남의 수도가 어딘지. 어? 또, 그 도시는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원래 이 남은 눕다란 뜻이었거든. 침대에 눕다, 잠자리에 눕다인데, 합계 쓰여서 어떤 도시, 나라의 위치를 얘기할 때,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베트남의 북쪽에. 자, 있어요. 가지고 있어. 많은 호수. 아름다운 호수. 뭐뭐와 같이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이 있어. 호환김 호수, 또 떠이 호수. 이런 호수들과 같이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이 있다란 뜻이야. 자, 여기가 어딜까? 후에다. 베트남 중부에 있는 대도시지. 날랏. 아, 베트남 남쪽에 고산지대,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습하지 않아, 덥지 않아.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아주 휴양지로 발달이 되어 있죠.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북쪽에 있는 거. 이렇게. 다낭.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여행 갔죠? 베트남 중부에 있는 역시 대표적인 도시. 타잉포 호찌민. 호찌민 시. 다른 도시들도 다 타잉포야, 도시야. 근데 그냥 안 붙이고 보통 쓰는데 왜 유독 호치민시만 이렇게 시를 붙인다고? 인물 호치민 주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 자, 호치민시. 남부의 대표 도시지?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하노이다. 3번. 자, 지식 문항. 27번.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역시 다 해석을 하고, 이제 이 오지를 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희엔과 수호의 대화예요. 자, 수호야, 우리 무어 산다라는 거지. 이제 1인칭이, 주어가 1인칭 복수지. 그러니까 청유형이 되겠지. 우리 사자, 뭘요? 짜이꺼이를. 이 짜이꺼이. 자, 이게 지시사지? 짜이꺼이를 사자, 응? 그랬더니, 그래. 예스의 뜻이지. 친구 사이에 또는 손 아래 사람에게. 니응, 그러나 왜? 싸우가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꺼우 너 친구네요. 노일라 라 이하라고 말해. 이런 얘기야. 짜이꺼이라고 말해. 짜이꺼이가 뭔데? 모른다고 쳐. 짜이꺼이 모른다고 쳐. 짜이꺼이라는 걸뭘 사자고 한 거야. 근데 너왜 짜이꺼이라고 말하냐? 파이 노일라 뭐뭐라고 말해야만 해. 응, 뭐라고요? 화과라고. 그리고 지은은 뭐뭐이지 뭐뭐고 말고 그러니까 화과라고 말해야만 하지 네가 이런 얘기 그랬더니 아 희엔이 이제 아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알았어 또 내가 꾸엔소이 자 꾸엔이 잊어버리다지 잊어버렸어 완료형 내가 에일라비지 응어이 사람이야 미엔남 자 남부 지역 사람이야

나는 히에니 건 그리고 나는 그런데 너는 친구 너는 너 T는 조건이죠? 자, 상관없고 네오 A TB야. 만약 A이면 B야. 그런 조건을 나타내는 게 T야. 나는 남부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그렇지 조건을 바꾼 거야. 너는 헉 디엥 비엣 베트남어를 배웠어. 네가 외국인인데 수호 네가 외국인인데 베트남어를 배웠어. 어디에서? 미얀박 북부 지역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서로의 베트남어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야. 우리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크지 않지요. 작은 지역인데도 서로 붙어 있는 지역에서도 말이 다르단 말이야. 각 지역 방언이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베트남도 위아래로 직선 길이가 1750km예요. 얼마나 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방언, 지역 언어 차이가 꽤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부 지역에서는 너희 말에 짜이꺼이라고. 그게 라 이하라고는 응이야가 의미야. 뜻을 가져. 화과라고 하는 어디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의미의 그 사물을 북부 지역에서는 화과라고 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짜이꺼이라고 한단 말이야. 순간 수호가 태야. 아, 그래. 이런 얘기죠. 디엥비엣 베트남어가 깡 A 깡 B지 공부할수록 터이 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터이는 느껴. 커하다고 느껴. 커 뭘까?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야? 즐거워요. 뭐 이런 거야? 응? 커는 어렵다 그런 뜻이야. 아이, 선생님이 좀 즐거운 거 한번 써주면 좋은데. 커는 어렵다 그런 뜻이야. 아무튼 자, 그러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뭐냐? 히엔은 베트남 남부 출신이다. 그렇지? 아까 히엔이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았어? 나는 남부 사람이야. 맞지? 남부 출신이야. 남부 지역의 과일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북부 지역에서는 과일을 짜이꺼이라고 한다. 아니지. 북부 지역에서 화과라고 하는 거야. 남부 지역에서 짜이꺼이라고 하는 거고, 남북부의 단어 사용법은 날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은 보통 북부식 발음을 공부한다. 지금 여기 수호가 북부에서 공부했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은 보통 북부식 발음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거네요. 히에는 베트남 남부 출신이다.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번. 여기 지금 림 축제가 나왔어. 축제 이름이 림이야. 그러니까 호의가 축제야. 림 축제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 보세요. 자, 림 축제는 하나의 레호인데, 여기 지금 레호이 보면 축제야. 띠우비우가 대표적인. 어디에? 망닝이라는 곳. 역시 대문자로 썼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방닝의 대표적인 하나의 축제인데 이 방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베트남 북쪽에 있는 방닝이라는 곳의 대표적인 축제야. 매년 그렇지? 호일림 림 축제가 보통 주어 트엉 서술어 주어가 보통 뭐뭐한다. 자, 또 찍이 조직하다야 개최하다. 그런데 지금 호일림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개최되어지는 거겠지? 수동태. 그래서 거기 앞에 왔어. 2, 3, 1. 약 2, 3일 동안 개최된다는 거야. 언제 들어서? 음력으로. 한자어지 음력 1월 달에 들어서. 자, 음력 1월 달에 들어서. 림 축제는 가지고 있어. 많은 찌엉찌엉이 프로그램이지. 어떤 프로그램? 문화. 완화가 문화. 응애투엇. 예술. 자, 한자어 중에 T로 끝나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예술. 예외 없어. 한자어라면 T로 끝나면. 자, 이게, 그러니까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그 축제에. 그 중에 거 있어요. 한 프로그램. 근데 락비엣. 역시 똑같아. 한자어야. 특별. 리을 받침. 특별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라 이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핫관.

자, 이 관호는 고유명사지. 그래서 대문자로 썼어. 그리고 이 하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관호를 부르는 그런 관호 부르기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관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노래겠지.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모둘로와의 한 종류야. 전가. 자, 여기 민요지. 유명한. 베트남의 유명한 한 종류의 민요. 민요의 한 종류인 관호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지. 림 축제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림 축제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 개최자는 아니지. 개최지. 오, 개최지. 방닝. 여기 나와 있죠. 베트남 북부에 있는 방닝. 이렇게 공연 과정, 발전 시기나 참가 비용은 없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28번에 2번이 정답이지. 자, 이제 29번이에요. 느윽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여기 지금 느윽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느윽은 물이잖아. 물이지? 자, 이 느윽맘이 한 단어인데, 베트남의 음식의 한 종류야. 우리로 치면 이게 간장에 해당하나? 그런 정도야.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거, 간을 하고, 뭐 이렇게 찍어 먹고 하는 그런 장에 해당하는 거죠. 느윽맘. 자, 이 느윽맘은 에일라 비지 트 어떤 거야? 험테 티에우. 우리 티에우는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어디에서 부족하냐? 무어안. 자, 안 먹다지. 이 무어는 명사로 식사, 끼니라고 하는 명사야. 그러니까 먹는 식사야. 한 단어야. 한 단어. 식사 중에 부족하다라는 거야. 누구의 식사? 응의 비엣. 베트남 사람의 식사 중에 부족하다란 뜻인데, 자, 이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보세요. 컴이 붙었네. 부정이죠? 자, 테는요, 거테. 거테, 티에오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 컴이 붙었으니까 부족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부정이 붙었을 때는 이 거가 생략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컴테라고 그랬어. 할수 없다. 부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야. 베트남 사람의 식사 중에 이 느엉맘은 부족하면 안 되는 음식이야. 자, 느엉맘은 보통 느엉람. 자, 람이 뭔가 음식을 만들다라는 동사인데 역시 주어가 뭐예요? 느엉맘이지.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뭐로부터? 뜨. 우리 뜨 A, 냄비 그때 그 상관없고요. A부터 B까지. 여기서 지금 이것만 나온 거야. 자, 어디로부터? 깍 로아이. 로아이가 종류 할때 류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각종, 이 깍은 복수니까 여러 종류들로부터 에 뭐야? 까비엔, 까 생선이지? 근데 어떤 생선? 미에는 바다란 말이야. 바다 생선. 근데 어떤 뜨어이에 싱싱한 신선한 바다 생선, 각종 신선한 바다 생선으로부터 만들어져. 또 뭐야? 똠 새우, 새우로부터 지금 여러 재료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오이 미엔 이렇게 돼 있지? 무오이는 소금이에요. 미엔이 바다지? 미엔이 지금 두번 나온 거야. 바다 소금.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 자, 베트남 사람은 스즘. 역시 한자어야. 사용한다. 늑맘을. 뭐 하기 위하여? 자, 주어, 서술어, 레, 동사. 그렇지?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해, 동사하기 위하여. 노우 하기 위하여. 자, 노우하고 아니 함께 쓰였네요. 요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요리하기 위하여 능맘을 사용해. 또는 뭐 하기 위하여? 점, 로안. 자, 이 로안은, 이 로는 사물이야. 그리고 아니 먹다지? 그러니까 먹는 거, 음식을 이렇게 표현해. 음식을 점 하기 위해서. 점이 뭔가? 찍다. 이렇게 뭐 초장 찍는다고 그랬잖아. 그 찍다야. 음식을 이렇게 장에 찍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을 찍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야. 능맘을. 그리고 후국 와 그리고 판티엣은 다 대문자로 썼어요. 지금 지명이기 때문이야. 라 에이 라 비지 두 장소야. 두 곳이야. 유명한 뭐에 대해서 유명해? 느윽맘에 대해서.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느윽맘에 관해서 유명한 두 곳이 바로 푸꾸옥과 판티엣이야. 자, 요새 아마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후쿠옥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부곡이라고도 하는 그런 우리 한국 표현을 선생님이 봤어. 베트남의 가장 남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정도 되겠지? 그쪽에 있는 섬이 지금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또 환티에 또 베트남의 이 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이 열대 바닷가 해변이에요. 베트남의 열대 해변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선 한번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 판티엣. 자, 이곳이 이 능마음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야, 베트남에. 자, 여기 왜를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러 어디를 간다 할때 니였지. 그 일을 하고 되돌아오는 게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왜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왜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 귀가한다. 집으로 돌아가 귀가한다. 또 왜너기라는 표현도 있어. 외국으로 출장을 가. 공부하러 갔어. 그러고 다볼일 보고 되돌아와. 왜너? 이게 귀국하다. 나라니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고 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다는 거야. 왜가? 자, 그러면 여기 A 보세요. 만들어진다. 소고기로부터. 벌써 아니야. 이거, 이런 단어 없어, 여기에. 그리고, 이게 바다 소금으로부터. 이건 맞지만 이건 아니야. 자, B는요. 사용되어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요리하거나 또는 음식을 찍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있었어. 이건 맞는 거고. 이것은 뭐뭐들 중에 하나야. 후쿠옥의 유명한 것들 중에. 저 여기 이 후쿠옥 있죠? 후쿠옥에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다면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 C도 유력하고. 자, 이거는 부족할 수 없는 거야. 야, 볼까요? 프랑스 사람의 식사 중에 부족할 수 없는. 그게 아니지? 지금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의 식사 중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C하고, B가 되겠지? A는 아니고. 자, B하고 C가 되겠지. B와 C. 자, 3번이 되겠네요. 3번. D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 30번이에요. 수상인형극이야. 무엇의 넋이라고 했는데, 볼게요. 자, 수상인형극은 뭐뭐들 중에 하나야. 여기 볼까요? 선커우가 무대야. 무대, 그리고 공연하다. 비우스에는 공연하다. 그리고 응애톤, 예술 분야들 중에 하나야. 이것은 베트남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 자, 진 뒤에는 배우야. 배우들이지 복수. 보통 사용해요. 꼰소이를. 자, 이 소이가 바로 여기 나온 소이야. 이게 인형이란 뜻이야. 인형. 거기에 대한 분류사를 꼰으로 쓴 거야. 이 인형들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물 표면 위에서. 자, 이 맛이 이 얼굴이란 뜻도 있고 표면이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물 수면 위에서 이런 얘기. 자, 이 수상인형극은 보통 묘다 묘사한다는 거야. 꼭섬 삶을 생활을 트엉아이. 자, 일상의 그런 뜻이야. 우리 날이지. 우리 트엉은 보통 일상의 생활. 누구의? 옛날 북부 지역 사람의. 그러니까 아마 베트남 북부 지역의 이런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공연 예술이 아닌가 싶어. 자, 주제가 보통 이렇다는 거야. 그걸 묘사해. 현재 카익술릭이지 여행객이야. 여행객. 그리고 외국이지 외국 여행객이 베트남에 온다는 거지. 베트남에 오는 외국 여행객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보통 매우 좋아해. 뭐 하는 걸? 보는 걸. 뭘? 수상인형극을. 응? 이제 물 표면에 무대 뒤에서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보이는 건 관광객들이 보이는 건그 앞에 무대 앞에 나오는 인형들만 보이는 거죠. 그 인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물 표면 위에서 인형을 사용한다. 그렇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물 표면 위에서 인형을 사용. 이거 맞는데. 베트남 남부를 중심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베트남 옛날 베트남 북부 지역의 일상 생활의 삶을 묘사했다라고 했어. 최근 해외에서 공연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없지? 현대에 들어서 무대 공연 예술로 발전하였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 오래전부터 있어 했던 무대 공연 예술이야. 주로 몽족의 수상 생활을 주제로 다룬다. 그 얘기 아니죠? 옛날 베트남 북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다룬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안내로 알맞은 거 물표면 위에서 인형을 사용한다. 그렇지? 여기 물 표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인형을 사용한다.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차 모의고사 절반, 앞부분하고 문화 부분을 봤어. 이제 다음 강의는 그러면 이제 3회차 모의고사의 10번부터 25번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이제 3회차 를다 하게 되는 거지?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아, 이렇게 하면 우상향하는 점수가 나오겠다. 이제 이것을 점점 느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6강에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노우티캉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25번째가 됐는데요.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강과 12강의 문제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강부터 1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끝자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끝에 나오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지만 발음이 되는 철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bras라고 해서 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발음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bras라고 하지 않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film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나죠. 영화라는 뜻이고요. parc라고 해서 공원 역시 발음이 납니다. 숫자 7을 나타내는 set는 앞에 있는 빼는 발음이 안 나고요. 이때는 발음이 나죠. 그래서 set라고 발음을 합니다. 5번에 plaisir라고 해서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끝자음을 물어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l pense que cette machine ne va plus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 기계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은요. Comme il pleut beaucoup,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il est conseillé de ne pas pinker le long de la mer. 자, 바다를 따라서 뭐뭐 하지 않기를 이제 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1번의 bunce는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대입을 해보면 말이 안 되죠. 기계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됩니다.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에 멍제 역시 먹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3번에 막쉐를 볼까요? 막쉐는 걷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 잘 진행되다 또는 어떠한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계가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이 아니라 바다를 따라서 걷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5번에 해봉도는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요. Moi, j'aime bien voyager ici, mais Sylvie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실비는 뭐뭐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B가 아봉, 뿌꾸깨 하이종이라고 하죠. 아, 그래? 무슨 이유 때문에 실비가 여기 여행하는 걸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A가 Elle trouve qu'il fait trop chaud ici. 그녀는 여기가 너무 덥다고 생각해. En plus, elle déteste l'été. 게다가 그녀는 여름을 싫어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A는 보기 A는요, elle n'apporte rien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예요? 이거는 아니겠죠. B번에 elle ne s'inquiète de rien. 그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인데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그럼 C번에 elle n'en est pas contente. 그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들어갈 수 있겠죠. 나는 여기를 여행하고 싶지만 실비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 들어갈 수 있어요. D번에 elle n'est pas d'accord avec moi. 그녀는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이다. 나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C하고 D가 맞겠네요. 그렇죠? C하고 D가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실비 앞에 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Tu as réussi ton examen d'anglais? 라고 했어요. 영어 시험을 잘 봤냐?
물어봤어요. 너 영어 시험 잘 봤어? 통과했어? Pour moi, ce n'était pas trop difficile. 라고 하죠. 나한테는 그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라고 애가 얘기했어요. 그때 비가 no, j'ai eu seulement 5 points sur 20 이라고 하죠. 나는 20점 만점에 겨우 5점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 만점에, 뭐뭐 중에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전치사 su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5점이다 라고 해서 그럴 때 이제 sur를 쓴 거고요. 그러면서 비가 대답하기를요, c'était difficile pour moi 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어려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이제 B는 나한테는 어려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A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Je ne le savais pas, désolé 라고 하죠. 나 그거 몰랐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뭐가 될까요? 1번에 Je regrette.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 1번이에요. 그죠? 이번에 사트플랜은 너의 마음에 든다잖아요. 아니죠. 3번 세타무아는 이거 내 거야 라는 뜻이죠. 4번에 정수이 썩땅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아닙니다. 5번째 메꾸찌 비행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잘 듣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Tu as choisi? 너 골랐어? Qu'est-ce que tu prends? Le rouge ou le vert? 라고 하죠. 너 빨간색 살 거야? 초록색 살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비가 이라고 하면서 Je ne veux en acheter aucun 이라고 하죠. 나는 그 어떤 것도 사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는 앞에 아니 옥경은 앞에 느와 함께 더불어서 부정을 이끌 수 있죠.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A가 Pourquoi? 왜? 라고 물어보죠. Non, c'est trop cher. 아니 그것은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1번에 c'est tout 이게 다니? 라고 하죠. 아니죠. 2번에 quel est le prix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얼만데? 라고 하니까 농이라고 대답하진 않죠. 아니, 너무 비싸. 아닙니다. 3번 ça coûte combien 얼마니?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다 답이 될수 없겠죠. 4번에 ça ne te plaît pas 네 마음에 안 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겠죠. 너무 비싸다. 4번이고요. 5번에 오늘 꽁비앙이라고 했는데 꽁비앙 앞에 우리가 르가 붙으면요 날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5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5번 중에 5개의 그 문항 중에서요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잘 보고 문맥을 잘 따라가야지 잘풀 수가 있는 문제겠죠. 볼게요. A가 Bonjour,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monsieur le directeur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B가 물어보고 또 A가 또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B가 Oui, 네, vous pouvez prendre rendez-vous entre 9h et 11h라고 합니다. Entre A, B, 그러면 A와 B 사이에잖아요. 그러니까 9시하고 11시 사이에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rès bien, 아주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부장님이랑 제가 약속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보기 A번. Quel jour le voulez-vous? 라고 했어요. 자, 어떠한 요일에 그것을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B번은 Est-ce qu'il est libre jeudi matin? 혹시 그분이 목요일 아침에 시간이 되실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A하고 B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요일을 물어봤는데 B가 이제 또 주디 마땡, 목요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C는 j'aimerais venir à 10h et demi alors 라고 합니다. 10시 반에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볼까요? 제일 먼저 A가 들어가겠죠. 무슨 요일을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B, 그러니까 A가 B로 대답을 한 거죠. 지금 목요일 아침에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니까 네. 9시하고 11시 사이에 잡으실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A가 아주 좋아요. 저 10시 반에 갈게요. 라고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순서가 되겠죠? 그대로 그냥 보기 순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A, B, C의 순서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이제 A, B, C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꽈서 냈을 거야 라고 해서 A, B, C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거기 때문에요. A, B, C 얼마든지 충분히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On va jouer au foot, tu veux venir? 라고 하죠. 우리 축구하러 갈 거야. 너 올래? 라고 했어요. B가 푸꾸와빠 그럼 왜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또. 그 A가 당신은 아 디셀 때 너무 롤리세 라고 하죠. 덩은 시간 앞에 쓰이면 뭐뭐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오후 5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볼게요. 1번에 Comment tu y vas? 너는 거기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걸어서 가 또는 버스 타고 가 이렇게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2번에 Tu es occupé ce matin? 이라고 하죠. 너 오늘 아침에 바쁘니? 아니죠. 3번 Tu peux venir chez moi? 너 우리 집에 올수 있어? 아닙니다. 4번, Où se trouve notre lycée? 우리의 고등학교가 어디 있지? 아니죠?
5번에 옹수부와 우에 아켈레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시간이랑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죠. 요거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스 부하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대명동사이죠. 부하가 보다인데 앞에 이제 스가 오면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미슐랭 가이드에 관한 글을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드 미슐랭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매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굉장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거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1900년에 앙드레 미슐랭 et son frère 에드와르 미슐랭 on fait le guide Michelin이라고 했어요. 앙드레 미슐랭과 그의 형제 에드와르 미슐랭이요. 기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었대요. C'était un guide gratuit avec des informations.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를 가진 무료 가이드라고 합니다. 뭐와 뭐를 하기 위해서, pour se promener en voiture et voyager라고 하죠. 자동차로 산책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겠죠. 그럼 또 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무료 가이드서입니다. 서였다. À partir de 1926, 1926년부터 이두 형제는 Les deux frères ont commencé à donner des étoiles au bon restaurant이라고 하죠. 이두 형제가 뭐뭐 하기 시작했대요. 별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좋은 레스토랑에 별을 주기 시작했대요. Aujourd'hui, chaque année, des évaluateurs anonymes visitent les mêmes restaurants plusieurs fois et décident de leur donner une, deux, trois étoiles ou encore aucune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해마다, chaque année, 해마다죠. 해마다 익명의 평가자들이 방문을 한대요. 똑같은 레스토랑을 여러 번 방문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레스토랑한테 별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줄 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인가? 안까 오퀸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A. 미슐랭 현지를 위한 안내서였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B번 우수한 식당에 별 하나에서 세 개를 준다. 맞아요. 그다음에 여행객들이 익명으로 식당 평가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익명의 평가자들이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1926년부터 식당에 별을 주기 시작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 그러면 B하고 D가 만든 말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파리 브레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리 브레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Le Paris Brest est un dessert français. Paris Brest는 프랑스 디저트이다. Il a une forme ronde comme une roue de vélo. 이것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뭐와 같은 자전거 바퀴와 같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On met de la crème au praliné. 여기 나오죠? 프린 크림이라고 나오죠? 프린 크림을 넣어요. 어디에? Entre les deux morceaux de pâte à choux라고 하는데요. Pâte à choux 그러면 슈 반죽을 말합니다. 슈 반죽의 두 가지, 두 개의 그슈 반죽과 그 두 개의 슈 반죽 사이에 이제 크림을 넣는 거죠. 프랄린 크림을 넣는다. Un chef l'a fait pour fêter la course de vélo Paris-Brest-Paris라고 하죠. 그래서 한 셰프가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 파리 브레스트 파리 자전거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Et c'est de là que ce petit gâteau a reçu le nom de la course. 그래서 이
그이 파리 브레스트가 이 경기에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예요. 2번은 일종 피니 르흐빠. 그들은 식사를 마쳤다. 이거는 복합 과거죠. 그러면 복합 과거가 현재보다 앞선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그럼 3번. 일푸제 들레가 제가시스. 그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과거니까 얘도 지워야겠죠? 4번. 누살롱 펑어도고 두째. 우리는 차를 마실 것이다. 이게 근전 미래죠? 그럼 현재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1번도 지우면 되겠죠? 5번. Je viens de rentrer chez moi. 나는 우리 집에 막 돌아왔다. Venir de 동사원형 근접 과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죠? 그래서 근접 미래로 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est-ce que tu fais? 너 뭐하니? Tu occupé? 너 바빠? 라고 합니다. Non, 아니 라고 하면서 Mais devoir 내 숙제를 뭐뭐 했대요? Mais dans quelques minutes tu avec Noah. 그런데 몇분 후에 나는 노아랑 뭐뭐 할 거야. 몇분 후에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 비에는 근접 미래가 쓰면 되겠죠. 근접 미래. 그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È fini. 과거예요. B번을 보시면 vient de sortir. 막 나왔다라는 거죠. 근접 과거가 돼 있죠? 아니죠? 1번 아니죠? 아, 피니는 피니가 끝나다, 끝마치다의 끝내다, 끝마치다의 과거죠. 2번, je vais finir라고 해요. 나는 숙제를 끝낼 거야. 그런데 이따가 외출할 거야라고 좀 이상하죠? 숙제를 막 끝낸 것도 아니고 끝낼 거야?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 바쁜 상태가 돼야겠죠? 아무래도 2번도 아니고요. 3번, je vais finir 다음에요. B번이 vient de sortir잖아요. 막 뭐뭐 했다죠. 근접 과거죠. 얘 과거 들어가면 안 되죠.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vient de finir. 나는 내 숙제를 방금 마쳤다. 하지만 몇분 후에 난 노아와 함께 나갈 거다. 요거죠? 앞에 거는 근접 과거, 뒤에 거는 근접 미래. 5번 vient de finir, vient de sortir. 막 끝마쳤는데 막 나갔어.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접 과거와 근접 미래세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10회강의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 si on 빈칸 une promenade ce soir. 오늘 저녁에 산책을 뭐뭐뭐뭐 할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할때 si 절에서는 시제가 반과거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리고 산책하는 게 어때? 물어봤을 때 비가 쐬 쬐는 모니데 좋은 생각이야. 일페 보 날씨가 좋아라고 합니다. 그럼 반과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반과거 뭔가요? 3번이 되겠죠. 반과거. 1번의 페어 동사는 그냥 이거 자체의 원형이고요. 그다음 2번의 아페는 페어 동사의 복합 과거, 푸제는 페어 동사의 반과거, 와 페어는 페어 동사의 근접 미래. faire는 faire 동사의 근접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강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빈칸에 철자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세라 빈칸, La plus connue de Paris라고 돼 있죠. 이것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다라고 했어요. 이 그림에 또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탑이라고 할때 뚜흐 이거죠. 그다음에 드 퐁스죠. 또 파리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다. Elle se trouve 어디에 있어요? Dans le septième죠. 일곱 번째의라고 할때 우리가 요거를 쓰죠. 일곱 번째 구, 파리의 7, 9, 9라고 할때 아홍디스망을 쓰죠. 그래서 에르세 빼 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조합해서 만들면요. 빼아 에르세 저 빠크죠.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그림에 이렇게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철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풀면 됩니다. 1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Ça me fait du 빈칸, il faut faire le 빈칸, 뭐뭐 해야만 한다. 저두 번째는, 그다음에 첫 번째는 Ça me fait du 빈칸은 나에게 뭐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J'ai mangé hier, 나는 어제 먹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요, 뭘까요? J'ai bien mangé, 잘 먹었다 어제, 그죠? 그리고 il faut faire le bien. 비행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요, 선이에요, 선. 선을 행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aire à 사람 du 비행이라고 하면요, 어느,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됩니다. 오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봉은 좋은, 네, 3번에 플랭은 가득 찬, 미유는 비행의 비교급이죠. 복구는 많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이 아예 그냥 빈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B를 통해서, 답을 거슬러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보기를 보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가등한 것을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B가 Je voudrais vivre en France. 나는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Mon rêve, 나의 꿈은 c'est de faire une école de boulangerie라고 하죠. 나는 그 제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또 꿈꾸고 있다. A가 C'est vrai que tu es fait pour ça. 그래, 너는 정말 거기에 적합하지. 제빵 하는 거 정말 너한테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가 또 말을 합니다. B가 Oui, j'adore faire du pain de toutes les formes. 나는 모든 형태의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해. A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B가 나 프랑스에서 살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 A가 J'aimerais goûter tes pains un jour라고 하죠. 나는 언젠가 너의 빵을 맛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 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만드는 거를 좋아한다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그죠? B 볼게요. Tu veux faire quoi après tes études? 너 그 공부를 끝마친 다음에는 뭐를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죠. 요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은 Tu veux travailler dans une boulangerie? 너는 빵집에서 일하고 싶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지만 대답을 보시면 나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 꿈은 제빵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다. 제빵학교를 다니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B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B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래, 너 거기에 정말 너랑 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가 너그 빵집에서 일하고 싶니?라고 물어본 거죠. C. 그랬더니 응, 나는 모든 형태의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그래, 언젠가 너의 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B, C, A의 순서예요. 그래서 B, C, A의 순서로 고르시면요, B, C, 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4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J'ai envie de partir en Espagne cet été 라고 합니다. 나 이번 여름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싶,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번 여름에라고 할 때, 그 여름은 남성이지만요, 앞에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때가 들어갔죠. 이번 여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 Avoir envie de 뭐뭐 하기를 바란다죠. B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요. 아, 바르셀로나에 라고 하면서 J'aimerais voir la Sagrada Familia. 그 성당 이름이죠. 를,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고 싶어.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어. B가 C. Génial. 멋지다. Moi, 나는 Je vais rendre visite à mes grands-parents à Toulouse 라고 합니다. 나는 뚤루즈에 있는 나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야.

Ella se piensa.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은데?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 골라볼게요. 이번 여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보기가 A, 보기에서 A. Où veux-tu aller?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바르셀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B번에 Como tu y vas? 너 거기 어떻게 가니? 이거는 수단을 어떻게 간다라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수단이나 방법. C번은 Tu voudrais aller où? 너 어디에 가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겠죠. D번은 Como tu la trouves?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네요. A와 C가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이죠.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볼게요. Antoine, c'est maman. Antoine, 엄마야. J'ai un rendez-vous avec ton oncle. 내가 너의 삼촌과 약속이 있다. Il y a quelque chose à manger dans le frigo라고 하죠.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 Ne t'inquiète pas. 걱정하지 마. Je ne vais pas. 엄마는 뭐뭐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À très bientôt. 곧 만나자. 금방 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먹을 거 냉장고에 있어. 걱정하지 마. 늦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겠죠. 엄마 금방 와. 정답. 1번, 홍트에다. 늦게 돌아오다죠. 늦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알레쉐 무아. 엄마, 우리 나의 집에 갈 거야. 가지 않을 거야죠? 응, 가지 않을 거야. 이상하죠? 주에 두 피아노, 피아노를 치다요. 말이 안 됩니다. 4번에 아펑드 랑글레, 영어를 배우다죠? 아니고요. 5번에 아슈정 누보 포크타블루, 새로운 핸드폰을 살 거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사지 않을 거다. 앞에는 부정이니까요. 그래서 5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이제 계속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요. Paul n'est toujours pas là. Paul이 여전히 거기에 없어. 라고 했어요. B가 No. 그래, 없네. On avait rendez-vous à 11h. 우리 11시에 약속이었는데. 라고 합니다. A가 Peut-être que le bus n'est pas arrivé à l'heure. À l'heure는 정시에란 뜻이죠. 아마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위 그래. 우 알러 아니면 혹은 그가 뭐뭐다 라고 해요. 도그미에는 자다라는 뜻이죠. Il se couche toujours tard. 그가 늘 늦게 자잖아. Se coucher. 자다라는 거에 이제 변화형이죠. 대명동사죠. 그러니까 아, oui, c'est possible. 아,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니까 맞아. 혹은 그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겠죠? 그럼 6번, 1번을 보시면요. 일 두화죠. 그러니까 드부아라는 동사는요. 추측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죠. 그가 자고 있을 거다. 그죠? 이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걔가 자고 있을 거야. 걔 항상 늦게 자잖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겠고요. 2번에 info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3번에 임네세빠는 모른다죠? 그는 잠을 잘줄 모른다? 아닙니다. 4번에 일레땅드 뭐뭐 할 시간이다. 잠을 잘 시간이다. 아니죠. 5번에 일레 디피실드. 그러면 잠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요,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드부아 동사가 의무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도 하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ma fille a passé le bac en juin 이라고 하죠. 내 딸이 6월에 바칼로리아를

0: 선바.
1: J'espère qu'elle va la voir. 나는 그녀가 통과했으면 좋겠어.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어. 라고 했어요. B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Elle a toujours été une bonne élève, non? 이라고 하죠. 근데 너의 딸, 그녀는 언제나 bonne élève, 좋은 학생이었잖아. 그렇지? 라고 물어보죠. A가 C'est vrai, 맞아. Mais elle me dit qu'elle a un peu peur de ne pas l'avoir réussi.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한테 말을 했어. 내 딸이 나한테 말하더라. Elle a un peu peur. 약간 두려워한다. 무엇을? Ne pas니까요. 뭐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뭐야? L'avoir réussi. 그것을 통과하지 않을까봐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B가 할수 있는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주시 프리라고 했어요. 나 선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선약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1번이 정답이죠.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되는 뭐가 이제 확실하다, 확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통과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3번에는 정수의 수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정수의 싹당.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5번, 주는 맹게이트 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시 프리, 그러면 선약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때 이제 거절하는 표현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 프리하고 또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죠. 파리 도서전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페스티벌 두 리브 드 파리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Le festival du livre de Paris. 파리 도서전은요. Ancienne salon du livre de Paris. 옛날에는 Salon du livre de Paris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Le festival du livre de Paris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례 축제이다. 연간 매년 행하는 그런 축제이다. Il a lieu au printemps au Grand Palais라고 하죠. Avoir lieu 그러면 열리다 개최되다예요. 여기 나와 있죠. Grand Palais에서 봄에 열리고 있습니다. C'est le rendez-vous des professionnels du livre et de l'écrit이라고 하죠. 이건 전문가들의 만남이래요. 책과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전문가들과의 전문가들의 만남이다. Chaque année, 해마다 le festival 이 축제는요, mettant avant un pays différent 다른 나라를 하나를 좀 앞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세운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를.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요, Land et de l'invité numéro 1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1 주민국이었대요. 그리고 이탈리 1 2023. 2023년에는 이탈리아가 주민국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퀘벡이 주민국이었습니다. 1 2025. 2025년에는요, C'est au tour du Maroc. 모로코의 순서입니다. Le programme est très riche. 이 프로그램이 아주 풍부해요. 풍요로워요. On peut découvrir des choses intéressantes et de nouveaux livres라고 하죠. 아주 흥미로운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행사의 명칭이 변화되었다라고 했는데 변화되었죠. 맞고요. 신간도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와요. 매년 주민 국가를 다르게 초청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건빨레에서 가을 행사 열린다라고 했는데 가을 아니고요. 판땅 봄이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출판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맞아요. 글쓰기와 책의 전문가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레 무키니스테드 파리라는 것입니다.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Les bouquinistes de Paris sont des vendeurs de livres anciens et d'occasion이라고 해요. 북키니스트드 파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된 책 혹은 중고 서적을 파는 판매원을 말합니다. Bouquin vient d'un ancien mot français pour dire vieux livre라고 합니다. 북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나왔습니다. Les bouquinistes vendent leurs livres dans des petites boîtes vertes.

들라센. 센강을 따라서 그 초록색 상자가 있어요. 초록색 그큰 박스 안에 그들의 책을 판매합니다. Ils doivent ouvrir au moins 4 jours par semaine. 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은 이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된대요. Et il leur est interdit de vendre des livres neufs라고 하죠. Neuf는 숫자 9일 것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책을 파는 것은 금지입니다. Ils sont ouverts surtout l'après-midi et le week-end quand il fait beau. 날씨가 좋을 때요. 오후나 주말에 문을 엽니다. Les bouquinistes sont importants pour les touristes.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부키니스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ils connaissent beaucoup d'histoires, 많은 이야기들, 역사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mais aussi pour les Français,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ils font partie de l'histoire de la capitale depuis plus de 400 ans이라고 하죠. 400년 이상 에 걸쳐서 그 수도 파리의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라볼까요? 주말에만 운영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책들은 판매할 수 없다. 맞죠? 회색 박스에 물건을 진열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초록색 박스가 되겠죠? 파리의 역사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B하고 D가 옳은 문장이네요. 그래서 B하고 D를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세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로 정해봅시다. 그죠? 첫 번째 문장, Je sais bien faire ce dictionnaire라고 하고 있네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전이 뭐뭐인지. 여기 faire를 보시면 동사 원형 servir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디트 뭐아 저한테 말해 주세요. Le film va commencer.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것을.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무드멍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주페스 가또 내가 이그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첫 번째 주세 비앙 뭐가 들어갈까요? 언제? 아쿠아. 그다음에 꼬멍 어떻게죠? 자, 이거는 세르비가 아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사용되다, 소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번이죠. 아쿠아. 난이 사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영화가 시작하는 것을, 언제 시작하는 것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 여기는 B. 마지막 거 볼까요? 일물드멍드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법을 물어본 거겠죠? C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하면요. B, A, C. 여기 순서네요. 그래서 B, A, C의 순서인 것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의문사를 정확하게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Servir à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빈칸이 5개인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쭈루룩 일렬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는 문장을 2개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해놨죠. 볼게요. A가 Je voudrais un peu de beurre라고 합니다. 저는 버터 약간을 좀 원합니다. 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Je 어쩌고 왜? 라고 하죠. 그래서 A가 un peu de 5 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5g 뭐 이런 건것 같아요. 지금 물어봐서는 5 어쩌고 그램이죠. 그러면 버터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 안에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매트를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보시면 주어가 주잖아요. 주. 그리고 A가 지금 손님의 입장이죠. 버터를 사려고 합니다. 그 B는 이제 판매자죠. 상인이라고 할게요. 상인 되겠습니다. 그럼 상인이 주매를 쓸수 있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얼마를 뭐 드릴까요? 얼마를 놓아야 될까요? 여기에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보기에서 en plus sans vous combien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 combien이 있죠.

그죠? 그럼 얼마를 제가 당신에게 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다 놓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려면 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꽁비행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꽁비에드 베흐죠? 엄푸드 베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버터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를 골라야겠죠? 그죠? 버터를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 뭐죠? 엉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손님한테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부정매 꽁비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부정매 꽁비앙 제가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엉은 이제 버터를 받는 중성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엉저 꽁비앙 들어갔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플리스하고 성이 남았네요. 그러면 엄푸 드면 좋은데 엄푸 다음에 빈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생 다음에 오 하고 그 다음에 플리스가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성이 들어가야겠죠? 500을 만들어야겠죠? 500g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가 플리스가 되죠? 그죠? 그럼 뜻을 보시면 500g 약간 넘게 라는 거죠. 500g 남짓? 뭐 약간 500g 조금 넘게 사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음프 플리스드 생상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A에 들어가는 거는요, 꽁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인데, 이 11번의 문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보통은 보기에 동사가 나와 있어서 동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또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의 그 대화 지문에 보기가 다 다섯 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 수능에서.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실 때는 중요한 거 앞에 주어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12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아, A번 볼까요? 쥐 빠글레 드꼬아라고 했어요. 너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쥐 빠글레 드 다음에 전치사 드 다음에 끄는 꾸아로 바뀌죠. 그래서 끄 대신에 꾸아로 쓰이는 건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A번은 맞아요. B번은요, 네뜻바 우프레라고 했어요. 이런 문장 조금 어색해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꾼 거예요.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요, 부정 느하고 빠의 위치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주어하고 동사가. 그래서 네뜨부 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느는 동사 앞에고요, 빠는 주어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바뀌고요.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에 여기에 트레이딩용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B는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번을 보시면 Como vas-tu à l'école이라고 했어요. 그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가니? 라고 했을 때 원래는 Il va à l'école이에요. 학교에 간다. 뭐, 택시, 뭐, 택시를 타고, 비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이런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면서요,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때를 하나 집어넣게 되죠. 요렇게 발음 때문에, 와, 띨 또는 와, 뗄, 주어가 엘인 경우에는 요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C번은. 그래서 얘는 맞게 쓰인 겁니다. C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D번은 Qu'est-ce qui vous voulez라고 하죠. Qu'est-ce qui라고 지금 물어보네요. 여기까지를 끊으면요. 무엇이에요? 무엇이? 그죠? 사물이고 앞에 끄가 나오면 사물이고 뒤에 끼가 나오면 주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vous voulez? 당신은 원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끼가 아니라 끄로 바꿔야겠죠? Qu'est-ce que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 도치되지 않으니까

Est-ce que vous voulez?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쓰인 것은요, A와 C가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특히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던 문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강, 12강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뒷부분에 좀 있었으니까 차분히 정리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 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주제거든요. 자, 주요 출제 포인트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출제 포인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출제 포인트,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엘니뇨와 라니냐. 계속 한 문항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 계속 한 문항 정도 나오고 있다. 물론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서는 용승과 침강,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의 영향은 주로 지구온난화를 다룹니다. 이제 이런 문항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힘을 줘야 될 부분은 여기. 아셨죠? 엘니뇨와 라니냐, 기후변화의 요인이 우리가 조금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필수 개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용승과 침강. 용승, 표층해수의 발산에 의해 심층의 찬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연안용승, 적도용승, 저기압에 의한 용승 또는 저기압성 회전에 의한 용승,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람에 의한 용승과 침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에크만 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 얘기해 볼게요.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죠. 북반구에서는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면 요거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성이 나타나요. 아셨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남풍이 불면 요거에 대하여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성이 나타나요. 아셨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 우리가 표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층 해수의 운동은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이러한 표층에서의 이동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에크먼 수성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볼게요. 자,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고 있어요. 그럼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먼 수성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있는 표층의 수가 쭉 이동을 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해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동을 하면 위에 있는 물이 쭉 이동을 하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온다. 우리가 이걸 용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저기압성 바람.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을 하고 있죠. 저기압성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표층 해수가. 그럼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온다? 용승. 아셨죠? 자, 용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승해역의 특징을 좀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자, 용승해역의 특징 첫 번째,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죠? 찬물이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찬물, 밑에 있었던, 쫙 깔려 있었던 영양염을 가지고 올라온다. 영양염이 많아져요. 용승해역의 특징. 아셨죠? 두 번째, 영양염이 많아지면 그 영양염을 먹이로 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승 해역은 또는 어느 해역에 용승이 일어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함량이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 밑에 있는 찬물이 쭉 올라오죠. 찬물이 쭉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이 돼.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대기가 어떻게 되느냐? 안정화될 수 있어요.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 해역이라고 한다면 안개가 잘 만들어질 수 있어. 그게 용승 해역의 특징.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승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침강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침강도 마찬가지 이제 에크만 수성을 이해하는 건데, 자, 표층 해수의 수렴 또는 냉각에 의해 표층의 해수가 심층으로 내려간 현상. 우리가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경우 이미 심층 순환에서 한번 다뤘어요. 고위도 해역에서 밀도가 큰 표층 해수. 주변보다 밀도가 큽니다. 무거워져서 가라앉죠. 그것도 침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람에 의한 침강은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모여. 표층에 있는 해수가 모이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면 해수면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가라앉는 물의 운동도 생긴다. 그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한다. 요 파트에서는 아셨죠? 보겠습니다. 북반구에서 북풍이 불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에크먼 수성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육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가 두껍게 두껍게 쌓이다 보면 밑으로 가라앉는 물의 운동이 생긴다. 침강이라고 얘기한다. 자, 고기압성 바람, 시계 방향으로 지금 공기가 발산하고 있는 그런 고기압성 바람이 있다고 치면 이거에 의해서 역시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쌓인다. 쌓이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 물의 운동도 생긴다. 그걸 침강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용승과 침강 얘기를 했고요. 용승과 침강은 학력평가 정도에서는 주로 좀 나올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다. 아셨죠?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볼게요. 자, 평상시 열대 태평양의 수온 분포.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열대,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온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 태평양의 수온 분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열대 태평양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으로 인해 동태평양 해역에는 연안 용승이 활발합니다. 해수면의 수온은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낮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평상시의 수온 구조야. 그러니까 이 열대 태평양 또는 적도 부근 태평양을 생각해보면 무역풍,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를 많이 쌓아놓고 동쪽은 용승이 잘 일어나고 찬물이 잘 올라오는 그래서 수온이 낮은 그런 구조가 평상시에 어떠한 이 열대태평양의 수온 분포 구조인데 자 이러한 구조가 무역풍의 변화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거지. 이러한 수온의 분포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한다.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열대태평양 중앙부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이 해역의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져요. 그러면 엘니뇨 동뜨엘. 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라니냐. 이게 결론이야. 물론 동태평양 대신 중앙태평양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중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워져? 엘니뇨. 중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 라니냐. 요걸

요 해역의 수온 변화를 가지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한다. 아셨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무역풍이 어떻게 되니? 무역풍이 강화되니? 약화되니?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열대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아지니 낮아지니? 해수면이 높아지니 낮아지니?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니 얇아지니?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니 얕아지니?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 편차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학습 자료실에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한 판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의 모습,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시기의 모습. 쭉 갑니다. 자, 평상시는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열대태평양 또는 적도부근태평양은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있어요.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여요. 아셨죠? 그리고 동쪽은 용성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잘라서 해수층의 단면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이런 경사. 여기가 지금 따뜻한 해수층이고요. 여기가 찬 해수층이고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서쪽 태평양의 해수면이 좀 높아요, 평상시에.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있죠? 여기서 구름이 잘 만들어집니다. 상승 기류가 강해요. 이쪽은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용성이 일어나고요. 용성이 일어나고, 수온이 이쪽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하강 기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이게 지금 평상시의 모습. 대기의 순환은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상 부근에서, 이렇게 상공 부근에서. 우리가 이런 걸 평상시 적도 태평양 부근에 존재하는 동서 방향에서의 이 워커 순환, 대기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아셨죠? 그런데 갑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무역풍이 약화됐어. 동에서 서로 부는 이 바람이 약화된 거야. 즉, 원래 요만큼의 바람이 불었는데 잘 불질 않아. 요만큼밖에 안 분대.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따뜻한 물들이 이쪽으로 오히려 이동을 하는 거지. 또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운반을 잘못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중앙태평양 부근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져. 또는 이 해역의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 또는 이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엘니뇨. 그럼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이 거의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즉, 따뜻한 물이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어. 아셨죠? 그렇다고 여기가 따뜻한 물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해수면도 거의 완만한 상태. 여기 찬 해수층. 그러면 원래 여기 동쪽 태평양은 용성이 일어났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보다 두꺼워지면서 용성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물이 이쪽에 평상시보다 많이 쌓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이 따뜻한 물에 의해서 대기가 가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공기의 상승이 발생해. 상승기류. 아셨죠? 그럼 이쪽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작아지는 거야. 기압이 평상시보다 작아진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하강기류. 평상시보다 기압이 커져요. 아셨죠? 이게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야. 엘니뇨 시기. 됐나요? 엘니뇨 시기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졌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져요. 더 세졌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풍이 더 세집니다. 지금 강하게 그려준 거예요. 그럼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평상시보다 더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단면을 자르면요. 이런 식으로 해수층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좀 과하게 그려서. 자, 해수면이 서쪽에서 굉장히 높아진다. 따뜻한 찬. 그리고 이쪽은 용성이 평상시보다 더 강화. 그러면 이쪽에 구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강화. 이쪽은 하강 기류가 평상시보다 더 강화. 됐죠? 그럼 이쪽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커지는 거고, 이쪽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의 대기의 순환 패턴. 자, 아까 평상시에 여기에 서태평양 쪽에 저기압. 동태평양 쪽에 고기압. 그래서 워커 순환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소동 방향에. 라니냐 시기가 되면 그 워커 순환이 더 강화되는 거야. 아셨죠? 따뜻한 해수는 서쪽에 더 집중. 이쪽은 찬물이

더 많이 올라오는 용승, 수온은 더 내려가고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더 줄어들고, 엘니뇨 시기가 되면 오히려 이쪽에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지면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는 거고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 이 워커 순환이 깨진 상태 또는 이 원래 이 워커 순환이 약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엘니뇨, 이게 라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엘니뇨는요, 동태평양이 뜨거워집니다. 아셨죠? 동태평양이 뜨거워져 동뜨엘. 라니냐는요, 동태평양이 차가워져요. 그러면 동차라. 이렇게 정리 됐죠? 그럼 우리 요거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판에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자료를 볼게요. 자, 자료 어떠한 자료들이 나오냐면 이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해양은 어떻게 변하니? 이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는 어떻게 변하니? 이게 나오는 거야. 볼게요. 평상시에는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다고요. 그리고 동쪽에 따뜻한 물이 적고 이쪽에서 용승이 잘 일어난다고, 평상시는.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됐대.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해에서 서로 따뜻한 물을 잘 운반시킬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 쌓였던 물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좀 더 많이 오겠지. 그럼 따뜻한 물층이 평상시보다 두꺼워지면서 용승이 잘 안 일어난다고, 서태평양 쪽에. 아셨죠? 용승이 잘 안 일어납니다. 수온이 높아집니다. 이쪽에서 이제 상승기류가 잘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 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자, 그런 상태에서 수온의 연직 구조를 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뜻한 물층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료에서 좀 볼 것은 여기. 수온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팍팍팍팍팍 내려가고 있죠. 아, 수온약층이야, 수온약층.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엘니뇨 시기는 수온약층이 삼각보다 꽤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뜻한 해수층, 표층의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와 다르게 두꺼워진다? 또는 따뜻한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셨죠? 그게 엘니뇨 시기. 수온약층이 평상시보다 다르게 좀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셨죠? 요걸 어떤 표현으로 쓰기도 하냐면 이 수온약층을 찬 해수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엘니뇨 시기가 되면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아셨죠? 라니냐가 되면 무역풍이 더 강화된 거야. 서쪽에 더 집중이 되는 거지. 서쪽에 더 집중이 되면 여기 용승 강화되죠? 용승이 강화되면서 보세요. 지금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온약층이 표면에서부터, 표층에서부터 수온약층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 자료에 의하면. 즉, 얘는 찬 해수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지.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따뜻한 물을 서쪽에만 집중시킨다. 이게 해양에서의 어떤 연직 구조, 요게 엘니뇨와 라니냐서 주로 우리가 다루는 자료. 됐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120도 이스트, 80도 웨스트가 되어 있죠? 보통 중앙태평양은요, 160도 웨스트 또는 150도 웨스트. 아시죠? 거기가 중앙태평양이 되는 거고, 이쪽이 동, 이쪽이 서야.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서경이 주로 찍히고 이쪽에 좀 동경이 찍힌다. 요 경도 표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양의 변화 자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대기의 변화 자료. 요거. 자, 평상시에는요, 어디에서 상승기류가 있다고? 이쪽에서 상승기류가 있다고. 따뜻한 물이 이쪽에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있는 거고, 이쪽에 기압이 낮고 이쪽에 기압이 높은 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쌓인다고. 그럼 여기서 상승기류가 평상시와 다르게 강화되면서 이쪽에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상승력, 이 대기 순환에서의 상승력이 평상시와 다르게 동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 중앙태평양이나 또는 동태평양 쪽에 이 상승력이 만들어진다. 이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다르게 낮아진다. 이쪽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그게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 아셨죠? 라니냐 시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화되면서 이쪽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인 거야. 더 많이 쌓이면 여기 상승기류가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는 거고, 더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더 강한 저기압이 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더 강한 고기압이 온다. 이런 시기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 순환, 평상시에 존재하는 이 열대태평양, 적도 부근 태평양에 존재하는 워커 순환이 요 시기는 강화된다는 거지. 요 시기는 약화되는 거고. 됐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 게 기압 패턴을 좀 정리하면 좋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마이너스. 이쪽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높아진다고. 플러스. 아셨죠? 편차의 개념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라니냐 시기가 되면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집중이 된다고, 그럼 상승기류가 더 강화된다고, 기압이 더 낮아진다고. 원래도 저기압이지만 더 낮은 저기압. 그게 라니냐.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와 보다 더 기압이 높아진다고. 편차 관점으로 봤을 때. 요걸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에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죠?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수온 변화로 인해서 상승력, 공기가 상승하는 요 영역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저기압, 고기압의 패턴이 변하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을 수온 변화뿐만 아니라 기압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남방 진동이 되는 거예요. 자, 남방 진동 얘기해 볼게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과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를 기준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하는 현상을 남방 진동이라고 한다.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이 저기압이고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에요. 적도 부근에서.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쪽에, 중앙이나 동쪽에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낮아지면서 저기압이 될수 있다고. 라니냐 시기가 되면 중앙이나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고기압이 될수 있다고. 즉, 적도 부근 태평양은 저기압, 고기압의 이 기압 변화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데, 그걸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남방진동을 엘니뇨 라니냐 단원에서 쓰는 이유는 얘가 엘니뇨 라니냐와 패턴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남방진동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식이 나와 있죠. 표준편차 분해,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 빼기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예요. 여기서 이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는 중앙태평양의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앙태평양. 아셨죠?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는 서태평양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방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을 가져요. 큰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분수식에서 얘가 커지면 이 분수식의 값이 커지겠지.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중앙태평양 혹은 동태평양의 기압이 커지는 거야.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의 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찬물이 많아지는 거거든. 중앙이나 동태평양에 찬물이 많아진다? 라니냐 시기. 그러니까 남방진동지수가 큰 양의 값을 갖는다? 라니냐 시기. 남방진동지수가 큰 음의 값을 갖는다? 엘니뇨 시기. 요렇게. 얘가 큰 음의 값을 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진다는 얘기거든.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많이 낮아진, 다시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많이 높아진다. 얘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적은 거지. 얘가 적단 얘기는 따뜻한 물이 중앙이나 동쪽으로 많이 온 거니까. 중앙이나 동쪽으로 많이 온 거면 그 시기 언제? 엘니뇨 시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자주 다루는 거고, 정리하면 이래요. 자, 남방진동 지수. 아, 그냥 지수라고 쓸까요? 자, 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빼는 겁니다. 근데 얘가 큰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큰 거. 그러니까 거기가 차가운 거야. 언제? 라니냐.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의 기압이 커진 거거든. 얘는 작고 얘가 커지면 음의 값을 갖겠죠? 얘의 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적다. 그럼 언제? 엘니뇨. 아셨죠?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얘와 엘니뇨와 라니냐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이 주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요인 첫 번째. 자, 기후변화 관련해서, 자, 고기후. 이 고기후라고 하는 건 지질시대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하는데, 사실 지구의 역사 안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의 요인, 기후변화 파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빙하 시추물, 나무의 나이테, 화석 등을 이용해서 고기후를 연구한다. 또는 지질시대 기후를 연구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빙하 시추물이 제일 많이 나오죠. 빙하 시추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구합니까?

안에 들어있는 공기 방울을 연구하지. 공기 방울. 특히나 이 공기 방울 어떤 거 주로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많니? 이거. 이산화탄소가 많은 시기는 운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많이 연구합니까? 물 분자를 많이 연구하지.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온 소비. 질량수가 18인 산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이 비를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무엇을 많이 연구하냐면 불순물을 많이 연구하지. 그래서 꽃가루 화석이 들어있니? 또는 뭐 화산재가 들어있니? 그런 걸 가지고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아셨죠? 나무의 나이테는 이 나무의 나이테 간격을 가지고 나무의 생장을 생각을 해서 그 시기가 온난했니, 습윤했니 이런 것들, 온난 습윤했니 또는 뭐 한랭 건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요두 가지 연구 방법은 주로 언제? 신생대. 아셨죠? 신생대의 비교적 최근 기후를 연구하는데 얘네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석 같은 경우는 지질시대, 특히나 뭐 고생대, 중생대 같은 경우 시상화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얼마큼 온난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비교적 더 과거를 연구할 수 있는 것, 또더 과거의 고기율을 추정할 수 있는 건요 녀석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비교적 최근 거. 그 중에서 얘는 좀 강력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 아셨죠? 요 정도 이제 고기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후변화 요인. 기후변화 요인인데, 자, 기후변화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 방향, 경사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또는 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 20년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외적 요인.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수력 분포의 변화. 화산 활동, 지표면의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 자연적 요인 정리하고요. 인위적 요인은 온실기체.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변화 파트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온실기체의 변화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거, 화석연료 사용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졸의 변화, 배출, 그다음에 사막과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인위적 요인이 된다. 요 파트에서 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2점짜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러한 요인이 기후변화, 기후의 온도,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니? 낮추는 데 기여하겠니?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자료 해석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기후변화 결과가 나타나지? 이런 거 아셨죠?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능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외적 요인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제일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외적 요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는 자전축 방향 또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세차 운동이랑 관련 있다. 세차 운동이랑 관련 있다. 자,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며 경사 방향이 변한다. 그래서 13,000년 후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라고 한 거. 선생님이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아셨죠? 자,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약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 변한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수록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결과 정리한 거고요. 공전궤도 20률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납작한 정도가 계속 변한다. 20률이 커질수록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한다. 태양 활동의 변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 양이 변하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 자체가 변하니까 기후가 변한다. 이 태양의 활동 변화는 흑점수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고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런 자료들을 볼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해? 세차 운동에 의해서 얘는 계절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런 관점. 즉,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거든요. 근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 완전히 반대로 그러면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 될수 있다. 계절의 관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관련 있냐면 얘는 남중고도 관점으로 봐야 돼. 남중고도. 아셨죠? 자전축 기울기가 변한다. 남중고도가 바뀌면서 여름철이 더 뜨거워질 수 있어. 또는 뭐랑 관련 있냐면 낮의 길이.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어. 또는 짧아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공전궤도 20년은 뭐랑 관련 있냐면 거리랑 관련 있어요. 똑같은 근일점인데 거리가 가까운 근일점과 거리가 먼 근일점, 그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의 차이가 생기겠지?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 지구 외적 요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디냐면 30도 N, 그 다음에 30도 S 이 지역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변할 때 연교차가 커질까 작아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질까 작아질까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들. 자, 30도 N, 30도 S 각각에 대하여 경사 방향이 정반대가 될 때, 기울기가 커질 때, 그 다음에 이심률이 커질 때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싹 정리해 놓으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자, 관점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그렸어요. 지구를 그리고 자, 태양 빛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칠게. 자,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볼게요. 얘가 북극이고요. 얘가 남극이고요. 이게 적도 라인이야.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태양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야.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적도가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 적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일 뜨거운 계절 여름이에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점이 바로 남중고도가 최대인 시기야. 최대인 지점이야.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북극과 남극은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야. 햇빛이 옆에서 들어오니까. 됐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실제 지구가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에서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23.5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 자, 이 지점이 어디냐면 적도보다 약간 북반구, 이 지점이 지금 이 그림에 의하면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 됐나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 여기 있죠. 이 사람이 볼 때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점.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점이고 그 뜨거운 지점이 북반구에 있죠. 그러니까 북반구. 이 사람은 지금 여름철이야. 남반구는 겨울철. 태양빛이 여기서 오고 있는 상태. 됐죠? 이런 상태에 가정한 다음에 자, 이런 상태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전축 경사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뜨거운 지점이 어디로 간 거야? 남반구로 간 거지. 그럼 남반구가 여름이야. 북반구가 겨울인 거고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점, 여기가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 됐죠?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원래 이런 방향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경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남반구가 여름, 계절이 바뀐다고. 이런 관점 가져야 된다고.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이 상태라고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이에요. 자, 자전축 경사각이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커지면 아까 북반구에 있었던 사람은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겠지. 자, 보세요. 원래 이 위치, 북반구 중위도 이 사람, 맞죠? 이런 상태에서 자전축 경사각이 커집니다. 그럼 이 사람도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겠지?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을 향해 가겠지? 그럼 이 사람,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보면 남중고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야. 아,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철에 있는 사람은, 여름철 반구에 있는 사람은 남중고도가 계속 커진다? 여름철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여름철 온도가 높아진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반구가 여름철이라고 했었죠? 지금 지구는요, 지구의 공정궤도를 따져보면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북반구가 여름철이거든? 이런 상태에서 이심률이 변하는 거야. 이심률이 변해서 이 사람,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 만약에 더 멀어진다고 할게요. 이렇게 더 멀어지면 똑같이 지금 남중고도는 똑같은 상태인데 지금 나머지 조건은 똑같은 상태인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량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 사람도 온도가 내려가겠지. 됐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고 자, 어디가 어느 반구가 여름 반구, 겨울 반구니?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면 지구의 위치는 똑같은데 계절이 바뀌겠네? 이거 하나. 자,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가 커지면 남중고도가 바뀌겠네? 그러면서 여름이 더 뜨거워지겠네? 또는 겨울이 더 추워지겠네? 이거 판단. 그런 상태에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량이 달라지겠네? 이걸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자료들이 쉽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자료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변화의 외적 요인 중에서 첫 번째 요인, 세차 운동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운동 자료를 문제에서 해석을 할때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게 세차 운동이야. 그러니까 세차 운동 자료가 있으면 이거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제일 드라마틱해요, 결과가. 왜냐면 경사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기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자료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될 것은 세차 운동. 있니, 없니? 자전주 경사방향이 어떠니? 두 번째는 자전주 기울기. 세 번째는 이심률. 이게 순서야. 아셨죠? 자료 해석 순서. 현재는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자, 태양빛이 제일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북반구야.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그러면 북반구는 계절이 뭐냐면 여름철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름 반구고 겨울 반구야. 북반구와 남반구는 같은 시기에 계절이 반대입니다. 남반구는 겨울. 그럼 볼수 있는 건, 아,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고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아, 다시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인데 가까우니까 따뜻한 겨울. 여름인데 머니까 시원한 여름이 지금 현재 북반구의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사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대. 세차 운동에 의해서 바뀌었대. 그러면 지금 원일점에 위치할 때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점. 여기가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이죠. 그 지점이 남반구로 바뀌는 거고 여기가 여름이야. 북반구는 겨울이라고. 겨울이 원래 원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여름이었는데 겨울로 바뀌는 거지. 겨울인데 심지어 거리가 굉장히 먼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고. 이때의 북반구 겨울과 이때의 북반구 겨울을 비교해 보면 이때가 더 추운 겨울. 됐죠? 이때 북반구가 지금 여름이라고 했었죠? 경사방향이 바뀌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이야. 그럼 이때의 여름과 이때의 여름을 비교해 보면 가까운 여름이니까 훨씬 더 뜨겁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세차 운동에 의해서 경사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북반구의 경우는 여름은 더 뜨거워졌네, 겨울은 더 추워졌네, 기온의 연교차가 커졌네.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럼 남반구는 어떨까? 남반구 보세요. 여기가 지금 겨울이었죠. 거리가 먼 겨울이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거리가 가까운 겨울이 되는 거야, 남반구는. 그럼 남반구는 오히려 가까운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겠지. 됐죠? 요거 정리하시고 여기에 숙제가 하나 또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차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13,000년 후에 경사방향이 현재와 정반대 방향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야. 자, 숙제는요, 13,000년이 아니라 6,500년 후. 자, 지구의 자전축은 현재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정반대 방향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3,00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500년 후라고 한다면, 정반대 방향이 되는데 딱 중간만큼, 90도만큼 돌아간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 북반구 중위도. 자, 현재는 지금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이 뭐라고요? 겨울. 맞죠? 근데 6,500년 후에는 계절이 뭘까? 이거. 아셨죠? 그럼 남반구는 계절이 뭘까? 이거. 이게 숙제입니다. 6,500년 후를 판단해 봐라. 아셨죠? 이게 숙제고요. 첫 번째 자료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기울기 변화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자전주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 그림에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이 지금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지점을 표시를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가 햇빛이 수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남중고도가 90도인 곳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야? 북반구지. 그러니까 북반구가 여름철, 북반구가 여름 반구인 시점. 만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셨죠? 만약에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점,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 그 지점이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이 남반구가 이제 여름반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북반구 여름이에요, 남반구 겨울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남반구 여름이에요, 북반구 겨울이에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놓고 현재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과하게 가보겠습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진대,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반구 중위도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은 여기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전적 기울기가 좀 과하게 더 커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이쪽으로 가겠지.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거야.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여름철 뜨거워져요. 그리고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집니다라고 하면 작아집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남중고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여름철이 시원해지는 거고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맞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남중고도가 높아지면서 여름철 더 뜨거워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중위도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기울기가 커질수록 중위도 연교차가 커진다. 맞죠? 남반구 한번 가볼까? 남반구. 자, 이 상태에서 자 남반구 중위도 여기 있다고 칠게. 사람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더 커져.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역시 이 사람 역시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거야. 낮의 길이 길어지는 거고 뜨거워지는 거라고. 됐죠? 그럼 정리라면 아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중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조건 여름철은 더 뜨거워지는 거야. 겨울철은 차가워지는 거고 기온의 연교차는 더 커지는 거라고. 요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심률 변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심률 변화. 지금 보면 이심률이 크다.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공정궤도가 납작하다. 납작하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원일점 거리가 멀어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요. 그게 납작한 거고 이심률이 큰 거야. 이심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덜 납작하다. 덜 납작하다라고 하는 건 원. 아주 이상적인 원에 가깝다. 그러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요? 근일점 거리가 멀어요? 아셨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서 둘 사이의 거리차가 별로 없으면 이심률이 작은 거예요. 원에 가까운 거.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 공정궤도 이심률이 클 때 예를 그냥 현재라고 가정해볼게요. 현재. 현재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현재라고 하는 거고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 북반구가 지금 태양빛을 제일 많이 받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북반구가 여름반구야. 북반구가 뭐냐면 여름철인 거고 남반구가 뭐냐면 겨울철인 거야. 이런 상태에서. 됐죠? 이거 현재로 가정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심률이 작아진대요. 이심률이 작아지면 원일점 거리가 짧아져요. 그만큼 근일점 거리는 멀어져요. 자, 똑같이 여름인데 이심률이 작아지면서 여름의 거리, 여름 시기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자,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 부근에 원래 북반구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는데 이심률이 작아지면서 이 지구의 위치가 일로 바뀐다고. 그러면 겨울인데 더 멀어진 거야, 태양으로부터. 그럼 더 추운 겨울이 되겠지. 그러면 아, 생각해 볼 때 아, 현재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심률이 작아질수록 원일점 거리 가까워지니까 여름철 뜨거워지고 근일점 거리 멀어지니까 겨울철 추워져서 북반구 중위도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 자료 이심률 변화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이제 내적 요인인데요. 사실 기후변화의 이 자연적 요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요인 세 가지. 자료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세차운동에 의한 경사 방향 변화를 먼저 파악. 두 번째는 뭐죠? 기울기 변화 파악. 세 번째는 뭐죠? 이심률 변화 파악. 그리고 경사 방향의 변화는 계절 변화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뭐? 남중고도 변화. 이심률 변화는 거리 변화. 요거 판단하시고요. 내적 요인은 사실 어려운 문항이 나오진 않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2점짜리 문항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필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요, 수륙 분포의 변화예요. 자, 수륙 분포 또는 뭐 대륙 분포가 이렇게 변한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대륙 분포가 변하면서 해류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해류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저위도에 있는 대륙이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에 있었던 대륙이 저위도로 와요. 그럼 대륙의 기후대가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러면 기후가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포인트. 특히나 이 수륙 분포의 변화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제 해류의 변화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 화산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산 분출물에 두 가지

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분출물, 화산재 같은 분출물. 이 화산재 같은 분출물이 있으면 이 화산재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부유를 해요. 그럼 얘가 햇빛을 차단해줘. 햇빛을 차단해주면 지표면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온도가 내려가겠지. 분출물 중에 이런 화산재에 의한 역할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건데, 사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화산 가스가 있죠. 화산 가스는 주로 온실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증기를 비롯해서. 그 화산 가스가 많이 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의해서도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자료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자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셨죠?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격렬한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재가 분출물로 나오고, 이 화산재가 오랫동안 성층권에 부유하면서 햇빛을 차단하면서 기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아셨죠? 세 번째, 지표면 상태 변화.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반사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 햇빛을. 근데 빙하가 많이 녹아서 토양이 드러납니다. 그럼 햇빛을 반사를 잘못 시키겠지? 그러면 지표면이 햇빛을 많이 흡수하겠지? 뜨거워질 수가 있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이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 얘기하겠습니다. 이 인위적 요인은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지구 온난화랑 제일 많이 다루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포인트, 자료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온실기체의 증가. 자,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온실기체가 증가한데, 그럼 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겠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온실기체가 증가한데, 그럼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 주겠지. 그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 그거에 의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인위적 요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화석 연료 등의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증가해요. 그럼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간단한 문제로 조금 구성해서 다룰 수가 있다. 아셨죠? 요거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로졸 배출입니다. 에어로졸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아주 작은 입자들. 대기 중에 부유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머릿속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황사가 온대. 황사가 오면 모래 입자 아주 작은 입자들이 하늘에 오랫동안 부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실제 에어로졸은 그보다 더 작긴 하거든요. 그러한 작은 입자들이 오랫동안 부유를 하면 얘네들이 뭐예요? 햇빛을 막겠지. 햇빛을 차단하겠지. 그러면 지표에 햇빛이 잘안 들어오겠지.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에어로졸 배출 같은 경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역할. 됐죠? 그다음에 사막화와 도시화. 이 사막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막화는 사실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뽑고 풀을 많이 뽑고 그러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건조해지면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 요인이 되는 거고. 도시화.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에 아스팔트를 깔아요. 도시가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주로 지표면 반사율이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숲지였는데 여기를 다 개간해가지고 다 어떤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또는 거기다 아스팔트까지 깔면 그거에 의해서 지표의 반사율이 변하면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아스팔트 많이 깔리면 그 검은색 아스팔트가 햇빛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러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인위적 요인 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지. 이 요인의 변화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이 요인의 변화가 지구 온도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이제 이걸 포인트로 삼아서 자료 해석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온실기체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공장이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럼 얘는 온도를 높이는 영향을 많이 했겠지. 맞죠? 에어로졸이 많이 배출된다. 이 에어로졸은 지구의 온도를 주로 낮추는 역할을 많이 하겠다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아스팔트가 쫙 깔린데 아스팔트가 햇빛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한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그런 막그 신문 기사들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햇빛을 많이 흡수하면서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요인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어서 이제 기후변화의 결과, 특히나 온난화와 관련 있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한번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치유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17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6강의 현재 완료 또 과거 분사의 용법을 같이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명령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 모두 해오셨을 테니까요. 먼저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은 명령형을 다루는데 다시 두 개로 긍정 명령형 그리고 부정 명령형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형이 아니어도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동사 세개볼 겁니다. 데하르 동사, 똑까르 동사, 깜비아르 동사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다 해오셨죠? 예, 그러면 편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 명령형부터 시작합니다. 자, 긍정 명령형은 한국말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세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또이 긍정 명령형은 다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형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주격인칭 대명사를 보시면 요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는 없고요. 자, 뚜부터 쭉 주격인칭 대명사 나열이 되어 있고, 자,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 동사, 에르 동사, 이르 동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형을 만드는 것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명령을 하는 대상은 2인칭일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2인칭을 위주로 일단 보면은 뚜 너에 대한 명령형은 자, 이 변화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변화형이 to에 대한 명령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2인칭 복수에 대한 명령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트로스, 보소트라스인데요. 자,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나요? 맞아요. 아르, 에르, 이르, 어미의 에레를 빼고, 그죠? 에레를 빼고 그 자리에 뭘 넣었음을 알수 있어요? 데를 넣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랏, 베벳, 비빗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보시면 우스테시나 뭐 노소트로스 노소트라스 우스테데스에 대한 명령 요 형은 사실은 이제 접속법 형태인데요. 접속법 형태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속법을 사실 수능 스페인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르 동사 같은 경우는 아를 에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르 이르는 에 이를 아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규칙형 만드는 법을 잠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우라 마일라뚜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뚜, 너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우라,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춤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일라르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인 바일라를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or favor, escuchen la radio 라고 했어요. 자, por favor 해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escuchen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Ustedes에 대한 명령이죠. 당신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라디오 들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Escuchar니까 R로 끝났으니까 R을 E로 바꿨습니다. Escuchen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ormir ahora mismo 라고 했어요. 자, dormir 동사입니다. 그쵸? 자다라는 뜻의 동사. dormit 하고 변화를 줬으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보소트로스 혹은 보소트라스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들, ahora mismo, 지금 당장 자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우라 하면 이게 이제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뒤에 미스모가 붙으면 요건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ahora mismo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네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Bebamos una taza de café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Bebamos네요. 자,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그렇죠. 1인칭 복수. Nosotros 혹은 Nosotras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요? Una taza de café니까 커피 한잔 마실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하나만 우리가 예문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우리에 대한 명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잖아요. 우리. 자, 어떻게 될까요? Hablemos más. 더 말해보자.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니까, del 주제 tem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규칙형, 긍정 명령형 규칙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인데요. 우리 이거 예전에 앞선 부분에서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적 대명사 그리고 제기 대명사가 이제 긍정 명령형과 함께 쓰일 때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였죠? 맞아요. 긍정 명령형 뒤에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목적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는 긍정 명령형 뒤에 붙여준다. 앞으로 뺄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Ponte el sombrero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El sombrero, sombrero 모자죠. 챙이 있는 모자. 그래서 그 모자를 써라란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기 대명사 ponerse, 아, 제기 동사 ponerse가 지금 쓰여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더 짧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자, 그렇다면, el sombrero를 목적 대명사 뭘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lo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목적 대명사, 그리고 제기 대명사 보이시죠?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기 대명사가 먼저. 그리고 목적 대명사 요 순서대로 해주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15강에서 교재 15강에서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본텔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써라라는 너 그거 써라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띨대 위.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críbeme una carta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편지 한통 써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도 하나 줄여보도록 하죠. Una carta를 한번 목적 대명사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라로 되죠. 3인칭 여성 단수니까 라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메라는 간접 목적 대명사, 라라는 직접 목적 대명사. 자, 요두 개가 지금 같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갑목대가 먼저, 그리고 뒤에 직목대가 오게 됩니다. 자, 긍정 명령형과 함께 쓰였으니까 뒤에 둘다 붙였으면 돼서,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Escríbeme l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례대로 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써줘 라는 표현이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기동사 sentarse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siéntate en esta silla.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의자에 앉아라. 너이 의자에 앉아.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긍정명령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목적대명사와 제기대명사가 쭉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잘 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앞서서 갑목대와 형태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갑목대, 직목대, 그리고 제기대명사. 자, 요렇게 세 개를 이제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죠? 자, 형태정리 한번 해볼까요? 갑목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맞아요. 매, 떼, 레. 자, 이렇게 됐었죠?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s, os, les. 자, 이게 이제 갑목대의 형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고. 자, 직목대 보겠습니다. 직목대는 어떻게 됐었어요? 직목대는 형태가 매, 떼, 로, 라, nos, os, los, las. 자, 이렇게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기 대명사는 어땠어요? 네. 매, 떼, 세. 그리고 nos, os, se. 자, 요렇게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잘 보시면 지금 3인칭만 발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의 용법과 세의 용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 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보통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뭐였죠? 중성 대명사,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받을 때 쓰이는 중성 대명사, 또 중성 관사,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목적 대명사.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귀의 세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상호의 세가 있었고, 또 비인칭, 네, 세. 또 강조의 세, 수동의 세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거 저희 쭉 지금 쭉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또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다섯 개 이거 말고 세가 또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겁니다. 뭐죠? 맞아요. 간접 목적 대명사 3인칭이 세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쵸? 언제 바뀌었죠? 목적 대명사 두 개가 나란히 오는데, 갑목대, 직목대가 나란히 오는데, 둘다 3인칭인 경우, 앞에 있는 갑목대를 세로 바꿔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거기까지 기억하셨으면 완전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 갑목대, 직목대, 제기대명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규칙형으로 오겠습니다. 긍정

명령형 불규칙형이고요. 사실 지금 표에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답은 없습니다.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눈에 익히시면 돼요. 예.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전혀 뭐 상상이 안갈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눈에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3개를 한번 교재에는 써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땐 꼬이다도 왔어요. 자, 이 땐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이 떼네르 동사의 또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땐 꼬이다도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 조심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살간 델라 살라라고 있어요. 살간 찾으세요. 어딜까요? 살리르 동사죠? 여기 있네요. 살간. 우스테데스에 대한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라는 거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실에서 나가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모에노라고 했어요. 자, 세 찾겠습니다. 세는 세르 동사의 뚜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세 모에노 하면 뭐예요? 그렇죠. 착하게 굴렴, 착하게 행동하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요세 가지 동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문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네시르 동사가 있잖아요. 말하다라는 동사 보겠습니다. 또에 대한 명령으로 갈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너 사실을 말해. 라는 표현 많이 하죠? 자,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딜라 베르닷. 자, 아시겠지만, 네시를라 베르다시 사실을 말하다,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딜라 베르다, 그러면 너 사실을 말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는 맹가 한번 해볼까요? 맹가? 네, 우스텟에 대한 명령으로 해서 오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회의에 빨리 오세요 하고 이제 당신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세요. 맹가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맹가 프론토가 되는 거고 어디에? 회의에. 알라 레우니온.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소트로스에 대한 명령 한번 해보죠. 아세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숙제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Haced los debere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형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좀 눈에 익혀 주시고요. 자, 이제 부정 명령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정 명령형은 뭘까요? 그럼 한국말로 그래,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세요 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부정 명령형이니까 노가 필요할 거고 당연히 자, 노는 동사 앞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형태는 접속법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봤었지만 접속법 형태라서 가장 쉽게 기억을 하는 것은 이제 are로 끝나는 동사는 are 대신에 l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r로 끝나는 동사는 ae 대신에 are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예문에 나와 있지만 제기 대명사나 목적 대명사는 부정 명령형에서는 네, 동사 앞에 써줍니다. 아까 긍정 명령형에서는 제기 대명사와 목적 대명사 그 긍정 명령형 뒤에 붙여 썼었잖아요. 근데 부정 명령형에서는 이 목적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는 동사 앞으로 빼줍니다. 지금 그거를 적용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놀로 에스크리반 아오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 뭐뭐 하지 마세요 란 뜻이죠. 지금 쓰지 마세요 란 뜻이 될 거고요. 에스크리반이니까 우스테데스에 대한 명령형이고, 자, 목적 대명사 로는 네,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제기 대명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onerse 하면 입고 있다, 쓰고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기 동사죠. 그래서 no se ponga el abrigo largo 하면 뭐예요? 입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입지 마세요, 뭐를요? 그긴 외투를 입지 마세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두 가지 목적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벗다라는 뜻을 가진 제기 동사 뭐죠? 뭐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깃다르세죠. 깃다르세. 그러면 너에 대한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선글라스 벗지 마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지 마. 그러니까 no 붙었고, 자, 그다음에 너에 대한 명령이니까 no te quites가 되겠죠. no te quites. 자, 뭘 벗지 말라고요? 선글라스를 벗지 말래요. 선글라스 뭐예요? las gafas del sol.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거는 우리 부정어 있잖아요. 니나 뭐 눈가, 땀뽀꼬. 자, 이런 거 부정어로도 부정명령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정어가 문 두에 위치할 때는 no 없이 전체가 부정문이 된다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 적용한 문장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ilo pienses 하면은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그거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돼요. 그죠? Pensar 동사의 2인칭에 대한 부정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unca te laves la cara con este jabón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란 뜻이죠. 절대로 얼굴을 씻지 마. 뭘로요? Este jabón. 하본은 비누란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비누로 얼굴 닦지 마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ampoco compren esos platos baratos 하면 뭐예요? 뭐뭐도 사지 말라란 뜻이죠. 뭐뭐도 사지 마. 그싼 접시들도 사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부정어들로도 부정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불규칙형입니다. 자, 불규칙형. 그래서, 보시면 요 동사들 한 6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역시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수능 스페인어에 명령형을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대화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해석만 하시면 될수 있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익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seas mal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찾으시면 되죠. 여기 있네요. No seas. 또에 대한, 세르 동사의 또에 대한 부정명령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쁘게 행동하지 마. 나쁘게 굴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No me lo digas 했어요. 자, 이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역시 네시르 동사의 또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나에게 그걸 말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동사 앞에 목적 대명사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 명령형, 부정 명령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 동사 세 개를 보도록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대하르 동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규칙 변화하는 동사가 되고요. 일단은 세 개의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dejas mil wones, mañana te los devuelv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하르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인데 지금 보는 이 문장에서의 대하르

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빌려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빌려줄래가 되는 거예요. Me dejas. 얼마를? 1000 원했으니까 1000원을 빌려줄래? 나한테 1000원만 빌려줄래? 내일, mañana, 내일 너에게 그거를 갚을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i hermano no me deja salir hoy 라고 했어요. 그럼 mi hermano, 뭐 동생 정도로 해석할게요. 내 남동생이 dejar, 여기서는 뭐뭐하게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나가게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못 나가게 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남동생이 같이 놀자고 하나 봐요. 나를 못 나가게 한다. 라는 뜻이 되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a dejado de nevar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dejar de 동사 원형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바르 동사는 눈 오다란 뜻이니까 눈이 그쳤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완료형이 쓰였으니까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옆에 이제 여백에다가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밖에 예를 안 들어서 자 대하르 동사는 노타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노타 자, 많이 쓰이는 용법이니까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테이블에 책을 놔뒀어. 책을 놓았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니까 현재 완료 has dejado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놨어. 뭐를? El libro. 책을 놨어. 어디다? 테이블에. En la mesa. 자,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대하르 동사는 놓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다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뭐, 포기하다, 그만두다. 아, 뭐, 그래서 포기하다란 뜻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요거랑 또 연결이 또 되기도 하는데, 포기하다란 뜻으로 그는 그의 일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주어를 씁시다. 그니까, el, a, dejado su trabajo. 그는 그의 일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 16강에서 배웠었던 지금 현재 완료형을 쭉 사용을 해서 복습 겸 한번 뜻 추가적으로 정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란에다가 요거 두 문장은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ejar 동사 같이 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똑까르 동사입니다. 자, 똑까르 동사는, 이전에 이제 앞에서 뭐 디알로그나 예문을 통해서 틈틈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뜻을.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똑까르 동사 첫 번째 문장처럼 만지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세오 똑까르 라스 에스트레이아스 하면은 에스트레이아 별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을 만지길 원한다. 만지고 싶다란 뜻입니다. 서 만지다란 뜻.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Puedo tocar la guitarra라고 했어요. 자, 뒤에 똑까르 동사 뒤에 이렇게 악기가 오면은 그때는 무슨 뜻? 맞아요. 연주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똑까르 동사 무슨 뜻이 있었어요? 누구 차례이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 quién le toca contestar? Contestar은 대답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대답할 차례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첨되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tocar la lotería es un sueño.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건 sueño, 꿈이란 뜻이죠. 그래서 꿈과 같다. 하나의 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뭐 차례이다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야 라는 표현을 하려면 me toca 하시면 되고 니 차례야 그렇죠. 내 toca 해주시면 되고 뭐그 차례야 그녀 차례야 뭐 이런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설거지할 차례야 하면 설거지하다. Lavar los platos. 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 표현들도 더불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가르 동사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깜비아르 동사도 본다라고 했었는데요. 깜비아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바꾸다, 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plan de viaje ha cambiado mucho. 자, 현재 완료 나왔고요. 여행 계획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Tengo que cambiar la tarjeta de crédito 라고 했어요. Tarjeta de crédito는 신용카드란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신용카드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 바꾸다, 뭐 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요거는 cambiarse de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갈아입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me cambio de camisa 그러면 나는 셔츠를 갈아입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mbiamos wones por euros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원을 유로로 환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cambiar por도 되는데요. cambiar n으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긍정명령형, 부정명령형, 그리고 우리 동사 3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건축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교재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떼오띠 우아칸입니다. 그래서 메소아메리카의 최대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 하면은 이집트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떼오띠우아칸이라는 메소아메리카 최대 도시로서 이 사진, 요 사진은 태양의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네 개의 사진을 모두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마야 문명의 유적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묶어놨고요. 그래서 치첸이사는 마야의 최대 유적지고, 그중에서도 꾸꿀칸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팔렌케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위에 기록의 신전이 있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띠깔 있죠? 띠깔도 역시 거대한 마야 유적지고요. 1호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까지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을 대표하고요. 자, 두 개의 사진도 같이 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잉카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추픽추가 되겠습니다.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고요. 이건 이제 공중도시라고 하죠. 고도가 높은 곳에 건설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을 했을 때 미처 발견되지 않았고, 1911년인가요? 미국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보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잉카의 유적지 하나 더 있습니다. 삭사이와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티라이미 태양재가 생각이 나실 텐데 역시 페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가장 큰 돌은 9m의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정말 굉장히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라틴 아메리카의 건축, 고대 문명의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디알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아와 라라에 대합니다. Me encanta este pianista. Y el próximo fin de semana va a dar un conciert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ncantar 동사를 또 이제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encantar 동사는 gustar mucho예요.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mucho를 쓰지는 않습니다. Me encanta mucho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왜냐면 자체가 mucho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me encanta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해. 누구를? 이 피아니스트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뭐래요? Próximo fin de semana니까 다음 주말이겠네요. 다음 주말에 콘서트를 연대. ¿Quieres venir conmigo? 자, conmigo는 나와 함께 라는 뜻이었죠.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었더니 이제 라라가 Espera un momento. 자, 여기 이제 명령형이 나왔죠. Esperar,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Espera. 또에 대한 명령이죠.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Voy a ver si tengo algo 라고 하죠. 한번 볼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러더니 아, no tengo nada importante 라고 하죠. 근데 뭐 중요한 거 없네. Te acompaño 해서 너랑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Sabes que? 너 그거 알아? Es la primera vez que voy a ir a un concierto. 자, Es la primera vez니까 첫 번째라는 거죠. 처음이란 얘기예요. 처음이야. 내가 콘서트에 가는 게 처음이야. 라고 이제 라라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아가 En serio? 정말?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죠? 예, 복습을 잘 하셨으면 알수 있는데. 네. De verdad? 자, 이것도 정말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Sí, estoy emocionada 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처음 가는 콘서트니까 되게 설레나 봐요. 그러면서 Tengo que preparar algo 라죠. Tener que 동사 원형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뭐 준비해야 하는 거 있어? 라고 이제 라라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미아가 no nada especial 이라고 하죠. 아니, 특별한 건 없어. 하면서 뭐래요? Ponte algo normal y llega a tiempo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평상복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복으로 입고, 그리고 llega a tiempo. 자, a tiempo. 요거 무슨 뜻이었죠? 요거는 맞아요. 제시간에, 정시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정시에, 제시간에 도착해. 아, 그거면 된다란 얘기죠. Es muy importante llegar a tiempo. 뭐가 매우 중요하대요? 정시에 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해. 봐라, 뭘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No molestar a la gente ni interrumpir el concierto 라고 했어요. 그러면 ni는 부정문에서 뭐뭐 조차도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또 콘서트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지 않, 공연에 방해가 안 되고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안 되게 제시간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라가 알고마스 뭐또 있어?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pues no saques fotos durante la función이라고 하죠. 공연 도중에 공연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라고 해서, sacar fotos 하면은 사진 찍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요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ponte un móvil en modo silencio antes de entra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핸드폰을 en modo silencio니까 무음 모드가 되겠네요. 무음 모드로 해야 돼. 자, antes de 하면은 뭐뭐 전에 라는 뜻이죠. 들어가기 전에 무음 모드로 해놔. Vale, entonces nos vemos en el concierto. 알겠어. 그럼 콘서트에서 보자. De acuerdo. 그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antes de는 뭐뭐 전에 란 뜻이죠? 자, 요거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었죠. 자, 뭐뭐 후에. 자, 뭐죠? 맞아요. Después de 하면은 뭐뭐 후에 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Sacar fotos가 이제 사진을 찍다 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었죠?
맞아요. Hacer fotos. 자, 하나 더 있는데. 맞아요. Tomar fotos. 자, 이거 전부 다 사진 찍다란 뜻이니까요.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알로그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부분 잠시 살펴보면, 자, 굳이 이제 명령형, 우리가 배운, 앞에서 배운 명령형이 아니더라도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냥 지금 보다시피 명사로, 네. 명사로 명령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 갖고 왔는데, silencio 하면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silencio는 침묵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ttention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주목 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교재에서 볼수 있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허. 자, 어허 자체는 눈이란 뜻인데, 자, 어허는 이제 뭐 주목, 주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에다가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도 명령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no fumar라고 했죠. fumar 하면은 담배 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no fumar 하면 뭐겠어요? 그쵸. 담배 피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오늘 배운 동사죠. 똑까르 동사. 무슨 뜻이 있었죠? 만지다 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너 똑까르 하면은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명령 표현 중에서 뭐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많이 보잖아요. 자, 그거 스페인어로. 그렇죠. No entrar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란 뜻이고요. 또 많이 볼수 있는 표지판이 뭐가 있나요? 아,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 뭐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No. 자, 아까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라는 표현. 그거 뭐였죠? Sacar la basura 였죠? 예,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거 있죠? 그때는 동사를 뭘 쓰냐면 tirar 동사를 써요. 그래서 no tirar basura 하면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 뒤에 전치사 아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또 이렇게 명령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트라바할 하면 뭐예요? 일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아 꼬멜 하면 식사합시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만들어 보죠. 공부합시다. 아 에스투디알 하시면 되고요. 노래합시다. 아 깐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예, sin hablar 했어요. 그러면은 오예, 예 라는 뜻이죠. sin 무슨 뜻이죠? 요거는 뭐뭐 없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in hablar 하면은 말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현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이 될수 있겠어요. porque no? why don't you? 제안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porque no te quedas a cenar 하면 뭐예요? 저녁 먹게 머무는 거 어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마모사 동사 원형, 우리 이르 동사 할때 배웠었는데, 뭐뭐 하자. 영어의 let's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모사 estudiar 하면 우리 공부하자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현재형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ahora te lavas las manos y comes 하면은 지금 너손 씻고 밥 먹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 접속사를 대체하는 전치사 구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서 교재에 넣어 봤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봤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R은 꾸안돕니다라고 몇번 동그라미 치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일 때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R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al terminar las clases salimos de la escuela.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수업이 끝나면 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나간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꾸안도로 바꾸고 싶으면 그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꾸안도 이땐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Terminan las clases 하고 이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제 al 동사 원형이지만 꾸안도로 쓰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주어에 맞춰서. 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사 원형 혹은 꼰동사 원형은 C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C는 if의 뜻이죠.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세기를 아시, vas a llegar tarde a clase. 뭐예요? 그렇게 하면 수업에 늦게 도착할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로 바꾼다. 요거 하나만 바꿔봅시다. 요거를 이제 C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o를 주어라면은 sigues a C. 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Con cuidado lo que comes, bajas de pes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lo que 절이네요. 그래서 먹는 것을 꾸이다, 꾸이다로 뭐 돌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문맥상에서는 조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먹는 것을 조심한다면 그러면 바하스테 빼서 몸무게가 줄 거야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인데요. 길과 주소 묻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뭔가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por favor 혹은 perdone, oiga.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묻고 싶은 거를 보통 묻죠. 그래서, 광장이 어디 있나요? 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뭐, 이 근처에 뭐 도서관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주소를 묻는 거죠. 거리와 주소가 뭔가요? 번지가 뭔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우리 주소 물을 때 의문사 꼬알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혹은 주소를 좀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줘. 뭐 이런 표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디렉시온, 방향이란 뜻도 있지만 주소라는 뜻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길과 주소 묻기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허락과 금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거의 비슷해. 빠싸르 지나가다란 뜻이니까 poder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뭐 dejar 동사, 뭐 permitir 동사 뭐 이런 거 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지하는 거죠. 여기는 금지. 그러면은 poder 동사 앞에 no를 쓰고 이렇게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prohibir 동사 혹은 permitir 동사를 써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7강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교재 16강 그리고 17강 뒤에는 수능 실전 문제 24문항 꼭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역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기출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또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종자의 휴먼 탑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종까지를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이제 육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묘 관리,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것, 생장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작물의 육묘 관리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작물의 생육 단계별 관리 방법.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그 벼의 생육 단계별 관리 방법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작물의 정식 후 관리 방법을 알고 품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묘. 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파가 아니고, 그 벼에서 보면 직파법이 있고 이양법이 있잖아요. 근데 육묘는 이양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묘를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거예요. 자, 육묘는 왜 육묘를 하냐? 일단 경지 이용률 향상. 경지 이용률 향상. 직파 같은 경우는 그냥 벼 자체를, 그러니까 볕씨 자체를 뿌려버리니까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모내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계를 이용하든 아니면 사람이 손 모내기를 하든 정확히 가서 꽂아주기 때문에 경지를 훨씬 더 잘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기 수확 및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및 환경 적용을 향상시킬 수 있고, 꽂는 분화 억제 및 추대를 방지할 수 있고, 어린 모종 보호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묘 방식이에요. 묘를 키우는 방식인데, 가온, 냉상, 접목, 공정이죠. 가온은 온도를 가해 준 거죠. 육묘상 바닥에 전열선이나 온수 순환 시설을 설치해서 온도를 가온해 주는 방식, 가온 육묘. 냉상, 온도를 차갑게 했다가 아니고 가온을 하지 않고 터널 같은 거, 작은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보온만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따로 주진 않고 온도를 떨어지지 않게끔. 접목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죠. 대목과 접수를 접붙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바깥채소나 가지가채소 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바깥채소 호박과 수박 접목도 많이 쓰죠.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은 뭐죠? 공장처럼 자동 파종기를 이용해서 트레이에 균일한 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 공장형 육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육묘의 관리, 묘를 키우는데 관리 어떻게 하냐? 일단은 온도 관리, 주간은 온도를 높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광합성 추진. 야간에는 온도를 낮추어서 관리를 합니다. 웃자란 방지, 꽂는 분화 유도. 수분, 온상 육묘 초기에는 따뜻한 물로 1회, 2, 3일 1회 간격으로 관수를 하고요. 관수량은 재배 시기, 재배 방식, 그리고 기후 조건 등에 다 다릅니다. 가식이에요, 가식. 가식. 웃자락 맞고 잔뿌림을 많이 발생시켜 활작을 촉진합니다. 가식. 모종의 순화, 모종을 강하게 만든 얘기예요. 정식하기 전에 관수량을 줄이고 직사광선을 많이 조여줍니다.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해서 파릇파릇하게 되겠죠. 육묘상 온도는 저온으로 관리하고 정식 후 노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온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벼 상자 육묘예요. 벼 상자 육묘. 이양기 구조의 적방 규격으로 규격을 맞춘 벼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추락이 충분히 관수하고 30에서 32도 암흑 상태에서 2일 정도 관리합니다. 추락이. 녹화기. 이제 올라왔어요. 잎이, 새 잎이. 이걸 어떻게 파랗게 만들어야 돼? 모 길이 1cm 내외일 때 약한 광선으로 2일 정도 엽록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경화기, 녹화 후에, 약간 녹색이 된 후에 자연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후반기에 자연 상태에서 육미하듯 경화기를 거칩니다. 자, 채소, 전목, 육모에 두 개를 합친 거. 바깥채소, 가지깥채소 등의 종자를 파종한 후 접부치길에서 모종을 생산합니다. 전목육묘, 그러니까 전목이 지금 영양생장, 영양생식이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뭐 전목, 삽목 등과 함께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육묘를 해서 이제 키웠잖아요. 이걸 완전히 아주 심기를 할 거예요. 자, 아주 심기를 하기 전에 포장, 땅을 어떻게 준비해? 경운 및 정지를 합니다. 한번 갈아줘요. 토양, 공기 유통 및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경운을 하고 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랑을 만들죠. 이랑과 고랑을. 이랑은 습해 방지, 물이 아무래도 잘 빠겠죠. 공기 유통, 제초, 수확 등 재배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랑을 만들고, 멀칭,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비닐을 깔아주는 거죠. 플라스틱 필름 또는 집 또는 풀 등으로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게 멀칭이 되겠습니다. 땅을 갈아주는 경운, 정지를 왜 하느냐? 첫 번째, 토양 수분의 유지. 땅이 딱딱해지면 물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갈아줘야지 부드럽게 돼서 수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역시 딱딱해지면 공기도 잘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갈아주는 거고. 땅성 유기물을 뭐 산소고 수분을 더 공급해 줌으로써 더잘 분해할 수 있도록 분해 촉진해 주는 거고. 잡초 및 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랑의 효과. 이랑은 그냥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랑과 고랑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이랑을 하면 식물을 심으면 훨씬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러니까 습해 감소할 수 있겠고 공기도 훨씬 더잘 통할 수 있겠죠. 공기 유통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관리, 수확, 제초가 쉬워요. 사람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제초, 수확이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다음, 멀칭. 무언가를 토양에 까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을 깔 수도 있고, 풀이나 이런 걸로 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깔아 놓으면 지온 조절, 땅을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지온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 토양 유실, 비 같은 게 왔을 때 그냥 토양에 바로 물이 마진 못해요. 그물 따라 토양이 흘러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잡초 발생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토양 수분을 증발되는 게 다시 그 비닐에 물방울이 맺혀서 다시 떨어지면 토양 수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종 심기. 일단 좋은 모종 선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게 좋은 모종이냐? 품종이나 대목이 확실해야 되고요. 웃자라지 않고 그냥 너무 줄기가 그냥 너무 자라지고 튼튼하게 마디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고, 잎이 충실하고 마디 사이가 굵고 짧아야 돼요. 이게 길기만 하면 꺾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발달돼야 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모종이 좋은 모종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 번식이에요.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채색포를 복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식물은 전형 성능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뿌리를 만들 수가 있고, 뿌리에서 다시 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줄기가 다시 잎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영양기관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기관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전형 성능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 성능을 이용을 해서 꼭 씨앗이 아니더라도 영양기관, 이파리,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해서 다른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번식 방법이 영양 번식입니다. 잎, 줄기, 뿌리 일부를 분리해서 독립된 식물처럼 만드는 방법으로 식물체의 어떤 능력,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접붙이기, 접목이에요. 접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가 필요해요. 두 개의 개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같은 과. 수박을 소나무에다 접붙일 수는 없어요. 같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과. 같은 과인

과인 호박과 수박은 부채 가능한데 수박과 고구마 안 됩니다. 수박과 감자 안 돼요. 과가 다를 경우에. 접목 친화성을 가진 같은 과의 다른 식물체의 형성층을 밀착시켜서 공동체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에요. 초본류에는 삽접, 맞접, 합접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접촉이 뭐다?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만드는 번식 방법. 단, 이두 식물체는 같은 과일 것. 과로서 굉장히 가까운 종속일 것.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될 것. 자, 두 번째는 삽목. 삽목. 꺾꽂이. 꺾어서 꽂을 거예요. 꺾어서 꽂아. 식물의 영양기관인 잎, 줄기 또는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따던 줄기를 또는 뿌리를 그걸 모래나 펄라이트 등 양분이 작은 흙, 양분이 적은 흙에 뿌리를 꽂아서, 아니, 그 모판에 꽂아서 뿌리를 발생시켜서 새로운 독립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이 삽목이에요. 그거의 종류별로 보면 이파리를 꽂는 엽삽, 줄기를 꽂는 녹지삽, 숙지삽, 뿌리죠. 근삽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가지 말고 여기까지도 가지 말고 삽목은 분리, 분리. 이파리든 줄기든 뿌리를 분리해서 다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방법. 접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자, 접목과 삽목. 자, 이렇게 할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취목. 취목. 취목은 삽목과 비슷해요. 삽목과 비슷해. 근데 삽목은 일단 끊어놓은 다음에 꽂아서 뿌리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근데 취목은 뿌리를 먼저 발생시키고 발생되면 끊어놓는 거야. 끊어서 심는 거야. 자, 단순무지, 빗살무지, 파상무지. 일단 이거 휘무지인데, 휘무지인데 그냥 줄기를 이렇게 일단 단순무지 볼게요. 줄기 하나를 땅에다 묻어. 묻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상처를 내요. 상처. 상처를 내고 이걸 흙 속에 이렇게 묻어두면 그 상처난 부분에서 뿌리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새로 발생을 하면 뿌리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꺼내서 뿌리와 함께 이 줄기를 다시 심으면 새로운 개체가 발생이 되죠. 자, 휘무지, 취목은 뭘 먼저 발생시킨다? 뿌리 발생 후에 잘라서 심는 게 휘무지. 자, 이게 휘무지. 고치법. 이 취목이라는데 고치법은 높은 데 있는 거. 높은 데 있는 거. 밤나무나 이런 것들. 한 1m, 2m인데 이걸 가지를 땅에까지 유인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부분, 그 1m 위에 있는 부분을 상처를 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요. 흙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둬. 그럼 거기서 뿌리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끊어서 심으면 되는 거죠. 고치법. 자, 취목은 뿌리 발생 후에 꺾어서, 아니, 잘라서 심는 방법. 삽목은 일단 꺾어서 꽂아놓고 뿌리 발사하는 방법. 접목은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방법.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자, 전형 성능. 전형 성능. 영양 번식. 식물이 영양 번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식물의 세포 또는 일부 조직으로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하는 일. 이파리를 꽂아놓으면 이파리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겨요. 줄기를 꽂아놓으면 줄기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길어지고 다시 이파리가 생기고. 뿌리만 끊어다가 심어놔도 다시 줄기가 생기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손톱 깎은다면 손톱을 묻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생기나? 그렇진 않죠. 네. 식물에서 가능한 전형 성능. 자, 접목 친화성. 접수와 대목이 생리적으로 일치해서 결합이 잘 되는 성질이에요. 식물의 분류상 같은 과에 해당해. 같은 과에. 다음, 분얼. 외떡잎 식물의 가지치기가 늘어날수록 포기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분얼. 그러니까 그 외떡잎 식물 대표적으로 벼 같은 거에
줄기가 하나씩 더 생기는 게 분열이에요. 분열. 아셨죠? 이제 분열이 나오는 건 이제 무효 분열, 유효 분열을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식의 실제 벼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자, 본론의 정지 작업. 일단 육묘를 상자 육묘를 해서 어디 보온 못자리에다 지금 모가 크고 있어. 이걸 옮겨 심을 거야. 이양 작업을 할 거야. 그 이양 작업, 아주 심기를 할그 본론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일단 갈고 썰레질 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해서 논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 이 양을 실시하는데 시기는 언제? 평균 기온 12에서 13도 이상일 때. 단위 면적당 심는 정도는 10제곱미터에 240포기 정도. 간척지, 비료분이 적은 땅, 추운 곳.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곳은 더 심어야겠어요? 덜 심어야겠어요? 더 심어야죠? 더 심어야지. 식재 밀도를 높게 해야지 거기서 죽은 것도 생기겠지만 또산게 있으니까 더 많이 살기 어려운 데는 파종을 더 많이. 방법은 2, 3cm 깊이로 심을 때 활착 및 분열이 유리합니다. 뿌리가 2, 3cm 들어갈. 이게 자, 일반 관리. 토양 관리, 토양은 중경. 한번더 이제 그 흙을 더 뭐라 그러죠? 보식은 아니고 흙을 더 덮어준다는 중경. 한번 그 흙을 파주는 웃거름 시비, 제초와 복토 작업 실시하고 온도 관리는 착광, 관수 등으로 생물 생육조건 계속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분 관리, 작물의 정류, 생육 단계, 뭐 기상 조건에 따라 다 조절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물이에요. 물. 물. 어디에 물이냐? 토양의 물. 토양의 물. 일단 0에 가까운 게 중력수라는 단어가 있고 7에 가까운 게 비유효 수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PF 수치라고 그래요. PF 수치. 자, PF 수치가 뭐냐? 포텐셜 포스라는 토양 수분의 장력이에요. 토양 수분의 장력. 토양 수분의 장력.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의 단위예요. 텐시오미터라는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 자, 사람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물을 끌어다니는, 물을 원할 때가 있어. 아, 물 마시고 싶다. 이럴 때, 몸에 물이 많을 때그 생각이 드네요? 드나요? 아니면, 몸에 물이 적을 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세게 드나요? 몸에 물이 적을 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흙에 물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지금. 흙에. 0에 가깝다는 것은, 흙이 물속에 잠겨 있다. 별로 물이 필요하지 않다. 자, 중력수가 뭐냐?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물이 빠지는 중력수, 중력의 영향으로 해서 중력, 지구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 인해서 물이 그냥 빠지는 물이에요. 자, 포장 용수량, 자연 상태 흙에서 중력에 의해 중력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있는 물의 양. 포장용수랑. 자, 위조의 위조. 위조점. 식물이 시들게 되는 때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에요. 식물이 이제 막 시들어. 이때 가지고 있는 토양의 함수량. 그런데 초기하고 영구가 있어. 이제 막 시들기 시작했어.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 이게 초기고. 영구 위조점은 이제 이미 다 시들어버렸어. 다시 물을 줘도 다시 식물이 살아날 수 없는 함수량. 초기 유제점까지를 유효수분이라고 해요. 유효수분. 누가? 식물에게 유효한 수분. 식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유효수분. 비유효수분. 다른 말로 무효수분도 가능해요. 식물이 도저히 흡수할 수가 없어. 왜? 흙이 너무 흙띠에 가지고 있기도 물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없는 게 비유효수분. 도저히 마른 땅. 마른 땅 자체를 비유효수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막 비가 내렸어요. 그럼 이만큼.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중력수가 빠져. 그때부터는 흙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포장 용수량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식물이 흙에서 물을 뺏어올 수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잘 뺏어오죠. 근데 초기 유제점 여기를 지나면 식물에게 필요한 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시들기 시작해.
여기는 아예 뺏어올 수가 없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른 땅, 수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물이 충분한 땅. 포장 용수량, 여기 유효수분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토양 함수량. 비유효수분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만큼의 함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 됐죠? 자, 시설 재배 관리 보겠습니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그냥 노지가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됐던 아니면 뭐 일반 뭐 유리 하우스가 됐던 이런 거죠. 자, 토양 자연 강우에 의한 수분 공급이 없어. 왜? 자연 강우면 비에 의해서 수분 공급이 안 돼. 시설이니까. 비료를 많이 주는 집약 재배로 염류집적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염류집적. 염들이 계속 집적이 돼. 비가 오면 염류가 녹아서 용탈이라도 될 건데 비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수분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영양소들이 염을 만들어서 계속 축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 빛, 사용 자재와 재배 작물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빛, 온도, 주관과 야간에 따라서 변온 관리가 생물작용에 양호합니다. 온도 관리는 노지보다 훨씬 낫겠죠. 가스, 환기 및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키우기 훨씬 좋습니다. 수분, 건조하거나 과습하면 병해충 발생이 심합니다. 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은 병해충도 살기 좋습니다. 자, 작물 재배 실제 벼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자, 일단 이양기예요. 이양기. 뭐를 이양을 할 거야? 본론에다가. 자, 그때는 물을 한 2-3cm 정도로 낮게 돼. 물이 너무 높으면 뭐가 뜰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떠버리면 뭐가 죽죠. 그러니까 뜸모주르기 해서 물 이만큼. 그 다음에 활착기 물을 깊게 댑니다. 그래서 중산작용 억제하고 뿌리가 더잘 내릴 수 있도록. 다음 무효 분얼기. 분얼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데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데 이 줄기 끝에 잎사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 생기지 않는 줄기가 생겨요. 그게 무효 분얼이야. 무효 분얼. 이 무효 분얼기 이전에 그러니까 잎사귀 달리는 유효 분얼은 다 끝이 나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무효 분얼기가 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무효 분얼을 못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잎사귀 생기지 않는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물을 빼버려요. 논에서 물을 빼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논이 그냥 쩍쩍 갈라질 때까지. 물 깊이가 0이네요.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없으니까 물차지로 계속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잘서 있죠. 도복 방지하게 돼요. 쓰러짐 방지. 헛가지가 무효 분열이에요. 이 헛가지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 땅 속에 그 갈라진 틈을 타서 유해 가스, 아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다 휘발이 되면서 위험 물질을 좀 제거할 수 있죠. 무효 분열기.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인기 물을 걸러대요. 걸러댄다는 게 뭐냐면 얘도 물을 완전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자, 뿌리 활력 증대하고 유해 물질을 제거합니다. 출수기 보통으로 됩니다. 3-4cm로 꽃가루바지 촉진하고요. 등수기 이제 익기 시작해. 물을 또 걸러대. 걸러댄다는 게 조금 물을 많이 주고 적금 주기가 아니고 물을 뗐다가 다시 줬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잘 여물고 뿌리 기능 유지하고 유해 물질.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이 제거된다는 얘기는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땅 속에 있는 아모니아 가스 같은 것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수확기 때는 완전히 물을 뗍니다. 왜? 오로지 수확에 편리하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트랙터라도 들어가 봐요. 트랙터? 그렇지. 트랙터나 콤바인이 들어가 봐. 질퍽질퍽하니까 농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농작업 편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물을 뗍니다. 자, 시비 관리. 논비어 표준 시비량에서 질소 10R당 질소 11, 인산 4.5, 칼륨 5.7K 정도 시비를 해야 되고, 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산질 비료. 물론, 규산이 뭐, 그, NPK처럼 비료의 3대 요소는 아니지만, 규산 자체가 벼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산줄 비료를 10R당, 어떻게 보면 질소 11kg, 인산 4.5kg, 칼륨 5.7kg인데, 규산은 10R당 100에서 200kg. 굉장히 많이 넣죠. 네.
자, 다음 채식, 아니 채식이 아니고 채소. 채소에 관리한 뭐 보식. 보식은 조금 더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충. 모종을 심었는데 모종을 이렇게 심었는데 중간에 모종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새로운 모종을 갖다 심어 주는 거. 이게 보식입니다. 보식. 새로운 모종을 옮겨 심는 거. 속가죽이 너무 밀집하게 심었어. 그럴 때는 중간에 있는 걸 하나씩 떼줘서 이렇게 작물 자체가 잘클수 있는 하나의 그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속가죽이. 북죽이 흙을 조금 더그 모아주는 작업이에요. 흙을 작물 포기하려 모아주는 작업. 효과는 새뿌리 발생 촉진할 수 있고 도복 방지 조금 더 쌓아주니까 도복 방지할 수 있고 파 같은 경우는 흙으로 덮어주니까 거기가 이제 광합성이 안 되니까 파란 흰색 부분 연백부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정지와 유인. 정지 잘라내요. 불필요한 가지 및 경쟁이 되는 가지를 제거 또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줄기를 유인하는 거. 다음 이렇게 유인하거나 잘라주면 채광성 훨씬 더 빛이 잘 들어갈 수 있고 훨씬 더그 통기성 산소 이산화탄소 훨씬 더잘갈수 있어서 유리하고 통기성 유리하고 착과 조절 수확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공 수분 바깥채소 및 가지과채소 인공 수분 및 착과제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소. 자, 다음 과수. 과수. 토양은 청경법, 초생법, 부초법, 뭐 등고선법, 절충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수형, 나무의 모양, 정지 전정을 통해서 수형 관리, 수세 유지를 해야 돼요. 수간 내부의 투강성 향상, 작업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 수형을 가만 놔두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위로만 이렇게 섰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보통 이제 서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수확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쭉 그냥 올라 10m, 12m, 15m 이렇게 올라가면 그 수확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형을 옆으로 외화성을 좀 기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투강성 가지를 안 쳐주면 이파리가 많아질 거고 가지가 많아지면 안쪽에 생긴 과일 사과 같은 경우 사과가 생기면 빛이 안 닿잖아요. 그럼 이게 착색이 잘안 돼. 그럼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수형도 유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음, 결실. 자가 불화합성 과수, 수분수 혼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갖춘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수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수술이 그 나무 암술에게 붙으면 그 수정이 잘안 되는 때는 수분수. 다른 나무가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주었다는 얘기죠. 사과나 배 같은 경우. 그리고 개화기에 꽃필 때 기상이 불량하거나 매곤적 감소 시에 기상이 불량하거나 이렇게 그 수술을 옮겨주는 매개곤충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인공수분 실시해야 되고 가수의 세력 조절을 위한 적화 꽃을 좀 따준다든지 적과 과일 쪽방을 좀 따준다든지. 그리고 봉지 씌우기 작업 등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과수. 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서 청경법 깨끗한 거, 부초법 무언가를 깔아놔야, 초생법 무언가를 키우는 거. 청경법은 과수원에 풀을 메거나 제초제 사용해서 그 과수 빼고는 다 그냥 흙으로 풀 생명체가 전혀 못 자르도록. 부초법은 무언가를 깔아놔요. 볏짚이나 권총, 왕개 등을 나무, 과수 빼고는 금틀 이런 걸 깔아놓은 게 부초법. 초생법은 풀이나 목초를 그냥 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청격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좀 쓸려 나갈 수 있는 초생법은 그런 거 좀, 예방을 할수 있겠죠. 대신에 초생법은 다른 해충 같은 것들이 좀 같이 살수 있겠고 자국 그 양분을 물론 풀이나 목초들이 양분을 먹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걸 또 녹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녹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경이나 부초 아니면 청경이나 초생법을 같이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은 좀 깔끔하게 나무 밑 아닌 데는 뭔가를 깔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풀이나 목초를

키운다든지 절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염류집적 나중에 이제 7강 가서 조금 더할 건데 그 시설 재배에서 사용을 채 하지 못한 양분들이 서로 붙죠. 그러니까 염이 돼서 염류들이 계속 집적되는 양분들. 그건 이제 염류집적이라고 그래요. 비료로 공태 성들이 토양 속에 분해돼서 작물이 흡수되고 난뒤 남거나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이 쌓이는 현상이에요. 자, 원인은 연작, 다비,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재배, 그리고 강우 차단, 그리고 시설의 특수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적된 염류를 빼줘야죠. 그러니까 물로 녹이든지, 아니면 시비량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 염을 잘 이용하는 작물 재배한다든지, 심경, 크게 갈아준다든지, 흙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자, 조숙 재배와 촉성 재배입니다. 조숙 재배는 씨를 온상에서 뿌려요. 그래서 늦서리 위험이 없어진 시기에 봄밭에 옮겨 심어서 보통 일반적인 재배보다 조금 일찍 수확하는 방법이 조숙 재배. 촉성 재배는 아예 계절에 따른 일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촉성 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많겠죠. 시설 재배가 여름에 나와야 될 수박이 겨울에 나온다. 뭐 이런 게 촉성 재배. 자, 자가 불화합성 양성화에서 암술과 수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꽃에서 완전한 생식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수분이 되었을 때 종자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분수 과수에서 화분이 수술이 불안정하거나 전혀 없을 때 좋은 화분을 얻기 위해 중간에 섞어서 심는 나무를 수분수라고 합니다. 자, 생리적 낙과 과실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익기 전에 떨어지는 현상, 화진 현상, 꽃떨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원인은 수정 물량, 체내 양분이 좀 적을 때, 아니면 빛을 좀 적게 받을 때, 토양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이럴 때 화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낙과가. 자, 다음 화해예요. 꽃은 광선 관리에서 화해는 일단 줄이는 게, 줄기의 크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광선이 웃자랑을 방지하고, DIF, 밤에 따뜻한 게 초장을 짧게 해요. 밤에 따뜻한 게. 물리적 자극, 흔들어지거나 이러면 에틸렌 나타나서 초장을 짧게 하고, 순지르기, 생장점을 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화제를 사용한다든지. 개화 조절은 단일성 식물, 장일성 식물, 단일 조건, 장일 조건을 줬을 때 개화 조절할 수 있고, 분갈이는 화분용 배양토는 이제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배양토의 조건은 보습성, 통기성이 좋고, 병이충이 없어야 되고, 어린 모종은 부엽이나 모래 함량을 높여서 배수를 촉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 왕성하고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거름 흙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분갈이는 온대지 식물은 3, 4월. 그리고 열대식물은 5, 6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횟수는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5강에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작업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재배 관리에 효과로 오른 것만. 텃밭 가꾸기 동아리 학생들은 밑거름을 준 텃밭에서 밭갈이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괭이로 폭이 30cm 정도의 고랑 자리와 45 정도의 두둑 자리를 표시를 하고, 고랑 자리에 흙을 삽으로 퍼올려 20cm가 되도록 두둑 자리에 쌓아줘요. 두둑 가장자리를 삽으로 다져 두둑 형태를 잡아두고, 레이크를 이용해서 덩어리가 진 흙을 잘게 부서져요. 괭이와 레이크 등을 이용해서 고랑 두둑의 정체 높이가 일정하도록 골라줍니다. 이거 고랑, 이랑, 이랑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이랑. 그렇죠? 자, 이랑을 만들면 뭐가 좋아요? 지온 유지는 오히려 좀 힘들 수 있어요. 통기가 잘 되니까. 습해 위험은, 물은 잘 빠지니까 습해 위험은 감소할 수 있죠. 열매의 착색과 관련 없죠, 착색은. 뿌리 채소의 생산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올려주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1번은 이랑의 특징과 효과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랑은 물 빠짐이 좋아져요. 습해가 감소하고 토양 내 공기 유통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재배 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보죠. 다음 일기에서 나타난 농작업의 효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타고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은 무밭에서 중경기라고 불리는 작업이 끝에 생긴 쟁기의 보석처럼 생긴 것으로 밭구랑 사이에 흙을 덮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담소를 나누면서 작업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시간도 빨리 갔어요. 자, 뒤에 쟁기 보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밀고 가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복토가 되는 좀 그런 중경기네요. 자, 그러면 이 중경 작업을 하면 중간에 있는 잡초가 제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뿌리가 넓게 분포, 보습이 지나가면서 넓게, 뿌리가 넓게 분포된 걸다 끊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뿌리가 넓게 분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토양의 수분 흡수, 딱딱해진 땅을 한번 어떻게 뒤엎어주니까 수분을 훨씬 더 유지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내 공기 유통, 땅을 한번 뒤집어주니까 공기 유통이 더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경기에 관련된 거고, 흙을 덮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흙을 지금 양쪽으로 덮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다음 Q&A 게시판에서 농업인 A씨가 추천한 모종 관리 작업 방법, 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안 플랜트 박스에서 상추, 저온성 작물인 상추가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지 않고, 줄기가 얇게 자라고 있네, 얇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하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정확한 원인은 생육 환경을 직접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게요. 관수량을 줄인다. 낮의 온도를 높인다. 채식 환경을 넓힌다. 질소 시비량을 줄인다. 자외선을 강하게 쬐는다. 자, 상추가 지금 줄기가 짧고 좀 탄탄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냥 쭉 키만 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장을 좀 짧게 하려면 광선, 강한 광선을 좀 사용을 해야죠. 이게 웃자람을 좀 억제시키고요. DIF, 밤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런 초장이 좀 짧게 되고, 물리적 작용, 좀 흔들어주거나 쓰러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에틸렌이 발생합니다. 그 에틸렌 때문에 초장이 좀 짧아지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위로 올라가는 생장점을 따버리는 순지르기. 근데 상추에서는 순지르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외화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상추를 먹을 거기 때문에 외화제까지는 굳이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관수량을 줄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 방법은,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낮의 온도를 높이는, 초장을 주려면 낮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밤의 온도를 높여야죠. 밤의 온도를. 자, 채식 간격을 넓히는, 채식 간격을 넓힌다는 얘기는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식 간격이 좁으면 빛을 받는 게 작아서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빨리빨리 자라려고 하죠. 그러니까 채식 간격을 넓혀주는 건 옳은 방법. 질소의 시비량, 질소가 과잉이 되면 줄기가 그만큼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거 맞고, 자외선을 강하게 쬐면 초장이 짧아지죠. 이것도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낮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의 온도를 낮춰줘야겠죠. 아니면 밤의 온도를 높이든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이에요. 교사 질문. 교사는 잘 준비된 재배 포장에 심을 좋은 모종 조건을 말해볼까요? 좋은 모종 조건. 일단 좋은 모종이라면 튼튼해야겠죠. 병해가 없어야겠고, 뿌리가 튼실해야겠고, 그리고 너무 초장만 긴 것보다는 단단하게 잘 자라는 거. 그렇죠. 마디 사이가 좀 짧은. 학생 A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모종이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다는 건 포트를 들때 뿌리가 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뿌리가 상하면 좋은 모종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떡잎이 붙어 있고 잎이 두꺼운 모종, 건강한 모종이죠. 마디 사이가 길고 줄기가 간다? 옳지 않죠. 마디가 짧고 줄기가 두꺼운 그런 모종. 뿌리에 모종 흙이 잘 붙어 있는 모종. 그렇죠. 학생 B와 학생 D, BD가 지금 옳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볼까요?

유정 형질이 우수한 무궁화 모체에서 줄기를 10cm 크기로 잘라요. 줄기를 10cm 크기로. 그럼 이제 이것만 남겠네, 이렇게 된 게. 자,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을 절반 정도 제거를 해줘요. 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절반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땅에 묻히는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줘요. 이 부분을, 땅에 묻히는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줘요. 모래 흙인 묘상의 3분의 2 정도 될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놓네요. 꽂아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무궁화를 모체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걸 모래 상토, 모래 흙이 담긴 곳에 꽂아놨어요. 이거 지금 삽목이죠, 삽목. 영양 번식 중에 삽목. 자, 그러면 지금 이 작물 번식 실습은 무궁화 삽목에 관련된 실습일지네요. 자, 위 실습일지 가에 들어갈 작물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작물의 영양 번식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접목, 삽목, 취목. 접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하나의 식물체로, 단 접목 친화성 있는 두 개의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형상층 맞춰서 기르는 거. 이게 접목. 삽목은 줄기가 됐던 잎이 됐던 뿌리가 됐던 잘라서 토양에 꽂아서 뿌리 발생을 해서 하나의 독립된 식물체로 만드는 방법. 취목은 일단 상처를 내서 뿌리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잘라서 새로운 독립된 그 식물처럼 만드는 방법이죠.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삽목. 뿌리 발생을 미리 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걸 갖다가 꽂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삽목은 생육 중인 가지를 삽목하는 것이다. 옳은 내용이고. 형성층을, 이거 접목이죠. 활착 이후에 비옥한 토, 그렇죠. 활착에 뿌리가 생긴 이후에 비옥한 토양에 옮기 심어야 되고, 밝은 촉진제로 아부시스산, 엡지스산, APA, 무언가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죠. 요거 사용하면 안 되죠. 차라리 뿌리를 잘 발생할 수 있는 옥신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5번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 실습에 나타난 작물의 번식 유형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 여기 나온 게 뭐라고요? 삽목. 삽목. 영양기관인 잎, 줄기 또는 뿌리 등을 모체로부터 잘라내요. 그걸 거름기가 없는 모래나 펄라이트 등못 파는 게 꽂아놓고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지. 뿌리가 내리고 나면 그걸 이제 못 파는 데서 떼내서 새로운 곳에 옮겨 심음으로써 독립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 이게 뭐다? 삽목이다, 삽목이다. 삽목이가 그냥 휘무지가 있고, 삽목에는 고치법이 있고, 그렇죠? 일단, 아니죠, 아니요. 삽목에는 그게 아니지. 삽목은 잎을 꽂아놓는, 또는 줄기를 꽂아놓는, 뿌리를 꽂아놓는, 조금 아까 말했던 건 취목이죠, 취목. 자, 삽목. 삽목은 꽂아둔 다음에 뿌리 발생. 취목은 뿌리 발생 후 잘라서 옮겨 심는 것. 자, 위 실습에 나타난 작물 번식 유형 삽목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 자, 볍씨를 싹 틔운 뒤, 이건 발한데. 수확한 들깨 씨앗을 이것도 지금 아니고. 씨 고구마에서 얻은 순을 봄밭에 심는다. 이게 삽목이네요. 씨 고구마에서 얻은 줄기 자체를 심는 거. 피추니아 종자를 모래와서 그 파종상에, 이건 파종이고, 종묘상에서 구입한 상추 씨앗, 다 씨앗이죠, 지금. 씨앗. 그렇죠. 근데 이것만 삽목.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벼의 생육 기간 중, 가 기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 기간. 가가 어디냐 볼까? 보니까, 여기 유효 분열이 끝났어. 그리고 최고 분열, 이 기간. 무언가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이삭이 생기는 유효 분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최고 분열.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지? 이삭이 생기지 않는 가지가 나오는 거. 무효 분열기네, 무효 분열기.
그렇죠. 분열수가 여기서 확 높아지죠.

0: 그러니까 무효분열기. 자, 그럼 이 무효분열기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지금. 중간물떼기. 이때는 중간물떼기에서 무효분열을 억제시켜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분열기에 중간물떼기를 하면 뿌리가 얇게 자란다. 아니죠. 뿌리가 어떻게 깊게 물이 없으니까 물차지로 깊게 들어가야죠. 영양생장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금 이삭이 열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질소질 비료를 덧걸음으로 시비한다. 지금 양분을 좀 줄이고 있을 때죠. 줄일 때 덧걸음이 아니고 이삭이 맺히지 않는 가지 무효 분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회가 정리한 재배 방식 가, 나의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생회는 재배 시간에 발표할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실행되는 재배 방식을 비교해서 아래 표로 정리를 했어요. 자, 가 재배 방식은 종자를 봄밭에 파종해서 옮겨 심는 과정이 없어. 옮겨 심는 과정이 없어. 직파네, 직파. 나는 종자를 묘상에 파종해서 일정 기간 기른 후 봄밭에 정식해. 이양이네, 이양. 그렇죠. 육묘. 육묘 후 기르는 거고, 육묘 과정 없이 직파하는 거고. 자, 육묘는 왜 해요? 육묘. 일단 경지 이용률, 사람들 경지를 최대한 잘쓸수 있죠. 직파보다는. 조기 수확, 수확량 증대할 수 있지. 묘를 안전하게 키운 다음에 이양을 하기 때문에. 정식 시에 환경 정리 향상이 되죠. 지금 커서 이양을 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 억제 및 추대 방지할 수 있고 어린 모종 보호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요. 자, 얘는 직파, 얘는 이양이에요. 자, 수확량 어디가 많아요? 직파가 많아요? 아니면 이양하는 게 많아요? 이양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내용이고. 자, 수확 시기 어느 게더 관리하기가 편하고 어느 게더잘 크겠어? 이게 잘 크겠죠. 그러니까 수확 시기 빠르고 경지 이용률. 직파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이 양은, 뭐랄까, 빽빽하게 다 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지 이용률 어디가 높다? 이쪽이 높다. 관리 집약도 어디가 높아요? 이 양이 훨씬 높지. 그렇지. 종자 사용량 어디가 많다? 하나하나보다는, 몽퉁이 뿌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뿌는 게 이쪽이 많다. 그래서 경지 이용률 3번. 경지 이용률 방식이 옳지 않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6강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수행 수경 재배로서 이제 재배 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학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로움을 직면한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겪는 것이 스트레스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뭘까요? 대부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버리는 고통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난 편에 다루었던 불안과 우울감은 우리 내면의 측면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오늘은 한번 많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 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스트레스성 사회다. 그리고 일본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국은 주로 스트레스에 기반하고 일본은 주로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 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질서와 규율보다는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적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가 됐죠. 자,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을 안 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적응력이 중요한 사주경계해야 되는 한국의 문화, 선, 너무라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참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었지만 어찌 우리라고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어찌 일본 문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외로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명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놀라고 일본 연구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라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 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둘을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양쪽 다 장수 국가지만 한국의 수명 증가가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건 한번 눈여겨 볼 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스트레스성 사회, 일본이 외로운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대처하고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땐 줄일 수라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늘리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오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의 양과 질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유럽에는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영국의 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역학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 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정말 많이 물어보실까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됐다는 분과 아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주량과 똑같습니다. 주량을 넘겨서 마시면 술의 모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량 내에서 마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면 내가 한 달 혹은 일주일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떠한 성격 검사를 해도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사람을 싫어하고 낯가리며 만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이자 착각이죠.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동일 기간 내에 수가 좀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걸 1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두 번만 돼도 버거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한 번은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첫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저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만남을 두 번째 금요일쯤 가지면 그 두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 기름 탱크의 용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하죠. 왜일까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이제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 중년의 시기에 제가 월요일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잘 대했는데 금요일날 만난 사람에게는 뾰루퉁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는 불친절함으로 대했다면 저는 저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분께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년이 된다면 내 사회성의 용량을 이제 대답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거.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간신히 가능, 여섯 번 벌써 뭔가 그분에게 언짢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안 와서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외로움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만 몇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잃어도 끊임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깊은 관계 못지않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외로움을 꼭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스스로와 세상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고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고독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고요.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즉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독은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독서, 취미,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말처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고 이용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면 다시 아무 관계 없는 외로움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해도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은 인정투쟁적 삶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정투쟁. 청년 헤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체성과 정체성, 즉 존재의 의미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한국인의 삶에 많이 녹아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적 삶은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정투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김정은 박사님은 훨씬 더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더 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니 해결책도 너무 잘 보이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즉, 취미 생활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 그 취미와 문화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오로지 남들을 감탄시킬 목적과 과정을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언제 감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취미 생활이 아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의외의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꽤 열심히 연구해왔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안 자면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연구해 보면 잘 안 자는 사람이 외로운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요. 제대로 자는 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안 와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머리에 안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수 있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잘 대처한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릴 때마다 참 막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 혹은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들을 때도 답이 없고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얘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란 게 아닙니다.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통제권이 있으면 꽤 힘든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통제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저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김경일 부장, 일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심지어 인간적인 모멸감 느낄 만한 말을 하죠. 김경일 부장, 머리는 큰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박상무라고 쓰여 있고 압종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박상무라는 인형을 압종으로 한번 찌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박상무가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 번 쿡쿡 찔렀더니 그 박상무가 하면서 두 번 괴로워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통제권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통제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동해. 이런 말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저한테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길, 뒷길, 안 가본 옆 동네의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길을 갈아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는 큰 변화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내가 표지판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걷다가 물밑듯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변화, 통제권, 작고 구체적인 것,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다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스트레스 푸는 법들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만병통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일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 두 고통을 별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 같은 물리적 상해로 인한 피 흘리고 뼈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과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의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풀죠. 재밌게도 스트레스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농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 어저께 괴한한테 망치로 3대 맞았어. 심지어는 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나 어제 운전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그럼 몸 어때? 피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피 많이 났어. 어디? 여기. 뼈 괜찮아? 아니, 부러졌어. 어디? 여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찬가지죠. 몸을 다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술로 풀지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진정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술은 진정제인데요. 술은 두 가지 국면에서 두 번 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면에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기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에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진정시켜서, 일반적인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죠. 내가 이 제어 장치를 풀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건 그 방법은 유지한다면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는가? 바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직장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 제어 기제, 원망 제어 기제를 풀어도 폭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제어 장치를 풀고 순간적으로 필요 이상의 혹은 너무 강하게

원망과 섭섭함과 심지어는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다음날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 하면 이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스트레스를 겪은 곳과 무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가볍게 술을 신변잡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직장인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스타카 센터를 하고 있는 김창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한번 빵 터지죠. 그리고 학사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학사일정은 뭔디? 그럼 전또 학사일정을 찬찬히 풀어나가면서 재밌게도 총장님과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가 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아,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하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만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갈 사람이 없으니 안에서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만만하다는 무의식적 착각을 통해 그 사람한테 풀고 화풀이하고 괴롭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가 만만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만하다고 그러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바보가 아니고 영리한데도 선한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결국은 본인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풀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꼭 고치셔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로 풀면 좋은 사람부터 나를 떠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골라 화냈기 때문이고요. 이건 소시오패스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에게 당할까요? 지보다 더 나쁜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어요? 화장실 가실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뇌에 스트레스를 나는 풀고 있어라는 신호는 줄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는 큰 방법, 긴 시간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 있나 먼저 체크하시고 곧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은 방법으로 풀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저는 칼국수 먹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칼국수가 영혼을 맑게 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뇌가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언가

0: 기원감을 느끼고 있는 연합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체를 주무릅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심호흡을 최대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경일, 너 참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스트레스에 자포자기하지 않을게. 자아와 그리고 뇌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완전히 이별하지도 않는 최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만나야 외로움을 덜 느끼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만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센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됐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했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 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은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야. 자, 수잔 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야.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 발라동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 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 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 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 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사들은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죠.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이제 막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엄마는 제가 로션을 발랐는지 물어보시네요. Did you put lotion on? 로션 발랐니? 내 대답은 하! 깜빡했어요. 클릭!
1: Did you put lotion on? I forgot. Go put it on.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대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빈칸 채워볼 거예요. 했니? 물어보는 말, 잊었다, 잊어버렸다 라는 말,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0: 맞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봐요. 엄마가 물어보시네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세수를 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엄마가 했니? You put lotion on? 물어보셨어요. 뭐뭐 했니? 물어볼 때 쓰는 말 있어요. 맞아요. Did. Did가요, do의 과거예요. do는 하다잖아요. did는 했다이고,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누가라는 말보다 더 앞으로, 문장 앞으로 가지고 오면, 했니? 물어보는 의문문, 질문하는 문장 만들 수 있어요. did you니까 너 했니? 물어보는 말이죠. 뭐 했는지 동작이 나와요. put lotion on이에요. lotion 빼고 put on 봐주세요. 원래 put은요, 놓다, 두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put과 on을 같이 쓰면은요, 보통 우리 몸에 입는 거 또는 바르는 거, 걸치는 거를 다 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lotion이잖아요. lotion은 우리 몸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put on 여기서는 바르다가 되는 거예요. Did you put lotion on? 너 로션 발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들은 꼭 이거 물어보시더라. 나는 괜찮은데, 그쵸?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I 잊었다. 깜빡했어요.가 되겠네요. 있다는 forget이에요. 그런데 이미 잊어버렸어요. 깜빡해 버렸어요. 그럼 forgot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I forgot. I forgot. 저 깜빡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go. 가서 put 그것을 on 하래요. 가서 그거 발라가 되겠죠. 그것을 뜻하는 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It이에요. It은 앞에 나온 말을 한번더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너 로션 발랐니? 저 로션 바르는 거 깜빡했어요. 가서 로션 바르렴. 이렇게 말하면 로션 로션 로션이 너무 많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로션을 그거라고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it이에요. Go put it on이에요. Go 가서 put it on 그것을 바르렴. 로션 바르렴. Okay. 이렇게 대화 완성됐네요. 자, 그럼 완성된 대화 리듬에 맞게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Did you put lotion on? 이에요.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뭐뭐 했니? 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you라는 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했니라는 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대신에 동작 자체를 강조하면 되죠. 여기서는 바르다가 중요하죠. Put on 중요하고요. 무엇을 바르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did you put lotion on? 이렇게 세 단어를 강조해 볼게요. 친구들도 did you put lotion on?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 저 깜빡했어요. I forgot. 어디 강조할까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 forgot을 강조하면 되죠. I forgot. 긁적긁적긁적. 친구들도 I forgot.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바르렴 하셨어요. 여기는 뭘 강조할까요? 일단 가, 발라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들 봐요. Go put it on. It은 왜 강조 안 해요? 맞아요. 앞에서 로션을 이미 강조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it이라는 게 로션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서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Go put it on. 이렇게 친구들도 go put it on. 마지막 대답 OK는 어떻게? 그냥 강조하면 되죠. OK. Awesome.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가정 누르고요. Scene 19. 19번째 대화 함께 볼게요. 잘 듣고 리듬 맞춰서 말해보기.
1: Did you put lotion on?
0: Did you put lotion on?
1: I forgot.
0: I forgot.
1: Go put it on.
0: Go put it on.
1: Okay.
0: Okay. Not bad, not bad. 친구들, 요거 할때 있잖아요. 그래프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한 필요? 없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같으면 오르고 내리는 게 조금씩 달라도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톡톡톡.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talk more는요, 우리 앞서 봤던 대화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바로 go 동작이에요. 대화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지? 그렇지. Go put it on이 있었죠. 원래는요, 친구들 영어에서 이렇게 동작 잘 같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go and put 요 사이에 and를 빼고 편하게 go put, go find, go eat 이렇게 많이 써요. Go put it on. 가서 그거 바르렴. 뒤에 다른 동작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봐요. 도전! 자, 우리 가서 그거 가져와 해볼게요. 가서가 go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를 찾아보세요. 가져와. 가져오는 거. 그렇지. bring이라고 어려운 말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get을 정말 많이 쓴다. get은 내손 안에 들어오면 다 get이에요. 가서 그거 가져와. go get it. go get it. 이렇게. 이 문장은 어때요? 가서 그거 찾아봐. 그것을 찾다 하면 되겠죠? 찾다? 그렇지. Find it. Go find it. Go find it. 좋아요. 마지막 문장. 가서 한번 봐. 그러면 가서는 go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건 어떻게 할까요? Look 생각나죠? 그런데 이럴 때는 have a look. Have a look 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봐봐는 go have a look. Go have a look. Excellent. 오늘도 나 자신에게 박수.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대화도 유용한 대화죠. 그런데 앱에서 우리 아까 하지 못한 네, 발랐어요 대답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클릭해서 스스로 연습해 보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5강 강의예요. 다섯 번째 강의인데 우리 교재의 1강부터 4강까지 그 뒷부분 있죠? 1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트남 개요예요. 베트남 지도도 있고 그리고 2, 3, 4강에는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입니다. 그리고 각 강에는 수능 실전 문항이라고 해서 12개의 문항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된 문항 이걸 모아서 우리 5강 강의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강 베트남 개요부터 볼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위치, 인구 등 베트남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수 있다. 우리 1강 뒷부분 베트남 개요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기본 문형을 익힐 수 있다.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우리 2강에 수능 따라잡기. 그리고 시제 표현, 우리 현재 진행형 있었죠. 그리고 과거, 미래. 또 근접 과거, 근접 미래가 있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근접 미래. 그리고 막 뭐뭐 했다. 근접 과거.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나? 베트남어로. 그리고 학교와 학년.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다고 했어요. 또 대학교는 몇 번째 해. 이런 표현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베트남 지도예요. 상당히 길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맨 위에서 아래까지 직선 길이가 1650km라고 합니다. 1650km. 상당히 긴 거예요. 상당히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니까 하노이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호치민시 여기 호치민시 가서 통역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말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마치고 하노이에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통역을 하는데 여기 가서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 아, 나 부끄러웠어. 그랬더니 여기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이

야, 우리 좀못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아니, 뭐 나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 어떻게 같은 나라인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남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부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이 남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우리가 빨리 말하면 북부 애들이, 이 북부 친구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도 지역별로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투리가.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투리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인데, 킬로미터인데, 또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방언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 이 위아래는 이렇게 긴데,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발음도 다르고 성조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 수능 특강 교재는 여기 하노이가 수도기 때문에 이쪽 하노이어를 기준으로 강의를 합니다. 발음이나 성조나 어떤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참고하고요. 자, 여기 지금 베트남을 보면 이 위로 중국이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라오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라고 써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 자, 이 위로 지금 잘렸는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나라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게 한국이야. 여기 한국. 어때요? 우리랑 지형이 비슷해. 위치가 비슷해. 바다하고 대륙이 있는 그 끝에, 그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 베트남 역사책을 읽었는데, 주어만 조선, 베트남 다르지, 뒤에 있는 서술어는 너무 비슷한 거야. 침략 받았다. 외침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침략 받았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분단됐어. 전쟁도 했어, 남북 간에.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통일됐죠? 통일 베트남이 됐죠? 너무나도 유사해.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우리랑 너무나 유사하다. 응? 그래서 문화도 아주 비슷해. 문화도.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역사지만 서로 이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가 길지 않아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을 우리가 사돈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결혼을 많이 하고 친밀하게 지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도 우리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죠? 또 어순도 비슷하고. 그렇지? 문화도 충효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충효의 문화.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 국가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자, 이 베트남이 주요 여섯 개의 도시를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하노이. 이 앞에 있는 TP라고 하는 건 이것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하노이 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이펑 시. 북부의 대표적인 두 도시예요. 중부에서는요. 후에하고 다낭. 우리가 다낭 놀러 가죠? 그 다낭이야. 그 다음에 호찌민시, 그리고 건터라고 돼 있어요. 베트남이 작년 2025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했어요. 기존에는 5개 대도시, 이 중앙 직할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후에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의 이 중앙 직할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베트남 개요 보시죠. 베트남 국가명,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독립선언일이, 역시 베트남도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선언일,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이에요. 베트남어로는 국경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독립선언일이에요. 자, 그리고 베트남의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자, 베트남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어요. 여기가 베트남 동해 바다죠.

있죠. 그래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24.1도, 한국보다 약 10도가 높고요.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어요. 꽤 크죠? 자,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 우리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5배가 되고요. 자, 행정구역은 6개의 중앙 직할시가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 그리고 호찌민시, 그리고 하이폰, 다낭, 우리 많이 가봤죠? 그리고 건터, 그리고 후에, 이 후에가 새로 추가됐고, 28개의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에 해당해요. 이성 단위가 28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족 볼게요. 민족은 전덕이라고 돼 있죠? 민족이란 뜻이에요. 낑 민족이에요. 직역하면 대표적이 낑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개 소수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4개 족으로 구성돼 있죠? 53개가 소수 종족. 그리고 언어가 베트남어예요. 베트남어가 공용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폐 단위가 동화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돈을 동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미국 1달러가 26,290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2강의 수능 따라잡기의 기본 문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서문이에요. 베트남어는 어순이 주어 서술어야. 주어,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야. 뚜언, 니, 니가 가다라고 하는 동사거든. 뚜언은 간다, 이런 거죠. 자, 뚜언은 건강해. 형용사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비동사 필요 없어.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끝에 컷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뚜언이 가니? 뚜언은 건강하니? 이렇게. 자, 이때 이 거를 넣어주고 싶으면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꼬컴 의문문이라고도 했어. 근데 꼬를 넣는 위치가 물어보고 싶은 거 앞에 쓴다. 가니 안 가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그것 앞에 꼬를 쓴다는 거야. 자, 이제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컴을 평서문 맨 뒤에 위치시켰는데 부정문 할 때는 바로 서술어 앞에 컴이 오면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 하지 않다는 뜻이야. 자, 보세요. 뚜언이 간다인데 이 가다 서술어 앞에 컴이 왔어. 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뚜언은 안 가. 응? 뚜언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참 쉬워요. 이컴 가지고 의문문도 만들고 부정문도 만들고. 뒤에 붙이느냐,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항을 하나 풀어보죠. 우리 5번 문항인데, 자, 안녕하세요. 찌, 손위 여성이지? 언니, 누나. 안녕, 동생. 동생은 건강하니? 그런 것 같지? 그치? 이 의문문이니까. 이건 주어 서술어 있고, 맨 끝에 의문문 만들 때는 컴이 들어오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 공통으로 한 단어가. 동생,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우리 방금 배운 컴을 쓰면 되는 거죠? 평서문 뒤에 오면은 건강하니?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고, 서술어 앞에 와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컴, 유력하네. 그렇지? 아는 문장 끝에서 정중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정중한 표현. 자, 거는 꼬컴 의문문. 꼬컴 의문문 만들 때. 그렇지. 그리고 꿈은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서술어 나올 때. 주어 역시, 주어 또한 서술어 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웡은요. 웡은 예스의 뜻인데, 손 윗사람한테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웡을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컴이 되겠어요. 자, 이제 호칭을 정리 한번 해볼게. 베트남어는 가족하고 친인척에게 사용할 호칭을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인칭 대명사로 사용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형, 누나, 이거 집안에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도 한단 말이야. 학교 선후배 사이에. 형, 누나, 이렇게. 그렇지? 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엉이야. 누구누구 엉. 할아버지, 웃, 남성, 어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 할아버지에서

엉. 자, 할머니는 바지. 그러니까 엉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을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형님, 박. 이 베트남의 초대 국가주석이면서 베트남 독립과 통일에 큰 기여를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호찌민이라고 그랬지? 호찌민. 그래서 베트남 남부의 대도시, 옛날에 이름이 사이공이었는데 사이공의 이름을 호찌민시로 바꾸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친근하게 이렇게 불러. 박호, 호 큰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때.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인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박이라고 하는 게. 자, 아버지가 보, 어머니는 매예요. 그러니까 모매 하면은 부모님이지. 자, 꼬, 집안에서 고모에서 나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지? 학교의 여선생님을 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하는 뜻이 나왔어요. Z가 이모야. 이모, 엄마의 그 여자 형제죠. Z. 형, 오빠, 앵. 손이 남성. 손위 여성, 지. 그렇지? 자, M은 동생이야. 자녀, 건이야, 건, 자녀. 그 다음에 조카, 손주 다 짜우야. 그런데 여기서 성별을 구분할 때 바로 이렇게 구분해 준다는 거야. 자, 짜이는 남자거든, 가이가 여자야. 그러니까 M짜이 베트남어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남자, 동생, 남동생, 여자, 동생, 여동생. 마찬가지야, 자녀야. 남자, 자녀, 아들. 여자, 자녀. 딸. 이렇게. 이것도 짜오 조카 손주, 남자 조카, 남자 조카, 남자 손주, 손자. 짜오 가이, 마찬가지 여자 손주, 손녀, 또는 여자 조카.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자, 여기 지금 가족 관계도가 나왔어요. 보기 편하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봤어.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렇지? 옹바지, 그 사이에서 이 형제들이 쭉 이제 태어난 거야. 자,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뭐? 그리고 아버지 형님, 막, 큰아버지. 그리고 여기, 아버지 여동생, 꼬, 고모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그렇지? 이 사이에서 역시 나의 형제들이 태어났어.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고모가 되는 거야. 자, 역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손위 여성, 지, 언니, 누나, 또 손위 남성, 형, 오빠, 그리고 동생, M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호칭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호칭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문항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이걸 풀어보자고요. 가족 호칭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 A가 바가 됐네. 할머니 맞잖아. 바, 할머니. 그 다음에 바, 큰아버지. 아버지는 보, 맞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아빠의 여동생, 고모, 꼬, 맞네. 자, 나를 기준으로 손이 남성은 아잉이고, 손이 여성은 찌, 맞네. 자, 손 아래 동생은 M인데, 짜오라고 돼 있네. 짜오는 뭐였는데요? 조카나 손주잖아. 그렇지? 원래 동생은 M이 되겠지? M.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지. 이가 틀린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어떤 그림이냐? 나의 호칭, 나를 호칭할 때 상대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호칭하느냐? 관계에 따른 나의 호칭이 변화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 앞에서 나는 아빠가 되겠죠. 우리 누나 앞에서 나는 동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선생님 앞에서는 난 학생이 된다. 거기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관계에 따라서.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짜오. 손주나 조카 앞에서 나는 뭐가 될수 있어? 자, 손주 앞에서 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겠지, 성별에 따라서. 또, 조카라면 조카 앞에서 나는 큰아버지나 고모나 이모가 될수 있어.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나는 짜오, 손주가 되겠지. 또, 큰아버지나 고모, 이모 앞에서 나는 조카가 되겠고. 나는 이분들 앞에서 나를 짜오라고 해야 돼요. 짜오는 건강합니다. 짜오는
3학년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제 아빠, 엄마 앞에서 내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자식, 저. 그리고 이제 형이나 오빠나 언니, 누나 앞에서는 내가 동생이 돼야 되겠지. 나를 그렇게 스스로 호칭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생 앞에서는 내가 성별에 따라서 형이나 오빠 또는 언니, 누나가 되고, 자, 자녀 앞에서 나는 아빠나 엄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칭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야.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호칭을 잘 사용하면 이제 아주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베트남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좀 떠듬떠듬할 수 있지.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하지만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때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 저 사람 정말 베트남어 잘하는구나. 정확하게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국인이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 한국말 너무 잘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용 있는, 좀 어려운 내용을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면서 얘기할 때, 와, 저 사람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한국인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한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도 한번 풀어봐. 자, 상대와의 관계에 따른 나의 호칭이 옳은 것은, 자, 내가 여기 있어. 상대가 건 자녀야.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뭐? 오, 성별에 따른 남자라면 뭐가 되겠지? 엄마라면 매, 엄마도 될수 있고. 자, 만약에 자오, 손주나 조카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엠, 동생? 아니죠. 만약에 손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조카라면 큰아버지, 고모, 이모가 돼야 돼. 이건 동생이야. 아니야. 자, 엄마 앞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되잖아. 자식. 그렇지? 찌는 뭔데? 언니 누나잖아. 이거 아니야. 자, 꼭 고모. 고모 앞에서 나는 조카가 돼야 되겠지? 또, 만약에 여선생님이라면 나는 학생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 박은 뭐예요? 큰아버지란 뜻이잖아. 아니고. 자, 바는 할머니죠. 할머니 앞에서 나는 손주가 돼야 돼. 근데 이건 할아버지가 돼야 돼.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나의 호칭이 옳은 것은 A네요. A. 자식 앞에서 내가 아빠나 엄마가 돼야 되니까. 뭐? 아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3강 수능 따라잡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순이에요, 어순. 베트남어는 우리랑 비슷한 어순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거야. 수식 받는 말이 앞에 와. 자, 보세요. 엄마지요. 누구의 엄마야? 나의 엄마.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는, 쾌. 건강하시다. 응? 화나이. 자, 이 꽃이죠? 화가 꽃 화자에서 온 거야. 한자어야. 이는 이게 지시사가 되겠죠? 이 꽃은 뎁, 이 뎁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어순이지 주어 서술어. 자, M 동생은 건강하다. 나는 친구 사이에 간다. 이렇게.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건 뭐 영어가 그러니까 익숙하지? 자, 형은 오빠는 안 먹어요. 껌 껌이 뭔지 모르지만 껌을 먹어. 말 되네. 우리 껌도 먹죠. 근데 껌이 그 껌이 아니라 밥이란 뜻이야. 밥. 밥. 형은, 아잉, 형은, 오빠는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혹시 타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자, 또. 참 재밌어요. 역할의 변화.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주격, 목적격 있잖아요. 우리는 주어 뭘로 알수 있어? 은는 이가가 붙잖아. 그렇지. 목적어는요, 을을이 붙잖아. 베트남어는요, 없어. 조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 똑같은 단어인데,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야.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 역할을 해. 자, 볼게요. 만, 친구야. 그렇지? 친구 너가 만난다. 아이는 후잖아. 누구?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는 거야. 친구는, 아이는 후, 누군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
자, 여기

여기서 한번 바꿔서 써봤어. 바꿔서 써봤어. 아이가 누군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만나 친구 너를,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너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은는 이가 을르를 붙이려고 하니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야. 자, 그래서 베트남어는 역할의 변화가 따로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따라서 어느 위치인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는 거. 자, 이제 시제를 볼게요. 자, 이 시제가 여기 지금 보면 과거에는 나를 써요. 이미 뭐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술어 앞에 나를 쓰면 이미 그 서술을 했다란 뜻이야. 뭐든지. 우리처럼 갔다, 간다, 갈 것이다, 가서, 가고. 이렇게 어말, 어미 변화가 없어. 이 아니 먹다란 뜻이거든? 아는 아니야, 그냥. 뭐가 변화가 없어. 다만, 시제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 나는 일반 과거예요. 일반 과거. 자, 근접과거라는 게 있어. 곧, 막 뭐뭐 했다라는 거야. 막 뭐뭐 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 워, 머이, 함께 써. 워, 머이. 그래서 이렇게, 뚜어는 워, 안껌, 밥을 막 먹었다. 머이, 안껌, 또는 워, 머이, 안껌. 다막 먹었다는 뜻이야. 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야. 하고 있다는 거야. 밥을 먹고 있다. 자, 쌉이 근접 미래입니다. 곧 뭐뭐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뭐뭐 할 것이다. 또어는 밥을 곧 먹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쎄는 이 나아가 일반 과거인 것처럼 이 쎄가 일반 미래예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야. 단순하게 밥을 먹을 거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동사 앞이든지 이것만 그 의미에 맞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풀어보자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네개 중에 옳은 걸 고르는 거야. 화 나이뎁. 자, 화 꽃이죠? 꽃화자. 이 꽃이 뒤에서 수식하네. 맞지요? 그리고 여기가 주어잖아. 주어가 서술어해. 아름답다. 이거 맞아. 문법적으로 맞아. 자, 또이 나는 우리 1인칭이지? 나는 안 먹어요. 뭐를요? 껌을요. 밥을 먹어요. 자, 이 랑이 현재 진행형이지? 근데 위치가 지금 어디 왔어? 어순이. 이렇게 동사 앞에 와야 되잖아. 그치? 이게 틀렸어. 자, see, 엉, 구어밍. 친구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자, 저시 매우 그런 뜻이에요. 매우 건강하시다. 자, 베트남어는 보통 뒤에서 수식하지? 그런데 이 thus는요,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2강에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할 때, thus vui 이런 표현을 했잖아. 그렇지? vui가 반갑다, 기쁘다 그런 거거든. 매우 기쁘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표현. 그래서 thus이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와서 이렇게 수식해야 돼. 매우 건강하다. 나의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호는 공부해. 뭘 공부할까? 이게 목적어야. 띠앵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띠앵은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리. 그래서 소리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야. 무슨 뜻일까?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 베트남이지? 베트남. 띠앵 비엣인데 이렇게 줄여서 띠앵 비엣이라고 쓰는 거야.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자, 주어,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어순 맞아요. 자, 그다음에 레는 레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다란 뜻이거든. 가기 위하여 어딜 가?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운다, 공부한다는 뜻이죠. 다 맞아 떨어지죠? 문법상에 다 맞아 떨어져. 자, 그래서 A와 D가 2번. A와 D가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지금 여기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해서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줬어요. 그중에서 두 개의 문장, 문법적으로 맞는 걸 고르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30문항 중에서 네 개가 문법 문항이라고 그랬지? 네 개가 문법 문항. 그중에 한 문항이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나와요. 기출에서. 그런데 그 문항이 전체 30문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막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지금 고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훨씬 문장들이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많게는 4개 정도가 되는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문법이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문법이 틀리면 그 문장은 틀린 거잖아. 그렇게 나와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이제 가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내는 최고 난도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 1등급이나 만점을 지금 내가 받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 이런 문항을 한번 유심히 봐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형식을 앞으로 이제 이런 형식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짧아서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한 문항 더 볼게요. 이건 지금 시제를 물어보는 거지? 시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친구 너 누구를 만나?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제예요? were는 근접 과거야. 막 뭐뭐 했다는 거지? 너막 누구 만났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란을 만났어. 나막란 만났어.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이네 개에 제시된 것 중에서 여기에 맞는 근접 과거 시제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say는 일반 미래지 뭐뭐 할 거야? 아니고 my 우리 were my 또 합쳐서 were my 둘다다 근접 과거잖아. 막 뭐뭐 했다. 그렇지? 유력해. sub은요. sub은 근접 미래야. 곧 뭐뭐 할 거다. 이제 곧 뭐뭐 할 거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B하고 D, 자, B하고 D가 정답이 되겠지. B하고 D. 5번에 4번 정답. 자, 이제 호찌민시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도시 이름을 말할 때 보통 이 도시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그 도시명만 얘기하죠. 우리도 서울시 그렇게 보통 얘기 안 하죠. 서울,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인데 역시 시를 생략하고 하노이라고만 표현한다. 호치민시는 호치민시라고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 호치민 주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76년에, 이 남부 사이공시가 호치민시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이 호치민시를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호치민시, 우리 TP 많이 봤죠? 이렇게 대문자로 줄여서 쓸 때, 이렇게 보통 쓴단 말이야. 근데 줄여서 쓸 때, 이렇게 TP. 또는 여기도 줄여서, 이렇게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개 나오면 아 이거 호치민시라는 뜻이구나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베트남 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여기가 하노이 지도예요. 여기 지금 큰 강이 있어요. 홍강이라고 불러. 붉은 홍자를 써서 홍강. 토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붉어 색깔이. 우리 마치 한강이 서울을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여기도 홍강이 흐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도. 그리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 호수가 보여요. 호수가. 물이 많이 있어요. 이 하노이는. 자연호수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예요. 자, 지금 이 여기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구시가지인데 선생님이 여기 빨간 줄을 쳐놨어. 이 도로들이거든 다 도로인데 도로마다 다 이름이 있어. 우리도 지금 도로명을 다 지었죠? 그래서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전흥다오라고 나와 있어. 우리 삼강에서 너 거주지를 물어보지 어디 사느냐? 그때 포 전흥다오. 포는 거리니까 전흥다오 거리에 산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길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길.

침략을 하죠. 아, 우리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몽고가 베트남을 세 차례 침략을 합니다. 세 차례 침략했다는 건 뭐예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걸쳐 침략을 했는데 그세 차례 다이 쩌능다오 장군이 물리쳐요. 참 대단하죠, 이 베트남이. 그래서 특히 이 발당강 전투가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외적을 바다에서 물리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임진왜란 때 바로 강에서 발당강 전투에서 지략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쩌능다오 장군이. 그래서 이 베트남 해전사에서 빛나는 전투로. 그래서 이 사람을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인의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외국인의 이름도 일부 도로명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1, 3, 5, 7, 9이 건물명을 건물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 맞은편에는 짝수로 2, 4, 6, 8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외국인도 처음에 이제 베트남을 갔을 때 뭐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근데 베트남 교수님이 야, 리, 너,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수업하자.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디 거리 몇 번이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도로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트남은 이게 일찍부터 발전했어. 그러니까 지도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가서 번호별로 돼 있으니까 짝수, 홀수 이렇게. 자, 이제 우리 4강 수능 따라잡기를 볼게요.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 지금까지 기출에서 숫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강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숫자를 암기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기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도 육모구모를 보면서 나오나 한번 보자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꼭 배워야만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기출만 보면. 그러니까 육모랑 구모를 한번 봐. 자, 근데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0을 컴이라고 해. 이컴 어디서 봤는데요? 맞아요. 그 컴이에요. 우리 끝에 평서문 끝에 컴 붙이면 의문이 됐지? 바로 그 컴이야. 또 서술 앞에 놓으면 부정이 됐지? 그 컴이야. 이 컴이 한자어에서 온 거야. 공이란 뜻이야. 공. 0, 공. 010할때그 공, 공. 자, 못, 하이, 바, 본, 남, 사우, 바이, 땀, 진, 무에. 이게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야. 자, 그러면 11, 11은 11가 되겠지. 무어이 못. 그렇지? 응? 자, 또 무어이 하이. 무어이 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때 한참 그 영화 중에 007이 유행했어. 007. 베트남 친구들이 야, 극장 가자 그러는데 야, 컴컴바이 보러 가자는 거. 컴컴바이. 컴컴바이 뭐지? 컴컴바이. 007. 그렇네. 그치? 그런 거야. 자, 숫자는 이 정도 하고, 숫자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학교와 학년 볼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한 번씩 봤어. 그렇지? 자, 다만, 초등학교라고 하는 띠호학, 이게 소학이야. 자, 학교지? 소학. 우리 옛날에 소학교라고 부를 때가 있었대요. 초등학교를. 소학. 근데 이게 기본 오의가 아니라서 이렇게 기본 오의가 아닌 게 나오면 이렇게 주석을 주고 해서 달아줘요. 걱정하지 마. 기본 오의표 안에서만 내는 거야. 자, 초등학교. 지금 베트남은 몇 살이다 할때 만으로 표현을 해요. 만으로. 그러니까 6세에 입학을 하는데 베트남은 9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살 9월에 이렇게 1학년에 입학하는 거야. 큰 차이가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한 여름에 새로운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거야. 5, 4,
3제도, 대학교는

4년제가 있고 의과대학은 6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렇지? 대학교는 승비엔 생원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학년 1, 2, 3, 4, 5 해서 12학년까지. 그렇지? 대학교는 여기 6학년까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자, 럽 우리 배웠잖아. 하나, 둘, 셋, 넷. 모, 타이, 바, 본. 바로 그거야. 이걸 12학년까지 붙이면 되는 거야. 12학년까지. 그리고 대학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이렇게 했지? 자, 이건 먼저 볼게요. 두 번째 해. 우리 못 하이 할때 하이, 마, 세 번째. 자, 그런데 네, 첫 번째하고 네 번째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1, 2, 3, 4가 있지? 하나, 둘, 셋, 넷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1이야, 1. 그리고 이건 4야, 4. 자, 이게 왜 1이 되나? 자, T로 끝났어요. 우리 C, CH, P, T로 끝나면, 이 성, 단어가 이렇게 끝나면 성조가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자, T로 끝났잖아. 위로 올라가는 성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성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 다시 써볼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날 일자고, 이건 한 일자야. 한 일자. 끝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이라고 했어.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면 일자야, 일자. 그래서 1, 2, 3, 4할때 이게 일자야. 이거는 기억나요? 우리 1강 할 때. 주녀, 주일. 그리고 나라 이름 중에 녀반. 그때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썼지? 일본. 다 연결돼 있어.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일 할 때, 1, 2, 3, 4할때그 일자야. 이 뜨는요, 사자야. 그러니까 1과 4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숫자를 쓰는 거야.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학교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 소학교지요? 작은 학교라는 거, 초등학교가. 글자 그대로 하자면, 자, 초등학교예요. 띠의 호기. 그리고, 중학이 우리 중등학교라고 그랬지? 학교. 그중에서 우리 껐어. 기초. 그게 중학교라고 했어. 기초, 중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이건 보통이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보통 중등학교. 고등학교. 자, 나이 크게 공부하는 학교. 대학교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문항을 풀어보자고. 자, 동생 너는 몇 학년 공부하니? 몇 학년이니? 그랬을 때 저는요, 주반한 무슨 학교 뭐몇 학년 학생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지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어순만 바뀌었어. 어순만. 어순 문항이야. 자, 그러면 베트남어는 이제 뒤에서 수식하니까 보세요. 1번 학생, 학생이에요. 12학년 학생. 그치? 그리고 어느 학교? 중등학교네, 보통. 그러니까 고등학교지.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에요.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어순이 틀려요. 어순이 틀려서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자, 이제 라가 있는 문장의 형식 한번 볼게요. 라가 있는 문장의 형식. 자, 우리 주어, 라, 명사하면 주어는 명사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바로 올수 있지만 명사일 경우에 이렇게 라가 써서 주어는 뭐뭐이다. 그래서 미나는 싱비엔 대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했어. 미나는 대학생이다. 이것을 의문문을 만들어 줄 때, 의문문을 만들어 줄 때, 컷만 붙이지 않고 파일을 써서 주어가 명사인 것이 맞니?라고 부가 의문문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꼬가 우리 꼬컴 의문문 배웠죠? 일반 문항에서도 예를 들어서 뚜어니, 뚜어니 꼬 쾌컴 건강해라고 했을 때, 자, 이 꼬의 위치를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걸 물어보고 싶지. 그래서 그거 앞에 붙인다고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꼬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 있어? 라 앞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파이 앞에 들어가 있어. 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주어가 명사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주어가 명사인 것이 맞니?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맞니 안 맞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꼬가 들어가려면 어디 위에 들어가야 돼? 맞니 안 맞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이 앞에 들어간다는 거야. 꼬가. 그래서 go ficom 또는 주어 라 명사 ficom 또는 go ficom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통째로 이것을 여기로 갈 수도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러면 주어 go fila 명사 com 이렇게도 된다는 거야. 아, 의문문을 만들 때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세요. 미나가 대학생인 것이 맞아? 그때 이것을 가지고 요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미나는 go fila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자, 똑같은 원리로 부정문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부정도. 자, 주어는 라 명사야. 이게 평서문이야. 그런데 부정을 할 때 컴이 어디로 오면 돼요? 서술어 앞에 오면 되지. 그래서 주어 컴 라 명사 하고 싶은데 역시 아까 의문문 만들 때 바로 주어가 명사니를 물어보지 않고 맞니 이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가 아니다로 바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명사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야. 서술어 나오는 거 앞에 컴을 쓰면 그 서술어를 부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맞지 않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미나는 대학생이지 않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학생인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컴파일라 이것이 라의 부정이에요. 컴라가 부정이 아니라 컴파일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조카, 손주, 너는 뭐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예, 정중하게, 그렇습니다. 짜오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 짜오, 너는 한국 사람이 맞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겠지?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네 개 중에. 짜오 랑의 한꼬 컴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어. 라가 있는 것이 바로 컴이 오면 의문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파이컴 한국 사람인 것이 맞아 이렇게. 자, 만약에 꼬를 넣고 싶다. 그럼 꼬를 어디에 넣는다고? 여기에 넣는다고 그랬어.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온 게 이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는 거지. 자, 꼬라. 꼬가 여기부터 가면 안 돼. 지금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꼬가 여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자, 그래서 5번은 자, B하고 C가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자, 이제 국가, 사람, 언어 이걸 볼게요. 나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은 우리가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가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겠지. 베트남 많이 들었고 아잉 이게 영자예요. 영자 한자어에서 니엇반 일본.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일 중국 중국 파비 프랑스를 의미해요. 그리고 한국 한국 너희가 사람이니까 사람 다음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또 띵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 영국의 소리야. 그게 영어잖아. 그렇지? 띵 미 이렇게 하면 안 돼. 띵 미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니까. 자,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쭈바난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하노이의 쭈바난 고등학교. 지영 중학교 보통 고등학교지 쭈바난 하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전통적인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아주 이 하노이에서는 이 쭈바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1908년에 설립할 때는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45년에 유명한 유학자인 쭈바난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자, 다수의 유명 인사가 공부를 했고, 역사가 긴 만큼 공부를 했고, 2004년에는 베트남 국가 역사 문화 유적으로 공인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교재에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학교가 있구나. 그렇대. 이렇게 하면 돼. 뭐

연도를 외우거나 그런 필요 없다는 거야. 혹시나 문항이 나오면 베트남어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글로 봤으니까 좀 쉽게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 해석만 하면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5강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강의가 5강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재에 있는 4강을 묶어서 5개의 강의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강의 6강이에요. 교재로는 5강입니다. 소개하는 가족에 관련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록에 있는 기말고사 1, 2, 3의 문제풀이를 제외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개념 체크 내용 확인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교재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좀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기본으로 한 문제는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지나가 볼 거고요. 좀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좀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 화성 볼게요. 첫 번째,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 뭐라고 하더라? 적색 편이 또는 적색 이동이라고 했고요. 지구에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뭐가 증가했더라? 그렇지, 후퇴 속도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었고. 자, 우주의 나이 3분이 되었을 때, 아, 이거 헬륨 원자핵 생길 때네. 헬륨 원자핵이 생길 때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비 1대 7이었습니다. 자,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물질이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 일정하고 질량은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니까 증가하더라. 자, 마지막, 우주의 가속 팽창은 우리가 무엇의 관측 결과로 알게 되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었던 원외형 초신성이었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둘 중에 고르기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을 했었지. 자,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후퇴하고 있더라.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중성 원자가 형성되는 언제?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방출하고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둘 중에 무엇이다? 오른쪽은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 공식이고요. 왼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부분에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같은 것. 이것을 무슨 문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는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놀랍도록 평탄할까에 대한 문제였었죠. 자, 그다음 OX입니다. 르메트르는 우주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아니지.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거리를 X, 은하의 후퇴 속도를 Y라고 두었을 때그 열기는 허블 상수였었죠. 두 개가 비례하는 관계였고요. 외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 우주의 중심을 정할 수가 있다? 아니지. 우리 우주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은하 아닙니다. 자, 질량이 있어서 중력의 영향은 받아. 근데 전자기파는 방출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한다?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자,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청력은 뭐에서 생겨요? 암흑에너지, 팽창을 가속시키더라. 대폭발 우주론에서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우주의 온도도 낮아졌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담답형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빅뱅 우주론은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감소하더라. 자, 그다음 급팽창 우주론이 해결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평탄성 문제였어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바르게 연결하기입니다. 우주론과 해당하는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이 중에 가장 지금 팽창 우주론이 첫 번째가 되겠죠.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렇지, 프리드만이었습니다. 정적 우주론 아인슈타인이었고요. 자, 대폭발 우주론? 가모프였죠. 빅뱅 우주론이었고, 이것과 대적했던 정상 우주론 호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등장한 게 급팽창 우주론 구스가 주장을 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볼 건데요.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 AB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고유 파장에 대해서 붉은색 쪽으로, 고유 파장에 대해서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모두 적색 편이 나타나고요. 자, 우리 니은 풀기 위해서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이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것이더라. 근데 적색 편이가 지금 A가 더 크죠. 파장의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A가 더클 겁니다.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따르면 후퇴 속도에 비례하더라. 근데 후퇴 속도가 A가 더 빠르니까 거리는 A가 더 멀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느 우주론의 주요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가 무관하대. 그러니까 우주의 첫 시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하죠. 팽창하면서 생겨난 빈 공간에, 그러니까 팽창 우주론이에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대. 정상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니까 밀도는 어때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우주의 질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지.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니까 우주의 질량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기역, 니은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그림이죠. 자, 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단추는 별을 의미했었어? 아니지. 단추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를 의미했었습니다. 니은, 기역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니은과 디귿이 같아요? 아니야. 우리 우주는 풍선의 표면처럼 팽창하는데, 따라서 멀리 있는 단추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같은 결과였죠. 따라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디귿이 더 빨라야 합니다. 같은 거 아니고요. 자, 팽창하는 풍선의 표면에는 중심이 존재한다, 안 한다? 중심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것처럼 우리 우주도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디귿만 맞는 얘기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에서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나타냈는데, 일단 기억 볼게요. 기억은 빅뱅 후약 38만 년이다.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었대. 이때는? 그렇지. 빅뱅 후 38만 년. 온도는 3000 켈빈이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 자, 급팽창은 기역과 니은 사이에 일어났다? 38만 년 이후에 급팽창 일어났어요? 아니야. 우리 그때 급팽창 10에 마이너스 40몇 제곱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1초보다도 훨씬 이전에, 정말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급팽창 일어난 것이고요. 기역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했을 것이다. 자, 디귿입니다.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현재가 니은시기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었지.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암흑에너지는 우주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고, 밀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그래프에서 봤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 반면에 물질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현재랑 니은 시기가 같아야 돼요. 디귿 틀렸어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고, 16번 가볼게요. 그림은 정상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물질이 계속 새롭게 생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물리량 골라보래요. 기역, 우주의 부피. 팽창하고 있으니까 부피 증가하고 있고, 물질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질량 증가하고 있지. 세 번째, 우주의 밀도는? 점 사이의 간격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죠. 밀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또 과거로 가도 우주의 모습은 항상 똑같더라. 그래서 증가하는 건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그림은 이번에는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은하의 개수는 똑같아요. 물질의 양은 일정하더라. 기억 보겠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해? 아니야. 질량이 일정하니까 팽창함에 따라서 은하 사이의 거리는

벌어지더라. 밀도 감소하고 있어요. 자,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 어떻게 되더라? 온도 낮아지더라. 이게 빅뱅 우주론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오, 디귿.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였었죠.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더라. 니은 디귿 답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볼게요. 다음은 현대 우주론이 등장하기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이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이거 정적이야, 팽창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였지. 그러다가, 아, 팽창하는 거야? 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느냐? 허블과 르메트르에 의해서 밝혀졌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팽창하는 거야? 를 두고 경쟁한 게 정상우주론과 대폭발우주론. 그래서, 아, 여기서도 이제, 대폭발우주론이 맞구나?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대폭발우주론, 빅뱅우주론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그 문제점을 해결한 게 급팽창우주론. 그리고 마지막에 원웨이형 초신성을 통해서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가속팽창우주가 등장을 했었죠. 요 순서대로 배열된 게 지금 답 4번이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자, 가속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원웨이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 즉, 중력과 반대하는 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힘을 가하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주 빈 공간에서 나오는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대략적인 수치 알아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디귿이 제일 많아요. 요거 거의 70% 차지하고 있는 거 암흑에너지였지. 그래서 우리 현재 우주는 가속팽창한다라고 했고요. 제일 적은 4.9.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역이 26.8. 이게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었지.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대략적인 값은 외워 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 21번입니다. 그림은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의 모습이래. 자, 여러분들, 이거 빅뱅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3분 카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몇대 몇? 그렇지. 양성자가 7개일 때 중성자 1개이더라. 7대 1이더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맞는 얘기지. 7대 1. 니은, 이 시기에 전자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존재한 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쿼크가 결합하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긴 거거든. 전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디귿.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질량비가 몇대 몇? 3대 1이 되더라. 어떻게 3대 1이 되었냐? 4개가 묶여서 헬륨. 그리고 나머지 12개가 수소이니까. 수소는 알갱이가 12개. 그리고 헬륨은 4개짜리가 하나니까 알갱이가 총 4개. 12대 4니까 3대 1이더라. 3대 1이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기역 디귿 답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급팽창 우주론 갑니다. 자, 여러분들. 가랑 나중에 하나는 대폭발, 하나는 급팽창이래요. 우리 대폭발 우주론은 팽창 속도가 거의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점선이 대폭발 우주론이 되겠고요. 지금 나는 특정한 시기에 우주의 크기가 급격하게 팽창했지. 이게 급팽창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급팽창 우주론은 가이다 틀렸고. 니은, 다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 그렇지.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서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급팽창 우주론은 A 시기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그렇지. 빛과 같은 속도로 팽창한 게 대폭발 우주론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거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3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우주 배경 복사를 플랑크 망원경으로 최근에 관측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마치 완벽히 균일해 보였던 우주 배경 복사가 아주 작은 온도의 편차, 한 10만 분의 1의 아주 작은 온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핵심적인 증거가 된 우주 배경 복사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보았고,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보면 외부나 AB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화살표가 파장의 변화량이래요.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요. 옆에다가 공식 한줄 적어 놓습니다.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으로 하면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이더라. 그리고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의 공식으로 하면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더라. 그리고 요게 사실 우리가 그냥 Z, 적색 편의량으로도 쓰더라. 자,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기억보다 니은이 더 크거든. 그지? 파장의 변화량이, 기억이 아니라 A네요. A보다 B가 더 크거든. 그러면 여기서 고유 파장이 같을 때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고 은하까지의 거리도 더 멀겠다. 모두 비례 관계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후퇴 속도는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크니까 B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더 작다 맞고요. 거리는 B가 더 멀어야 돼. 그러니까 A가 더 멀다 틀렸지. 디귿, B에서 A를 관측하면 청색 편이? 청색 편이라는 건이 천체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우주는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이 멀리 있는 은하들끼리는 서로 계속 멀어지고 있어야 돼요. 적색 편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청색 편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적색 편이 나타나야 된다. 기억만 맞아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적색 편의량을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때도 역시나 선생님이 옆에다가 똑같은 식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요 허블 법칙, 허블 르메트르 법칙 문제 풀 때는 그냥 요 식을 옆에다가 든든하게 적어 놓고 시작해요. 적어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적색 편의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이랬는데, 자, 후퇴 속도 비교하면 기억보다 니은의 후퇴 속도가 더 크거든. 근데 우리 후퇴 속도가 클수록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고 고유 파장이 같을 때 파장의 변화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적색 편이랑 지금 누가 더큰 거냐? 후퇴 속도가 더 빠른 니은이 더 커야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이때 허블 상수 구해보래요. 우리 허블 상수는 기울기 구해주면 되죠. 자,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인데 거리가 지금 200 메가파섹일 때 후퇴 속도가 15,000km per sec이더라.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약분을 해주시면 75km per sec per megaparsec이 나오겠지. 니은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기억까지의 거리는 130 메가파섹보다 멀다. 이랬는데,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떤 식으로 풀어주느냐. 디귿 볼게요. 자, 우리가요. 기억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근데 기억의 후퇴 속도를 알거든? 그리고, 자, 봐봐요. 후퇴 속도를 알아. 그리고 내가 니은에서 허블 상수를 구했어. 그럼 사실 거리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려면, 만을 75로 나누어 줘야 돼. 근데 딱 봐도 되게 나누기 싫게 생긴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요 130이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객관식 문제니까, 거리가 130 메가파섹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후퇴 속도가 몇인지를 구해주는 거야. 우리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인데 지금 허블 상수가 75거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거리가 130 메가파섹일 때 그때의 우리 후퇴 속도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 값이 몇이 나오느냐? 9,750 km per sec가 나옵니다. 됐죠? 근데 요 속도는 만보다 작잖아. 만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130이 여기에 있는 거야, 사실. 여기가 9,750인 거고. 여기가 130 메가파섹인 거예요.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만인 기억에까지의 거리는 130보다 더 멀어야 되는 거야. 요 값이 더 커져야지 후퇴 속도도 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많이 될 테니까. 따라서 130보다 멀다라는 거. 정확한 값은 구하지 못했어도 130보다 멀다라는 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요거 딱 보니까 우주배경복사랑 관련된 거네. 자, 우주배경복사 나오면 빅뱅 후몇 년이 지났을 때 우주배경복사가 방출이 되었더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38만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때 우주의 온도 몇이더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온도 3000K이더라. 그리고 현재 우주배경복사는 몇 켈빈으로 관측이 되더라? 그렇지. 현재 우주배경복사는 온도가 낮아져서 2.7K빈의 흑체 복사로 관측이 되더라. 요 정도의 숫자들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주의 온도를 비교해봐라. 가는 지금 이미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상태. 나는 아직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야지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가시기가 더 낮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억 틀렸고. 시간 순서는 아직 결합하지 않았다가 결합하게 된 거니까 나가 먼저 그 다음 가겠지. 따라서 니은 틀렸다. 우주배경복사가 존재하는 시기 언제예요? 우주배경복사가 방출이 되려면 중성원자 형성돼야지 방출되는 거지. 따라서 가에 존재하게 되겠죠. 자,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지평선 문제 나옵니다. 자, 10번에 봐보시면 지구에서 우주배경복사가 관측된 두 지점 A랑 B가 있어. 근데 이 A랑 B가 지구를 기준으로 지평선의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서로 상호작용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랬지.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A에서 B로 쓴 편지가 지구까지밖에 도달을 못해. B에는 도착을 못해. B에서 쓴 편지도 지구까지만 도달하고 A는 도달하지 못한다. 즉,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기억 볼게요. A와 B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위치한다? 아니지, 현재 우주 지평선의 끝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야.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니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A와 B의 우주배경복사는 거의 같다. 그렇지, 이게 바로 지평선의 문제였지.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A랑 B에서 방출되고 있는 우주배경복사가 거의 똑같을까라는 게 지평선 문제. 자, 디귿. A 관측자는 B에서 출발한 빛을 관측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요. 현재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의 속도로 우주의 나이만큼 이동해도 B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에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따라서 관측할 수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볼게요. 허블 루메트르 법칙에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 관계 어떻습니까? 공식으로 써보면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이니까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아, 요 12번이 사실 요 그래프가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좀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또 우리 사실 개념 내용에도 요 그래프가 없는데 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ABC가 나오는데 이 ABC가요, 하나는 닫힌 우주래요. 우리 닫힌 우주 배웠었지.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커서 우주가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구의 형태가 된게 닫힌 우주였어요. 그죠?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큰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린 우주래요. 우리 열린 우주라는 건 나팔 모양이었지. 또는 말 안장 모양이었지. 요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형태. 왜 퍼지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았던 거야. 그래서 우주가 바깥으로 휘어지면서 요런 나팔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모양이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 평탄한 우주.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한다. 일단 평탄하니까 임계 밀도랑 우주의 밀도가 같은 상태. 됐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가속 팽창한다는 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간에 대한 크기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이 기울기 값이 팽창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거. 롤러코스터의 끝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면 속도가 감소하는, 감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고 있는 건 A밖에 없지. 그러니까 A가 지금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그럼 이제 B랑 C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C 잘 봐봐요, C. 팽창을 하다가 점점 팽창 속도 느려지고 있지. 기울기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잖아. 그러다가 심지어요, 팽창을 멈춰. 기울기가 0이 돼. 그러다 심지어 어떻게 돼,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해. 이게 무슨 얘기냐?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중력이 너무 강했던 거야.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우주가 뭐 하게 되더라? 우주가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축하게 되더라. 자, 이러려면 밀도가 되게 커야 됩니다. 우리 닫힌 우주랑 열린 우주 중에 밀도가 큰게 누구예요? 밀도가 커서 안쪽으로 휘어진 거, 닫힌 우주잖아. 그러니까 이 C가 닫힌 우주에 해당하는 거고요. B도요, 지금 B랑 C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지 않고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감속 팽창할 거야. 지금 이 그래프에서 B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감속 팽창을 할 건데 C는 너무 밀도가 커서 감속을 되게 빨리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닫혀버리는 우주인 거고 B는 그렇게 우주의 팽창을 멈출 만큼 밀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멈추지는 못하고, 밀도가 좀 작아서 멈추지는 못하고, 그냥 감속만 하는, 팽창 속도가 감속만 하는 B가 열린 우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 모양을 띠게 되는 우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큰 것,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커서, 밀도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수축해버리는 우주. 그게 C더라, 맞지? 자, 니은 우주의 나이 물어봤어.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우주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의 나이라는 건 빅뱅이 일어난 후부터 현재까지잖아. 근데 보면 현재는 딱 여기거든, 셋 다. 근데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 전부 다 달라요. 지금 빨간색 가속 팽창은 여기에서 빅뱅. 열린 우주는 여기에서 빅뱅. 닫힌 우주는 여기서 빅뱅. 즉, 여기가 지금 우주의 시작이야. 여기가 빅뱅이야. 그럼 빅뱅이 일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 가장 많이 흐른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현재에서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 가장 먼 거. 가속 팽창 우주지. A지. 따라서 A가 가장 많다. 맞는 얘기. C가 가장 짧겠죠. 자, 디귿입니다. A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 우주 모형이다. A는 가속 팽창이야. 팽창을 가속시켰어? 그럼 뭐가 존재해? 그렇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맞는 얘기. 기역니은 디귿 답 5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 내용까지 배웠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학교에서 요런 그래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닫힌 우주, 열린 우주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흑체 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자, 볼게요. 현재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세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가로축의 파장 역시나 센티미터 단위로 상당히 깁니다. 아, 전파 영역에서 관측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몇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 3000K로 방출되었지만, 현재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2.7K의 흑체 복사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것이 관측이 되면서 정말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하네 라는 게 밝혀진 거라고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2.7K의 흑체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하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 가능해? 아니에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 가능하려면 온도가 최소한 3000K는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7K이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 방출하지 않아요.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핵이 형성될 때? 아니야.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방출되었었지. 기억만 맞아서 1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초기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보겠습니다. 급팽창은 A 시기 이전에 일어났다. 자, A가
원자핵 형성된 거. 이거 몇 분이었어요? 3분 칼에 생각하라. 3분.

자, 중성원자 형성된 것.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38만 년. 그리고 이때 우주의 온도? 이 정도면 외워야겠다. 3000K이었지. 자, 그러면 급팽창은 우리 우주의 극초기에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 빅뱅 직후에. 따라서 A시기 이전에 일어난 거 맞습니다. 1초도 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거고요. 니은, B시기의 우주의 온도 3000. 외우시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 자, 디귿. 빅뱅 이후 A시기까지 우주는 가속 팽창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 그래프 봤었지? 어떤 그래프 봤었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그대로 일정하고요. 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더라. 따라서 과거에는 물질의 양이 암흑에너지의 양보다 많았다. 따라서 물질의 영향이 암흑에너지의 영향보다 컸기 때문에 이때 우주는 뭐 했다? 팽창을 억제하는 힘이 더 컸으니까 감속 팽창했었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현재 가속 팽창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부터 가속 팽창한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빅뱅 직후에는 급팽창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속 팽창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었을 때 가속 팽창이 일어났을 거예요. 디귿 틀렸다. 기역, 니은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옆에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밀도가 일정한 C가 누구라고요? 암흑에너지라고요. 그러면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A랑 B가 물질인데 항상 더 많은 게 무슨 물질이다? 5.5배 많다라고 했어요. 암흑 물질이 5.5배 많습니다. 따라서 A 항상 더 많지. 얘가 암흑 물질. 그리고 그거보다 적은 게 보통 물질. 자, 그럼 볼게요. 암흑 에너지 C 맞아요. A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 방출하지 않지. 전자기파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고 중력적인 방법으로만 관측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은 B에 해당한다. 그렇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B의 보통 물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요거 그래프 한번 잘 봐볼게요. 16번. 자, 16번을 보시면 최신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일단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팽창 속도가 달라지는데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야, B가. 그리고 처음부터 B까지 오는 동안은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감속 팽창하고 있어. 그러다가 B 이후부터는 팽창 속도가 늘어나고 있지. 아, 팽창 속도가 빨라져? 가속 팽창하고 있네. 즉, 이 이전에는 물질의 영향이 더 크다가 B 이후에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 동안 팽창을 하지 않고 수축한 적도 있을까? 여러분들, 어쨌든 팽창 속도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긴 한 거야. 계속 팽창을 하긴 한 거야. 한 번도 수축한 적은 없어. 계속 팽창을 했는데 다만 팽창 속도가 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낮아진다. 그렇지. 계속 팽창만 했잖아. 팽창만 했으니까 크기가 계속 커진 거고요. 크기가 계속 커졌으니까 온도는 계속 낮아진 거다. 낮아지기만 하는 거 맞고. A시기의 우주는 감속 팽창한 거? 맞죠. 팽창 속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기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B가 더 커요. 디귿 틀렸다. 한 번도 수축한 적은 없었다. 기역니은 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에서 보시면 가와나는 대폭발과, 요게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고요. 그리고 나는 정상 우주론. 두 우주론에서 시간이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여러분들,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 반면에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작아지잖아. 밀도가 작아지면서 온도도 낮아진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와나 중 어느 우주론이 현대 과학자들에게 주류로 인정받았어요? 대폭발 우주론이었지, 빅뱅 우주론이었지. 근데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또 무엇이 발견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가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 1,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력 향상 문제도 다 풀어 보았고 1등급 완성 문제, 1등급 실력 완성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아, 역시 우리 실력 완성 문제이니까 계산 나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A랑 B를 관측을 했대요. 그리고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의 두 배이다. 아, 복잡해 보인다. 우리 일단 식을 써보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쓸때 위에다 일단 한 줄로 식 쓰고 시작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일단 식을 써라. 요렇게. 식을 쓰면 든든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오는 정보를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B에서 A를 관측할 때의 적색 편이량. 이것을 적색 편이량 Z니까 B에서 A를 관측할 때의 적색 편이량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의 두 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거니까 ZA라고 할게요. 요것의 두 배래요. 그죠? 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 거. 그리고 새 은하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만족한다. 르메트르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요 위에 식에서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와 요게 지금 Z잖아, Z. 적색 편이랑. 이게 전부 다 비례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지금 적색 편이량이 두 배라는 건 은하까지의 거리가 두 배라는 거지. 따라서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AB 사이의 거리는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거리의 두 배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A는 우리 은하로부터 100메가파색 떨어져 있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100메가파색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0메가파색이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도 200메가파색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은하랑 A랑 B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도 200이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도 200이야. 그리고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거리는 100이야. 그럼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여기 우리 은하가 있어. 우리 은하. 여기 A가 있어. A. 요 거리가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요렇게. 여기가 B. 여기가 200메가파세. 여기가 200메가파세. 요런 상태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 100.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 200. 그리고 B에서 A까지의 거리도 200메가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 구해보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허블 상수는 우리가 거리분의 속도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B를 한번 구해보면 A로 할까요? 아, A는 후퇴 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B로 해야겠네요. B까지의 거리가 200메가파색이지. 근데 B까지의 후퇴 속도가 1400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요걸 풀어주시면 허블 상수가 70km per sec per 메가파색이 나와요. 따라서 일단 기억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잖아. 시선 방향이 같지가 않고 이만큼의 각도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선 방향이 있는 거 아니더라. 디귿.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두 배이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에 따라서 거리의 비례. 근데 A에서 관측했을 때 B까지의 거리는 200이야. 그리고 A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100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2대1이거든. 그럼 후퇴 속도도 B가 우리 은하의 두 배가 되겠지. 따라서 B가 우리 은하의 두 배이다라는 거 맞는 얘기. 기역 디귿이 맞아요.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랑 B가 있고 각각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성립을 한대요.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달라. 아, 우리 기울기가 다르면 이 허블 상수값이 좀 다르겠다. B 모형에서의 허블 상수값과 A 모형에서의 허블 상수값이 좀 다르겠다. 근데 누가 더 허블 상수값이 클 거냐? 기울기가 허블 상수이니까 지금 기울기가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허블 상수는 B가 더 크겠구나. 까지도 알 수가 있겠다. 기울기로.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허블 상수는 A가 B의 두 배이다. 아니지. 일단 B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값을 보면은 은하까지의 거리가 똑같을 때 후퇴 속도가 1대 2거든. 그러니까 허블 상수도 1대 2가 되겠지. 기울기가 1대 2가 될 거다. 따라서 A가 B의 두 배인 게 아니라 B가 A의 두 배이다.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허블 우주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였지. 따라서 허블 상수 값이 지금 2대 1인데, 기울기가 2대 1이니까. 그럼 우주의 나이는 이거의 역수니까요. A가 2, 그리고 B가 1이 될 거야. 그거의 역수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많다, 맞는 법이. 자, 디귿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자,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도 앞에서 구해봤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빛의 속도로 우주의 나이만큼 이동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주의 나이가 t잖아. 그럼 이것을 해주면 허블 상수 분의 빛의 속도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지더라. 따라서 요 값도 역시나 A가 2, B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A형 초신성. 그림은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1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할 때, 등속 팽창할 때의 기준점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야. 근데 보니까 1A형 초신성이랑 일치하는 건 요것보다 이렇게 위쪽을 지나는 그래프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라고 했냐면, 겉보기 등급을 일치시키랬죠. 자, 겉보기 등급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건,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일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위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 우리 우주에서는 과거로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팽창 속도를 비교를 하면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보다 실제로 관측되는 팽창 속도가 과거에 더 느렸더라. 그럼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느렸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니까 아,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준 게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였어요. 기억 볼게요. 자, 1A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작아지고 있어? 아니지. 적색 편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퇴 속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니은, 적색 편이가 0.6일 때 그려볼게요. 적색 편이가 0.6일 때가 요거거든. 자, 이때 1A형 초신성의 거리는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에 예상했던 거리보다 멀다. 그렇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했을 때 생각했던 거리가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더먼 곳에 점이 찍혀 있잖아. 그지? 그거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큰 곳에 찍혀 있으니까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현재 우주는 뭐 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디귿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수행평가 탐구 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봐보시면,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때, 기억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동일한 은하에서 관측한 거잖아. 그럼 동일한 은하에서는 적색 편이량이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기준 은하가, 기준 파장이 300나노미터 이건, 기억이건, 항상 적색 편이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 파장이 지금 300나노미터일 때, 이때의 지금 파장의 변화량은? 요거 지금 이때의 적색 편이랑

하나는 실제로 관측된 거고, 하나는 빛을 내는 물질로 추정한 거예요. 그럼 우린 알고 있지. 아, 추정한 게 B였어. 그래서 중심부에 빛을 내는 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강체 회전 하다가, 그 다음엔 케플러 회전을 할 거야 라고 추정했어. 근데 이 추정은 빛을 내는 물질, 보통 물질만 고려한 거였거든.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더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빛을 내는 보통 물질 말고도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자기파랑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에너지를 방출, 아, 중력을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는 암흑물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빛을 내는 물질로 추정한 회전 속도, 추정한 건 B였지? 기억. A 아니고요. 니은, 은하의 중심에서 5km파생, 여기죠. 거리의 별은 20km파생. 거리의 별보다 회전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A로 읽어줘야겠지, 실제 관측한 거. 봤을 때 5km파생이 좀더 빠르죠. 이건 자료 해석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A와 B의 회전 속도 차이로 누구의 존재? 암흑 물질. 그치.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더라. 니은 디귿 답 4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런 문제, 요런 거잘 봐두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보면 우주의 구성 요소 ABC가 나오는데 잘 봐봐요. 과거 어느 두 시기의 구성 요소래요. 그리고 세 가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딱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두 개의 시기가 있죠? 그리고 누가 누군지 안 알려줬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요. 이 시기를 비교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A를 비교했을 때, T1보다 T2의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아, T1은 양이 작아, T2가 양이 많아. 이렇게 하는 거야. B랑 C랑 비교한 게 아니라, A를 비교한 거예요. 시기별로. 그 다음에 B 볼게요. B를 비교해봤더니, 15고 여기는 10이야. 그러니까 얘가 양이 더 많고 얘는 양이 더 적어. 이렇게. 똑같아요. 82고 57이야. 얘가 양이 더 많고 얘가 양이 더 적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화살표를 보았더니 A는 내려가고 B 올라가, C 올라가. A 올라가고 B 내려가, C 내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죠. 혼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 다른 애들의 비율이 감소할 때 혼자 증가하는 애. 얘가 암흑 에너지야.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냈을 때 혼자 따로 가는 애가 암흑 에너지.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물질인데, 물질 중에 항상 5.5배 많은 게 누구다? 항상 더 많은 게 암흑 물질이다. 그럼 요게 보통 물질이다. 요렇게 나누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때 기억할 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점점 감소하기만 해. 근데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기만 합니다.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해요.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제일 적은 T1이 가장 커. 그 다음에 T2, 암흑에너지의 비율 늘었지.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의 비율 거의 70%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따져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보통 물질은 A 아니고 B이고요. T1이 T2보다 과거의 시기 맞다.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건 암흑 에너지였지. 그래서 C가 아니다. A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이 맞아요? 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 내용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불혹에 있는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문제씩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풀어보시고, 어디가 헷갈리는지 체크해 두셨다가,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어떤 부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불혹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케라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9회 11번부터 20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회까지 왔다니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와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해나가라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 바로 11번 문항부터 함께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여러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나요, 여러분? 11번 문항에는 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이 속한 시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리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리호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부모인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는지 쉬는 시간에도 쉬는 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쩍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호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학교도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 나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틀려서 속상해하는 리오에게 실수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잘 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근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힌트들은 우리가 쭉

조금 미루어서 짐작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는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대기에 길이를 보고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서열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열화할 수 있는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고요.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다중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서열화 다중분류가 이전에는 할수 없었는데 작은 아기였던 우리 리오가 자, 많이 성장을 해서 이걸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아기였던 리오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 입학해서 실수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서열화할 수 있게 되고 다중분류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리오는 어느 시기다라고 할수 있죠? 아동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기에 대한 발달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발달 특성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찾으면 되겠죠. 자,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탈 중심화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 이게 아동기에 적절한 탐구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기에는 탈 중심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기에 맞는 이런 발달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탐구하거나 찾아보거나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시기의 발달을 돕는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란론적 사고에 대해서 조사한다. 어떨까요? 무란론적 사고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사고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기에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자, 개인적 우화의 사례에 대해서 찾아본다. 이건 어떨까요?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적합하다라고 우리 볼수 있겠어요? 자,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한 정서 변화를 조사한다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는 청소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적합한 탐구활동이라고 우리 분석해 볼수 있겠고요. 자, 대상 영속성 개념 획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 영속성 개념 획득은 영아기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탐구 활동으로 우리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탈 중심화에 대해서 조사한다. 아동기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런 발달 특성으로 아동기라고 하는 시기를 특정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기의 인지적인 사고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기를 알아내는 문항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6학년도 9모에는 아동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찰 일지에서 아동 A와 아동 B가 공통으로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A와 P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를 우리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관찰 일지 아동 A와 아동 P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동 A 먼저 보면 색깔과 길이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수수깡 중에서 빨강과 노랑 수수깡의 길이를 비교하면서 빨강 수수깡이 더 길어라고 했습니다. 자, 색깔과 길이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수수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길이 순서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 수수깡이 더 기니까 수수깡 세개 중에서 빨강 수수깡이 가장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강 1번, 노랑 2번, 자, 초록 3번. 이렇게 길이 순서대로 비교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서열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열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동 B 보겠습니다. 자, 아동 B는 똑같은 우유 200ml에 두 팩을
각각

각각 모양이 다른 컵에 붓습니다. 자, 모양이 각각 다른 컵에 부었으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200ml가 달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중 한 잔을 친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컵은 길쭉하고 좁고, 네 컵은 납작하고 넓어서 우유의 높이는 달라도 양은 똑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차원은 높고 한 차원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양이 같아라고 하는 보상성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서열화를 획득한 아동 A, B. 자, 동일한 같은 시기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 답을 골라보면 가역적 사고를 한다 맞고요. 전환적 추론을 한다 유아에 해당합니다. 다중서열화가 가능하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ㄷ으로 웃긴 3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동기와 관련한 여러 문항들 우리 함께 이와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동기는 아동의 다양한 그런 신체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아동기임을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통해서 아동기를 알아내기도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12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다음 가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담임교사하고 B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얼마 전에 조사한 교우관계 결과가 나왔나요?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물어보고 있네요. 저희 반 선아가 평소 학급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낸다고 합니다. 자, 유머 감각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친구라서 많은 친구들이 선아를 좋아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싫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우관계 조사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소시오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시오그램으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라고 하는 화살표를 보내고, 그다음에 싫어해라고 하는 화살표는 없는 이런 선아와 같은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아는 인기아에 해당하겠네요. 이런 인기아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보면 되겠죠. 자,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어떤 것 같아요? 사회적 상호작용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고 있죠. 그죠?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인기아는 높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낮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이제 무시아에 해당하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래와 관계가 원만하고 친한 친구로 자주 지목되는 아동이 인기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싫어하는 친구로 자주 지목되는 아동, 이건 어떨까요? 친구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라고 하는 화살표는 보이지 않고 싫어해라고 하는 화살표만 많이 보낸 아동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거부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어떤 친구로도 지목되지 않는 아동이다. 이건 어떤가요? 어떤 화살표도 받지 않아. 그래서 아이의 존재가 없어요, 교실 안에서. 자, 요런 아동은 우리가 무시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공격적이지만 지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아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아해도 받고 싫어해도 받는. 얘는 왜 이런 두 개가 공존하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양면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 14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4번 세 학생의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아봐야 할까요? 질문부터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13번.

3번은 자아정체가 유형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A, B, C 각각 어떤 자아정체가 유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원문자 가, 나에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선택 요소 뭐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A, B, C의 우리 자아정체가 유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 A는 대입원서 쓴 시기가 다가왔는데 다들 무슨 과에 지원할지 정했니? 먼저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난 운동을 잘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알아보니까 실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실기 학원을 다니면서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했고요. 열심히 몰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A는 아, 자아정체감 성취유형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정체감 성취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B 볼까요? 자, B는 어때요? 부모님이 그냥 법대에 가라고 하니까 법대에 진학할까 봐 다른 진로는 알아보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뭐 여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자면 법대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까지 나올 때 완전한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내가 고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법대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위기의 경험이 없고요. 법대에 갈 거야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지금 현재 가기 위한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체가 유실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대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위기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뭘 결정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이런 유형은 정체가 혼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원문자 가와 나에는 어떤 그 진로 선택 요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는 운동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뭘 했는데 남들보다 난 잘해.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나에는 뭐가 나오죠? 난 이것을 좋아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 이건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13번 문항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위 대화에서 학생 A부터 C의 자아정체감 유형을 마샤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학생 A는 자아정체가 성취 유형입니다. 다음에 학생 B는 청소년 초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일까요? 이거는 혼미 유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학생 B는 유실 유형이니까 아닙니다. 자, 학생 C는 정체가 혼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A와 학생 B는 의사결정을 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로 묶기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자아정체감 유형은 기출문항을 상당히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출을 가져올 게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자, 2023학년도 수능도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학생 A, B의 자아정체감을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학생 A,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빵사도 되고 있고, 간호사도 되고 싶은데, 조금 거리가 있네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고민이 많아요. 자, 위기는 있고, 지금 전념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유형을 우리는 정체감 유예 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자, B는 어때요? 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을 물려받으라고 하셔서
별다.

딸은 고민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려고 해요. 자, 고민이 없어요. 위기 없고요. 결정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기도 하고 추천해 주시는 책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체가 유실유형의 단위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학생 A는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생 B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자, 학생 A는 유예 유형이고요. 학생 B는 유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웃긴 3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14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문자 가, 나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는데요. 가는 운동을 잘하는 거 적성이었고요.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 흥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기어 가, 적성인데요. 적성은 어떤 활동이나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죠? 잘해야죠. 그 다음에 나는 흥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 문항에는 사랑의 유형을 분석하라는 것이 나오네요. 자, 게시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스탄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상담 글을 볼게요. 저와 아내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사는데 큰 이견들은 없었지만, 아내와 저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처음부터 깊이 사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조건이 서로 잘 맞았고, 결혼 적령기도 지나서 주변에 권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설렘과 같은 뜨거운 감정 없었다. 열정 없었네요. 그쵸? 그저 결혼이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다.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결심, 헌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특별히 갈등이 있거나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대화도 거의 없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하지도 않다고 해요.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친밀감이 어떻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편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자, 이 사랑에는 뭐만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결혼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만 같이 지내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 헌신의 요소만 있는 사랑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런 결심 헌신의 요소만 있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공허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공허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얼빠진 사랑 아니고요. 그쵸? 얼빠진 사랑 아니고요. 자, 짝사랑과 같은 사랑의 유형이다. 자, 짝사랑과 같은 사랑의 유형은 뭘까요? 내가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반했어.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하는 그런 아직 알아가기 전에 이렇게 설레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도취적 사랑이 짝사랑과 같은 사랑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사랑의 인지적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다. 자, 사랑의 인지적 요소, 결심 헌신이 사랑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만 맞는 답이네요. 보기 디귿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과 관련한 우리 기출 문항들도 많이 풀어봤는데요. 또이 기출 문항은 조금 색다르죠? 그렇죠? 2016학년도 9모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사랑을 말로, 글로 풀지 않고요. 이렇게 사랑의 3요소의 삼각형의 진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함께 풀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정희 씨, 정희 씨하고의 이야기네요.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은혼식을 맞아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오. 자, A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우리는 늘 둘이 함께 학교와 집으로 가며 누구보다도 가깝고 편한 친구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 날을 잊을 수 없다오. 당신이 단발머리로 자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 그날부터 당신은 험난한 내 학창 생활에 빛이었다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열정이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자, 낭만적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B 부분을 볼까요? 이제 융이 말한 인생의 정오에 접어든 우리, 자, 인생의 정오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정오? 언제죠? 중년기죠. 그렇죠? 눈가와 이마에 주름도 지고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흐려졌지만, 자,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는 강렬한 감정 흐려졌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은 지금 없어진 모습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없다기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여전히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라오. 내 생애 최고의 친구인 정희 씨. 자, 최고의 친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죠. 당신 나이대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안면 홍조로 힘들지요. 그래도 우리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지금처럼 언제나 함께 하기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함께 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결심, 헌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결심,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친밀감과 결심, 헌신이 있는 우애적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늘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요. 자, 이 편지를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도식화한 모습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B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친밀감, 열정, 결심, 헌신으로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비교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을 알지 못해도 풀수 있어서 어때요?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림으로 바꿔놨더니,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은 잠시 혼란스러웠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서 더 쉽게 여러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익숙한 모양과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고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차분하게 푸신다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A에는 친밀감과 열정이 높은 그림을 고르면 되겠어요. 자, 친밀감, 열정은 높고 결심헌신은 없는 니은번이 A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자, B는 열정은 낮고 친밀감 결심헌신이 높은 그림을 고르면 되겠어요? 어디에 있나요? 열정은 낮고 친밀감과 결심헌신이 높은, 자, D가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자, 니은, B의 디귿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트 문항이어서요. 이제 17번 문항이 함께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편지에 B에서 알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의 정오에 접어들었다 나오고 있고요.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중년기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중년기의 발달 과업과 위기, 에릭슨이 얘기하는 발달 과업과 위기, 자, 생산성 대 침체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성, 침체감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네요.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이끌면서 생산성을 획득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다음 관찰 1번.

일지에서 드러난 아동의 시기에 부모의 역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관찰 일지에서 우리는 이 아동이 어느 시기인지 알아내면 되겠고요. 이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관찰 일지 대상 정유나입니다. 유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찰 내용. 오늘 유나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면서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울자 왜 울지? 라면서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밥을 먼저 주었더니 유나 밥을 먼저 달라! 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자,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충동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지도사항에 보면 유나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나는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놀고 있었잖아. 순서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유나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생활 습관들을 익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통제가 미숙한 모습,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습관들을 익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유나는 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유아기에는 부모는 아기의 기초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아기에 부모의 역할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자녀가 단체 생활에서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아에게 적절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학교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아동기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녀가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훈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훈육이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벌써 아직 독립은 안 되는데요. 자,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 자, 이런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 역할이 필요한 시기는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답과는 별개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 내용도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유나가 지금 같이 놀던 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면서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나의 공격성이 지금 드러나 보이는데요. 이 공격성은 어떤 공격성일까요? 뭐 정답을 해결하는 데에는 우리 관련은 없습니다. 자, 나 그거 갖고 싶어 라고 해서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갖기 위해서 나타내는 공격성을 우리는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지금 이 관찰 내용에는 도구적 공격성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 18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7, 18번도 세트 문항이네요. 자, 17, 18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17번. A씨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물어보고 있네요. A씨는 어떤 시기인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번. 자, 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는 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폐경이 찾아오면서 몇달 전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야기하네요. 자, 폐경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 시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있어서 폐경이 나타나는 시기, 여러분, 중년기입니다. 그렇죠? 갱년기 증상의 하나이고요. 이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중년기에 나타나는

라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집니다. 뭐 높아져서 이제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내려오지 않는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가 질병, 여러분 뭐죠?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특히 여성은 폐경이 찾아오면서 고혈압의 발병률 급격히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혈압이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가 고혈압이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저하되고 혈압도 상승하고 폐경이 나타나는 이 시기는 중년기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17번 A씨가 속한 시기 중년기고요. 발달 특성 골라보면 자, 수면의 역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다.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년기의 답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전 그 중년기에도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이전 시기보다 조금씩 잦아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서 선생님은 요 답지는 세모 정도로 여러분 답을 하고 싶어요. 완전히 X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어떨까요? 골밀도의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아까 우리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축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기에 비해서 미각적 예민성이 다소 감소합니다. 그래서 미각을 느끼는, 그런 맛을 잘 느끼는 것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년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중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중년기를 알아내고 그것과 관련된 발달 특성을 찾는 문항들을 여러분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2016학년도 바로 지난 연도죠. 수능에 나온 중년기와 관련된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17번 다음 사업 계획서에서 가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가시기의 여성들을 위한 건강 지원 사업인데요. 자,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면 안면 홍조,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증상과 비인둥지 증후군 같은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언급한 발달 위기인 침체감 극복도 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증상 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발달 과업과 관련해서 발달 과업인 생산성, 그리고 생산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발달 위기인 신체감 극복. 자, 요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 어느 시기인지 알수 있죠? 중년기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우리 골라볼까요? 여성은 직전 시기보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의 특성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콜버그에 따르면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을 보이는 것은 유아에 해당합니다. 혼과 카텔에 따르면 결정성 지능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시기보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적 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잠복되는 시기는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우리 함께 풀어볼게요. 자, 18번. 다음 대화에서
가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 고혈압이었죠. 고혈압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고열량식을 먹어요. 고열량식을 먹는 것은 혈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식사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함께 보겠습니다. 19번, 방문, 재활, 상담, 대상자 정보이고요. 대상자 A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 대상자 정보에서 A씨가 속한 시기에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A씨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야 되겠고요. 발달 지원 탐구 활동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세모 세모 세 남자.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이 남자 A씨. 자, 몇 살, 어느 시기에 해당할까요? 최근에 녹내장 수술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안압에 있어서 문제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10년 전부터 시작된 난청이 심해져서 보청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난청이 심해져서 보청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고 야뇨 횟수가 증가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잠이 줄어들어서 너무 일찍 일어나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각성이 잦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뭐 녹내장이 반드시 노년기에만 나타난다라고 할순 없지만 이런 녹내장, 백내장 등은 노년기가 될수록 이제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난청이 뭐 다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이 시기는 노년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노년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그런 특성들도 있죠. 야뇨, 그리고 수면 부족, 그리고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고 자꾸 깹니다. 이런 현상들 모두 다 노년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우리 골라볼까요? 자, 퀴블로로스의 죽음의 5단계 알아보는 거 의미 있죠. 그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발달 과업 중 생산성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중년기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예방 방법 탐색하는 것은 노년기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도 있었는데요. 노년기를 시기를 알아내고 그리고 노년기 특성을 고르는 문항이 상당히 쉬운 그런 문항으로서 우리 제출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퀴즈를 학생 A, B, C가 맞췄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서 그냥 단순하게 노년기 특성을 고르는 문항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와 관련된 문항으로서 우리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자, 2016학년도 9목 문항이고요. 노년기 특징에 대한 퀴즈를 학생 A, B, C가 푼 것을 보고 우리 답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 특징에 대한 퀴즈부터 우리 먼저 풀어볼게요. 수면의 연속성 증가하나요? 연속성 아니요. 이제 자주 깨거든요. 연속적으로 자주 못할 거예요. 자, 심리적 경직성 증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경직성이 증가하죠. 경직됩니다. 자, 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맛을 그래서 잘못 느낍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발달 위기는 수치심일까요? 아니요, 절망감입니다. 자, 혼과 카텔에 따르면 유동성 지능이 감퇴하나요? 그렇습니다. 유동성 지능이 감퇴하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인데요.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한 문항 맞췄네요. 한 개.
한 개, 맞나요? 아니죠. 두 개 맞췄죠? 두 문항 맞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많이 맞췄는데요. 학생 B가 제일 많이 맞췄네요. 학생 B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문항 맞춘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학생 C는 여러분, 한 문항 밖에는 맞추지 못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학생 A는 다섯 개 문항 중에서 두 개의 정답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자, 학생 B는 문항 5의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쵸? 자, 학생 A와 학생 C는 문항 1의 정답을 맞췄나요? 아니요, 못 맞췄네요. 그 다음에 다섯 개 문항 중 학생 A부터 C 모두가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는 자, 몇 개인가요? 모두 다 맞춘 것은 지금 한 개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히역, 니은으로 묶여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꽤 어렵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20번 다음 대화에서 A씨와 B씨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먼저 A씨 볼게요. 우리 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제 참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제 윗집에 직접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엔 기분 나빠하더니 불편을 얘기하다 보니 미안해하며 앞으로 실내 슬리퍼를 착용하고 애들한테도 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집에 직접 올라가서 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직접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씨 볼까요? B씨도 역시 윗집 층간 소음이 심했는데요. 애들이 어려서 많이 뛰어다니나 봐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로 저녁 먹고 1시간 정도가 심해서 그때는 주로 액션 영화를 봅니다. 소리를 크게 해서 들으면 박진감도 있고 소음도 안 들려서 스트레스가 없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거를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걸 B씨의 모습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A씨는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정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이죠. 자, A씨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B씨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B씨의 대처 행동은 A씨에 비해서 노년기의 긍정적 정서 경험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가 20번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2016학년도 6목 너무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나온 이제 노년기와 관련된 여러분 문항을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의 문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 나의 화자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고른 이유는 딱 노년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시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도 함께 나타내야 하는 그런 문항이라서 함께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시기가 달라요. 그걸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자, 가보면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다. 결혼한 큰딸한테 밑반찬 갖다주고 오후에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고 이 나이대가 샌드위치 세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말에는 복지센터에 가서 완경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요. 자, 폐경의 다른 말을 우리가 완경이라고 하죠. 이런 용어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위치 세대이고 완경을 준비해야 되는 가시기는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보겠습니다. 은퇴한 지도 10년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이고요. 자, 이 시기는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시기에는 수면 중 각성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수면 중에서 자꾸자꾸 깨는 것 이야기하는데요. 쭉 자는 그런 아주 잠을 잘 자는 건데 이렇게 중년기에도 수면의 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답이 아니죠. 자, 가시기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의 표출이 증가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시기에는 오래전 과거의 사실을 더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 과거의 사실보다 최근 사실에 대한 기억 상실이 더 많이 일어난다. 맞는 답입니다. 자, 가, 나 시기에는 심리적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티귿으로 웃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항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회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6강입니다. 굉장히 멀리 왔죠? 26강에서는 11, 12과 내용의 그 실전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1과의 문항들입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두 과씩 이제 문제풀이를 하니까.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뭐뭐 아싸 아툴 아나. 지금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를 써요? 의문사? 캄을 쓰죠. 카미사 아툴 아나 이렇게. 그랬더니 비가 아싸 아툴 아나 지금 시각은 아싸 비아투 원에스포 이렇게 보통 알 아나를 중간에 집어넣는 이유는 없으면 아싸 아투 사비아투 원에스포 문장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딱 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7시 30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각이 지금 7시 30분이다. 주어 수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사투 아나 아사비아 원니스프 7시 반입니다. 이랬을 때캄 얼마입니까? 시간이 얼마입니까? 만일 누구 할 뭐입니까? 아이나 어디에 마다 무엇을? 정답 캄이 되겠죠? 카미사투 아나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은 피 아이사 아틴 엽다오 알필무. 자, 피아이사 아틴 그러면 몇 시에 정관사 소유격이죠.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왔어요. 그러면 몇 시에 예부터 시작한다. 알필무. 그러면 영화가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비가 피사티 사디사티 여섯 시에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한다는 동사는 빠졌죠. 6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시각을 묻는 것들은 여러분 숫자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사디사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시타에서 와갖고 사디손 따로 외워야 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원래는 할이었는데 여기 정관사가 있어서 이 스쿤과 이 스쿤이 이 스쿤과 이 스쿤이 만나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의 스쿤이 만났을 때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약자음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약자음이 탈락돼요. 그래서 필 마드라사트 할때 피하고 긴 장모음 있죠? 그 장모음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필 마드라사트 짧게 되거든요.

마십니다. 예슈타리 물건은 삽니다. 답은 예스타그릭이죠. 예스타그릭. 또는 야호수도 괜찮아요. 야호수. 야호수도 시간이 걸리다 쓸때쓸수 있습니다. 야호수. 야호수 다합 일레이야 사아탄 딱리바. 그러면 1시간 테이크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말이죠. 야호수나 야스타그릭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의 시각은 카미사툴 아나.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같은 문항들이죠. 아사툴 아나 아사디사투 와 니스푸. 아사디사투 와 니스푸 할때 이렇게 아나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각은 뭡뭡니다. 이렇게 주수를 주어와 수로를 구분해 준다 그랬죠. 아사디사투 6시 그리고 와 니스푸. 이렇게 와로 연결됐을 때는 둘다 정관사를 다 써서 표시를 해주고요. 와가 아니고 일라를 썼을 경우에는 일라 이렇게 썼을 때는 일라는 무엇을 제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룹안 이런 식으로 룹안 이런 식으로 비한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됐을 때 와로 연결됐을 때는 정관사 똑같이 넣어준다. 그래서 6시 30분입니다. 1번 6시 30분이죠. 정답 1번이네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오는 이 전체의 내용은 동명사 형태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나다바 일라 수키 알야오마 오늘 시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같이 시작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B가 피크라툰 쉐밀라툰 예, 좋은 생각이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놓고 뭐뭐뭐 나드하부 일레이히 나드하부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지?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또는 언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가지 또는 언제 가지? 그랬으면 언제 갈까? 뭐 그렇게 했으면 피 사아틸 하미사티 마사안 되긴 조금 이른데 아스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녁 5시에 우리가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갈까라고 물어본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마타 에이 마타 마타 나드하부 일레이히 거기에 몇 시에 갈까? 언제 갈까? 그다음 비 캄사탄 몇 시간을 몇 시간이 이렇게죠. 몇 시간을 또는 몇 시간이 또는 피 아이사틴 몇 시에 마타나 피 아이사아틴이나 둘다 언제라는 말로 쓰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 갈까 이렇게 했으니까 AC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D 피 아이 마카닌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C가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 A가 카미사 아툴 아나 지금 시각이 몇 시니? 아사아투 알 와하이다투 다마만. 사아투 와하이다투. 이 와하이다라는 말 기억납니까? 에이, 한 시만이, 다른 시각과 달리 한 시만이, 기수를 씁니다. 다른 시각은 서수를 써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는데, 이 와하이다투는 이게 하나만, 그냥 하나의 시각.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다른 숫자의 서수와 똑같아요. 형태가 다른 숫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니, 살리스, 라비아 이렇게 쓰는데 1만큼은 와히드가 다른 숫자의 서수, 기수인데 하나, 둘, 셋, 넷인데 서수와 같아서 와히다투를 씁니다. 서수가 아니고 기수를 써요. 그래서 하나 시각, 이렇게 하나 시각, 한 시죠. 그다음에 다마만 정확하게, 정각. 다마만이란 말은 딱 이런 말이에요. 다마만, 보통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 다만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1시에 1시 정각이죠. 이단 그렇다면 할 날타키 피 막타바틀 자미아티 대학교 도서관에서 볼까? 할 날타키 우리 만날까? 대학교 도서관에서 바다 니스피 사아틴 대학교 도서관에서 30분 후에 바다 니스피 사아틴 1시간에 반 1시간에 반이니까 30분이겠죠. 그때 마다 니스피 사아틴 1시간의 절반 후에 그러니까 30분 후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날까? 따입 좋아. 따입 따이 2분이에요. 따이 2분.
그래서 딸

좋아. 사아라카 바다 칼릴린. 잠시 뒤에 사아라카. 내가 널볼 것이다. 뭔 말이에요? 잠시 뒤에 보자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아라크. 아라카는 라아 동사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라아 동사. 보았다라는 동사에서 미완료 형태가 야라 그가 보다. 타라 당신이 보다. 야라 타라 내가 보다. 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 이렇게 돼요. 내가 보다. 아라. 거기 뒤에다 카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알리프가 이 알리프 막수라가 이 알리프 맘두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안사 란 안사야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란 안사야카 안사 해놓고 안사 플러스 카예요. 그런데 안사카 할때 어떻게 쓰냐면 이 알리프 막수라가 안사카 이렇게 안사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알리프 막수라가 맘두다 형태로 변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알라 뒤에는 알라 뒤에 후가 붙으면 알라 뒤에 후가 붙으면 알라 이히가 됩니다. 알라히 알라 이히 이렇게 돼요. 왜? 이때 알리프는 이 알리프 막수라는 야가 원래 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글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알라에서 알라의 히가 되는 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알리프 막수라가 알리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알리프 막수라가 맘두다로 되는 그러니까 일자 모양의 알리프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카 바다 칼릴린 잠시 뒤에 너를 볼 것이다. 이랬을 때 자, A와 B가 만나는 시각 지금 30분에 보자 그랬죠? 근데 지금 1시예요. 그럼 1시 반에 만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일과 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좌두왈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좌두왈. 이건 일정이에요. 일정. 좌두왈. 그래서 의사 일정, 회의 일정, 무슨 일정 할때 좌두왈이라고 씁니다. 아, 좌두왈을 야우미유. 하루 일정. 이런 거죠. 하루 일과. 알왁트. 알왁트는 시각.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각으로 써놓고는 또 숫자는, 아랍식으로는 안 썼네요. 아랍식으로 쓸 거면은 6이 이리 오고 7, 7시 30분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6시, 6시 30분에 꾸라툴 까다미 마 아스테카 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 하기죠. 축구, 하기. 축구. 그 다음에 8시, 8시 30분에는 알포도르 필 바이티. 집에서 아침 식사. 포도르. 아침 식사 하기. 포도르라는 말은 밤을 지내고 나서 첫끼 식사. 이게 이제 포도르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 이프타르가 있어요. 라마단 때 사람들이 이제 시암, 금식을 하고, 싸움 또는 시암이라고 그래요. 싸움도 마찬가지고, 시암도 마찬가지고, 금식이라고 말인데, 그걸 끝내고 하는 첫 번째 식사는 같은 어근인데, 이프타르라는데, 이프타르. 이프타르. 이프타르. 해가 뜨고 나서 첫 번째 식사는 맞지만, 이거는 아침에 하는 거고, 이프타르는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끼 식사. 이프타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아드라사투 필 막타바티. 아드라사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4시 반. 알 아말루 필 마카하. 카페에서 일하기. 카페에서 일을 하네요. 그 다음에, 8시에서 9시까지, 무샤하다 텔레비지오는 필 고르파티.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하기. 무샤하다. 무샤하다는 보기, 시청하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수영해요? 아니죠. 아침에 친구들과 축구한다 그랬어요.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런 말은 없네요. 집에서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 오전에 학원에서 공부한다? 아니죠. 드라사투 필 막타바티는 뭐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랬어요. 마하다가 아니라 막타바티니까. 4번. 오후에 카페에서 일을 한다? 그렇죠. 알 아말루 필 마카하 카페에서 일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장소. 마는 장소 명사니까. 마카하 그러면 커피가 있는 장소. 마땀 그러면 땀이 있는 장소. 마땀 식당이고요. 이렇게 마카하 이런 식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친구들과 밤에 커피를 마신다? 그런 말 없었죠? 정답 4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카 다르스는 알려오마? 오늘 수업이 있니? 할 아인다카 다르스? 자, 아인다카가 수로고 다르스는 주어예요. 주어가 수로보다 뒤에 오는 조건 뭐라 그랬어요? 비한정일 때. 주어가 비한정이면 수로 뒤에 온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할 아인다카 너에게 있니? 다르스 공부가 수업이 있니? 알려오마? 오늘? 남 아인디 다르스 오늘 수업이 있어. 그래놓고 뭐라고 쭉 했어요. 물어봤는데 비가 피사티 페니아티 바다도흐리 바다도흐르는 정오 이후니까 정오가 지나서 오후죠. 그러니까 오후 피사티 페니아티 2시에 정오가 지나고 2시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업이 언제 끝나니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시작하니 이렇게. 자 아이나 타슈테리히 그것을 어디서 사니? 2번 아이야 라우닌 토이프 어떤 색깔을 내가 좋아하니? 3번 할유어지부크 하달라우노 이 색깔이 너의 마음에 드니? 할유어지부크 마음에 드니? 4번 피아이사아틴 얍다우 아다르스 수업이 어떤 시각에 얍다우 시작하니? 몇 시에 시작하니? 4번 정답이죠. 4번 언제 시작하니? 피사티 세니에티 바드도호르 2시에 시작해. 5번 캄사탄 에스타가리꾸 아자하브 일레이 거기 가는데 캄사탄 몇 시간이 걸리니 그래서 정답은 4번 피아이사아틴 야브다우 다르스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네 9번과 10번이 묶여 있네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스미 살림 제 이름은 살림입니다. 아나 탈리분 미날 우르둔네 아나 탈림 미날 우르둔네 그러면 요르단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것이 전치사 구가 학생을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구죠. 수식구.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문장과 수식 그 구와 절이 모두 비한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 비한정, 정관사가 없는 단어가 오면 그 뒤에 문장이 바로 그냥 수식할 수 있어요. 알라디, 알라티 이런 거 빼고. 근데 여기 정관사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알라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알라디 뭐 이렇게 갖고 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나 탈리부미나 우르둔 저는 요르단에서 온 학생이에요. 와 아드루스 알로가탈 코리아타 피 자미아티 한국 대학교에서 로가탈 코리아타 한국어를 아드루스 공부합니다. 와 아다탄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다탄 일반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아자부 일랄 자미아티 대학교에 갑니다. 몇 시에? 피사티 아타시아티 사바한 아침 9시에 대학교에 갑니다. 아자부 일랄 자미아티 피사티 타시아티 사바한 아침 9시에 갑니다. 와 아흐두르 알 무하다라탈 로가탈 코리아티 아 로가탈 코리아티 한국어 강좌 한국어 강의죠. 한국어 강의에 들어갑니다. 아두르 나는 참석합니다. 들어갑니다. 피사티라 아시라티 10시에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요. 9시에 학교 가고 10시에 수업 들어갑니다. 와 바다 달리카 달리카는 대고 알리프가 들어가야 돼요. 바다 달리카 아타나와룰 가다 마 사디킬 코리 주남 그러니까 한국인 나의 친구인데 한국인이에요. 내 한국 친구인 주남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다. 아타나왈루 식사를 합니다. 숨마 알라부 꼬라탈 까다미 피멜 압 알자아미아티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숨마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축구를 합니다. 언제? 피사티 살리사티 3시에 피사트 살리사 3시에 축구를 대학교 운동장에서 합니다. 와 아르지아 일랄 베이트 집에 돌아옵니다. 몇 시에? 피사트 사디사티 마사안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 거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 살림이 대학교에 가는 시각은 뭐예요? 아다탄 아다부 일랄 자미아티 피사티 타시아티 사바한 9시에 갑니다. 다시야. 그러면 아침 9시 5번이 정답이죠. 살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리비아 출신이다? 아니죠. 리비아 탈리브 미나 우르둔 요르단 사람이죠.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온다? 아니죠. 아르지아 일랄 베이티피

사티 사디 사티 알 마사안 저녁 6시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6시 아닙니다. 아침 9시에 한국어 강의가 있다. 아니죠? 아하두루 무하다라탈 로가틸 코리아티 피 사티 아시라티 10시에 무하다라틸 로가틸 코리아티 한국어 강좌에 아하두루 들어갑니다. 10시에 있는 거죠. 9시가 아니라. 네. 주나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맞죠? بعد ذلك اتناول الغداء مع صديق الكوري جونام. 주나 한 나의 한국 친구 주나미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예,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친구들과 오후 3시에 농구를 합니다. 아니죠. 축구를 한다 그랬어요. 알 라브 고라트 카다미. 농구는 아랍 세계에서 별로 인기가 있긴 한데 농구장이 별로 없어요. 농구장은 일단 그 골대를 세우기 힘들잖아요. 축구장은 굉장히 편한 게 동네 마당 큰 그 공터나 뭐 다 모래 사막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돌 두 개 갖다 놓고 골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골대 세우지 않고 돌 두 개만 놓고 그 사이로만 통과하면 골인이니까 그래서 맨날 그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가 이제 축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가 일반적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네요. 피아이사틴 몇 시에 하라주타 미날베이트 너는 집에서 나왔니? 하라주타 미날베이트 리 자하브 일랄 마타르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리 가기 위하여 몇 시에 나왔니? 비가 하라주투 피사틸 하디아 다시라타 사바한 아침 11시에 나왔어. 사아티는 소유격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고 이 11시도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지금 격 형태가 소유격이에요. 근데 소유격인데 왜? 이건 수식이거든요. 11번째 시각 이렇게 돼요. 수식이라서 소유격인데 이 11부터 19까지 12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11부터 19까지는 항상 하디아타 아슈라타 서수 기수할 것 없이 항상 아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아티 여성이죠. 여성인데 하디아타 아슈라타 이렇게 11, 12 이렇게 다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했을 때 아로 끝났지만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다. 여기서는 지금 문장상 서바한 아침 11시에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A가 피아이 사아틴 왔살타 일 마타르 공항에 도착했다. 피아이사 몇 시에 공항에 도착했니? 비가 왔살투 피사티 세니아티 마사안 마사안 노 마사안은 인사말에 쓰는데 마사안은 시간 쓸 때는 안 써요. 2시면 그냥 오후에 쓰거나 아니면 3시부터면 아스란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오후에 바다 도후로 이렇게 씁니다. 바다 두후리 이렇게 바다 두후리 그 오후 2시에 도착했다. 마사안은 안 돼요. 여러분 쓰면 마사안은 5시 적어도 5시 넘어서 6시 이후에 쓸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쓰기 때문에 지필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알 헤이리가 2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마사가 그 큰 범주 내에서 오후를 뭐 이렇게 오후 인사를 갖다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커버한다 그럴까요? 다 그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시간 쓸 때는 안 돼요. 시간은 이건 저녁 시간에만 됩니다.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일단 그렇다면 스타그라카 사하부 민 베이티카 일렐 마타르 너희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것이 스타그라카 시간이 걸렸구나. 얼마나 몇 시간이 걸렸구나. 몇 시간. 자 11시에 나와서 2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12시, 1시, 2시 3시간 걸린 거죠. 3시간 걸렸구나. 3시간. 3시간 뭐예요? 살라스. 살라스 사아틴. 왜 타마르부터가 없냐면 타마르부터 없는 숫자가 있는 것은 이 사아틴의 단수가 원래 사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성형이기 때문에 반대성으로 살라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타그라카 살라사아틴이 됐죠. 그래서 3시간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야 라흐민

야쿨룰 아랍을 무슬림은 아랍 무슬림들은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비가 야쿨루나 라함을 카루피 왈라함을 바카리 왈함을 다져야지. 그러면 카루프 양고기 소고기 어다져야지. 닭고기를 먹습니다. 이단 아이야 라함인 라 야쿨루나. 그럼 그렇다면 어떤 고기는 라 야쿨루나 그들이 먹지 않습니까? 야쿨루나 보세요. 3인칭 야 우나 복수 남성 복수 야쿨루나 야쿨나 그러면 여성 복수고요. 야 그러면 야가 3인칭 우나 길게 이렇게 라 타드루시나 그럼 라 타드루시 너 공부하지 않는구나. 라 타드루시나 했을 때 타가 2인칭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 그런 식으로 여기 3인칭 리아가 붙고 우나 복수 형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가 복수 형태, 우가. 예, 그래서 라 야쿨루나 그들은 먹지 않느냐? 어떤 고기를? 비가 라 야쿨루나 라함을 흰지리.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 왜냐하면 리안나후. 왜냐하면 그것은 돼지고기는 뭐기 때문에 하람이기 때문에. 와하디힐 칼리마투. 하디힐 칼리마투 이 단어는 하디힐 칼리마투 하람이라는 그 단어는 다니 무슨 뜻이냐? 샤이안 맘누안 알랄 무슬림인 무슬림들에게 맘누아 금지되어진 것을 뜻해. 예. 이 하람이라는 것은 동명사예요. 금지되어짐이에요. 금지되어짐. 어쨌거나 자 싸움 금식이죠. 싸움과 씨암과 같은 말인데 싸움. 그 다음에 하람 정답이죠. 지금 돼지고기 하람입니다. 남자에 있어서는 금반지하고 뭐 실크 같은 것도 하람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하람이 있는데 하람. 3번 할랄. 할랄은 허용되어진 것. 금지되어짐, 허용되어짐 이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아따무 알 하람. 동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동명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그래서 동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국어 그럼 알로가트 알 움무. 어머니인데도 알 움무로 수식하듯이 동명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답 양쪽에 붙는데 할랄도 마찬가지. 할랄 아따무 알 할랄 그러면 허용되어진 음식. 할랄 푸시죠. 소위 말하는 자카트는 소득의 40분의 1.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2.5%를 종교세로 내는 거죠. 그다음 살라트 예배, 기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강.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2과 내용입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하달 푸스탄우 사기룬 알라이야. 이 원피스가 하달 푸스탄 사기룬 알라이야. 저에게는 작습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사기룬 알라이야. 나에게 작다. 할 아인다카 푸스탄은 악바르. 자, 더큰 원피스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는 여기 수로고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예요. 왜 이렇게 수로가 앞에 온다고? 예. 주어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비한정 뭐예요? 정관사가 없고 또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푸스탄 아크바르 더큰 원피스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무엇보다 더 큰? 이것보다 더큰 원피스. 지금 작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민이 들어가겠죠, 민. 민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큰 원피스 있나요? 했더니 따반 물론이죠. 원피스 뭐그 크기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민, 비교급 뒤에 오는 민 이걸 보는 거예요. 비교급 아크바르 민. 민 썼죠? 3번이 정답이고요. 안 무엇에 관하여? 피 어디에? 아마마 어디 앞에? 칼파 어디 뒤에? 정답은 3번 아크바르 민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라 유키피 마디나티 시울 서울시에 대한 너의 생각은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서울시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돈 안나죠. 생각하다 이것은 내 의견이 확실히 딱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야부두고 그다음에 아돈 알아 내가 본다 그다음에 아리프 내가 안다 아타키도 내가 믿는다 이 모든 단어들은 내가 확신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 눈에 확실한 것, 이런 것 뒤에는 안나라는 그 접속사가 옵니다. 그래서
아둔 안나 하디히 하디힐 마디나타 목적격이죠. 이것도 목적격이고 이것도 지금 목적격이에요. 지금 이 문장에서 왜 안나 뒤에는 안나 인나 리 안나 라킨나 이런 접속사들 뒤에는 어떤 게 와요? 목적격 주어가 와요. 목적격 주어. 그죠? 목적격 주어이고 이건 동격이잖아요. 지금 두 개가 동격이니까 또 목적격 주어의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이겠지. 하디힐 마디나타 이 도시가 어떠어떠하다고 나는 믿어. 나는 생각해. 어떻게? 아주말룰 마디나틴 피코리아. 한국에서 가장 예쁜 도시라고 가장 예쁜 도시라고 생각해. 나는 원주라고 생각하는데 내 고향 원주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하디힐 마디나트 아주말룰 마디나틴 제일 예쁜 도시. 왜 여기 제일 예쁘지? 뭐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도 훨씬 예쁜데. 그죠? 하디힐 마디 서울이 제일 예쁜 도시다. 이러면 상당히 그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민. 민 아주말루 알무두니. 이렇게 아주말루 알무두니. 무두니. 이렇게 아주말루 무두니. 그러면 가장, 민 아주말릴 무두니. 그러면 가장 예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아주말루 마디나틴. 서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네. 문항 출제한 분이 서울 분인 것 같아요. 고향이.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 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는 안나였었죠. 안나 2번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안은 동사가 오는 그러니까 안 뒤에는 동사가 오는 그런 접속사고요. 피는 전치사 어디에 마 무엇과 함께 일라 어디로 이런 말인데 정답은 안나 명사절이 명사가 뒤에 오는 목적격 주어를 이끄는 명사절이 뒤에 오는 그 접속사가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마무르 옥티칼 케비라티 너의 누인데 큰 누이에요. 나이 많은 누이. 너의 누나가 되겠죠. 또는 너의 언니. 너의 언니 나이가 몇 살이니? 아무르화 티사 아시라타 티사 아시라타 뒤에 사나탄이죠. 사나탄. 사나탄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 뒤에 여기 선택지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티사 티사 하면은 뒤에 오는 이것은 반대 성이에요. 뒤에 것과.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성. 이거는 같은 성이고 이거는 반대 성이에요. 그 성이 반대니까 여기 사나탄이 와야지 티사 타마르부터가 없는 게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티사 아트 이렇게 왔다. 티사타 아샤라 아샤라 왔다 하면 뒤에는 뭐냐면 아만이 와야 돼요. 아만. 같은 해 이런 말인데 여기가 타마르부터 있는 숫자가 왔으면 아만이 와야 되고 타마르부터 없는 숫자가 있으면 사나탄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11부터 19까지 뒤에 단수 목적격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나탄 2번이 정답이네요. 예. 뭐 복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 티사 아샤라타 사나탄 2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계속 이렇게 전부 의문문으로 다 되어 있는 힘든 문항들만 나오네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우리도 까미산 아비아다. 우리드가 있어요. 우리드.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까미산 아비아다 흰 셔츠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또 했더니 여지분이 캐시란 매우 마음에 드네요. 나의 마음에 드네요. 왈라킨나 그러나 왈라킨나 마카사후 사기룬 알라이야 저에게 그 치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치수가 좀 작아요. 왈라킨나 마카사후 사기룬 알라이야 깔릴란 조금 작습니다. 좀 작아 보이는데요. 더 큰 거 있나요? 남, 아인다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 아인다나 했으면, 아인다면은 아인다가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인다, 이렇게. 아인다. 그러면 아인다 있는 거 봅시다. 아유 히드마틴, 할 아인다 콤, 아인다 있죠. 그럼 이게 B가 여기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할 아인다 콤, 까미스나 크발, 마 라이커 피 하다 까미스.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유 히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맨 앞에 오겠죠. 이거는 맨 앞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맨 앞에 오고 그랬더니
흰 셔츠를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 라이커 피 하달 까미스, 이 셔츠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지분이 캐시이란 매우 마음에 드네요. 라킨 나 마카사후 스기르 알레이야 깔리란 조금 작아 보여요. 할 아인다쿰 까미스 라크발 비죠. 그랬더니 남 아인다나 ACB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ACB 2번이 정답이네요. 5번 아미라투와 민지의 대화입니다. 야 민지, 캄 어무르키, 너의 나이가 몇이니? 어무리 사디 시트 아슈라타 어무리 시타 아슈라타 사나탄 이렇게 되겠죠. 이 16이라는 걸 읽을 때 시타 아슈라타예요. 왜? 이 사나탄이 왔으면 이것의 반대 단단위에서는 반대성 사나탄이면 시타 타마로부터 없는 시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단위에서는 같은 성 아슈라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 아슈라타 사나탄 내 나이가 16이야. 와 안티 너는 어무리 또 티스 아슈라타 티사 아슈라타 티사 탄마로부터 없죠. 왜? 뒤가 사나니까 똑같아요. 티사 아슈라타 사나탄 내 나이는 19이야. 민지가 그러면 안티 뭐뭐뭐 민니 나보다 더 크구나.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할 때 안티 아크바르 민니가 되겠죠. 아크바르 민니. B 얼마큼의 차이예요? B 살라스 사나와틴 세 살 나보다 많구나 했습니다. 그럼 아크바르 안티 아크바르 아크바르 2번 1번이 되겠죠. 아크바르 쿠브라는 최상급이고요. 카비룬 원급이고요. 알카비르 이건 뭐 정관사 붙었으니까 안 되죠. 이랬을 때 안티 아크바루 민니 나보다 3살 많아. 나보다 크다. 나이가 많다죠. 1번 정답입니다. 여기서 잠깐 민니는 민 플러스 2예요. 민 플러스 2. 전치사 민. 전치사 민은 어디로부터 무엇 중에 하나 이런 말이죠. 이럴 때 민 플러스 2에서 미니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단어와 혼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글자가 되면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칭 전미대명사 1인칭 전미대명사에 이가 있는데 목적격으로 우리가 니라고 배웠죠. 니. 근데 실제로 이 니가 아니고 소유격 목적격이 전부 이는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간 거냐면 이게 충돌을 방지하는 눈이 들어간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눈이 하나 들어가서 민니 이게 이가 니가 될 때 그 눈이 여기도 하나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학부에서는 배울 수 없고 좀 더 올라가면 아마 석사 과정 정도 되면은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니가 민 플러스 이가 돼갖고 온 말이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세 살 많구나 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파리둔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나 파리둔 피 하디히 소라티 이 사진에서 파리둔이 어디 있어? 아이나 B가 후와 아뚜알로 라줄린 피 아소라티 사진에서 아뚜알로 라줄린 가장 키가 큰 남자야 뭐예요? 가장 키 큰 남자? 네, 2죠.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라유카 피 하달 부르주 이 타워에 이 부르주는 타워예요. 그래서 부르주 칼리파 부르주 두바이가 전부 타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롯데 타워 뭐 이런 타워들은 전부 다 부르주를 쓰면 됩니다. 이 타워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이 부르주 어떻게 생각해? 하다 부르주 알린 와라이온 짓단 이 부르주 이 타워는 굉장히 높고 멋지다. 어우, 굉장히 높고 멋지네. 뭐 이런 거죠. 뭐 칼리파, 부르주 칼리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뭐뭐 부르준 제미일룬 정말 예쁜 그 타워야 했을 때 이제 강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안나카. 자, 일단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인나예요. 인나 이렇게 인나가 나오는 것은

알아보아서 이제 네 가지 용법이 많은데, 혼자 쓰이는 경우, 강조를 위해서 혼자 쓰여요. 그 다음에, 말하다 할 때, 깔라 뒤에 올수 있어요. 깔라 해놓고 뒤에 어떤 문장을 끌어올 때, 있나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 있나, 뭐, 이즈 있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단어와 같이 연결돼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있나 또는 깔라 있나, 두 개만 알면 돼요. 문장 맨 앞에서 강조할 때, 뭐뭐야말로 할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예쁜 타워야, 이럴 때. 있나? 후겠죠, 후. 왜? 부르주가 남성이잖아요. 후와 부르주는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있나? 후. 이렇게. 그것은 정말 멋진 타워야 했을 때, 있나? 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묻는 거니까, 뭐, 여러분, 쉬울 거예요, 그런 건. 8번. 할 사야 투카 제디다 툰. 너의 자동차 세 권이 할 사야 투카. 타마르 부타야 썼어요. 이렇게 타마르 부타야 썼는데, 카가 붙어서 타가 열린 거죠. 타 맙소따라 그러는데, 타마르 부타가 카가 붙어가지고 더 이상 맨 문장 말에 오는 그 표지가 아니고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왜? 전민칭 되면서 붙으면서 어말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말 표지가 정상적인 타로 바뀌고 사이아라 투카가 됐습니다. 제디다 툰. 내차세 권이 라 아니 히야 가디마 툰짓단. 이차 엄청 오래된 거야. 매우 오래된 차야. 이런 말이에요. 왈라킨, 그러나 왈라킨, 왈라킨 또는 왈라킨나 둘다쓸수 있는데, 왈라킨 그러면 동사, 라킨나 그러면 목적격 주어, 명사가 와야 되죠. 이렇게 왈라킨 얍두 안 나죠. 얍두 안나 사야라타카 비할라틴 제이다틴. 아, 제 할라틴 제디다틴. 그러면 새로운 새 상태인 것처럼, 새로운 상태, 너의 차가 새로운 상태라는 것이 보인다. 내 차가 정말 새건것 같아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내차 정말 새건 것처럼 보여. 이랬을 때 안나가 와야 되는데, 안나 2번이 정답입니다. 안은 뭐뭐 동사 뒤에 올때 아니고요. 우리도 안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다음에 아마마 뭐디 앞에, 할파 뒤에, 비자니비 옆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수 있는데, 야부도 안나, 야부도 안나 2번이 정답인 것을 볼수 있어요. 9번, 10번 문항이 묶여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 A가 사우사피르 일라 수리아 피 오틀라티 사이피에티. 여름 휴가에 또는 여름 방학 때 시리아로 나는 우사피르 여행 갈 거야. 나 시리아 갈 거야. 이런 말이죠. 일라 아이 마디나틴 사투사피르. 일라 아이 마디나틴. 전치사 일라 뒤에 아이 마디나틴 어떤 도시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로 사투사피르 너는 갈 거니? 일라 디마시카. 일단 시리아 간다면 일단 디마시카죠. 일라 디마시카. 아, 다마스쿠스로 갈 거야. 다마스쿠스로. 히야 민 모모몰 무드니 필 알람을 아라비. 아랍 세계에서 도시들, 마디나의 복수예요. 마디나. 마디나가 도시인데, 알무든, 그럼 도시들 중에서, 무슨 도시들 중에서 하나다. 뭐예요? 제일 예쁜 도시, 제일 뭐, 오래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여기서는 이제 제일 오래된 도시 또는 제일 아름다운 도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다마스쿠스, 올드 다마스쿠스의 그 성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도 한양 성벽이, 한양 성곽이 있죠. 18.6km의 성곽이 한양에, 그러니까 인왕산, 북악산, 뭐 낙산, 뭐 목멱산, 남산, 목멱산까지 아우르는 그 성벽이 있듯이, 다마스쿠스도 그런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벽에 가보면, 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 광주리 타고 뭐 도망가는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바브키스산 같은데 문도 있고 성벽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야민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다. 민을 썼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비가 이단 그렇다면 마만 사투사피루 일레이하. 거기로 누구와 함께 너는 여행 갈 거니? A가 사우사피루 마 아히 아스기르. 준수. 그러면 준수라는 나의 작은 형제, 내 동생과 내 남동생과 함께 갈 거야. B가 할 후와 뭐뭐뭐 피 오스라틱. 그러면 그가

아, 이때는 A, 여기서 B는 여기서는 뭐뭐뭐 너의 가족 중에서 무엇이니? 나, 막내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A와 B가 또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자, 빈칸 A에 들어갈 말, 아깔레 무둔, 가장 쪼그민 도시, 아주말리 무둔, 가장 아름다운 도시, 2번이겠죠. 아스가리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아스가리 무둔도 뭐,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만 스코스가 크니까. 그렇게 뭐, 쓸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말이 좀 이상하고. 아르하스, 가장 싼 도시? 물가도 싸요. 예. 아크사르, 가장 많은. 그래서 2번. 아주말릴 무두니 필 알람 아라비. 가장 아름다운 도시 2번이 정답이고요. 10번은 여기서는 할 후와 뭐뭐뭐 피오스라틱? 그가 막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기린? 아니죠. 형용사는 안 돼요. 사기룬 그러면 그가 가족 중에서 어린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사기룬 아니고 사기란도 아니에요. 목적격. 알 아스가르 가장 어린이 가장 막내니 이런 말이니까 3번 정답이에요. 아스가라 뭐 목적격 소유격 안 되죠. 후와 주격인 상태로 가장 어린 했을 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알리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It's me, 알리윤. 내 이름은 알리입니다. 아나 카타리윤. 저는 카타르 사람이에요. 오므리 티사타 나오고 보니까 뒤에가 아만인 것을 알수 있어요. 아만 이렇게 티사타 아슈라타 아만 봐요. 티사타 아슈라타 아만 아만 오죠. 왜? 이 숫자에 타마르부터 붙었으니까 여기에 남성형 몇 해, 몇 년, 연 1년, 2년 그 해에 대한 것이 남성형이 아암이고 여성형이 사나인데 아암이 와야 되니까 티사 아시아타 아만 이렇게 와야겠죠. 아나 아트왈루 탈리빈 필 파슬리. 나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 교실에서 아트왈루 탈리빈 제일 키가 큰 학생입니다. 아드루스 알로가탈 고리아타.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와 휩. 아시바하타 와라슴. 그 다음에 나는 수영과 그림 그리기를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8세이다. 아니죠. 티사타 아슈라 암 하니까 19살이죠. 1번은 아니고요. 네. 쿠웨이티인이다. 아니죠. 아나 카타리윤. 카타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어를 공부한다. 아니죠. 아드로스 알로가탈 고리아타.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그런 말 없죠. 오히뿌 아시바하 와라슴. 시바하트 와라슴. 수영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5번.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렇죠. 아나 아뚜알 탈리빈 필 파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 볼게요. 나지브 마후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지브 마후딘. 카티분 미스리윤. 나지브 마후드. 이집트 발음식으로 하면 나깁 마후드예요. 나지브 마후드는 이집트 작가입니다. 울리다 피 미스라.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언제? 아마 알핀 와티 세미아틴 와 하디 아하다 아셔라. 아하다 아셔라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아하다 아셔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핀 와티 세미아틴 와 하하다 아셔라 릴 밀라드 또는 알 밀라디 이렇게 쓰고요. 서기 AD 1911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와후와 그리고 그는 민 아슈하르 쿠타블 아라비. 그러면 아랍 작가들 중에서 이게 복수예요. 지금 카티브 복수죠. 그러면 복수 수식도 아랍도 수식인데 복수 형태예요. 왜? 알 아랍이란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단수는 아라비윤 뒤에다 이를 붙이거든요. 아라비윤. 그래서 집합명사 형태 자체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아랍 작가들 중에서 아샤르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에 민한 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예요. 와하살라 알라 자이자트 노벨 필 아답.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하살라 알라 받았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언제? 아마 알핀 와 테세미아틴 와 사마니아틴 와 사마닌. 1988년 릴 밀라드. 1988년에 노벨 문학상을 하살라 알라 받았습니다. 와 민하 그리고 와 카타바 케시라 미나 리와얏 그리고 많은 소설들을 썼습니다. 소설들 중에 많은 걸 썼습니다. 와 민하 그 중에는 키탑 아울라드 하라티나 우리 동네 아이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와 뚜루지마

케시르 미나 아말리히, 그의 문학 작품이죠. 그의 작품들 중에 많은 것이 도르지마 수동태예요. 번역되었습니다. 일랄 로가틴 무흐탈리파틴, 여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미스 리, 예를 들면 알 잉글리지아티 왈 파란시아티 왈 코리아티, 영어와 프랑스어와 한국어 같은 레바논 작가다? 아니죠. 1911년 태어났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울라드 하라티나를 저술했다. 예. 아닌 거, 알맞지 않은 것이군요. 그럼 레바논 작가다. 예. 정답이네요. 네. 11년 태어났다. 맞고요. 아울라드 하라티나를 저술했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했고, 그의 소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 이민의 물리학원을 함께 정주행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상대성 이론 끝나고 나서 핵반응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핵반응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212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다음은 핵반응 가 나에 대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옳게 말한 학생을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는 지금 우라늄과 기억이 만나가지고 크세논과 스트론튬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나는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학생 A를 볼까요? 가는 핵분열 반응이고 나는 핵융합이냐? 맞죠? 왜? 가는 질량수가 큰 우라늄이 기억을 만나가지고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핵분열이 맞고 나는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이 맞습니다. A는 맞고요. 자, 늄 B 봅시다. B. 기억은 양성자냐? 자, 기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반응 전의 질량수 235 플러스 여기 들어갈 거 합이 140 더하기 94 더하기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236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반응 후의 질량수 합은 236, 반응 전도 236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질량수는 1이 되겠다. 자, 양성자 수 봅시다. 반응 후의 양성자 수는 54 더하기 38 더하기 0. 얼마죠? 92죠. 그렇죠? 오, 90이네. 0이네. 그럼 기억은 양성자가 아니고 뭐가 된다?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기억, 학생 B는 틀렸고요. 학생 C를 봅시다. 나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의 합은 헬륨과 니은의 질량의 합과 같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에너지가 방출되었어, 에너지.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것은 요 반응 후의 질량의 합, 반응 전의 질량의 합에서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을 빼는 게 나머지 그 질량들, 그게 에너지가 된 거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과 똑같은 게 아니라 반응 전의 질량의 합이 조금 더 커야 돼요. 에너지가 있는 만큼. 그렇죠? 해서 학생 C도 틀린 말을 했고 정답은 학생 A만 말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핵반응은 아주 수월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2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3번.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STAR. 요곳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중수소 그리고 리튬에서 얻은 삼중수소를 고온에서 충돌을 시킨답니다. 오케이. 충돌시켜서 다음과 같은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 장치인데 보시면은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기억이 또 방출되겠죠. 요 기억을 추측해봐야 돼. 한번 봅시다. 반응 전의 질량수 합은 5. 반응 후도 5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4니까 여기는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 전의 양성자 수는 1 플러스 1, 2고 여기도 반응 후도 2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같냐? 다르죠. 중수소는 2, 삼중수소는 3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중성자냐? 자,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 수가 0인 것은 당연히 중성자였죠. 니은 맞아요. 디귿,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냐? 맞죠.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생성물의 질량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해서 디귿도 맞고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심플하게 풀었고 자, 이어서 2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14번. 자, 214번 문제 좀 재밌는 문제 같아. 그래도 간단하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가 있어요. 이때 중성자, 원자핵 XY의 질량은 각각 MN, MX, MY이고 자, 중성자의 질량을 뭐라고 했냐면은 MN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X의 질량을 MX라고 했고 Y의 질량을 MY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무슨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보시면 MY-MX 즉 Y의 질량에서 X의 질량을 뺀 값은 중성자의 질량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간단해요. 일단은 우리가 질량수하고 양성자수를 추측을 해야 되겠지. 자, 반응의 질량수를 보니까 4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합하면 5다. 그쵸? 그럼 반응 전의 질량수를 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되겠지. 2 더하기 3은 5니까. 그리고 반응 후의 양성자수는 2, 0이니까 2죠. 그럼 여기도 1이 되면 될것 같아. 아, 그럼 x는 질량수가 2고 양성자수가 1인 원자 핵이겠구나. 좋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 아, 나를 볼게. 나. 나를 보게 되면은 y를 찾아야 돼. 자, 반응 후의 질량수를 보니까 4 플러스 2, 6입니다. 그럼 반응 전에도 6이어야 되네. 3이고 여기 3이 들어가 주면 되겠지. 오케이. 반응으로 보니까 양성자수가 2야.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얘도 1이 돼야 되겠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고, 선택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역. 가는 핵융합이냐? 자, 가를 보니까는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만나서 질량수가 더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 맞아요. 니은 봅시다. Y는 삼중수소냐? 맞죠, 삼중수소. 오, 니은도 맞아. 자, D급 봅시다. 핵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편의상 이나라고 하고,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편의상 이가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을 안쓴것 같아요. 저 조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에너지 이가를 한번 보죠. 이가.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얼만큼 나오냐면, 반응 전의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뺀 만큼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약속하기를 수소의, 삼중수소죠? 삼중수소의 질량을 mh라고 하고, 헬륨의 질량을 mhe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고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가는 자 mx 플러스 mh 그리고 빼기 mhe 그다음에 빼기 다 빼줘야 되겠죠? 반응 후를 뺍니다. 질량을 빼기 얼마? mn 요게 이 가예요. 그럼 이 나를 볼까요? 이 나. 자 나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my 더하기 얼마? 자, 여기서는 h겠죠, 그쵸? mh. 빼자. 뭐를? 요거를. mhe. 자, 그리고 중성자가 두개 있다, 그쵸? 두개 있기 때문에 빼기 얼마? emn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해보고 싶냐면, 나에서 가를 빼고 싶어요. 나에서 가를 한번 빼봅시다.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잘 보셔야 돼요. 자, 빼게 되면은 my 빼기 mx. 오케이. my-mx. 그리고 mh 없어지겠죠. 빼게 되면은 amh도 없어져요. 요게 남아. 자, 빼게 되면은 emn. 즉, 나에서 가를 뺀 겁니다. 그렇죠? 나에서 가를 뺀 거기 때문에 가가 양수가 된게 없어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mn이 될 텐데 요 값을 가만히 보니까 잘 보세요. 조건에 보면은 my 빼기 mx가 mn보다 작대요. my 빼기 mx가 mn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가가 더 크다는 거네. 아, 그렇네. 그쵸? 따라서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ㄷ은 핵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게 아니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지. 따라서 ㄷ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기역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수월하게 찾았다.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핵 반응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쉬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15번 갑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XY는 원자 핵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골라보죠. 자, 선택지를 보면서 볼게요. 1번. X의 양성자 수는 54냐라고 물어봤다. 자, 한번 구해봐야죠. 자, 반응 전, 가에서 반응 전의 질량수는 233 플러스 1. 오케이. 234가 되겠고, 반응 후를 보니까 얘는 몰라요. 근데 94 더하기 3 더하기 94 더하기 얼마를 해야 234가 나오냐면, 그렇지. 137이죠. 이 정도 계산은 팍팍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양성자 수 봅시다. 92. 반응 전에 양성자 수합은 92. 반응 후에는 38 더하기 얼마가 돼야 92가 되냐? 54.
좋아요. 54. 오케이. 찾았고. 나아가 봅시다. 나는 반응 전에는, 아, 반응 후부터 볼까요? 후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 후의 질량 수압이 5. 그러니까 반응 전도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y의 질량수는 5가 아니고 3이 돼야 되겠죠. 2 더하기 3이 5니까. 좋습니다. 자, 반응 후의 양성자 수는 2야. 그러니까 반응 전의 양성자 수도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찾으면 끝이 나요. 자, 선택지 하나씩 봅시다. 1번. x의 양성자 수는 54냐? 맞아요. 1번 맞네. 정답은 1번이죠. 오호. 조금 더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 맞아요. 1번 갑시다. 자, 질량수는 y가 중수소다 크냐? 중수소는 2, y는 3. 오케이. 따라서 y가 중수소보다 같냐라고 물어봤죠? 같지 않죠. y가 더 큽니다. 2번은 틀렸고. 3번 가겠습니다. 나는 핵분열 반응이냐? 나는 질량수가 작은 핵들이 만나서 질량수가 큰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이죠. 오케이. 3번도 틀린 선택지. 4번 갑니다. 233 우라늄. 이 우라늄의 중성자 수는 233이냐? 자, 233은 질량수다, 그쵸?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값입니다. 빼게 되면은 141이 되다, 그쵸? 따라서 4번도 틀렸어. 5번 갑니다. 5번. 질량결소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 질량결소는 방출한 에너지만큼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쵸?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5번도 틀렸네요. 1번으로 충분히 쉽게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실수 없이 잘 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216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16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인데 XY는 원자 핵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골라볼까요? 봅시다. 자, 가는 중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X가 만들어졌는데 질량수는 반응 전에 2 더하기 1, 3. X도 3. 반응 전에 양성자 수압 2, X도 2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에너지는 이만큼 방출. 나를 볼까요? X가 질량수가 3이고 양성자 수가 2인 원자이기 때문에 3, 2, 3, 2. 자, Y를 볼까요? 자, 반응 후의 질량수, 수소 두 개 합이 2, 양성자 수압도 2. 근데 반응 전의 질량 수압은 6. 6이다, 그쵸? 그럼 얘는 2인데 얘는 6이네. 4가 남지. 오케이. 얘는 2인데 얘는 4네. 그럼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2가 남지. Y는 4, 2. 질량수 4, 양성자 수 2인 헬륨 원자액이 되겠네.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가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당연하죠.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해 봅시다. Y는 헬륨이냐? 오, 맞네요. 니은도 맞아요. 디귿. 양성자 수는 Y가 X보다 크냐? Y는 양성자 수 2, X도 2. 똑같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얼마다? 기역 니은만 맞는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216번 문제 우리는 해결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어서 217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9월 모평 문제다. 2023학년도 한번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인데 A, B는 원자 핵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가는 A와 B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과 중성자가, 나는 A와 A가 만나서 B와 수소가 만나서

다 O가 되면 돼. 두 번째, A 플러스, 자, 가에서 성립하는 방정식입니다.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면 된다? 2 플러스 0. 오케이. 따라서 얼마? A 플러스 B는 2가 되면 돼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나를 갑니다. 나에서 성립하는 방정식은 X 플러스 X니까 2X야. 2X는 Y 플러스 1이 되면 돼. 맞죠? 자, 그 다음. 2A. 오케이. 2A는 얼마가 되면 된다? B 플러스 1이죠. 요겁니다. 요거를 두 개를 연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요거 쪽 연립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y는 2x 빼기 1이네.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그럼 3x는 얼마다? 6이네.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x는 2. x가 2면 y는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볼까요? b는 2a 빼기 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 그럼 얼마가 됩니까? 3a는 3이 되겠네. 따라서 A는 1이 되고, A가 1이면 B도 1이겠죠. 따라서 이제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A가 1이네. 오케이. A는 양성자수 1. 그리고 X 값은 2. 아, 질량수 2. 자, B를 볼까요? B가 1이었어. 양성자수 1. Y가 3이었어. 질량수 3. 이거죠. 자, 1, 2, 1, 2. 그 다음에 얼마? 1, 3. 이렇게 만들어지는 핵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핵분열 반응이냐? 자, 가를 보니까는 질량수가 작은 것이 만나가지고 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 반응이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갈게요. 나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냐? 나는 지금 핵분열 반응, 아, 핵, 그쵸? 이 2와 2가 만나가지고 3이 됐고 수소한계가 만들어졌네. 그럼 이 반응에서는 당연히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 만들어지겠지. 맞죠? 따라서 이음 맞아요. 디귿. 중성자수는 B가 2의 두 배냐? 자, B를 보니까는 중성자수는 3 빼기 1로서 2고 A는 2 빼기 1로서 1이기 때문에 B가 2의 두 배가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만 맞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217번 풀었고 자, 이어서 우리 이제 2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18번. 자, 또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네.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정보량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칭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실수 없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고 표는 원자 핵 A에서 D까지의 질량수와 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수와 양성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가에서 A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는 몰라. 기억. 오케이. 기억. 그리고 질량수는 2. 오케이. 기억. 2. 자, C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2, 질량수 3. 2, 3. 이때 X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볼까요? 2 더하기 2는 4인데 질량수는 총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의 질량수 1이 돼야 돼. 양성자수는 잠깐만 보류하고 자, 나를 볼게요. A 플러스 B에서 A는 기역과 2. B를 봅시다. B는 양성자수 1에 질량수 3이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1, 3. 자, D를 볼까요? D는 양성자수 2에 질량수 니은입니다. 얼마? 2에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위에 가에서 보면은, 반응 후의 질량수는 2 플러스 얼만데, 이때 앞에 있는 질량수 합이 기역 더하기 기역이에요. 자, 그러면 원자에게서 O 질량수가 2고 기역인데 기역이 1이 돼버리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네. 그럼 X가 0이 되면 X가 중성자이면 되겠습니다. 그쵸? 해서 아, 여기서 X는 중성자고 가에서 A는 뭐다? 질량수가 2고 양성자수가 1인 중수소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고 그대로 내려가서 양성자수 0, 중성자수 1로 가게 되면 질량수가 반응 전에는 2 플러스 3은 5. 그럼 니은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4가 되면 되겠죠. 그 양성자수 반응 후에 양성자수는 2네. 반응 전도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역은 1. 아까 구한 거 똑같아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역은 1, 니은 얼마다? 4가 되겠다. 자, 기억 볼까요?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자, 가에서 에너지 방출량이 나보다 작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더 작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X는 중성자냐? 맞죠? 디귿, 니은은 기역의 4배냐? 맞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수월하게 찾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도 충분히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해서 218번.

문제 우리 간단하게 풀었고 219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또 반응식이 주어졌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오케이. 가를 보니까 중수소와 수소가 만났네. 이때 기억은 어떻게 되냐? 자, 질량수부터 볼까? 질량수는 2 플러스 1이 반응 전 3이죠. 그럼 반응 후도 3.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은 2. 반응 후도 2. 오케이. 질량수 3, 양성자 수 2인 원자핵이 만들어졌네. 자, 이제 나를 갑시다. 나에서 기억은 그대로 2, 3, 2, 3. 자, 반응 후를 보니까는 질량수 4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니은과 니은이 만들어졌는데 잘 봐요.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6. 그럼 반응 후에 4가 있으니 각각 1씩 가면 되겠네. 반응 전에 양성자 수 4, 헬륨은 2. 그러면 또 1씩 가져가면 되겠네. 수소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기억 볼까요? 기억의 질량수는 3이냐? 맞아요. 니은? 니은은 중성자냐? 아니죠. 양성자 수 1에, 질량수 1에 양성자 수 1이면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아니죠. 나가 더 커요. 뭐 보고 갈수 있냐? 에너지가 클수록 그만큼 질량 결손이 크다라는 거죠.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으로 우리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아, 이것도 쉽습니다. 그쵸? 잘풀수 있을 겁니다. 이건 실수만 안 하면 다 풀어. 자, 220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또두 가지 핵반응인데, 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보죠. 가를 봅시다. 우라늄 235, 질량수 235 우라늄의 기억을 땅 반응시켰더니, 바륨과 크립톤이 만들어지고, 세 개의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바로 알겠죠? 기억은 중성자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235는 반응 전의 질량수. 여기서 반응 후의 질량수를 보니까 141 더하기 9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33이죠. 그럼 여기서는 233, 여기는 235. 그럼 얘를 x라고 둔다면 얘는 3x겠지. 그럼 x가 1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중성자다. 1, 0, 1, 0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양성자 수는 92. 얘도 56 더하기 36이니까는 92가 되죠. 중성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는 질량수 3짜리인 헬륨에다가 기억이 방출됐으니 0, 1이 되겠고, 니은이 뭔지 한번 추측해봐요. 니은을 보니까 반응 후의 질량수가 합이 4다. 그럼 얘는 각각 2씩 가져가면 되겠지. 반응 전이니까. 반응 후에 양성자 수가 2네. 그럼 1씩 가져가면 돼. 중수소가 되겠네요. 자, 기억 볼까요? 기억은 중성자냐? 맞죠?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의 질량수는 2냐? 자, 니은 보니까 질량수 2 맞죠? 맞아요. 디귿 봅시다. 질량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아니죠. 질량결소는 가가 훨씬 큽니다. 에너지 양을 보세요. 그쵸?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 3번으로 우리는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22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21번도 핵반응 문제입니다. 자, 235 우라늄에 중성자를 땅 반응시켰더니 141 바륨이 나왔고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 기억이 뭐냐를 찾는 문제고, 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우라늄에다가 니은을 반응시켰더니 크세논과 스트론튬과 두 개의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236. 자, 반응 후를 보니까 141. 그리고 플러스. 기억을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자, 이때 중성자는 질량 수가 1인데 3개 있으니까는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지. 236은 141 더하기, 141. 플러스 x 더하기 3이네. 그럼 얘는 144, 236. 자, 그러면 우리 x 값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여기서 빈 값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 딱 간단한 방정식을 구해보니까는 x 값은 92. 따라서 기억의 질량수는 92가 되겠습니다. 자, 양성자 수 봅시다. 발령 전에는 92, 56. 자, 56에다가 또뭘 더해서 0을 더하면 돼.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30. 6이 되면 되겠다. 그쵸? 자, 92는 56 더하기 x가 되어야 되는데, 중성자는 질량

수가, 양성자 수가 제로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86, 9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는 찾았고 나를 봅시다. 나는 가만히 보니까는 235 중성자에다가, 아니, 우라늄에다가 우리 니은은 너무 잘 알죠. 중성자를 반응시키면 돼. 그러면 크세논과 스트론튬과 두 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선택지 한번 봅시다. 기억은 질량수 94인 스트론튬보다 질량수가 크냐라고 물어봤어. 자, 기억의 질량수는 90이다, 그쵸? 그럼 얘보다 작네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니은은 중성자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봅시다. 가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냐? 핵 반응의 모든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방출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해서 니은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으로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 이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었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그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22번. 222번. 자, 학생 3명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골라봐 했는데,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가지고 중성자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네. 그럼 기억이 뭔지 찾아봐야지. 봅시다. 2 더하기 3은 5죠. 5인데 반응 전의 합은 5, 반응 후는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 1 더하기 1, 2. 그럼 0이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A 봅시다. 핵융합 반응이냐? 자, 지금 보니까는 질량수가 작은 핵이 만나서 더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 맞죠? 학생 A는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17.6이냐? 맞죠? 질량 결손 맞아요. D급 봅시다. 아, C. C가 한 설명을 보면은 기억의 중성자 수는 2냐? 자, 기억을 보니까는 질량수 4, 양성자 수 2, 빼게 되면은 중성자 수죠. 2가 맞습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옳은 말을 했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 또 수월하게 찾았고 이어서 233번 한번 가볼게요. 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케이, 볼게요. 가. 중수소 원자의 두 개가 만나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졌네.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 보니까 반응 전에는 질량수가 4. 반응 후에도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엔 1이 들어가면 돼. 자, 반응 전에 양성자 수합 2, 그럼 여기 2이기 때문에 0이네. 아, 기억은 중성자구나.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나를 봅시다. 여기, 중수소 두 개가 만났네. 반응 전에 질량 수합 4. 반응 후도 4가 돼야 돼. 그럼 3이니까 여기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 2, 여기 1이니까 1이 되면 돼. 아, 니은은 수소 원자핵이구나. 바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중성자냐?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기억과 니은은 질량수가 서로 같냐? 같죠? 일로 똑같습니다.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가가 3.27, 나는 4.03이니까 에너지가 더 작네. 따라서 질량 결손이 가가 나보다 더 작습니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정답은 5번이겠다. 이렇게 우린 또 쉽게 찾았고요. 자, 이어서 22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계속 핵반응으로 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는 반응 전보다 반응 후부터 보도록 하죠. 질량수가 4 플러스 1 더하기 1. 총합이 얼마다? 6이다. 6. 그쵸? 그럼 반응 전에도 질량수는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수소는 3이니까, 삼중수소 3이니까 기억도 3이 되면 되겠네. 자,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이 2 더하기 1 더하기 0. 3이죠. 그럼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면 되겠지. 오케이. 기억의 질량수는 3, 양성자 수는 2. 자, 두 번째 반응식을 봅시다. 헬륨 원자핵과 삼중수소가 만났네. 자, 반응 전의 질량수합은 6. 반응 후를 보면 4 플러스 2가 되면 되죠. 그리고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 3. 그러니까 반응 전에 여긴 2가 있기 때문에 여긴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1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냐? 맞죠. 항상 핵 반응에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겁니다. 맞아요. 니은 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중성자 수는 같냐? 기억의 중성자 수는 1.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니은도 1. 오유, 맞네. 자, 디귿 봅시다. 니은의 질량은, 니은의 질량이죠. 요거 니은의 질량. 요거의 질량은 수소와 중성자의 질량이 합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구의 질량을 가만히 보니까 위의 반응과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 위의 반응에 보면은 이 반응물 똑같다. 그쵸?

반응물에 똑같아요. 생성물을 보니까는 헬륨까지는 같아. 즉 니은과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냐면은 여기 두 번째 반응식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지. 그 말은 더 많은 질량이 결손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위에 이 두 개 합보다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많은 질량을 방출했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방출했다고 봐도 되겠지. 따라서 합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으로 5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재밌게 풀었고 마지막 핵반응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5번 핵융합로에 관련된 문제.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시문을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 핵융합로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하여 헬륨과 입자 기역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봅시다. 반응 전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더니 질량수 합은 5네. 그럼 헬륨은 4네. 그럼 기역의 질량수는 1이 돼야 돼. 자, 반응 전의 양성자 수를 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죠. 2. 얘도 2네. 아, 양성자 수 0이구나. 그럼 기역은 양성자가 아니고 중성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일단 기역은 중성자 찾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볼까요? 인체에 투입한 물질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함께 소멸할 때 발생한 감마선을, 감마선이 있죠, 그쵸? 요것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로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한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기역 선택지 확인했고, 그쵸? 니은 봅시다. 가에서 핵융합 전후에 입자들의 질량 수합은 같냐? 똑같죠. 핵 반응 전과 후에 질량 수합과 양성자 수합은 같아야 돼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볼까요?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되냐? 자,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소멸하면서 감마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는 우린 4번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핵반응 문제 잘 풀었고, 자, 핵반응 문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만날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기력.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전기력은 우리 역학 다음으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죠. 킬러 문항, 조금 힘든 문항,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 우리 전기력 문항 한번 같이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선생님하고 전기력 문제 풀 때 푸는 방식이 딱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을 활용해서 전하의 종류부터 찾아야 돼. 전하 종류,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 찾았으면 전하량의 크기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력의 크기 비교해야 되고 그런 거 비교하면 돼요. 또는 그래프가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주로 또 활용하는 방법이 총 전기력의 합은 0이 됩니다. 즉 일직선상에 배열된 이 점전하들이 받는 총 전기력의 합은 0이 되죠. 이유는 전기력은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키로 본다면 모든 전기력의 합은 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기력 방향도 찾아보고 전하의 종류, 그 다음에 전기력의 크기,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까지 찾아볼 텐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능 문제 20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오케이. X축상에서 점전하 ABC가 각각 X는 마이너스 D, X는 D, 오케이. 그리고 X는 C에 고정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마이너스 XC, 오, 딱 대칭적이죠, 그렇죠? 원점을 기준으로 XC와 마이너스 XC. 오케이, 옮겨 고정했는데 A와 B는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답니다.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Q로 적고 시작합시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림 다는 가, 그리고 나에서 양전하 P의 위치, 양전하 P가 왔다 갈 텐데 양전하 P의 위치를 X축상에서 옮기면서 고정할 때 0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영역,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요 사이, 이 사이에서 인 구간에 P에 작용하는 토탈 전체 전기력 FP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때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의 방향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너무 재밌는 문제. 그래프가 주어졌지. 오, 재밌습니다. 잘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프가 있고 그림이 복잡해 보여서 여러분의 겁주기 좋습니다. 근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씩 잘 따져봅시다. 일단은 주어진 조건은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가 똑같다. 종류는 몰라요. 맞죠? 찾아야 돼. 자, 전하의 종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 점근선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 자, 봅시다. P가, 자, C는 잠깐만 접어두고, P가 B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P가 받는 전기력은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네. 즉, 플러스 무한대, 양의 방향으로 강하게 증가한대요. 그럼 P가 받는 전기력은 플러스 방향인 거지. B에 가까이 갈수록. 맞습니까? 그러면 B의 전하의 종류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B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B가 P를 강하게 잡아당겨주면 돼. 그러면은 플러스가 될수 있겠지. 맞죠? 오케이. 따라서 B는 음전하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A의 전하 종류를 찾아야 돼. 자, A를 찾으려고 보니 A 쪽으로 가까이 가는 점근선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우리 핵심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항상 우리가 전기력 따질 때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점선 기역 그래프를 보니 원점에서 그리고 x0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원점에서 0인 것부터 보죠. 자, 지금 기역이 간지 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C는 잠깐 접어두고 아무거나 잡고 해석하겠습니다. P가 원점에 딱 있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돼요. 얼마? 0.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A가 음전하가 되게 되면은 A도 Q, B도 Q, 둘다 음전하. 이미 A와 B에 의해서 전기력의 합이 0이 돼버려. 그럼 C가 만드는 전기력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원점에서 총 전기력 합이 0이 되려면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플러스 전하가 되면 되겠지. 요것을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원점에서 전기력이 0이다. 점근선을 통해서 A와 B의 전하 종류를 찾았다. 이제, 뭘 활용하고 싶냐? 요거야. X0. 즉, P가 움직일 때 전기력이 한번더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요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리고, 가나에서 어떤 상황이 두번 0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잘 보시면, 만약에 가에서 이둘 사이에서, 즉, x는 0하고 또는 요 사이에서 0이 되려면, 자, 가에서 a와 b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p는 a로부터 오른쪽, b로부터 당김을 받거든. 맞죠? 오케이. 그러면, 원점에서 딱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려면은 C는 미는 방향. 이쪽으로 전기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C는 플러스 전하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나에서 만약에 원점과 이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추측을 해봅시다. 그럼 C에서는, 자, 마찬가지예요. A와 B는 여전히 P를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만들어. 그러면 C는 뭐가 돼야 되냐? 음전하가 되어서 오히려 P를 잡아당겨야 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렇게 되면 0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조건 더 만족해야 돼요. 바로 X0. 이 0과 D 사이의 임의의 위치, X0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기력이 한번더 0이 돼야 됩니다. 자, 가능한 시나리오를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전하가 오면 올수록, 자, A와 B가 만드는데 A와 B는 같은 크기의 전하.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 그러면 딱 중앙점에서 아마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이 최소가 될 겁니다. 그쵸? 최소인데, 이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이 점점 더 커지겠죠? 양의 방향이 커질 겁니다. 커지는데 C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도 같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A와 B가 P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점점 커져. 왜? 원점에서 최소기 때문에. 그럼 X0로 가면 갈수록 즉 여기서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은 더 원점에서보다 커졌는데 C가 만드는 당기는 전기력은 C로부터 오히려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X0에서 0이 될 수가 없지. 맞습니까? 해서 가가 원, 어,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가 만드는 전기력, 순수하게 C를 빼고 A와 B만으로 받는 전기력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P가 어떻게? 원점에서 전기력이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점근선으로 감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계형을 이제 C까지 추가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중요한 여러분 우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C를 보시면 C는 플러스나인데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만드는 전기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왼쪽에서는 이제 P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C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P를 미는 구조다. 그렇죠? P가 양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유리함수 형태다. 그렇죠? 분수함수. 자, 그럼 이때 플러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고, 아래쪽에 그려졌다는 것은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똑같은 여기서 0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다음 요 힘과 요 반대편의 힘이 또 똑같을 때 전기력의 합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 때문에 C가 받는 즉 C가 양전할 때요 가에서 전기력이 두개 합이 0이 되는 구조가 두 개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달라요. 나를 볼까요, 여러분? 나를 봅시다. 여기 A가 있고 그리고 또 어딨냐면 B가 여기 있어요. 자,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은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 C가 만드는 전기력을 보면은 C는 지금 이제는 음전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나랑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 A 플러스 B가 만드는 전기력이 C가 만드는 당기는 전기력보다 더클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x0에서는 0이 될 수가 없겠다. 그쵸? 해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C가 플러스일 때, 즉가 상황에서 이 합력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 볼까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P가 받는 전기력이, 자, 가를 볼게요. 가에서 원점에서 지금 뭐가 되냐면은 P가 0이 되고 전기력이 X0에서 합력이 0이 돼요. 그럼 기억은 가라고 알수 있겠고, 두 번째 그래프는 나라고 일단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잘 보시면, 가에서 받는데 원점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밀고 B가 오른쪽으로 당겨. 즉,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의 각각의 크기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의 합과 C가 만드는 전기력의 합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A, B의 전기력의 합과 누가 C가 똑같아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 혼자 만드는 게 A, B가 만드는 합과 같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니은 봅시다. 니은. 다의 기억은, 자, 다를 볼까요? 다 가만히 보니까는 이 그래프죠, 그렇죠? 다의 기억은 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냐? 자, 다의 기억 보니까는 나가 아니고 가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래프 계형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은 틀린 말이겠죠? 디귿 봅시다. P가 X는 X0에 있을 때, X0라는 것은 두 번째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자, 여기든 오케이?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뉴턴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쓴 조건 하나 따져봐야 돼요. 바로 여기입니다. 8뉴턴과 10뉴턴에 대한 정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나를 보시면 나에서 지금 여기인데 나에서 원점에서 누구? 여기. P가 받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8뉴턴이랍니다. 어디서? 원점에서. 그러면은 아까 봤지만은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 A가 만드는 전기력과 B가 만드는 전기력 합이 누구하고 똑같다? C가 만드는 전기력과 똑같다고 했다. 그쵸?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A가 만드는 전기력을 편의상 F0로 하자고, B가 만드는 전기력도 F0라고 한다면은 C가 만드는 전기력은 EF0여서 가에서는 이 방향이 반대여서 0이 된 거고, 나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 원점에서 만드는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의 합은 EF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F0가 지금 현재 어떻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C는 이제 아까 전에 위에서 플러스라고 했죠. C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밀어. 그럼 플러스 2F0겠죠. 즉 4F0인데 이 4F0가 얼마다? 8뉴턴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F0는 얼마냐면은 2뉴턴이 되겠지. 상황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A와 B가 각각 잡아당겨주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2뉴턴, C가 작용하는 힘은 4뉴턴. 자, 그러면 X0로 가봅시다. X0로 가게 되면은 P가 받는 힘이 10뉴턴이라고 했는데, 이때 A와, 순수하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만 물어봤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로 가는 순간,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있을 건데, 자, 나를 볼게요. 나를 참고해서 합니다. X0에서 보니까 나는 10N의 힘을 받아. 10N의 힘을 받는데 C는 원점에서 4N을 만들어. 그렇죠? 근데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4N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총 10N의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C가 만드는 거는 4N보다 작아지네. 자, C가 만드는 힘은 4N보다 작아지네. 그러면 A와 B가 만드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된다? 6N보다 커져야지만 총합 10N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D은 P가 X는 X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은 게 아니고 6N보다 커야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거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에서도 X0로 갔을 때 6N보다 커지는 만큼 C도 6N보다 큰 힘을 만들기 때문에 합쳐서 상쇄가 될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해서 전하가 움직일 때 어느 상황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지 그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0이 될수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 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간략하게 우리 풀었던 거 정리합시다.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뭐냐? 점근선을 잘 분석해라. 점근선. 이 점근선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은 전하량, 전하의 종류를 찾을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리고 전기력, 즉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을 잘 찾아라. 0인 지점을 찾아야지만은 합력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하 종류뿐 아니라 뭐 전하량의 크기까지 결정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은 전하의 종류, 그다음에 전하량의 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전하량의 크기까지 다 찾아내서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총 전기력의 합이 0이다라는 것도 잘 활용해 줘야 되겠지. 해서 너무 중요한 점은 또 하나. 전하가 받는 총 전기력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작용, 반작용, 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은 0이다. 요것들만 잘 찾아주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 방금 수능 문제 풀었는데 작년 수능 문제죠.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이 풀었던 방법들을 그대로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또 우리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해서 오늘 배웠던 거 꼭꼭꼭 되풀이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죠.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조 파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롤스가 얘기했었던 그 국내 사회 체제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해외 원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롤스의 만민법이라는 여러분 책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책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국제정치 사회에 대한 롤스의 관점, 만민법에 대한 얘기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공부할 때 사상가들의 모든 책을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과 희망 정도 관련된 책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표를 보면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 형태의 국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국제사회 속에서도 원조에 대한 얘기 속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우린 여러분들 두 가지 사회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질서정연한 만민, 질서정연한 사회에 해당하는 사회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만민, 혹은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이라고 원문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회의 여러분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질서정연한 만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조를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네. 당연히 조금 더 만민법의 핵심 주체는 자유주의적 만민이지만 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만민 또한 자유적 만민이 관용하는 대상으로 함께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만민으로서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가끔 자유적 혹은 자유주의적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만민이라는 표현 등장하게 되면 아, 지금 상건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문과 선지마다 조금 미묘하게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나머지 사회들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 사회,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이 원조 파트에서 특히나 교육 과정 내에서 혹은 평가원 출제 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있다 정도 보시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쫙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아직 안 끝나서 질서정연한 만민을 더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서정연한 만민, 그중에서도 자유적 만민의 경우에는 이 정의로운 체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져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사람들은 이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의감 혹은 도덕성들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묘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롤스의 만민법의 책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보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적정 수준의 만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사회예요. 다만 이 체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 아닙니다. 그들만의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롤스가 판단했을 때이 사회들 또한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 자유주의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적 만민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의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두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칠게요. 그럼 밑에 있는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펜을 바꿔서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무법 국가가 있고요. 고통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롤스는 분명히 해외 원조를 얘기할 때 원조의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원조의 대상은 여러분들 여기 빨간 펜친 것처럼 바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이에요.

가장 고통받는 사회는 쌤 어떤 특징 갖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그 사회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혹은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내부에서는 정치, 제도, 문화적인 조금 결핍이 있는 사회예요. 나아가서 자원, 기술들에 대한 결핍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막 탄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침해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부족한 제도와 체제에 의해서 약간 어렵게 살고 있는, 약간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 공격적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A라는 국가가 고통받는 사회라는 거는 이 국가가 막 자기네 나라의 시민들의 인권은 막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면서 전쟁 벌이자, 영토 확장하자, 나아가자, 이런 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사회야. 그런 관점에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네, 막 전쟁하겠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따라서 그런 사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만민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핍된,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 또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그들 또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그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롤스가 말하는 고통받는 사회의 특징, 그리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를 가끔 볼때 이런 맥락들이 숨어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표를 참고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들과 대비해서 나오는 사회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들 바로 무법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무법국가 여러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거예요. 정의로운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막 시비 걸고 막 싸우려고 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무법국가의 경우에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비난 및 강제 조치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강제 제재, 내정 간섭까지 가능한 그런 사회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즉, 무법국가의 경우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원조의 대상은 딱 하나,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사회를 여러분들 비교하는 결정적인 포인트, 팽창적 공격적 정책이에요. 이것을 펴고 있느냐, 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또한 공통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경우에는 차차 또 선지를 보면서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인권이 비교적 존중받고 있는 사회이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잘안 되고 있는, 거부되고 있는 사회를 롤스에 따르면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 사회들 또한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네 가지 일단 확실히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스에 대한 심화 포인트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 따로 메모하셔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들에서 속속들이 나올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면 돼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조 문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입니다. 이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 이두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쵸? 네,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적, 문화적 전통들, 인적 자본, 기술 수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갑질문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왜 별표를 치셨지? 갑질문 여러분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경우에는 정치 문화적인 전통들이 결여되어 있고요. 인적 자본 기술 수준, 이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인권을 권고하고 권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교육 시설들 혹은 의료 자원들을 이렇게 지원도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기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막 예측하거나 지문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얘기가 될수 있다, 어떤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갑은 롤수다라는 거 체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을입니다. 절대빈곤은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이다. 절대빈곤,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람은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돼. 회의원조는 의무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도 너가 사치를 부릴 너가 여유가 있는 돈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 전체 인류 전체의 공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절대 빈곤을 막을 수 있다면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들, 싱어가 되겠습니다. 싱어의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지문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들을 더해가면서 네, 계속 확장시키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이 나왔어, 그치?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보자.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대상 여러분들 누구예요? 고통받는 사회들만. Only 얘들만. 그치? 따라서 롤스 입장에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이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그렇게 삼는 게 옳지 않다? 아니야. 틀렸어. 오라. 그렇게 해야 돼.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돼.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의를 바짝 기울여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서로 다른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네, 목표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롤스에게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적인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들 간의 부의 차이를 맞춰주겠다? A국과 B국과 맞춰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롤스가 계속 지문 속에서 얘기하지만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걸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원조는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당위가 아닌 자선 행위이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노직 얘기예요, 노직. 자선의 관점으로 원조를 바라보고 있는 노직의 얘기입니다. 노직은 얘기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잘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노직이 얘기하죠. 반면에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원조라는 건 해야 하는 거다, 의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직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해외 원조가 가져올 결과에 따라 원조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싱어 여러분들, 결과론적 관점, 공리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결과에 대해서, 해외 원조 갖고 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원조를 할지 말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조를 막 하는데 효과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막 비용만 막 발생을 해. 그럴 땐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이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원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실히 갑에게 지워지고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이 모든 선지들에 대해서 사상가들마다 끼워 맞춰보고 싶고 한 욕심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때로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오답이 된 선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석하거나 오답풀이를 할때 내가 갑과 을을 다 보겠다라는 욕심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확실하게 단서가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줘도 괜찮고요. 실제로 출제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62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평등 고려 나왔습니다. 아, 싱하겠구나.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네. 세 가지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거인국에 상관없이.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누구? 싱,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 나왔죠, 그쵸?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쫙 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원조의 대상이었던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어. 원조의 목적 달성되었어. 그러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들 스스로가 적정 수준 혹은 자유주의적 체제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인권을 권고하고 강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조가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이제 원조는 중단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롤스가 얘기하는 차단점과 연결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가 중단되는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을은 롤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돼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싱어의 여러분 따르면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내의 절대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외 원조랑 국내 원조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더 급한데, 더 필요한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국민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뭐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냥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절대빈곤에 의해서 더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싱어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야. 때로는 국내 부조가 더 우선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 없습니다. 때로는 국내 부조가 더 급하면 그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겠죠. 그렇죠? 원조 결과, 원조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 네. 요 기억 여러분 또한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네, 이전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이고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유의미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강의를 쫙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번더 만나게 될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의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 선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선지라는 게 오해하면 안 돼. 제가 그냥 이 선지가 좋다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평가원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 윤리 공부 또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막 내가 사랑하는 선지야, 사랑하는 지문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맥락들을 잘 봐야 돼. 롤스의 분명히 해외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여러분 사회가 되게 되면 그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기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 달성은 그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로 인해서 그 국가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그 내부에 있는 절대빈곤 문제, 그 내부에 있는 기근 문제, 그 내부에 있는 인권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될 거라고 롤스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니은 여러분들, 롤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개념 강의에선 설명드렸는데, 이 싱어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롤스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고통받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점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들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고, 중단점 말고 차단점으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원조에 적용해야 된다. 삐. 차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원조는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그쵸? 첫 번째 싱어. 만약에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원조 효과나 원조의 전망을 떨어뜨린다면, 그럼
그렇다면 결과론적 관점에 따라서 다른 국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싱어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롤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당연히 원조는 멈추게 될 거고요. 혹은 그 사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무법국가로 막 빠지게 되었다면 또 그에 맞게 원조가 아닌 다른 제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게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리을 선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만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 그치? 계속 만나는 내용들 다시 또 출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순서대로도 또 활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2번 문제 클리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법국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사회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네, 방법은 좀 다를 거예요.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제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쵸? 간섭을 하게 될 거고요.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해외 원조를 시킬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원조의 차단점 얘기하고 있고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가 된다면 원조가 중단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왜?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그치? 당연히 인류의 고통은 떨어뜨리고 쾌락은 증진시켜서 인류의 공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먼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혹은 기근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인류 전체에서 봤을 때 고통이 올라가니까 공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공리를 증진해야 돼. 그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 감소시키고 쾌락을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선 절대 빈곤을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치? 네,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공공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여유가 있는, 너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원조를 해라. 그러면 정말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게 될 거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절대빈곤 문제가 해소됐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제 기억에 따르면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2천원 정도, 한 3천원 정도면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정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대요. 우리한테는 커피 하나 사 먹을 돈 정도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게 싱어가 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싱어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아까 분류를 공부했던 사람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지를 여러분들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편견을 섞습니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이 사회는 무법국가 아니야?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데? 오케이, 동그라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가 무법국가이기만 해요? 아니야. 고통받는 사회 또한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롤스 여러분에 의하면,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무법국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폭을 넓혀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무법국가일 수도 있지만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회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된다. 니은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들이 스스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권고와 협력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의 강조에 대한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정원 명령이다. 정원 명령 여러분들 앞에서 칸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칸트에서 정원 명령이 뭐였죠? 이것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쵸,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그럼 다시 보자.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의 의무는 무조건적 명령이다.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OX.

명령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치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네, 리을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둘 모두 다 인류복지를 맞춰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룰스에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싱어에게는 공리를 증진하는 거.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정답 니은과 리을의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인종은 상관이 없다.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이익 자체이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된다. 갑은 싱어. 을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 사회가 적정 수준 자유주의적 체제를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롤스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원조는 보편적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동그라미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에 대비되는 표현인 거예요. 야, 원조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보편적 의무야. 그런데 원조라는 건 분명히 원조의 효과, 원조의 결과,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려해야 되는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번은 우리가 별표 치고 형광펜으로 빨간색까지 쫙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바탕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수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앞서 있었던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올해 모의평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갔어. 2번 보겠습니다. 원조를 결정할 때 주체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삐, 뭔 소리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조의 주체, 원조의 대상에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기부하는 나. 기부받는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번은 가끔 몇몇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체크. 다음 3번입니다.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오히려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조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적 달성했으면 더 이상 권고협력하지 말고 이제 원조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 기본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의 정치제도 그런 것들의 개선을 위한 원조는 가능하지. 그렇지? 따라서 X. 5번.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 롤스에 따르면 여러분들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따라서 을에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원조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는 게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정답 1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무려 65%였습니다. 10명 중에 6, 7명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틀렸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형광펜 치고 빨간색 바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가 없다. 원조의 차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롤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은 매우 나쁜 거야.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그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자가 아니야. 보편적인 의무 맞지만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다면 그만한 것들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원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복지의 최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조를 의무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이제 누구?
싱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공격적인 사회, 우리 아까 앞에서 분류했던 사회예요. 어떤 사회예요? 무법국가를 떠올리면 돼요.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자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앞서 나왔던 여러분들 지문 속에 정언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B 틀렸죠, 그쵸? 아니야. 분명히 원조의 효과를 고려하는, 분명히 원조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야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싱어 여러분 경우에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리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원조 대상의 경제력 또한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되겠지, 그치? 만약에 내가 원조하려는 대상이 경제력이 나보다 막 뛰어나 원조를 해야 돼? 그럴 필요 없겠지, 그치? 그럼 따라서 싱어에게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기 때문에 리을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계속 더해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보도록 할게요. 66번 여러분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절대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그를 통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라고 의무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어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정말 막 데자뷰처럼 계속 똑같은 게 보이지 않아? 지문이 진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상가들마다 진짜 많거든? 특히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약간. 마치 저한테 약간 따지듯이 올 때도 있어요. 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우, 너무 어려워요 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처음부터 막 달달달 외웠던 게 아니야. 다 기억했던 게 아니야. 많이 보면서 지문들을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때로는 핵심 단어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체 문맥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연습은 딱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을 푸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반복 숫달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딱 성적표를 받았을 때 1등급 만점이 찍힌 걸볼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네. 이제 진짜 거의 마지막 강의까지 오니까 엄청 친근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제 이럴 때 권며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상권에 스며들었다. 네. 죄송해요. 네. 가끔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쏘리. 그냥 갈게. 의리입니다, 여러분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 형광펜. 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도 그 사회의 정치 전통, 법제도, 법재산, 계급 구조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 천연자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가 부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의 제도가, 정치가, 문화가 이렇게 충분히 적정 수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면 질서정연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정치 여러분들, 제도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원조를 할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시키는 게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일 수 있고 자원이 아무리 적어도 어떤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은 여러분들 누구다? 롤스다로 잡으시면 돼요. 네. 롤스에게는 자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를 의무

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습니다. 공리의 원리, 이익평등 고려 원칙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기억 따라서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롤스. 롤스에게 니은 선지 어때요?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어떤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롤스에게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지 수준의 여러분 향상은 원조를 해서 그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어서 그 나라가 빈곤과 기근과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해서 그 나라 내부에서 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롤스가 봤을 때는 그거는 원조를 했을 때 결과일 수 있지만 원조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롤스에게 원조의 주된 목적, 롤스에게 원조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 라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우리 형광펜으로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롤스에게 복지 수준 향상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일 수는 없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도 적용돼야 된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포인트.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번쯤은 또 써드리는 게 또, 그렇죠? 서운할 수 있으니까. 차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됐죠?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원조 주체의 자기 고려는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원조 주체,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싱어의 관점에서 원조 주체의 자기 고려가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르면 고려해야지, 그치? 따라서 여기 갑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가 지워주면 되고 정답은 기역 니은의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 갈게요. 다음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레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림입니다. 벤다이어그램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벤다이어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범례만 잘 보면 돼요. 특히 이 만만 잘 보면 됩니다. 만 영어로 only, 그치? 네. A라는 건 여러분들 갑에게만 해당돼야 됩니다. 따라서 갑에게 yes, 을에게 no가 나와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 갑에게 만약에 이선지가 no가 나왔어. 그럼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을에게 yes가 나왔어. 을은 no가 나와야 되는데 yes가 나왔어. 그럴 때도 여러분들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두 가지 루트를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B입니다. B의 경우엔 여러분들 갑과 을둘다 yes를 얘기해야 됩니다. 둘의 공통점. 다음 C의 경우에는 갑에게는 no, 을에게는 yes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갑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 만약에 갑에게 yes가 나오면 C에 들어가서 안 되고요. 만약에 을에게 yes가 아니라 no가 나오면 C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우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일단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절대빈곤 돕는 것이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끝났네.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롤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갑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빈곤 나왔고, 이익평등으로 나와서 누구야, 그러면? 롤스가 아니라 싱어가 되겠지, 그치? 혹시 저의 방금 잘못된 실수를 잘 고쳐 들었다. 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긴장을 딱 하고 풀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 풀 때도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풀고, 한국사 풀고, 탐구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탐구까지 갔을 때 집중력이 정말 약해졌을 때예요. 그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실력을 다져야 됩니다. 기껏 잘 읽어놓고 이거 롤스야라고 풀게 되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돕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돼. 원조 주체,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 원조 대상, 고통받는 사회. 네, 원조해야 돼. 의무. 따라서 을은 롤스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네.

자반싱어 이런 룰스입니다.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입니다.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기부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원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그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근데 원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떠올려보고 다시 기억을 보세요. 원조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의 그런 이익도 증진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제적인 기부의 경우에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증진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A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싱어가 노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워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경제적인 이런 원조의 경우에는 원조하는 주체가 비용이 발생한다. 분명히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빕니다.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자원이 빈곤해도 롤스에 따르면 분명히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그런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롤스에게 예스. 이참에 쫙 한번 긁어 그냥. 네, 쫙 여러분들. 나아가서 싱어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 싱어 또한 자원이 빈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조 효과가 떨어져 보이거나 전망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는 도움을 꼭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싱어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싱어에게도 네,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둘 모두에게 예스가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네, 여기.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디귿 선지 지금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계속 보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들어요? 네. 싱어에게 만약에 그 사회가 절대 빈곤에 관련돼서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 원조 효과가 적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런 전망 보여. 그러면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지. 따라서 싱어에게 예스. 다음 여러분들 롤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원조 대상국이 만약에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어. 그럼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원조 대상국이 만약에 무법국가가 되었어. 그럴 경우에는 원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롤스에게도 예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일단 디귿이 나왔습니다. 근데 니은과 디귿이 있는 걸 보니까 5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5번 체크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시간은 줄어듭니다. 마지막 리을 보고 끝낼게요.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싱어에겐 여러분들 공리를 증진해야 돼. 그치? 그를 위해서 절대 빈곤의 처지를 개선시켜줘야 돼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쫙 싱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롤스에게는 원조의 주된 목표가 뭐예요?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아니라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다. 어떤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따라서 여러분들 롤스에게 리을선지 예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출제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내용들은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싱어노. 롤스 예스. 따라서 C에 들어갈 말이 맞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쵸? 네, 일단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이 충족이 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값선지를 보면서 별표를 치고 싶어요. 왜일까? 우리가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롤스가 분류했던 그 사회 모습을 무려 두 가지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 사회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해서 봤다면 이게 어떤 말이지라고 모른 채로 넘어갔겠지만 우린 여러분들 지금 사회들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문을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이 충족이 됐어. 그래서 모든 만민이 이 국제사회 속에 여러분들 그런 능동적인 주체들이 자유주의적 정부,

혹은 적정 수준의 정보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개념에서 나왔던 부분,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말들을 보고, 아니,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말 뜻은 바로 질서정연한 만민이 됐다는 뜻이구나.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정연한 만민이 되었어. 모든 만민들이. 그러면 함께 정의로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여러분들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보고 넘길 수 있던 말들도 개념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인 부의 차이를 좁힐 이유는 없어. A 국가는 부가 많을 수도 있고 B 국가는 적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우린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롤스가 꿈꿨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갑은 롤스. 이제 내려가서 우리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세모입니다. 절대빈곤.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리주의자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쁜 거야, 상당히 나쁜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리주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고통은 악이야, 그치? 악, 나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절대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니, 나왔네, 지금. 네. 근질근질했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쫙.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이라는 키워드, 공리의 원리라는 키워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절대빈곤이라는 키워드를 싱어만이 아니라 롤스의 선지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 누구다? 롤... 또막말 잘못할 뻔했어, 여러분들. 어른 바로 싱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스 싱어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정의관이 귀재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선지 속에서 표현들만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 공적 정의관이 귀재하지 않는 사회. 우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요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아, 무법국가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떠올립니다. 우리 막 머릿속에는 편견 같은 게 생각보다 커요. 사실 사탐 공부에서 여러분들 등급을 좌우하는 건 그런 편견들, 실수들, 맹점들을 줄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물결친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 무법국가다. 아,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공적 정의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 어? 고통받는 사회도 그렇지 않나? 라는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 하나를 보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딱 하나를 보고 하나의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 방향들을 잘볼수 있는 게 출제자의 눈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우린 여러분들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결친 사회에 대해선 분명히 무법국가, 원조의 대상이라고 할수 없는 무법국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조의 대상이 되는 고통받는 사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고통받는 사회 또한 공적 정의관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로 볼수 있구나. 고통받는 사회의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데 될수 없다. B 틀렸다라고 그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실전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까지 머리를 크게 막 쓰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네. 유연하게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라는 사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왔을 때이 선지의 뜻을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확대까지 하면 안 돼. 더막 확대 해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선배들이 기억 때문에 헷갈려 했습니다. 네, 니은입니다. 원조는 원조 대상이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뤄줘야 된다. 롤스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 차별성을 존중하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동해서 원조를 시키고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게 인권을 강조, 권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원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 대상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롤스는 원조에 있어서 강제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깃입니다. 원조의 의무는 절대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이미 앞선 지문들에서 많이 만났던 내용이에요. 싱어가 얘기합니다. 해외 원조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보편적인 의무로 해야 돼. 그런데 원조의 결과, 원조의 비용 또한 고민해야 돼. 너가 절대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원조할 수 있다면 그럴 때 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조 주체한테 너 이거 희생하면서도 해야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디귿은 말이 굉장히 길었지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수 있었던 선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억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리을 볼게요. 갑과 을입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롤스에 따르면 특정 빈곤국 차원은 없어. 그러나 이런 정치 제도가 잘 갖춰져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 두 번째 여러분들, 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 특정 빈곤국이 원조의 효과가 없어 보여. 원조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절대빈곤을 더 심화시킬 것 같아. 그럴 때에는 그런 결과를 고려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싱어에게도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을 선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3번, 4번 본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필기에 둬서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으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위해서 원조해야 돼. 와, 이한 문장에 지금 대체 몇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런데 분배 제언만으로는 정치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의 문제, 천연자원의 문제, 부의 문제가 주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정치 제도를, 바람직한 그런 문화 제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롤스는 정치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그에 적절한 원조의 방법으로서 권고 협력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력을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롤스를 보면 되고요. 갑은 롤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돼. 보통 여러분 경우에는 국가가 풍요로운 경우에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얘기의 여지가 많겠지만 자원도 풍부하고 예를 들어 여유도 있는 여러분 나라들의 경우에는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감히 이거를 속단하거나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생각했을 때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서 여유가 되는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 바로 절대빈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길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몇 번씩이나 만났던 절대빈곤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거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 가능하냐면 풍요로운 국가들의 경우엔 그러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이 없을까? 라는 물음표를 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국가에선 절대로 절대빈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분명히 풍요로운 국가들의 경우에도 절대빈곤이 발생할 확률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0: 아마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을 텐데, 이 생활과 윤리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선지, 어떠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이 해석이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과 수능의 경우에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 있어. 그럴 때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기출을 보면서 그 범위를 좁혀 나가야 돼요. 아, 싱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했을까? 기출 지문을 보니까 평가안을 보니까 풍요로운 국가에서도 절대빈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싱어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네라고 계속 파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만 파생하는 연습을 지나치게 많이 여러분들 하거나 너무 엇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또 갖고 올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출이라는 틀을 토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유정쌤과 제가 처음에 OT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들이 소득의 1% 정도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기부하면 분명히 절대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공리가 증진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을은 누구? 바로 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절대빈곤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었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된다. 원조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의 경우에는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 문화 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에서 빈곤 문제 혹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얘기합니다. 공격적, 팽창적이지 않은 그런 고통받는 사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조해야 된다. 그 원조를 통해서 그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그 사회가 자신들의 정의로운 체제를 갖춰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강조, 협력들을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고통 겪는 사회가 자신들의 국가의 국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거나 협력하거나 도와줘야 된다. 강제력 발휘하지 말고. 네, 1번 동그라미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실현과 보존에 있다. 그쵸,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3번. 기아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부족이 있지 않다. 싱어가 책 속에서 말하는 그런 원문입니다. 기아의 주된 원인이 이 식량이 총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한번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단 정답이라는 거 체크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모든 이의 복지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의 복지. 이 모든 이가 여러분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인지, 부자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이의 복지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들어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합시다. A는 연봉 100억, B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두 사람한테 똑같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분명히 여러분들, 싱어는 원조 주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이두 가지 관점 모두 봤을 때 4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작용한 것은 아니다. 둘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롤스와 싱어 여러분 둘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 그 자체가 부정의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완강을 통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윤지입니다. 우리 벌써 40강째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권역들 문제 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12문항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번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니까 거기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냥 이번에는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그냥 마늘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늘과 관련해서는 경북, 의성, 그리고 충북, 단양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단양의 지형 특징, 지질 특징, 토양 특징, 농업 특징 이야기하면서 마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힌트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권역에서 마늘로 유명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이 지역은요, 조선, 네, 전기 때 퇴적된 조선누충군 석회암이 기반암으로 넓게 그리고 두껍게 분포하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밭이라고 불리는 돌리네. 여기는 배수가 양호하죠. 기반암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한 겁니다. 배수가 양호. 그래서 싱크홀 같은 그런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지형도 있고요. 그 싱크홀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동굴 같은 거, 석회 동굴도 만나겠죠. 자, 그래서 지형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못밭이라고 불리는 약간 움푹파인, 왜? 용식이 일어났을 테니까. 그래서 움푹파인 그런 형태의 밭들이 여기저기 분포를 하고요. 그 주변에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마늘이 특히나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유명하고요. 매년 개최되는 지역 축제, 바로 마늘 축제일 텐데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마늘 쿠키도 팔고요. 그리고 네, 마늘 통닭 뭐 이런 거,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일종의 장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지역 브랜드가 된 이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네,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업,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단양을 찾는 건데요.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요. 충남 지역에서 석탕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머드 축제가 있죠. 이 머드 축제는 진짜 외국인들도 어마무시하게 오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보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령 아래쪽을 혹시 놓치고 있을까봐 그냥 백지도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그 아래쪽은 서천이죠, 여러분. 네, 서천. 그리고 그 오른쪽. 네, 그 오른쪽은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네, 여기가 부여입니다. 맞아요, 부여. 우리 앞에서 부여를 종종 언급을 했어요. 농업파트에서도 혹은 촌락과 도시 구별할 때도 부여를 자주 언급을 했었거든요. 인구 측면에서도 촌락적인 특징이 강하니까. 그래서 역사의 도시, 역사의 고장이긴 하지만 네, 부여 위치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논산. 논산이 여긴데 이제 선생님 남동생 군대 보낼 때 잠깐 한번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가 지금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역사의 고장 공주입니다. 우리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 옆에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충청남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인삼이 참 유명하죠. 여기가 금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권역으로 오시면 D하고 E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D는 충주, 기업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충주.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여기 마늘 축제가 유명한 단양.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A, B, C, D, E 하면서 주변 지역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풀 때 또 같이 언급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48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퀴즈고요. 이 공업을 주제로 지역 지리 문제, 융합 문제죠. 그래서 공업에 좀 이제 함축해서 이 지역에서만 문제를 만든 건데요. A 도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그래프로 우리가 또 해석하면서 1, 2, 3, 4, 5에 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가에서 다중 이제 설명하는 도시를 지도에서 하나씩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도시 A를 이제 쓰시오라고 했고요. 그것에 대한 업종별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이 출제가 되는지 지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푼 문제에서 이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지도를 좀 채워봤잖아요. 자, 일단 여기 기업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 네, 여기 태안의 시작. 그래서 신두리 사고라든지 도홍습지라든지 그다음에 간척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태안이 있고요. 그 옆에가 뭐죠? 네, 석유화학 단지 유명한 서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1차 금속 즉 제철 공업이 발달한 당진이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군이 당진시가 되기도 했죠.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 바이오 산업, 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 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예요.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양.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러면 가나다에서 지금 네 지역, 지금 태안까지 있어서 다섯 지역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 중에 세 지역을 지우면 A가 나오겠죠?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2004년 제철소가 입지하면서 철강, 금속공업, 네, 제철공업이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해버렸네요. 군에서 시로 2012년에 승격을 했습니다. 특히나 2011년 이후에 여기 제철소가 더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된 그런 지역이에요. 인구 규모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군에서 시가 됐다는 거는 네, 엄청 큰 대규모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로 승격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역에서 제철 산업으로 가장 유명한 당진입니다. 그럼 당진은 삭제. 나를 보시면 이 지역은 고생대 조선누층군, 조선전기죠. 아, 고생대 전기죠. 조선전기는 아니고요. 고생대 전기, 그래서 해성층, 바다에서 형성된 석회석을 활용한 원료지향공업. 뭐죠, 여러분? 시멘트공업이죠. 시멘트공업이 발달한. 우리 석회석은 가채연수가 100년 이상 남은 네,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죠? 비금속 강물 중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천, 단양 이 일대인데요. 자, 단양이겠죠? 그러면 단양도 삭제. 자, 이 지역은 울산, 여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성된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한 공업도시고요. 서산입니다. 그럼 서산 또 삭제.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여러분? 제조업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청주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 청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1, 2, 3, 4, 5 이 그래프에서 이 통계치를 보시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조업에서 청주를 엄청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보면서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비금속 강물 저렇게 적혀있죠. 방금 선생님이 석회석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채연수가 가장 길게 남은 자원 중에 하나이고 100년 이상 남았다. 그리고 석회석 느낌이 어때요? 이게 금속은 아니잖아요. 고령토 석회석 비금속 약간 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단양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차 금속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지역 중에 지도에 표시되었던 지역 중에서는 네, 당진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뭐 통신장비, 어쨌든 전자조립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 전자조립, 자동차 이거 함께 발달한 지역이 어디였죠? 우리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서산, 당진, 여기 아산이 있고요. 천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천안 같은 경우에도 전자조립은 발달돼 있지만 자동차는 네, 아산이었죠. 그래서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함께 발달한 지역은 아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석유 정제품, 네, 정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석유화학 공업, 이거는 우리가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서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 어디죠, 지금? 네, 청주죠, 청주.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이오 산업단지, 의료 산업,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네, 여러 가지를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청주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청주를 제조업에서 엄청 강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잘 알고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석한 다음 아 이게 청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인데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다른 통계치들도 잘 분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네, 수능 문제 치고는 조금 간단해 보이죠.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한강 백길과 육로교통의 길목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네, 각축을 벌이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막 차지하려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이렇게 다퉜겠죠.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있고요. 자, 다목적댐. 네, 이제 충청권에서 다목적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다목적댐이잖아요. 뭐 수력 발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즉, 낙차가 좀 있어야 되는, 즉, 산지 비중이 좀 높은 내륙이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려보는데요. 이렇게 산맥이 지나고 있잖아요. 소백산맥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저기 해안가는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전력 생산과 관광 자원으로도 이제 다목적 댐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수력 발전 그리고 다목적 댐을 세우면 뭐가 형성되죠? 인공호수가 형성되죠. 댐으로 이제 물기를 막으니까 그 안쪽으로 네, 물이 가득 차면서 인공호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인공호수 위에서 뱃놀이 같은 뭐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거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 도시를 두 개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은 살짝은 해야겠죠? 근데 두 가지 힌트가 있잖아요.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 그쵸? 좀 하천의 상류. 그리고 산지 비중이 높은 곳, 그러면서 기업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약간 다른 브랜드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앞글자를 딴 거예요. 지명의 앞글자를 땄대요. 그래서 태극 모양하고 어우러지죠. CJ.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역의 앞글자,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행히 기업 도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 권역이잖아요. 태안, 충주, 영암, 해남권, 그리고 네, 원주 이렇게 네 권역인데 영암, 해남은 한 권역으로 여러분 묶으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태안입니다. 네, 태안에 네, 다목적 댐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비가 지금 여기가 서산이죠? 여기가 방금 했던 당진이죠? 그리고 비가 뭐였어요, 여러분?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한 홍성군이었습니다. 홍성군. 그리고 옆에 예산이 있었죠. 사과가 유명한 예산. 그리고 여기는 또 아산. 네, 나온 김에 그냥 해볼게요. 천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령,

서천 있었고요. 그다음 부여 있었고요. 고추가 유명한 청량 있었고요. 공주 있었고요. 그쵸? 논산 있었고요. 금산. 요게 계룡이거든요. 계룡산 있는. 계룡산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백지도도 이제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민간 기업 기업 도시 충청북도에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충주에 있죠. 그리고 진천 음성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D가 진천이고요. 그 오른쪽에 동쪽에 음성이 붙어 있죠. 그리고 C는 충청북도 도청에 있는 청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명의 앞글자에서 다른 거에서 뭐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충주 아니면 태안인데, 왜냐면 기업 도시가 있으니까. 네, 충주라고 잘 찾았겠죠, 여러분? 혹시 청주한 건 아니죠? 이 CJ 때문에 충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줬으니까요. 그걸 활용하면 충주가 답이 나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50번 문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 문제로 이거 풀어봤잖아요. 그 수능 출제 당해 연도, 네, 5개월 전에 출제된 6월 모평 문제가 지금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풀었을 때,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 2024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네, 6월 모평은 그 수능 문제보다는 좀덜 복잡한 유형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은 알려준 거죠. 모평에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자 해. 연습해 두렴 이렇게 알려주고 수능에서는 한번더 이렇게 살짝 꼬아서 냈던 문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50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우리 해봤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 텐데요. 일단 지역부터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A. 신두리 사구, 두웅습지, 네, 천수만 간척지, 기업도시. 바로 태안입니다. 기업도시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다음 B. 충청북도 도청에 입지하고 있고요. 인구 85만 정도 되고요. 오송역,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등등등 교육의 도시 청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국제공항이 있다는 거. 네, 적어두세요. 국제공항. 자, 그다음에 C, 충주입니다. 여기도 기업 도시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자, 첫 번째 질문. A는 군, BC는 시에 해당하나요? 네. 태안군, BC는? 네, 청주시? 충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갑이 지금 총점이 4점을 받았잖아요. 맞을 때마다, 옳은 답변을 할 때마다 1점이고, 틀리면 그냥 0점인데, 4점이라는 거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올바르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당연히 잘 했고요. 그냥 잘 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A는 국제공항에 입지해 있나요? 저기 없잖아요. 태안이 없고 청주에 있죠. 그래서 옳은 답이 뭐죠? 저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은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갑은 어차피 다 맞는 학생이니까. 근데 을은 갑과 일치하지 않은 답, 예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갑은 총점 4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에 옳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을은 지금 여기까지 1점이에요. 총점 2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답, 그러니까 갑과 일치하지 않는 답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것만 잘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청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적어보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기억이 예일 경우에, 자, 예일 경우에, 가에는, B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저 청주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죠. 물론 다른 충청남도 지역에는 상당히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 당지 뭐 이런 데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여기는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건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지금 매칭을 시켰을 때, 갑은 무조건 옳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질문? 네. 매칭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니요라고 했을 때 맞기 때문에.

예일 경우라고 가정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쉬운 유형이에요. 자, 니은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이 아니올 경우, 이게 아니오야. 자, 지금 둘 다, 네, 맞아야 된, 이 답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나에는 C는, 자, 이 질문. 자, C. 충주는 현재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나요? 아니오죠. 아니오죠.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얘는 무조건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옳은 답을 했죠.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과 매칭이 되고요. 그럼 니은 선지는 맞습니다. 훨씬 쉽죠. D급. 가가 A와 C에는 모두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맞잖아. 태안과 충주는 기업 도시가 조성된 네 권역 중에 두 권역을 이야기한 거죠. 일 경우 기억에는 무조건 얘라고 해야 돼요. 얘. 얘는 지금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해야 돼요. 얘라고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오가 들어간다라는 선제가 나왔으니까 네, 틀렸습니다. 리얼. 나가 자, 여기 B와 C는 청주와 충주는 모두 충청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인가요? 맞죠. 충청도.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에는 네, 무조건 옳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을을 생각하지 않고도요. 이 갑에 대한 옳은 대답만 생각해도 네, 주르륵 해결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고요. 평가원 문제가 오히려 훨씬 쉬웠고요. 수능은 한번더 꼬아서 이 질문과 대답의 위치를 바꿔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었습니다. 자, 51번 문제고요. 이거는 진짜 많은 학생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해설지 보시면 정답률 표기가 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낮은 문항일수록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51번은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한19% 정도 되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건 거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걸 해서 틀렸는데요. 어떤 문항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다음 자료는 충청북도 세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인구 및 산업 특성. 그 다음에 보은, 진천, 청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은, 진천, 청주. 우리 지도에서 괴산 아래쪽에 보은, 옥천, 영동, 이거 지도에서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이 보은의 위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진천은 이제 많이 했잖아요. 천안 바로 경계에 붙어 있는 충청북도 지역, 진천. 그리고 청주는 세종, 그리고 대전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네,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청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은군, 진천군, 그 다음에 청주시, 그 행정구역의, 네, 계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지금 가나다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변화를 양을 실제적으로 준게 아니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2000년 인구값을 100으로 기준치를 삼았을 때그 후에, 자, 지금 2000년이 시작이네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변화 양상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해서 인구가, 네, 상당히 늘었죠. 170 정도? 그래서 2000년대 인구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2020년에 170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7배 는 거예요. 청장년층에서만. 그리고 나를 보시면 2000년에 100이었다가 네, 청장년층에서 1.2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다는 인구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청장년층. 촌락의 특징이 강한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너무나도 고맙게도 네, 보은, 진천, 청주 중에 인구가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소백산맥 자락에 있는 바로 보은입니다. 촌락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은이 다 데이터일 거예요. 선생님, 진천은 왜요? 네, 진천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혁신도시가 지금 입주를 해서 인구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만 명밖에 안 됐다가 2만 명이 된 거랑 10만 명에서 11만 명, 12만 명된 거랑 비율은 만 명에서 2만 명된게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거죠. 두배된 거잖아요. 근데 10만 명에서 12만 명 됐다? 20%밖에 증가 안한 거잖아요. 2만 명이나 증가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그 양가 비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만 명에서 2만 명된 거는 만 명밖에 증가 안 했지만 지금 두 배, 100%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10만 명에서 12만 명된 거는 2만 명이나 성장했지만 20%밖에 성장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 비율을 생각을 할때이 간은 훨씬 더이 기간 동안의 성장세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이에요. 이거 청주라고 한 친구들이 틀린 거죠, 결국. 자, 청주 인구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기존 덩치가 커요. 실제로 선생님이 데이터를 알려드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청주의 인구는 83만 명에서 2015년에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2025년 이 10년 동안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3만 명에서 85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죠. 6.8만 명에서 8.6만 명, 약 9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을 했어요? 한 2, 3%밖에 성장을 안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네, 한30% 정도의 성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진천의 데이터예요. 워낙에 기존 덩치가 컸던 거죠. 그래서 청장년층만 따로 보더라도 더 뚜렷하게 진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을 거고요. 청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할게 있어요. ABC를 찾아서 가나다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 공공서비스. 3차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제일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요? 그쵸? 촌락의 특성이 강한 보은이겠죠. 보은, 다 보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제조업 되어 있고 서비스업, 서비스업 되어 있는데 이 진천하고 청주 중에서 그래도 도시적인, 대도시적인 성격이 좀더 강한 지역이 3차 산업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37% 취업 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A가 바로 청주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이게 인구 수라든지 사업체 수가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절대 양은 작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걸 가지고 청주를 찾고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것을 가지고 네, 진천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천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이전했지만 농공단지 같은 지역 주변에 그 식품 관련 산업시설들 네, 제조업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으로 보지 마시고요.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청주하고 진천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도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이거는 지금 뭐를 지금 생각하고 낸 선지예요? 혁신도시는 이 중에서 진천만 해당하는데 지금 나는 청주입니다. 그래서 가로 고쳐 주셔야 돼요. 2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농림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가, 다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100%에서 이두 개를 더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두 개를 더해서 빼면 더큰 값이 이 다에서, 즉, 보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100에서 2차하고 3차를 더해서 빼면 당연히 1차 산업 나오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BC 중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안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는 A 아니죠. 가는 C고요. 다는 B입니다. 이거를 C로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틀렸고요. C에는 진천인데요. 고속철도역과 생명과학단지가 입지했다. 이거 어디 설명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청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주는 지금 A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 A는 C보다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가 많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부터 조심하라고 했던 양가 비율이에요. 이 청주의 전체 인구가 85만 명이고요. 그리고 진천은